0: 가자. 그 다음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암초들을 피해 들어가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줄게.
1: 넌 정말 천재야. 지금 당장 가자. 저 신발만 있으면 내가 거북이 섬의 첨단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온 섬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자 얘들아 간지럼 태워.
2: 얘들아 왜 이래 간지러워.
1: 기다려라 거북이 섬.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딩어 아일랜드. 그만두지 못해. 자 이거 먹고 저리 가 요 녀석들아.
0: 낙지로 날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어? 근데 내 신발 어디 갔지?
1: 저 사람이 네 신발을 훔쳤구나.
0: 저 신발을 쓰는 법도 잘 모를 텐데. 버피 구조대를 부르자.
3: 아니다. 험딩어 시장님이 내 수상 신발을 훔쳤어. 그리고 지금 거북이 섬에 가고 있어.
1: 다루기 힘든 신발이라 잘못하면 크게 다치실 거야.
3: 그리고 저 신발이 있어야지 이 아기 거북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4: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아,
6: 마셜 조심해!
7: 이 의자 보기보다 편하네. 모자도 시원해.

0: 해상구 초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펀딩어 시장님이 무리를 걷는 신발을 훔쳤대. 지금 거북이 섬으로 간다는데 그 주변엔 암초가 많아서 위험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주마. 집게팔로 사장님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줄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암초들을 옮겨줄래? 우리가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말이야.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봇옥 출발.

0: 요령을 좀 익혔다니 신발로 무리를 걷는 것도 할만하구만. 그래, 아 저기 있다 내 험딩어 아일랜드. 좋아 간다. 이건 또 어떻게 벗는 거야? 오, 발이 부러서 빠지질 않네. 마사지라도 할까? 아, 그래. 여기 맨 처음 지을 건물은 험딩어 발 마사지 가게야. 아이, 몰라. 일단 섬에 깃발부터 꽂자. 이제부터 이 섬은 험딩어 아일랜드다. 이 섬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 화려한 휴양지를 지어야겠어. 그래, 휴양지 이름은 험딩어 자연 농어. 와! 머리는 왜 또 가렵지? 탐험가 인생도 참 피곤하네. 낮잠 좀 자고 마저 돌아보자. 야, 이 녀석들아, 섬 주인도 몰라. 얘들아, 시장님 찾는 건 잘 돼가?
1: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기 거북이는 좀 어때요?
2: 휘휘휘가 엄청나게 좋은가 봐. 그렇지, 아가야?
1: 잘 됐네요.

0: 멈춰! 성주인을 데리고 가면 어딜 가? 주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딱딱한 바다 동물아!
1: 거북이 섬 도착! 저것 봐! 시장님이 뭘 타고 있어!
0: 멈추라니까!
1: 주마, 어서 가서 시장님을 도와드려!
2: 어, 그래!
0: 달려줘!
1: 잡았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드릴게요.
0: 안 돼!
1: 피자, 나 혼자서 이걸 해결하기 힘들겠어.
3: 어, 지원해줄게. 마셜, 거북이 섬으로 바로 와줄래?
2: 준비 끝! 멍멍, 도망간 작전 시작!
3: 마셜, 물대포로 시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2: 멍! 물대포 가시자!
0: 아, 조심해줄래? 내 엉덩이는 연약해!
3: 주마, 시장님한테 착륙패드를 깔아드려!
2: 어? 아, 착륙패드!
0: 아, 눈 뜨고 못 보겠어! 내 엉덩이야. 어, 두 번째 건물로 험딩어 반신욕 사우나도 지어야겠어.
4: 여기 있는 암초들 내가 금방 다 치워줄게.
0: 아예 놀이공원을 지어도 좋겠네. 호, 우리 험딩어 랜드 갈래? 뭐야? 누가 내 깃발을 훔쳐가? 안 돼, 거기 사! 이리 와, 이 잿단 꽃게 녀석아! 구덩이? 내 섬에다가, 하, 주인 허락도 없이 파? 날도 마음대로 낳고, 삶아먹으면 딱 좋긴 하겠다만. 어?
4: 암초는 돌아갈 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3: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거북이 서식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2: 저쪽이야!
3: 얼른 가보자!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판 구덩이야.
0: 어?
3: 안 돼. 엄마 거북이는 시장님이 여기 있는 걸 싫어할 거야. 너블, 크레인을 쓰자.
4: 가져올게.
3: 조금만 참으세요. 꺼내드릴게요. 이거 잡으세요.
0: 아이고, 저 거북이한테 깔리면 어떡하지? 나 좀 꺼내줘.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저 큰 거북이랑 같이 살라면 정말 끔찍해.
3: 에이, 그럴 일 없어요. 혹시 또 땅속에 빠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제 이 끔찍한 섬에서 나가자. 집에 얼른 가고 싶어. 오, 신발은 챙겨갈까? 야! 하나 됐어. 그런 신발 저도 안 가져.
5: 다 왔어요, 아저씨.
4: 좋아, 좋아.
5: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4: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코로 갈게.
6: 윈드서퍼 구출 작전.
2: 우와, 러블 어떻게 만들었어?
4: 기왕 작은 작은. 우와. 안 돼! 큰일 날 뻔. 어라! 어이구.
2: 우후!
6: 잘 봐! 이게 킥플립이란 거야!
2: 짱이다! 진짜 멋있어! 너도 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어, 뭐야! 한 방에 하네!
7: 죄송해요, 우체부 아저씨. 뭐지? 눈앞이 깜깜해. 어, 가방이 찢어졌어요.
8: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맸는데 이제 버리고 하나 살 때 됐어.
7: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냄새나. 어, 바나나랑 코코넛?
8: 뭐야, 가방이 낡아서 찢어진 틈에 편지가 껴있었네. 아, 이거 참 큰일인데. 마조리 부인한테 한참 전에 가야 할 거였어. 고맙다, 얘야. 어휴, 너 아님 참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자, 바로 배달하러 가자. 편지가 참 늦...

0: 늦게 와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부인.
1: 아유, 괜찮아. 내 친구가 보냈네, 해리가 나우카이. 언제나 바나나 코코넛 선크림 냄새를 풍기고 다녔거든.
2: 허리케인 해리건? 진짜요?
3: 아는 분이야?
2: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윈드서퍼야. 진짜 고수 중에 고수.
1: 나도 서핑 선수였어. 해리건은 윈드서퍼로 알아주는 친구였지. 근데 큰 파도를 찾으러 간다더니만 소식이 또 끊겼지 뭐야.
3: 근데 편지가 왔고요.
1: 해리건이 그러는데 파도가 정말 좋은 천국 같은 섬을 찾았다네. 놀러오라고 써있어.
4: 어디로요? 보낸 주소도 없잖아요.
0: 난 알겠다. 가만 보니까 저쪽 용암폭포섬에서 보낸 편지구만.
1: 근데 해리건이 아직 그 섬에 있으려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3: 그거야, 직접 알아보시면 되죠.
1: 오, 역시 그게 낫겠지. 얼마 만에 떠나는 모험이냐. 메이너, 짐 싸, 빨리 떠나자. 용암폭포섬아, 우리가 간다.
5: 정말? 그래서 어쨌는데? 뭐야? 처음 들어본 소린데? 이 소리는 꼭... 큰일이야. 이건 바닷속 수중 화산이 폭발하려고 낸 소리였구나. 얼른 육지로 도망쳐야겠어. 근데 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해상구조대! 긴급 출동 바람!
6: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5: 문제가 있어. 저 수중 화산이 터지기 직전인데 물고기들이 아직 피하지 못했거든.
6: 선장님, 걱정 말고 어서 대피하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버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마셜, 조심해!
3: 하늘에서 강아지가 쏟아지네.
8: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6: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용암폭포성 근처 수중 화산이 터질 것 같다는데 그 전에 물고기를 대피시켜야 해. 다행히 섬엔 아무도 없대. 자,
4: 어떡하지?
2: 대장, 지금 섬 안에 사람이 있어. 마조리 할머니가 라쿤을 데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 해리건 아우카이 씨.
6: 그럼 구조 대상이 훨씬 많아지겠는데? 좋아, 이번에는 마셜, 쾌속정을 타고 가서 할머니랑 친구분을 찾아서 곧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해줘.
3: 망, 해양소방관 출동!
6: 그리고 체이스, 조명이랑 스쿠버 장비를 써서 수중 화산 상태를 살피고 물고기들을 멀리 대피시켜줘.
8: 해양경찰 체이스 출동!
6: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보독 출발!

0: 얘들아, 용암 폭포 섬이야. 마셜, 출동하자.
1: 할머니를 찾아올게.
0: 허브 선장님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어. 지금 바로 작전을 실시하자. 자, 체이스.
2: 재밌겠는데? 물고기 떼를 모는 건 처음이야.
3: 해리건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네. 걔가 늘 하던 말 알지?
4: 그래, 맞아. 헬로, 알로하. 안녕이란 뜻이야.
3: 마셜? 네가 여긴 웬일이니?
1: 이 근처에 수중 화산이 있는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래요.
4: 안 돼, 해리건!
1: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는? 어, 네, 전 따라갈게요.
5: 아이고, 화산을 찾았어. 우르릉 쾅쾅 소리 장난 아니야.

0: 잘했어, 제이슨. 물고기들을 대피시켜줘.
1: 가자, 얘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해. 대장,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
0: 자, 러블.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줄래? 화산에 쏠리는 압력이 약간은 줄어들 거야. 그럼 체이스가 시간을 좀 벌겠지.
2: 더블, 더블 스피드로 출당.
3: 허리케인 해리건 씨랬죠?
4: 이 냄새?
3: 바나나랑 코코넛이요?
4: 해리건이 바르는 선크림 냄새야.
2: 그럼 압력이 좀 줄겠지? 큰 풍선에서 공기를 뺄 때처럼. 그래도 오래 못 가니까 서둘러, 체이스.
1: 좋은 수가 있어. 견인고리. 성공이다. 전부 따라오네.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 이 소리를 분석하니까 섬에 있는 큰 화산도 터질 것 같아. 화산이 터지기 전에 마셜이랑 다른 애들을 도와주자.
5: 알로하, 아가야. 아니, 조아임,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네가 여기 있는 건...
4: 안녕, 해리건. 네 편지 보고 왔어.
5: 어, 마술이! 알로하! 어떻게...
3: 어, 수증기 좀 봐! 해리건 아저씨, 전 마술인데요. 같이 떠나시죠.
4: 레이너드, 안 돼! 거기서!
3: 조심하세요. 다쳐요.
5: 고마워, 얘야. 마술이, 섬 반대쪽에 있을게. 거기서 봐!
4: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둘이 좋았던 시절 생각이 나네. 메이너드!
3: 대장, 라쿤이 도망쳤어!
0: 마셜,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섬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허리케인 해리곤 아오카이다! 대박!
1: 알로하! 마조린의 친구들 맞지? 도움이 필요해, 어서!
2: 네,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선생님!
3: 대장, 메이나도 있는 데를 찾았어!
4: 어, 안 돼!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5: 야자나무 좀 밀어줄래?
0: 뭐 하시는 거지? 세상에, 저걸 진짜 해요?
1: 그럼, 마조리라면 충분해.
5: 꽉 잡아, 얘야! 쭉 날아가보자! 뛰어넘을 방법이 없을까?
3: 키플립은 어때요?
5: 한 지 좀 됐는데 가지껏 한번 해보지 뭐.
6: 화산이 다시 잠잠해진 것 같은데?
5: 우릴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1: 정말 고맙구나.
2: 별 말씀을요. 두 분이 만나실 때 또 화산이 우르릉 쾅쾅 울리면 저희 퍼피 구조대를 부르세요.
1: 마조리가 내 편지를 받고 와서 다행이야.
5: 늦어도 오길 잘했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핀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랜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커피 구조대 치타를 막아라.
11: 알았어, 간다. 어, 미안. 역시 라이더가 던지는 게 낫겠다.
12: 라이더가 하는 비밀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10: 모르지. 원반은 내가 던질게. 한번 돌아볼까?

0: 대장, 로봇독이랑 안에서 무슨 일 하는 거야?
1: 아직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거든.
2: 깜짝 선물? 뭔데? 알려줘.
1: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재미없어. 원반 물어 올 친구.
3: 우리 깜찍한 사촌 동생, 더 필요한 건 없니?
4: 우유나 좀 더 갖다 주세요.
3: 어쩌냐,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온 뒤로 살림이 거덜나고 있어.
4: 다들 조용!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봤죠? 이 치타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보세요. 뭐야? 아, 이걸 왜 까먹었지? 나 초대회 쳤는데 뭐 이런 걸 저장해놨어? 저 강아지가 운빨로 딴 트로피를 어드벤처 베이 박물관에 전시까지 해? 어이없어. 우승한 영상이나 돌려봐야지.
3: 그래, 넌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하는 애였지.
4: 그것도 세체가 있어야 하죠. 제 레이싱카는 이제 고물이라 반칙 같은 것도 못해요.
3: 내 스크랩북 좀 볼래? 실패했던 나쁜 짓들을 모은 거야. 보여? 내가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건 내가 홈스코치로 변장한 걸 들켰을 때고. 아, 이때 좋았지.
4: 진짜 멋있다.
3: 고마워. 그 옷은 훔치기 어려웠거든. 아니 만들기.
4: 그 못난 이 옷 말고요. 이거요.
3: 퍼피 구조대 트럭?
4: 이 정도로 크고 빠른 차라면 무슨 반칙이든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3: 너 근데 어떻게 뺏어오게?
4: 쉽죠? 일단 먼 곳에 출동하게 만들어요. 퍼피 구조대가 저걸 몰고 오면 전부 끌어낸 다음 지타 트럭이 텅 비면 훔쳐올 거예요.
3: 아직 퍼피 구조대 차야.
4: 훔치면 내 거죠.
3: 오!
4: 하! 하!

0: 얘들아, 좀 있으면 깜짝 선물을 받을 것 같아.
1: 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0: 깜짝 선물 기다리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오늘 기차로 마지막 부품이 도착하면 그때 어떤 선물인지 보여줄게.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2: 가축들이 우리에서 도망을 쳤는데 오는 것 좀 같이 도와줄래?
1: 지금 바로 갈게요. 로보도 트럭 본부를 몰고 와.

0: 퍼피 구조대가 거의 다 왔다네.
1: 예스. 일이 너무너무 쉬운데.
0: 난 저런 말 할 때마다 망하던데.
2: 자, 같이 도망친 가축들을 모으자. 로보도 너도 같이 하자. 지금은 발바닥 하나도 아쉬우니까.
1: 바쁘게 뛰어가는 것 봐. 이제 내 차례야.
0: 야! 소중한 친척 어른이나 고양이들은 어쩌고! 아!
3: 대장, 누가 트럭본부를 끌고 갔어.
2: 뭐, 안 돼! 저 사람이 일부러 가축들을 밖에 풀어놓은 건가 봐.
3: 트럭을 찾아야 해.
2: 맞아. 근데 일단 가축들을 우리에다 모아야지. 이것부터 빨리 끝내자.
1: 지타모비, 너도 알지? 너랑 같이 참 많이 달렸는데 맨날 졌잖아. 그래서 너한테 달린 멋진 반칙 도구들을 떼서 새 차를 만들 거야. 슈퍼 치타 트럭이지.
4: 아이고, 고맙다. 니네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저기서 뛰고 있을걸.
2: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트럭 본부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3: 트럭 본부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고 있어?
2: 아니, 글쎄, 차를 훔쳐간 사람이 GPS를 꺼버렸어.
5: 하, 구조대 트럭이 없는 퍼피 구조대라니.
6: 나쁜 사람이 훔쳐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2: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깜짝 선물이면 트럭 본부도 막을 수 있을걸. 근데 오늘 기차로 배달 오는 마지막 부품을 달아야 해서 일단 기차역에 받으러 가자.
1: 지타, 넌 천재야. 골탕 먹이기 딱 좋은 철쭉이 만들어냈어. 얘만 있음 어떤 경주든 다 이기겠지? 얼마 전에 진 그 경주도. 암튼 이제 박물관으로 가자. 거기서 내 트로피를 챙겨올 거야.

0: 자동차에 이 황금 트로피까지 전부 다 내 거야.
1: 잠깐 거기서! 그건 네 거 아니잖아.
0: 맞거든요. 나랑 치탄 트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 빨리 퍼퓸 구조대를 부르자.
0: 다 됐어? 아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때?
2: 아니 얘야, 지금 어디야 너?
0: 제 우승 트로피를 보면서 치타 트럭을 타고 있죠.
2: 오, 강아지들한테 한 방 먹여줬네. 장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0: 레이스 황제가 될 거예요. 이 차로 반칙을 쓸만한 경주당이 필요하겠지만.
2: 그래, 그 차를 써먹으려면 아예 경기장을 만들지, 그러니?
0: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경기장이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죠, 뭐. 아, 속 시원해.
2: 아, 그거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은... 됐다. 나랑 고양이들도 널 돕고 싶은데? 우리도 태워줄래?
0: 됐어요. 괜히 같이 일했다 부정 많다요. 안녕.
3: 얘들아, 기차역에 다 왔어.
4: 사라진 트럭 본부가 벌써 그리워.
3: 시장님? 웬일이세요?
1: 글쎄, 치타가 박물관 문을 부수고 레이싱 트로피를 가져갔어.
5: 치타요?
1: 이리 와서 나랑 시카레타도 좀 구해줄래?
3: 네,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부품은 나중에 찾고 구데이 시장님부터 구하러 가자. 전부 날 따라와.
0: 예, 트로피야. 치타 국제 경주장을 지을 건데 어디가 좋을까? 퍼피 구조대는 얼씬도 못하는 곳 없나? 남극에 질까? 아니야, 너무 추워.

0: 다 지울까? 작아. 아, 맞아. 정글이 있었네. 좋았어. 근데 먼저 정글에 있는 나무부터 전부 다 치워야겠지? 이 치타 트럭으로 하면 완전 딱이겠는데? 정글에 나만의 레이싱 경주장을 만들다니 너무 좋아. 에이, 내가 저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깐, 상관없지? 기차를 밀어버리고 그냥 지나서 가자! 비켜, 비켜!
1: 야, 너 도대체 누구야?
0: 누구겠어? 기차죠. 기차를 밀어낼 정도면 나무꾼이 문제 없겠어.
2: 치타가 남긴 흔적은 못 찾겠어.
3: 고마워. 치타가 부순 걸 잘 고쳐줬네.
4: 우리 트럭 본부도 치타가 훔쳤을걸?
3: 그것도 치타가 훔친 거 맞아. 이름도 무슨 치타 트럭 뭐라던데.
5: 우리 멋진 트럭을 그런 악당이 타고 다닌다고?
6: 걔가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골치 아플 텐데 이제 어쩌지?
7: 에드 아저씨, 안 그래도 지금 기차역으로 뵈러 가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8: 아니 라이더, 아주 크고 이상한 트럭이 내 기차를 쳐서 탈선해버렸거든. 나한테 주려던 부품도 근데 사라졌어.
7: 이것도 치타 짓이구나. 지금 바로 열차를 철로에 올려드릴게요. 가자.
6: 와, 하루에 대체 몇 번을 출동하는 거야?
7: 서두르자. 모두 힘을 모아서 철로 밖에 튕겨나간 기차를 다시 철로에 올려놓는 거야.
5: 우린 준비됐어. 말만 해.
7: 하나, 둘, 셋, 시작! 잘했어, 얘들아!
1: 고마워! 역시 퍼피 구조대구만!
9: 감사해요!
7: 아저씨, 혹시 제 부품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1: 치타란 애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어디 갔는지 못 봤어.
7: 그 부품이 있어야 해요. 아님 치타를 못 막을 텐데. 다 같이 이 근처를 뒤져보자. 얼른 그 부품을 찾아야 해.
10: 사라진 부품 본 친구?
2: 신엔 없어.
5: 보터 할아버지 식당에도 없어. 근데 밥은 있어.
6: 대장, 부품 찾았어. 바닷가로 굴러가는데?
7: 안 돼.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자를 막아야 해. 러블은 자석을 써서 속도를 줄여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줄까?
7: 루키, 가서 지게차로 러블을 도와줘.
11: 추락 에너지 출동.
7: 이제 뒤집자. 좋았어. 전대원, 지금 본부로 출동.
0: 결승선은 여기에 긋자. 그럼 경주마다 내가 반칙하는 이기는 게 보이겠지? 나무를 베는 건 나중에 하고 이 소음부터 부셔야겠어. 경주전 출발선으로 완전 딱이네.
12: 야, 전부 다 비켜. 여긴 앞으로 이
0: 치타님의 국제칼 레이스장이 될 때란 말이야.
12: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지? 시끄러운 음악만 좀 봐야 정신 차릴래?
7: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
13: 응, 잠깐 기다려 카를로스.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
12: 아, 좀 나가라고. 여기 부수꽃 나무를 뽑은 다음에 레이싱 대회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저걸 좀 봐.
13: 누군지 몰라도 원숭이 사원을 허물고 정글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리겠대.
7: 커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13: 어서.
7: 안녕, 카를로스. 트레커, 웬일이야?
13: 트레커가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대. 누가 이 정글을 싹 밀어내고 카레이스장을 만들겠대. 너희 트럭 본부 비슷한 걸 타고 있는데 치타 무늬처럼 보여.
2: 아, 또 치타야?
7: 알았어, 얘들아, 기다려. 우리가 갈게.
13: 뭘 어떡할 건데?
7: 로보독이 방금 부품을 가져다 설치했거든. 기대해, 잘 봐. 새로 만든 트럭 본부야.

0: 본부 출동 준비 완료!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퍼피 구조대 새 트럭 본부로 출동!
1: 날도가 부른다!
2: 조심해! 내가 너무 세차게 뛰었네. 우리 세차 타고 싶어서.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로보도 정글로 우리를 데려다 줘.
0: 와, 여기서도 우리 차를 타고 출동할 수 있네.
2: 와, 좋다.
1: 각자 임무를 도울 수 있게 따로 정거장도 있어.
3: 멋지다.
1: 아, 얘들아 잠깐만. 로보도 이제 그 초고속 변속 기어를 작동해 볼까?
4: 초강력 망치 작동. 위에서 와서 세게 칠수록 더 잘 부셔지겠지?
2: 좀 더 서둘러야겠어. 치타가 저 원숭이 사원을 망가뜨리기 직전이야.
1: 거의 다 왔어.
5: 진짜 빠르다. 고마워.
2: 맞아. 저 진짜 멋져.
1: 아니야, 고맙긴. 급한 일인데 빨리 와야지.
6: 내 드론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당겨볼게.
1: 어, 저기 치타다. 치타가 우리 못 보게 앞질러 가자. 로보도 스텔스 모드 작동해줘.
2: 스텔스 모드? 그건 또 뭐지?
1: 우리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 거야. 그럼 치타가 우리 못 보겠지.
4: 좋았어. 다 부셔부셔.
2: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4: 귀찮은 것들. 좋아, 원숭이 사원은 무슨. 출발선은 다른 데 만들지 뭐. 나무란 나무는 싹 다 밀어버리고.
7: 치타가 포기를 안 해. 이러다 정글이 망가지겠어.
2: 한꺼번에 출동할 수는 없잖아.
1: 아니, 가능해. 이건 발사대가 두 개거든. 체이스, 마셜, 먼저 가. 아!

0: 로키랑 러블, 너희도 가! 주마, 드래커, 출발하자! 좋아, 스카이. 비행 준비 됐어?
1: 그럼, 그럼!
2: 척을 낚아볼까? 락! 그물! 아깝게 놓쳤네.
3: 귀찮아, 정말. 이건 안 먹어.
0: 나 저 소리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 주마, 튜브로 스피커를 막아볼래?
3: 내 라그마게 멈춰! 이 많은 나무를 언제나 쓰러뜨려! 귀찮아! 세상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네! 저 나무 한 그루만 쓰러뜨리면 이 정글도 싹 다 정리되겠지! 역시 난 천재야!
0: 얘들아, 모든 트럭으로 돌아와! 시간이 없어. 정글을 스캔해서 치타가 어디 가는지 알아볼래?
4: 좀 불길한데. 치타가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나무로 가는 것 같아.
5: 저 큰 나무는 안 돼. 쓰러뜨리기 전에 막아야 해.
6: 안 그러면 정글이 쑥대밭이 될 거야.
0: 걱정 마. 치타가 탄 저 트럭 본부는 모든 면에서 이 새로운 차의 상대가 안 되니까. 로보도 저 뒤에 바싹 따라붙어. 후방 카메라 작동! 좋아, 러블. 이제 견인고리 걸어.
4: 됐다.
0: 힘껏 당겨.
3: 뭐야, 저건 또 무슨 차인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슈퍼치타 트럭 전속력으로!
0: 얘들아, 우리 에너지를 전부 트럭 본부 엔진으로 보내야겠어. 세 세면 동시에 하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초고속 엔진으로 모일 거야.
2: 알았어, 해보자.
0: 셋, 둘, 하나.

0: 우리 옛날 트럭.
1: 안 돼. 이 트로피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2: 치타가 둘 다 건질 순 없는데.
3: 얘들아,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이럴 땐 치타를 먼저 구해야지. 트래커가 도와줄래?
1: Yes, of course, 라이더. 해볼게. 아! 케이블!
0: 잘가, 정든 트럭 본부야.
1: 고마워. 덕분에 또 이긴 것 같아. 2연승?
4: 도와줘서 고마워. 허피고조 내가 정글을 구해줬어.
3: 에이, 고맙긴. 치사한 치타가 또 나무를 쓰러뜨리러 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줘.
5: 아이고야, 아직 안 늦었네. 아, 여기 있네, 우리 치타. 이것도 내 스크랩북에 올리면 딱이겠지?
1: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요.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병!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병.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병.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덥다.

0: 단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온 거야?
1: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랄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수속이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킬킬.
4: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달리마,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9: 네, 엄마.
10: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9: 쭈쭈, 쭈쭈.
8: 자, 주스.
10: 달콩아.
9: 쭈쭈.
10: 그렇게 꽉 잡으면 어떡해.
9: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쭈쭈 쭈쭈. 언니가 쭈쭈.
10: 달콩아.
11: 여보, 노트북 찾았어.
8: 어? 노트북 찾았어?
11: 어?
10: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11: 어려서 그래. 달콩인 아직 아기잖아.
10: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8: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10: 냄새.
8: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10: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9: 참.
10: 니크야, 오늘은 음악놀이 해볼까?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넌. 4번
12: 생일 축하.
10: 강아지 노래다.
9: 나도
10: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 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해봐. 1, 2, 3, 4, 5.
9: 1.
10: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9: 1, 2, 3, 4, 5.
10: 잘했어. 이게 뭐라고?

0: 3, 4, 5를 모른다니까. 난 100도 셀 수 있는데.
1: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2: 억이라고?
0: 근데 그게 뭔데?
1: 어? 그러니까 그게... 암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2: 어떻게?
1: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재밌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2: 그래, 그래. 좋은 생각 같아. 달콩아, 지금부터 언니들이랑 오빠가 숫자를 가르쳐줄게.

0: 어때 달콩아? 이제 알겠지?
1: 응.
0: 이건 뭐라고?
1: 예!
2: 맞아! 잘했어!
0: 그럼 이건?
1: 예!
2: 우와!
0: 정말 왜 그럴까요?
3: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3: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4: 여보, 이제 됐다. 고쳤어.
3: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4: 응,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4: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4: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0: 우와, 엄마 예쁘다.
4: 지금도 예쁘거든.
1: 아빠.
3: 맞아, 아빠야.
0: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3: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4: 달님이 여기 있다.
0: 어?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4: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0: 뱃속에? 우와!
3: 근데 달님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5: 자, 이리 와. 어휴, 그랬지.

0: 달콩.
1: 달콩이.
2: 달콩아, 저건 언니야.
1: 네. 저라고요?
3: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1: 다 저기 토끼야. 이리 오너. 졸했다고.
2: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1: 시야 시야.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2: 응가하는 거야.
1: 네. 응가 응가.
3: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1: 말도 안 돼.
4: 달림아,
1: 나도 졸했다니. 으유, 으유.
3: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 줘야겠지?
1: 아, 네.
5: 효지. 효지, 효지, 효지.
4: 달콩아. 달콩아, 뭐 하는 거야? 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5: 어? 아니. 효지.
4: 그래, 괜찮아. 아기 땐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3: 그럼,
2: 아기 때는 다 그러지.
4: 달콩아, 우리 다시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에 없나? 어? 언니 어때? 예뻐?
2: 나도!
0: 쉿! 안 돼! 달콩이 넌 너무 어려서! 달콩아! 울지 마!
3: 달콩아, 왜 울어?
0: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어? 어머! 달님이 너 화장했어?
0: 아, 네! 나도 엄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3: 그래, 그 맘 알겠는데. 근데 달림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림이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아참, 조금 이따 지은이 언니 온대.

0: 지은이 언니?
1: 안녕, 달림아.
0: 지은이 언니!
1: 달림아, 잘 있었어?
0: 응.
2: 지은이 왔구나.
1: 어, 이모, 달콩이 안녕.
3: 안녕, 안녕.
2: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1: 응? 이모도 참.
0: 맞아, 언니 너무 예뻐. 화장도 진짜 예쁘고.
1: 고마워.
2: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1: 응. 달림아,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0: 응. 좋아, 좋아. 신난다.
2: 달림아,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마는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0: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1: 알았어. 달림아, 우리 뭐하고 놀까?
0: 뭐든 좋아.
1: 그렇다면.
0: 와,
2: 진짜 재밌다. 달림이 너무 잘하는데?
0: 짠, 식사 준비됐어요.
1: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0: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1: 그래, 알았어.
0: 내가 금방 갖고 올게.
1: 어?

0: 이게 뭐지?
1: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2: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1: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2: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1: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2: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1: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2: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0: 우리 달린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달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어머,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샥샥 슝슝 샥샥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이렇게.

0: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1: 달림은 지금도 예쁜데?
0: 정말?
1: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0: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1: 응, 달림이도 잘 자.
2: 잘가, 지은아.
3: 또 놀러오고.
1: 네, 이모부.
0: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1: 다음에 또 올게.
0: 정말이지?
1: 그럼. 약속. 안녕.
4: 잘가.
5: 언니, 예뻐, 예뻐.
0: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응?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어? 저거?
5: 어?
0: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2: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어? 달림아,
0: 어?
2: 지금 뭐 하는 거야?
0: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아,
5: 달콩이 예뻐, 예뻐.
2: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0: 와,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2: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0: 그런 게 어딨어요.
2: 안 돼, 그만. 자, 다시 먹으러 가자.
0: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게,
6: 줄무랜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우리랑 뜨거 죽는데.
10: 왜 안 오지?
11: 밀크야, 물어와. 자.
9: 오구오구 잘했어.
11: 밀크는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엄청 잘 알아듣는데?
9: 맞아 맞아. 달림이가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달림아?
12: 어디 보자. 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9: 어? 아저씨, 그 택배 달림이한테 온 거죠?
12: 어? 맞아.
9: 제가 달림이에요. 얼른 주세요.
12: 아, 그래? 자.
9: 감사합니다.
11: 우와, 색깔 엄청 많다.
9: 많다. 그치? 64세 크레파스지롱.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짝이는 색깔도 있다.
11: 이야, 우리 이걸로 그림 그려봐도 돼?
9: 그럼.
11: 멋진 코끼리를 그려야지. 별이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어? 버스.
9: 어? 벌써 꽉 차버렸네.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색이 많은데.
11: 맞아, 나도 3층 버스를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작아서 다 그릴 수가 없어.
9: 나도 더 큰 파란 코끼리를 그리고 싶어. 코끼리 옆에 달림이가 그린 요정들이 날고 있으면 더 예쁠 거야.
13: 우리들 그림을 한 곳에 전부 그리면 좋을 텐데.
11: 맞아, 알록달록 요정들하고 파란 코끼리, 내 3층 버스 다 같이 쓰면 더 멋질 것 같아.
9: 엄마, 우리 집에 큰 종이 없어요? 그림 그리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요.
14: 그래? 잠깐만. 어때? 이 정도면 되겠니?

0: 자, 이젠 그리고 싶은 거 실컷 그릴 수 있겠지?
1: 네!
2: 안 그려야지.
0: 여기서 즐겁게 놀아.

0: 여기 자리가 남았는데? 어? 그러네? 저기엔 뭐 그리지?
1: 아!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게 뭐야?
2: 아! 알았다! 운이구나! 맞았어!
0: 그럼 손잡이도 그려야지!
2: 그러니까 진짜 문 같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3: 그림문이라 열릴 리가 없잖아요!
2: 아하, 그렇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4: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네!
5: 아빠, 아빠! 뒷마당 벽에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4: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린 거야?
5: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싶은 거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4: 오, 정말 크고 멋지던데? 오늘 그림 그리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5: 그럼 자기 전에 동화책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에 나오는 걸 그렸거든요.
4: 아, 그랬구나. 자, 어디? 옛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요정들은 예쁜 나비날개로 예쁜 빛을 내며 날고 있었어요. 어? 잘 자라, 예쁜 우리 딸.

토끼가 어디 갔지?

아이 토끼야, 어디 가자고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기다려! 달 토끼야! 달 토끼야! 어? 여긴 낮에 그림 그리고 놀았던 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뭐지? 문이 열리잖아.

0: 알리만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엄마, 요정들은요?
0: 뭐?
1: 요정들요. 동화책 요정들.
0: 이 동화책에 나온 요정들?
1: 아, 네! 숲속에 하늘색 코끼리랑 삼층 버스도 있었는데?
0: 오구구, 우리 달림이 동화책 세상 꿈을 꿨나 보네. 어서 준비해. 아빠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고 계셔.
1: 네, 꿈이었나?
0: 달림아, 준비 다 했으면 어서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열리네. 역시 꿈이었나?
0: 달림아, 뭐해?
1: 아, 금방 갈게요.
2: 꿈이었지만 즐거웠어. 요정들아, 안녕.
0: 달림아.
1: 네!
0: 유치원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어디더라?
1: 아! 찾았다! 엄마!
2: 우와! 우리 달콤이 손뼉도 잘 치는데?
1: 엄마! 엄마! 짜잔! 어때요?
2: 어머! 우리 달님이 멋진 소방관 옷 입었네? 예전에 가지고 놀던 소방관 장난감 옷은 갑자기 왜 꺼낸 거야?
0: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방서 가잖아요!
2: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0: 소방서에 가면 진짜 소방차도 있겠죠? 진짜 소방관도 보고?
2: 그럼.
0: 우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
1: 전부 다 빨간색이야.
3: 열매반 친구들, 오늘은 소방서 현장 수업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4: 네.
3: 자, 왼쪽에 어? 소방차예요.
2: 이렇게 가까이서 보자니.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똑같아.
3: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소방관님이 오실 거예요. 소방관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4: 네!
3: 그럼 소방관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4: 소방관님!
2: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안

0: 네 줄 소방관이랍니다.
1: 멋지다!
0: 자, 그럼 소방서 현장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2: 네!
0: 소방서 현장 수업으로 출동!

0: 여러분, 오늘 체험 어땠어요?
1: 완전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0: 그럼 이제부턴 꼭 불 조심하고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죠?
2: 네!
0: 좋았어요.
1: 이야, 역시 멋져! 소방관! 엄마, 아빠, 빨리요, 빨리!
3: 그래.
1: 불이 났을 땐 이렇게 연기를 안 마시게 입이랑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예요.
3: 이렇게?
1: 아니, 몸을 더 숙여야죠. 나쁜 연기가 위에 더 많으니까.
3: 그래.
0: 이렇게 말이지.
1: 달콤아, 너도 이렇게. 뚝 있고, 뚝 있고. 잘했어.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나?
0: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불 조심하니까.
1: 저기, 엄마, 아빠, 가스요, 가스. 가스불을 쓰고 나면 밸브를 꼭 잠가줘야 해요.
4: 가스 밸브를 깜빡했네.
5: 이야, 우리 달림이가 오늘 불 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워왔네.
1: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로.
5: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 용감하고 힘도 세야 할 텐데.
1: 알아요. 오늘부터 밥도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뭐지?
5: 불꽃놀이 하나 보네.
0: 예쁘다.
1: 맞아.

0: 이거 소방차 소린데?
1: 어서 불 끌어 가야지.

0: 나서 출동하자. 자, 달리비 소방대원, 아까 배운 대로 잘 도와줄 수 있지?
1: 네. 네.
0: 좋았어. 긴급 출동이다.

0: 오미세가 아기새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1: 그래, 빨리 구해주자.

0: 달림아, 아주 잘했어. 넌 진짜 멋진 소방관이야.
1: 정말요?
0: 달림아! 어? 달림아! 뭐해?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어? 소방관님은?
2: 응? 무슨 소리야?
1: 아니, 숲에 불이 나서 소방관님과 출동했는데 불도 같이 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우리 달림이 어제 소방서 간 게 엄청 좋았나 보다. 소방관 되는 꿈을 다 꾸고.
1: 꿈이었구나. 근데 정말 진짜 같았어요. 창고랑 나무에 불이 빡 크게 났는데 소방차 타고 출동해갖고 불을 빡 끄고. 이게 무슨 냄새지? 불 났을 때 나는 냄새 아닌가?
2: 에이, 갑자기 무슨 불은.
3: 어? 그러게?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토스트!
1: 엄마!
3: 토스트 다 나봐! 어머, 어떡해!
1: 엄마, 소화기! 소화기도 가져가야죠!
3: 그래. 연기, 일을 어째?
1: 엄마, 내가 문 열게요! 여러분,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아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1: 어서오세요, 공주님.
1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좋았어! 나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 뭐가 있게! 가서 잡아와! 자, 어서 잡아봐!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수의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거야.

이제 나왔는데 걱정 마.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고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 가려움을 싹 없애주는 샴푸.

저기 곰마, 지금 봤어?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저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좋아졌잖아. 그치, 곰마?

잘했어.

망치는 거야. 이 빨간색을 봐. 이게 더 예쁘잖아. 난 빨간색이 좋아. 진짜 이럴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와, 그거 진짜 엄청 크다. 와, 너 힘이 정말 세구나.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준비됐지? 이제 찾는다.

여기 있었구나.

복실복실한 꼬마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어서

저기 곰마,

해본다. 근데 난 좋아. 우리 친구 할래?

먹기 싫은데.

근데 곰아, 이제 잘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아직도 안 잔 거야? 그냥 집 요정일 뿐이야. 집 요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집 여자가 될 수 있어. 고마워. 집 여장이 고슴도치를 척하고 있네.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효정아. 조용히, 곰이 자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뽀롱뽀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 가서 찾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3: 그만 울어, 옐로비쥬.
4: 신디는 괜찮을 거다, 뾰.
1: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0: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4: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5: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6: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7: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8: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9: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1: 카이 요정님. 저희예요, 카이 요정님.
9: 주주?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7: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10: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9: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1: 이건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9: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11: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큐?
8: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9: 루시, 내 동생아.
1: 카이, 오빠.
10: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9: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0: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안하라네요.
1: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뼈.
2: 신디! 당장 저기로 가자. 하이 오빠, 머리가... 갑자기 왜...
0: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2: 어떡해.
0: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2: 레드비주, 가자.
3: 예, 알겠습니다, 뮤.
2: 같이 가, 루시.
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0: 나 어떡해.
2: 준비됐지?
3: 응.
2: 시작하자, 레드비주.
3: 갑니다, 뮤.
4: 저기 얼음탑이 보여. 조금만 기다려, 신디.
3: 얼른 가자, 뮤.
2: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얼음탑으로 출발.
4: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5: 넌 절대 못 나간다.
4: 너는
5: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3: 넌 영원히 갇혔다. 자.
4: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5: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0: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1: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0: 레드비츠!
2: 드디어 주비주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0: 안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2: 감히 날 방해해? 에이?
0: 주주, 레드비주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어? 림보 스피드!

0: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알았다, 자. 귀엽다, 유용. 지우. 너는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2: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

0: 정신 차려, 인터뷰 중.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주비즈는 내 거야.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주주 출발해.
1: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뷰.
2: 저 구름은 뭐지?
0: 따라왔어. 각오해라. 이러신. 이런. 넌.
1: 꽉 잡아. 간다.
0: 아이린.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0: 사실은 대마녀가 내 친구 아이린인 것 같아.
1: 뭐? 말도 안 돼!
2: 확실한 거 맞아?
0: 응. 얼굴이 똑같았어.
1: 뿅!
3: 아니, 이게 웬일이야?
2: 무슨 일이지?
4: 선샤인빌에 때 아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5: 겨울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4: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봐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1: 어둠의 주비지다니요.
2: 대마녀의 짓인가 봐.
0: 아이린.
1: 아무도 없고 썰렁하네. 추워. 또 얼어붙은 동화 나라 같습니다, 뮤.
0: 다크서피잖아. 대마녀가 아이린이 근처에 있나 봐.
2: 그거 1위네.
0: 아이린? 역시 너였구나.
6: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너 뭐야?
2: 루사는 네 친구잖아.
6: 무슨 소리야? 난 대마녀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야.
1: 대마녀가 아니면 너 뭔데? 알 거 없고 이거나 받아라. 자, 자, 자,
6: 당장 내놔. 다크서피는 내 거야.
2: 루사, 괜찮아?
0: 아이린이 기억을 잃었나 봐. 어쩌지?
2: 감히 내 친구 루사를 괴롭혀? 탭탭 레인보우 스핑!
6: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가서 저 애들을 없애고 주비즈를 데려와!

0: 킹. 소용없다, 차! 안 되겠네. 나와라, 일루전!
1: 저건 또 뭐야?
2: 괴물을 멀리 보내야겠어. 트윙클 드림!
1: 저 멍청이!
2: 민트비즈? 꽁꽁 얼려버리겠다, 차! 일어나 밤 움직이다뇨! 발신욕다뇨!
1: 어서 올라와!
2: 이러다 큰일 나겠어! 가만, 안 될 거야! 레이프!
1: 안 돼, 주주! 내가 아이린을 설득할게!
2: 포기해, 로사! 저엔 널 잊었다고!
1: 아이린! 같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 네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새하얀 눈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
3: 그 노래 기억나. 하지만
4: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따로 있지.

0: 로사, 내가 널 몰라보다니.
1: 아이린,
0: 정말 미안해 로사.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1: 이제 다 괜찮아.
2: 너 이리 와봐라 뀨.
3: 너 말이냐 저?
2: 너 아니면 누구겠냐 뇨.
3: 이거 먹을래 저?
2: 우리가 이런 걸로.
1: 와, 맛있다 뀨.
4: 이 맛은 뀨.
3: 마음껏 먹어라 저.
2: 우와, 마음이 모글모글해지다뇨.
3: 다행이다 저.
5: 쟤들 좀 봐. 금방 친구가 됐네. 아 참, 샤샤랑 릴리는 잘 있어?
0: 그게...
5: 어? 타로 전화야. 타로!
6: 주주! 지금 당장 선샤인빌 숲으로 와.
7: 빨리 와야 하는데.
5: 타로! 돌아온 거야? 보고 싶었어.
8: 아참, 우리가 로사 친구와 민트비주를 찾았어.
7: 그래? 로사 잘됐다. 안녕.
0: 안녕.
2: 이제 얼른 집에 가자 뀨.
7: 안 돼.
2: 왜 안 된다는 거냐뇨?
7: 너희는 이제 아리시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2: 뭐라고? 왜?
7: 왜냐하면 아리시엘 보석꽃밭이 다 시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필요해. 마침 일곱 주비주가 다 모였으니까 꽃밭을 살릴 수 있을 거야.
2: 그럼 얼른 가자 뀨.
4: 응, 우리가 보석 씨앗이 돼서 꽃밭을 살리는 거다 뀨.
5: 보석 씨앗이 된다고? 설마 너희가 사라지는 거야?
4: 안 돼! 못 가! 못 보낸다고!
2: 주주, 이게 우리 일이다 뀨.
3: 얼른 다녀오겠다뇨.
5: 다녀온다고?
4: 그래, 보석꽃이 피면 우리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뀨.
2: 타루, 우린 준비됐다 뀨.
7: 응, 주주, 하트 패트를 꺼내봐.
2: 그럼 우리도 갈까 뀨.
5: 이렇게 간다고? 지금?
8: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주비주들이 없다는 게. 그러게.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5: 주주, 핑크비즈가 말한 비밀은 뭐였어?
2: 아, 그 비밀은 거기 맛있는 쿠키 숨겨놨으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으라 뀨.
1: 핑크비즈 벌써 보고 싶어.
9: 나도야.
6: 헤로, 주주, 보여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이거 보여? 핑크비즈가 다시 자라고 있어.
1: 그게 핑크비즈라고?
8: 옐로는? 블루는?
1: 레드비즈도 보여줘.
2: 핑크비즈, 기다릴게. 얼른 다시 만나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케이크!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
9: 피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구독!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1: 얼굴엔
8: 순한 킬킬
1: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복구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전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1: 얼굴엔
14: 순한 킹킹.
11: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9: 점심에
1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9: 저녁에
1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지금 쟁여놓으세요.
21: 허티 구조대 치타를 막아라.
22: 알았어, 간다. 아우, 미안. 역시 라이더가 던지는 게 낫겠다.
23: 라이더가 하는 비밀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24: 모르지. 원반은 내가 던질게. 한번 돌아볼까?

0: 대장, 로봇독이랑 안에서 무슨 일 하는 거야?
1: 아직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거든.
2: 깜짝 선물? 뭔데? 알려줘.
1: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재미없어. 원반 물어 올 친구.
3: 우리 깜찍한 사촌 동생, 더 필요한 건 없니?
4: 우유나 좀 더 갖다 주세요.
3: 어쩌냐,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온 뒤로 살림이 거덜나고 있어.
5: 다들 조용!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봤죠? 이 치타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보세요. 뭐야? 아, 이걸 왜 까먹었지? 나 초대회 쳤는데 뭐 이런 걸 저장해놨어? 저 강아지가 운빨로 딴 트로피를 어드벤처 베이 박물관에 전시까지 해? 어이없어. 우승한 영상이나 돌려봐야지.
3: 그래, 넌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하는 애였지.
5: 그것도 세체가 있어야 하죠. 제 레이싱카는 이제 고물이라 반칙 같은 것도 못해요.
3: 내 스크랩북 좀 볼래? 실패했던 나쁜 짓들을 모은 거야. 보여? 내가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건 내가 홈스코치로 변장한 걸 들켰을 때고. 아, 이때 좋았지.
5: 와, 진짜 멋있다.
3: 고마워. 그 옷은 훔치기 어려웠거든. 아니 만들기.
5: 그 못난 이 옷 말고요, 이거요.
3: 퍼피 구조대 트럭?
5: 이 정도로 크고 빠른 차라면 무슨 반칙이든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3: 너 근데 어떻게 뺏어오게?
5: 쉽죠? 일단 먼 곳에 출동하게 만들어요. 퍼피 구조대가 저걸 몰고 오면 전부 끌어낸 다음 치타 트럭이 텅 비면 훔쳐올 거예요.
3: 아직 퍼피 구조대 차야.
5: 훔치면 내 거죠?
3: 오! 좋았어, 야옹이. 울타리 문 열어. 하늘 야옹이 놀래켜.
6: 얘들아, 다들 어디 가니? 이렇게 도망가면 나 혼자 어떻게 다 모아?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7: 얘들아, 좀 있으면 깜짝 선물을 받을 것 같아.
1: 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7: 깜짝 선물 기다리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오늘 기차로 마지막 부품이 도착하면 그때 어떤 선물인지 보여줄게.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8: 가축들이 우리에서 도망을 쳤는데 모는 것 좀 같이 도와줄래?
1: 지금 바로 갈게요. 로보도 트럭 본부를 몰고 와.
3: 호호호! 퍼피 구조대가 거의 다 왔다네.
5: 예스! 일이 너무너무 쉬운데.

0: 저런 말 할 때마다 망하던데.
1: 자, 같이 도망친 가축들을 모으자. 로보도 너도 같이 하자. 지금은 발바닥 하나도 아쉬우니까.
2: 바쁘게 뛰어가는 것 봐. 이제 내 차례야.
0: 야! 소중한 친척 어른이나 고양이들은 어쩌고! 아!
3: 대장! 누가 트럭본부를 끌고 갔어!
1: 뭐 안 돼! 저 사람이 일부러 가축들을 밖에 풀어놓은 건가 봐.
3: 트럭을 찾아야 해!
1: 맞아. 근데 일단 가축들을 우리에다 모아야지. 이것부터 빨리 끝내자!
2: 지타모비, 너도 알지? 너랑 같이 참 많이 달렸는데 맨날 졌잖아! 그래서 너한테 달린 이 멋진 단축 도구들을 떼서 새 차를 만들 거야! 슈퍼 치타 트럭이지!
4: 아이고, 고맙다. 니네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저기서 뛰고 있을걸?
1: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트럭 본부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3: 트럭 본부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고 있어?
1: 아니, 글쎄, 차를 훔쳐간 사람이 GPS를 꺼버렸어.
5: 구조대 트럭이 없는 퍼피 구조대라니.
6: 나쁜 사람이 훔쳐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1: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깜짝 선물이면 트럭 본부도 막을 수 있을걸. 근데 오늘 기차로 배달 오는 마지막 부품을 달아야 해서 일단 기차역에 받으러 가자.
2: 진짜 넌 천재야. 골탕 먹이기 딱 좋은 절정을 만들어냈어. 얘만 있음 어떤 경주든 다 이기겠지? 얼마 전에 진 그 경주도. 암튼 이제 박물관으로 가자. 거기서 내 트로피를 챙겨올 거야.

0: 내 자동차에 이 황금 트로피까지 전부 다 내 거야.
1: 잠깐 거기서! 그건 네 거 아니잖아.
0: 맞거든요. 나랑 치탄 트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 빨리 퍼퓸 구조대를 부르자.
0: 다 됐어. 아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때?
2: 아니 얘야, 지금 어디야 너?
0: 제 우승 트로피를 보면서 치타 트럭을 타고 있죠.
2: 오, 강아지들한테 한 방 먹여줬네. 장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0: 레이스 황제가 될 거예요. 이 차로 반칙을 쓸 만한 경주장이 필요하겠지만.
2: 그래, 그 차를 써먹으려면 아예 경기장을 만들지, 그러니?
0: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경기장이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죠, 뭐. 아, 속 시원해.
2: 아, 그거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은... 됐다. 나랑 고양이들도 널 돕고 싶은데. 우리도 태워줄래?
0: 됐어요. 괜히 같이 일했다 부정 많다요. 안녕.
3: 얘들아, 기차역에 다 왔어.
4: 사라진 트럭 본부가 벌써 그리워.
3: 시장님? 웬일이세요?
1: 글쎄, 치타가 박물관 문을 부수고 레이싱 트로피를 가져갔어.
5: 치타요?
1: 이리 와서 나랑 시카레타도 좀 구해줄래?
3: 네,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부품은 나중에 찾고 구대의 시장님부터 구하러 가자. 전부 날 따라와.
0: 예, 트로피야. 치타 국제 경주장을 지을 건데 어디가 좋을까? 퍼피 구조대는 얼씬도 못하는 곳 없나? 남극에 지을까? 아니야, 너무 추워.
3: 섬에다 지을까?
0: 작아. 맞아, 정글이 있었네. 좋았어. 근데 먼저 정글에 있는 나무부터 전부 다 치워야겠지? 이 치타 트럭으로 하면 완전 딱이겠는데? 정글에 나만의 레이싱 경주장을 만들다니 너무 좋아. 에이, 내가 저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깐, 상관없지? 기차를 밀어버리고 그냥 지나서 가자. 비켜, 비켜!
6: 야, 너 도대체 누구야?

0: 보면 남궁기 문제 없겠어.
1: 치타가 남긴 흔적은 못 찾겠어.
2: 고마워. 치타가 부순 걸 잘 고쳐줬네.
3: 우리 트럭 본부도 치타가 훔쳤을걸?
2: 그것도 치타가 훔친 거 맞아. 이름도 무슨 치타 트럭 뭐라던데.
4: 우리 멋진 트럭을 그런 악당이 타고 다닌다고?
0: 걔가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골치 아플 텐데 이제 어쩌지?
5: 에드 아저씨, 안 그래도 지금 기차역으로 뵈러 가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6: 아니 라이더, 아주 크고 이상한 트럭이 내 기차를 쳐서 탈선해버렸거든. 나한테 주려던 부품도 근데 사라졌어.
5: 이것도 치타짓이구나. 지금 바로 열차를 철로에 올려드릴게요. 가자.
0: 와, 하루에 대체 몇 번을 출동하는 거야?
5: 서두르자. 모두 힘을 모아서 철로 밖에 튕겨나간 기차를 다시 철로에 올려놓는 거야.
4: 우린 준비됐어. 말만 해.
5: 하나, 둘, 셋, 시작! 잘했어, 얘들아!
7: 고마워! 역시 퍼피 구조대구만!
8: 감사해요!
5: 아저씨, 혹시 제 부품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7: 치타란 애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어디 갔는지 못 봤어.
5: 그 부품이 있어야 해요. 아님 치타를 못 막을 텐데. 다 같이 이 근처를 뒤져보자. 얼른 그 부품을 찾아야 해.
9: 사라진 부품 본 친구?
1: 시내엔 없어.
4: 보터 할아버지 식당에도 없어. 근데 밥은 있어.
0: 대장, 부품 찾았어. 바닷가로 굴러가는데?
5: 안 돼,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절을 막아야 해. 러블은 자석을 써서 속도를 줄여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줄까?
5: 루키, 가서 지게차로 러블을 도와줘.
10: 초록 에너지 출동.
5: 이제 뒤집자. 좋았어. 전대원, 지금 본부로 출동.
11: 결승선은 여기에 긋자. 그럼 경주마다 내가 반칙하는 이기는 게 보이겠지? 오! 나무를 베는 건 나중에 하고 이 소원부터 부셔야겠어. 경주전 출발선으로 완전 딱이네.
12: 야! 전부 다 비켜! 여긴 앞으로 이
11: 치타님의 국제칼 레이스장이 될 때란 말이야.
12: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지? 시끄러운 음악만 좀 봐야 정신 차릴래?
5: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
13: 잠깐 기다려 카를로스.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
12: 좀 나가라고! 여기 분수꽃 나무를 뽑은 다음에 레이싱 대회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13: 누군지 몰라도 원숭이 사원을 허물고 정글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리겠대.
5: 퍼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13: 어서.
5: 안녕 카를로스. 트레커, 웬일이야?
14: 트레커가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대.
13: 누가 이 정글을 싹 밀어내고 카레이스장을 만들겠대. 너희 트럭 본부 비슷한 걸 타고 있는데 치타 무늬처럼 보여.
1: 또 치타야?
5: 알았어, 얘들아 기다려. 우리가 갈게.
13: 뭘 어떡할 건데?
5: 로보독이 방금 부품을 가져다 설치했거든. 기대해. 잘 봐, 새로 만든 트럭 본부야.

0: 출동 준비 완료!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퍼피 구조대 새 트럭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2: 어, 조심해! 내가 너무 세차게 뛰었네. 우리 세차 타고 싶어서.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로보도 정글로 우리를 데려다 줘.
0: 와, 여기서도 우리 차를 타고 출동할 수 있네.
2: 우와, 좋다.
1: 각자 임무를 도울 수 있게 따로 정거장도 있어.
3: 멋지다.
1: 아, 얘들아 잠깐만. 로보도 이제 그 초고속 변속 기어를 작동해볼까?
4: 초강력 망치 작동. 위에서 와서 세게 칠수록 더 잘 부셔지겠지.
2: 좀 더 서둘러야겠어. 치타가 저 원숭이 사원을 망가뜨리기 직전이야.
1: 거의 다 왔어.
5: 진짜 빠르다. 고마워.
2: 맞아. 자, 진짜 멋져.
1: 아니야, 고맙긴. 급한 일인데 빨리 와야지.
6: 내 드론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당겨볼게.
1: 어, 저기 치타다. 치타가 우리 못 보게 앞질러 가자. 로보도 스텔스 모드 작동해줘.
2: 스텔스 모드? 그건 또 뭐지?
1: 우리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 거야. 그럼 치타가 우리 못 보겠지.
4: 좋았어, 다부쇼쇼.
2: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4: 귀찮은 것들. 좋아, 원숭이 사원은 무슨. 출발선 다른 데 만들지 뭐. 나무란 나무는 싹 다 밀어버리고.
7: 치타가 포기를 안 해. 이러다 정글이 망가지겠어.
2: 한꺼번에 출동할 수는 없잖아.
1: 아니, 가능해. 이건 발사대가 두 개거든. 체이스, 마셜, 먼저 가. 아!

0: 너희도 가. 주마, 드래커, 출발하자. 좋아, 스카이. 비행 준비 됐어?
1: 그럼, 그럼.
2: 척을 낚아볼까? 그물! 아깝게 놓쳤네.
3: 아우, 귀찮아, 정말. 이거나 먹어.
0: 나 저 소리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 주마, 튜브로 스피커를 막아볼래?
3: 내 라그마게 멈춰. 이 많은 나무를 언제나 쓰러뜨려. 귀찮아. 세상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네. 저 나무 한 그루만 쓰러뜨리면 이 정글도 싹 다 정리되겠지. 역시 난 천재야.
0: 얘들아, 모두 트럭으로 돌아와. 시간이 없어. 정글을 스캔해서 치타가 어디 가는지 알아볼래?
4: 좀 불길한데. 치타가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나무로 가는 것 같아.
5: 저 큰 나무는 안 돼. 쓰러뜨리기 전에 막아야 해.
6: 안 그러면 정글이 쑥대밭이 될 거야.
0: 걱정 마. 치타가 탄 저 트럭 본부는 모든 면에서 이 새로운 차에 상대가 안 되니까. 로보도 저 뒤에 바싹 따라붙어. 후방 카메라 작동. 좋아, 러블. 이제 견인고리 걸어.
4: 됐어.
0: 힘껏 당겨.
3: 뭐야, 저건 또 무슨 차?

0: 그렇게 나오신다면 슈퍼치타 트럭 전속력으로!
1: 얘들아, 우리 에너지를 전부 트럭본부 엔진으로 보내야겠어. 셋세면 동시에 하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초고속 엔진으로 모일 거야.
2: 알았어, 해보자.
1: 셋, 둘,

0: 우리 옛날 트럭.
1: 안 돼. 이 트로피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2: 치타가
3: 둘 다 건질 순 없는데.
4: 얘들아,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이럴 땐 치타를 먼저 구해야지. 트래커가 도와줄래?
2: Yes, of course, 라이더. 해볼게. 아! 케이블!
0: 잘가, 정든 트럭 본부야.
2: 고마워. 덕분에 또 이긴 것 같아. 2연승?
5: 도와줘서 고마워. 허피고조 내가 정글을 구해줬어.
4: 에이, 고맙긴. 치사한 치타가 또 나무를 쓰러뜨리러 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줘.
6: 아이고야, 아직 안 늦었네. 아, 여기 있네, 우리 치타. 이것도 내 스크랩북에 올리면 딱이겠지?
2: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3: 호비는 아프대요.
12: 그대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0: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12: 뽀로로 유치원.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젤?
18: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12: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9: 새콤달콤 너도 비타젤리
20: 옳지.
1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0: 옳지.
19: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0: 옳지.
21: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20: 옳지.
22: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12: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3: 설.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해산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물 위를 걷는 남자.
5: 아, 이제 정말 여름이네. 안전사고 조심하자.
6: 어? 조심해요. 날아가요. 어?
5: 와, 멋진데 스카이.
6: 응? 너희 뭐해?
4: 잘 봐. 마셜, 너무 깊이 파지 말지 그래.
6: 너네들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7: 와, 마셜, 네가 이렇게 쬐끄만한 강아지인지 몰랐네.
8: 한눈에 쏙 들어오는 멋진 조개 어디 없나?
9: 와, 이 조개 아주 멋진데?
8: 에? 그건 조개가 아니잖아. 거북이야. 길을 잃은 아기 테라핀이네.
9: 아, 거북이 섬에서 떠밀려온 아기 거북이일 거야. 집에 데려다 주자. 어때?
8: 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거북이 섬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
9: 별 걱정을 하셔.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
10: 거북이 섬? 흥, 별 섬이 다 있네.
8: 거긴 사람이 없는 무인도거든요. 시장님네 마을 바닷가 근처인데 거북이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
10: 우리 마을 근처에 그런 무인도가 있다고? 거길 차지하고 험딩어 시장님 전용섬으로 쓰면 어떨까?
5: 낙지처럼 생겼는데?
6: 낙지라기보단 나가지라 불러줘.
9: 몰라, 내가 최근에 발명했어.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8: 이야, 새로운 신발 정말 멋지다.
9: 기대하라, 물 위를 걷는 수상 신발. 봐.
8: 우와. 우와. 그 수상 신발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9: 일단 배로 섬 근처까지 가자. 그 다음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암초들을 피해 들어가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줄게.
8: 넌 정말 천재야. 지금 당장 가자.
10: 저 신발만 있으면 내가 거북이 섬에 처음 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온 섬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자, 얘들아, 간지럼 태워.
9: 얘들아, 왜 간지러워? 아이고.
10: 기다려라, 거북이 섬.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딩어 아일랜드.
8: 그만두지 못해. 자, 이거 먹고 저리 가, 요 녀석들아.
9: 낙지로 날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어? 근데 내 신발 어디 갔지?
8: 저 사람이 네 신발을 훔쳤구나.
9: 저 신발을 쓰는 것도 잘 모를 텐데. 버피 부조들 부르자. 아니다, 험딩어 시장님이 내 수상 신발을 훔쳤어. 그리고 지금 거북이 섬에 가고 있어.
8: 다루기 힘든 신발이라 잘못하면 크게 다치실 거야.
9: 그리고 저 신발이 있어야지 이 아기 거북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11: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6: 조심해. 어? 이 의자 보기보다 편하네. 모자도 시원해.
13: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이 무리를 걷는 신발을 훔쳤대. 지금 거북이 섬으로 간다는데 그 주변엔 암초가 많아서 위험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주마. 집게팔로 사장님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줄래?
14: 해양구조 주마 출동.
11: 그리고 러블.

0: 요령을 좀 익혔다니 신발로 무리를 걷는 것도 할만하구만. 그래, 아 저기 있다, 내 험딩어 아일랜드. 좋아, 간다. 아, 이건 또 어떻게 벗는 거야? 오, 발이 부러서 빠지질 않네. 마사지라도 할까? 아, 그래. 여기 맨 처음 지을 건물은 험딩어 발 마사지 가게야. 아이, 몰라. 일단 섬에 깃발부터 꽂자. 이제부터 이 섬은 험딩어 아일랜드다. 오, 이 섬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 화려한 휴양지를 지어야겠어. 그래, 휴양지 이름은 험딩어 자연 농원. 와! 어? 머리는 왜 또 가렵지? 아, 탐험가 인생도 참 피곤하네. 낮잠 좀 자고 마저 돌아보자. 야, 이 녀석들아, 섬 주인도 몰라.
1: 얘들아, 시장님 찾는 건 잘 돼가?
2: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기 거북이는 좀 어때요?
3: 회위가 엄청나게 좋은가 봐. 그렇지, 아가야?
2: 잘 됐네요.
0: 멈춰! 섬 주인을 데리고 가면 어딜 가? 주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딱딱한 바다 동물아!
2: 거북이 섬 도착!
4: 저것 봐! 시장님이 뭘 타고 있어!
0: 멈추라니까!
2: 주마, 어서 가서 시장님을 도와드려!
5: 어, 그래!
0: 달려줘!
5: 잡았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드릴게요.
0: 안 돼!
5: 대장, 나 혼자서 이걸 해결하기 힘들겠어.
2: 어, 지원해줄게. 마셜, 거북이 섬으로 바로 와줄래?
6: 준비 끝! 멍멍, 도망간 작전 시작!
2: 마셜, 물대포로 시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6: 멍! 물대포 가자!
0: 조심해줄래? 내 엉덩이는 연약해.
2: 주마, 시장님한테 착륙패드를 깔아드려.
5: 어? 아, 착륙패드.
0: 아, 눈뜨고 못 보겠어. 내 엉덩이야. 어, 두 번째 건물로 험딩어 반신욕 사우나도 지어야겠어.
4: 여기 있는 암초들 내가 금방 다 치워줄게.
0: 아예 놀이공원을 지어도 좋겠네. 호, 우리 험딩어 랜드 갈래? 뭐야! 누가 내 깃발을 훔쳐가! 안 돼, 거기서! 이리 와, 이 잿단 꽃게 녀석아! 구덩이? 내 섬에다가, 하, 주인 허락도 없이 파? 날도 마음대로 낳고, 삶아먹으면 딱 좋긴 하겠다만. 어?
4: 암초는 돌아갈 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거북이 서식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6: 저쪽이야!
2: 얼른 가보자!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판 구덩이야.
0: 어?
2: 안 돼! 엄마 거북이는 시장님이 여기 있는 걸 싫어할 거야. 너블, 크레인을 쓰자.
4: 가져올게!
2: 조금만 참으세요! 꺼내드릴게요! 이거 잡으세요!
0: 아이고, 저 거북이한테 깔리면 어떡하지? 나 좀 꺼내줘!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저 큰 거북이랑 같이 살라면 정말 끔찍해.
2: 에이, 그럴 일 없어요. 혹시 또 땅속에 빠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제 이 끔찍한 섬에서 나가자. 집에 얼른 가고 싶어. 오, 신발은 챙겨갈까? 야! 아, 하나 됐어.

0: 신발 저도 안 가져.
1: 다 왔어요, 아저씨.
0: 좋아, 좋아.
1: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0: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코로 갈게.
2: 윈드서퍼 구출 작전.
3: 우와, 러블 어떻게 만들었어?
0: 기왕 작은 작은. 안 돼. 큰일 날 뻔. 어라. 아이고.
3: 잘 봐. 이게 킥플립이란 거야.
4: 짱이다. 진짜 멋있어.
3: 너도 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어, 뭐야. 한 방에 하네.
4: 죄송해요, 우체부 아저씨. 뭐지? 눈앞이 깜깜해. 가방이 찢어졌어요.
5: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맸는데 이제 버리고 하나 살 때 됐어.
4: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냄새나. 바나나랑 코코넛?
5: 뭐야, 가방이 낡아서 찢어진 틈에 편지가 껴있었네. 아, 이거 참 큰일인데. 마조리 부인한테 한참 전에 가야 할 거였어. 고맙다, 얘야. 어휴, 너 아님 참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자, 바로 배달하러 가자. 편지가 참 늦게 와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오! 부인.
6: 아유, 괜찮아. 내 친구가 보냈네, 해리가 나우카이. 언제나 바나나 코코넛 선크림 냄새를 풍기고 다녔거든.
3: 허리케인 해리건? 진짜요?
4: 아는 분이야?
3: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윈드서퍼야. 진짜 고수 중에 고수.
6: 나도 서핑 선수였어. 해리건은 윈드서퍼로 알아주는 친구였지. 근데 큰 파도를 찾으러 간다더니만 소식이 뚝 끊겼지 뭐야.
4: 근데 편지가 왔고요?
6: 해리건이 그러는데 파도가 정말 좋은 천국 같은 섬을 찾았다네. 놀러 오라고 써있어.
0: 어디로요? 보낸 주소도 없잖아요.
5: 난 알겠다. 가만 보니까 저쪽 용암폭포 섬에서 보낸 편지구만.
6: 근데 해리건이 아직 그 섬에 있으려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3: 그거야, 직접 알아보시면 되죠.
6: 오, 역시 그게 낫겠지. 얼마 만에 떠나는 모험이냐. 메이넌, 짐 싸, 빨리 떠나자. 용암폭포 섬은 우리가 간다.
7: 정말? 그래서 어쨌는데? 뭐야? 처음 들어본 소린데? 이 소리는 꼭... 큰일이야. 이건 바닷속 수중 화산이 폭발하려고 낸 소리였구나. 얼른 육지로 도망쳐야겠어. 근데 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해상구조대, 긴급 출동 바람!
8: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7: 문제가 있어. 저 수중 화산이 터지기 직전인데 물고기들이 아직 피하지 못했거든.
8: 선장님, 걱정 말고 어서 대피하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버피 고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9: 가이드가
10: 마셜, 조심해!
4: 하늘에서 강아지가 쏟아지네.
10: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8: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용암폭포선 근처 수중화산이 터질 것 같다는데 그 전에 물고기를 대피시켜야 해. 다행히 섬엔 아무도 없대. 자,
0: 어떡하지?
3: 대장, 지금 섬 안에 사람이 있어. 마조리 할머니가 라쿤을 데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 해리건 아우카이 씨.
8: 그럼 구조 대상이 훨씬 많아지겠는데? 좋아, 이번에는 마셜, 쾌속정을 타고 가서 할머니랑 친구분을 찾아서 곧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해줘.
4: 멍, 해양소방관 출동!
8: 그리고 체이스, 조명이랑 스쿠버 장비를 써서 수중 화산 상태를 살피고 물고기들을 멀리 대피시켜줘.
10: 해양...

0: 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해상 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보동 출발!

0: 얘들아, 용암 폭포섬이야. 마셜, 출동하자.
1: 할머니를 찾아올게.
0: 커버 선장님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어. 지금 바로 작전을 실시하자. 자, 체이스.
2: 재밌겠는데? 물고기 떼를 모는 건 처음이야.
3: 해리건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네. 걔가 늘 하던 말 알지?
4: 그래, 맞아. 헬로, 알로하. 안녕이란 뜻이야.
3: 마셜? 네가 여긴 웬일이니?
1: 이 근처에 수중 화산이 있는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래요.
4: 안 돼, 해리건.
1: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는? 어, 네, 전 따라갈게요.
5: 아이고, 화산을 찾았어. 우르릉 쾅쾅 소리 장난 아니야.
0: 잘했어, 체이스. 물고기들을 대피시켜줘.
5: 가자, 얘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해. 대장,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
0: 자, 러블,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줄래? 화산에 쏠리는 압력이 약간은 줄어들 거야. 그럼 체이스가 시간을 좀 벌겠지.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다.
1: 허리케인 해리건 씨랬죠?
4: 이 냄새?
1: 바나나랑 코코넛이요?
4: 해리건이 바르는 선크림 냄새야.
6: 그럼 압력이 좀 줄겠지? 큰 풍선에서 공기를 뺄 때처럼. 그래도 오래 못 가니까 서둘러, 체이스.
5: 좋은 수가 있어. 변인고리. 성공이다. 전부 따라오네.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 이 소리를 분석하니까 섬에 있는 큰 화산도 터질 것 같아. 화산이 터지기 전에 마셜이랑 다른 애들을 도와주자.
7: 알로하, 아가야. 아니, 조아임,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네가 여기 있는 건...
8: 안녕, 해리건. 네 편지 보고 왔어. 어,
7: 마셜이, 알로하, 어떻게...
1: 수증기 좀 봐. 해리건 아저씨, 전 마셜인데요. 같이 떠나시죠.
4: 레이너드, 안 돼, 거기서!
1: 조심하세요, 다쳐요.
7: 고마워, 얘야. 마술이, 섬 반대쪽에 있을게, 거기서 봐.
4: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둘이 좋았던 시절 생각이 나네. 레이너드!
1: 대장, 라쿤이 도망쳤어.
0: 마셜,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섬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허리케인 해리건 아오카이다! 대박!
7: 알로하! 마술이네 친구들 맞지? 도움이 필요해, 어서!
0: 네,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선생님!
1: 대장, 메이너도 있는 데를 찾았어!
0: 안 돼!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1: 메이너드도 큰일 났는데?
4: 아가, 이 야자나무 좀 밀어줄래?
1: 뭐 하시는 거지? 세상에, 저걸 진짜 해요?
7: 그럼! 마술이라면 충분해!

0: 야, 쉬운 나라가 보자.
1: 용암에 닿으면 나무가 될 거예요.
0: 뛰어넘을 방법이 없을까?
1: 키플립은 어때요?
0: 한 지 좀 됐는데 가지껏 한번 해보지 뭐.
2: 화산이 다시 잠잠해진 것 같은데?
0: 우릴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3: 정말 고맙구나.
4: 별 말씀을요. 두 분이 만나실 때 또 화산이 우르릉 쾅쾅 울리면 저희 퍼피 구조대를 부르세요.
3: 마소리가 내 편지를 바꿔서 다행이야.
0: 늦어도 오길 잘했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8: 덤덤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14: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뷰티핑과 함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달림아,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1: 네, 엄마.
2: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1: 쭈쭈쭈쭈.
2: 자, 주스.
1: 달콩아.
2: 쭈쭈. 그렇게 꽉 잡으면 어떡해.
3: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1: 쭈쭈쭈쭈.
4: 여보, 노트북 찾았어.
0: 어? 노트북 찾았어? 어?
2: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4: 어려서 그래. 달콩이는 아직 아기잖아.
2: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0: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2: 냄새.
0: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2: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오늘은 음악 놀이 해볼까?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넛! 4번!
5: 생일 축하! 4.
2: 강아지 노래다!
1: 나도! 나도!
2: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1: 1!
2: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잘 봐. 1, 2, 3, 4, 5.
1: 1.
2: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1 2 3 4 5 5. 잘했어. 이게 뭐라고?
1: 1.
2: 아니, 3이라니까.
6: 달림아.
2: 써니랑 별이 왔나 보다.
6: 정말?
2: 아무리 가르쳐줘도 1, 2, 3, 4, 5를 모른다니까.
6: 난 100도 셀 수 있는데.
7: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2: 억이라고?
6: 근데 그게 뭔데?
7: 그러니까 그게... 암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2: 어떻게?
7: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재밌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2: 그래, 그래. 좋은 생각 같아. 달콩아, 지금부터 언니들이랑 오빠가 숫자를 가르쳐줘.

0: 알콩인 정말 왜 그럴까요?
1: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1: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2: 여보, 어? 이제 됐다. 고쳤어.
1: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2: 응,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2: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2: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0: 우와, 엄마 예쁘다.
2: 지금도 예쁘거든.
3: 아빠.
1: 맞아, 아빠야.
0: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1: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2: 달님이 여기 있다.
0: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2: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0: 뱃속에? 우와!
1: 근데 달님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4: 자, 이리 와. 어휴, 그랬지.
3: 아빠, 아빠. 달콩이.
1: 달콩아, 저건 언니야.
0: 네, 조라고요?
2: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3: 아, 도끼야. 이리 오나.
0: 내가 졸했다고.
4: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3: 시아.
0: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1: 응가하는 거야.
3: 네. 응가.
2: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0: 말도 안 돼.
5: 안 돼, 달림아.
0: 나도 졸했다니.
3: 우유.
2: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 줘야겠지?
0: 아, 네.
3: 효지. 효지. 효지.
5: 달콩아.
0: 달콩아, 뭐 하는 거야? 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3: 아니.
0: 그래, 괜찮아. 아기 때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2: 그럼
1: 아기 때는 다 그렇지.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에 없나? 어?
1: 알겠는데, 근데 달림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림이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아 참, 조금 있다 지은이 언니 온대.
0: 네? 지은이 언니?
2: 안녕 달림아.
0: 지은이 언니!
2: 달림아, 잘 있었어?
1: 지은이 왔구나.
2: 어, 이모, 달콩이 안녕.
3: 안녕,
1: 안녕.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2: 이모도 참.
0: 맞아, 언니 너무 예뻐. 화장도 진짜 예쁘고.
2: 고마워.
1: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2: 응. 달림아,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0: 응! 좋아, 좋아! 신난다!
1: 달림아,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만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0: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2: 알았어. 달림아, 우리 뭐하고 놀까?
0: 뭐든 좋아!
2: 그렇다면.
0: 와!
4: 진짜 재밌다! 달림이 너무 잘하는데?
0: 짠! 식사 준비됐어요!
2: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0: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2: 그래, 알았어.
0: 내가 금방 갖고 올게.

0: 이게 뭐지?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1: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0: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1: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0: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1: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0: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1: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얼굴에 똥.

0: 와, 우리 달님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달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이모,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슉슉샥샥 슉슉샥샥
5: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5: 자기 전에 꼼꼼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1: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3: 달림인 지금도 예쁜데?

0: 정말?
1: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0: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1: 응, 달림이도 잘 자. 잘 가, 지은아.
2: 또 놀러 오고.
1: 네, 이모부.
0: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1: 다음에 또 올게.
0: 정말이지?
1: 그럼. 약속. 안녕.
3: 잘 가.
4: 언니, 예뻐, 예뻐.
0: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아,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어? 저거?
4: 어?
0: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5: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어? 달림아,
0: 어?
5: 지금 뭐 하는 거야?
0: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4: 아, 달콩이 예뻐, 예뻐.
5: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0: 아,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5: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0: 그런 게 어딨어요.
5: 안 돼, 그만.
0: 자,
5: 다시 먹으러 가자.
0: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6: 얼굴엔
3: 순한 킬킬.
6: 식물엔
3: 덮어본 말.
7: 순하게
3: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데일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홍룡삼 팀호합.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그린다 쌤. 쌤 주무시네. 아휴, 다시 와야겠다.
1: 마리아, 어디 가?
0: 린다 쌤.
1: 쌤 돌아왔어. 휴, 잘 다녀왔다.
0: 린다 쌤, 어딜 다녀오셨어요?
1: 저기 저 먼 나라, 꿈나라에 다녀왔지.
0: 아이, 꿈나라요? 린다 쌤 꿈꾸셨어요? 어떤 꿈이야?
1: 아주 멋진 꿈. 쌤이 꿈에서 본 멋진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줄게. 이제 자면 안 돼. 집중, 집중.
0: 마리는 안 잤는데. 그래도 집중, 집중.
2: 오늘은 뭘로 그릴까요? 색연필? 아닙니다. 크레파스? 아니죠. 바로 파스텔. 이렇게 문질러주니까 색깔이 번지는 게 보이지? 어때? 파스텔 신기하지?
0: 오, 되게 짧네요. 손에 묻을 것 같은데.
2: 괜찮아. 오늘은 쓱쓱 문질러서 그릴 거거든. 노란색 파스텔로 쭉쭉 그어주고 손으로 문지르면
0: 우와! 뽀얗게 퍼졌어요!
2: 은은한 달빛이 이렇게 쭉쭉 부드럽게 퍼지고 퍼져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 이번엔 파스텔 넓은 면으로 쌤이 본 하늘을 그려줄게. 쭉 쭉. 뾰족뾰족 나무랑 동그란 언덕도 있었어. 다 됐다.
0: 우와, 꿈에서 이런 풍경을 봤단 말이에요?
2: 그럼 받고 말고. 근데 더 멋진 건 지금부터. 갑자기 하늘에서 슝 하고 뭔가가 날아오는 거야.
0: 오, 슝? 보였어요?
2: 슝, 하늘에서 별이 날아왔지.
0: 우와!
2: 이제 이 채망에 파스텔을 긁어줄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0: 네.
2: 파스텔 가루가

0: 별이 사라졌는데요?
1: 별 여기 있지. 짜잔.
0: 우와, 여기 별 모양이 남았네요.
1: 그냥 별 아니죠? 별똥별 맞습니다. 쭉쭉쭉쭉쭉 아주 멋지게 빛났어.
0: 우와, 별똥별이 빛나네요. 우와, 잠깐 린나씨, 소원도 비셨어요?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면 이뤄진다던데 얼른 소원 빌어야지. 꼭이요, 꼭.
1: 우리 말이 무슨 소원 빌었을까?
0: 새해에도 린다쌤이랑 재밌는 그림 많이 그리게 해달라고요.

0: 여기에는 구름. 오케이.
1: 삼삼? 오, 김이나 뭐해? 그림 그리려고?
0: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봉이.
1: 코봉이? 뭐 그게 누군데?
0: 한번 봐봐. 자, 먼저 요 색깔로.
1: 코봉이라. 파란색이네. 파란색 친구야?
0: 응, 코끼리거든.
1: 어, 코봉이가 코끼리였구나. 아, 이게 코야, 그럼?
0: 응.
1: 어, 규민이 코끼리 키워?
0: 아, 코끼리를 키우는 건 아니고 애착인형.
1: 애착인형? 규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0: 응.
1: 오, 언제부터 함께 했어?
0: 한 3살 때?
1: 3살 때부터?
0: 응.
1: 우와, 오랫동안 친구였구나.
0: 응.
1: 코봉이가 눈이 엄청 크다.
0: 어른 코끼리라서 이렇게 뿔도 있어.
1: 오.
0: 자, 이렇게.
1: 오, 그건 뭐야, 규민아?
0: 나야.
1: 규민이야?
0: 응.
1: 와, 규민이가 코봉이를 탈 수도 있어?
0: 상상으로.
1: 와.
0: 나는 이제 코봉이를 타고 여행을 갈 거야.
1: 여행? 어디로 갈 건데?
0: 여행?
1: 응.
0: 집 앞에.
1: 응.
0: 우리 공원으로 갈 거야.
1: 와, 공원으로 가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다.
0: 응. 자, 공원이니까 이렇게.
1: 오, 초록색으로 넓게 칠하는구나.
0: 응. 자,
1: 규민아, 잔디 문질문질 문질러 볼까?
0: 그래? 자,
1: 더 예쁠 것 같아.
0: 오, 예쁘다.
1: 오, 와, 정말 잔디밭 같아. 삼삼이 색깔이다. 규민이가 코봉이 어떻게 칠해줄지 너무 궁금하다. 와, 슥슥 문지르니까 코봉이 멋진 색깔이 나온다.
0: 우와, 완전 예쁜 색깔인데?
1: 파란 코끼리 코봉이. 정말 코끼리 같아. 우와,
0: 코봉이가 칭찬받아서 신나나 봐.
1: 신난 거야?
0: 응.
1: 오, 코봉이 정말 멋있는데?
0: 어, 잠깐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1: 중요한 거? 뭔데 그게? 글씨? 무슨 글씨일까? 와, 코봉아 사랑해.
0: 응.
1: 우와, 코봉이가 알면 정말 좋아하겠다.
0: 응.
1: 규민아, 근데 삼삼이는 안 사랑해?

0: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 비가 내린다.
0: 얜 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태씨.
2: 태씨.
0: 미래의 나.
3: 그래서 너인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자신이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오세요.
4: 나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어. 엄청 어려운 걸로.
5: 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이클 선수가 될 거야.
4: 우와!
5: 너는 어때, 제피?
4: 유니콘!
5: 티시 넌?
3: 잘 모르겠어.
5: 뭘 그려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4: 안녕, 티씨.
5: 왜 그래?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그려가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
4: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5: 그러니까 말이야. 그 중에서 뭘 골라야 하지? 어떤 게 나랑 맞는지 어떻게 하냐고.
4: 정말 고민이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쪽으로 와봐.
5: 어?
4: 우와. 자, 이거야. 이 시계를 차면 모든 미래들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 내가 점수를 매길게. 끝나면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보자.
5: 완전 멋진데?
4: 시계를 돌려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해.
5: 와.
4: 골랐으면 눌러.
5: 점수는 끝까지 다 체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어때?
4: 그래, 그럼. 다음에 체험하고 싶은 건 정했어?
5: 물론이지!
6: 꺼들이, 꺼들이, 원머니머니요.
5: 어서오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6: 새롭다, 꺼들이요.
5: 아하! 이번엔 외계 미용사구나!
3: 으흠. 오늘은 세 가지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놀라움, 엄청난 행복, 그리고 아하, 환상적인 열정 말이군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4: 또 다음으로 가볼까?
3: 좋지. 이번엔 큰 걸로.
5: 타이탄 10호 1차 조종 테스트.
3: 우와.
5: 시작해볼까? 달리기 모드 작동.
3: 조종 테스트 완수!
4: 이제 결과 확인하러 집으로 돌아가자.
5: 알겠어?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려?
4: 응? 네가 직접 확인해볼래?
5: 점수가 다 똑같잖아?
4: 그래! 이 직업들이 처음부터 다 너한테 잘 맞는다는 얘기겠지?
5: 알겠어?
7: 여러분, 벽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0: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들 따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들 따 키 당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아이들 따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미지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 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지.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저가 다 나을 때까지 앉아서 쉬어요.
1: 멋지다.
2: 라시 안녕.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0: 자, 잡았다!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이보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죽고 말 거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이렇게 추운 날엔 호빵이 딱인데. 우와, 호빵이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우와, 내가 좋아하는 단팥맛 호빵이잖아. 맛있다.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 더. 하나밖에 안 남았네. 누나가 보기 전에 얼른 먹어버려야겠다.
1: 호떡아, 호빵 먹자. 꾸 하려고 했는데 벌써 먹고 있네. 하하, 맛있지. 나도 먹어야지. 호잉, 호빵이 어디 갔지?
0: 그게 여기, 그리고 여기.
1: 뭐야, 호떡이 너 혼자 다 먹은 거야? 난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넌 혼자 자냐? 호떡아!
0: 아, 깜짝이야! 내 호빵!
1: 호빵 너 혼자 다 먹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고!
0: 그냥 막 잠이 계속 쏟아져. 누나, 나 호빵을 먹었을 뿐인데 왜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걸까? 호빵을 먹었을 뿐인데 왜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거냐고.
2: 딱지.
1: 호빵 딱지가 깜빡이니까 호떡이 네가 가서 직접 알아. 보진 못하겠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야지. 어? 호빵 속 아닌가? 결혼식장 같기도 하고.
3: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 신랑이 단팥맛 호빵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구마.
4: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군.
3: 축하 구마.
5: 행복하세요.
6: 행복하세요.
7: 감사합니다. 달달하게 잘 살게요.
8: 그럼 부케 던집니다. 하나, 둘, 셋.
0: 어, 내가 받아버렸네.
9: 탄수화물 축하해.
1: 내가 탄수화물이라고? 근데 호빵을 많이 먹으면 왜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10: 나 모를 텐데.
8: 나도 모르지.
7: 천생연분입니다. 나도 몰라요.
8: 아, 몰라, 몰라.
3: 나는 모르는구마. 그건 직접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구마.
1: 아, 그래. 호떡아, 내가 들어있는 호빵을 먹어줘. 제발, 제발, 제발.
0: 어, 호빵 맛있겠다.
4: 자, 그럼 밀가루빵 신부님과 단팥 신랑님 그리고 들러리들까지 호떡이 몸속으로 행진!

0: 잘 살아야 하는구만.
1: 내가 왜 이러지?
2: 어머나, 아밀레이스 원장님 괜찮으세요?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하긴 오늘만 벌써?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신랑 다섯 쌍이 다녀갔으니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쓰러질 만도 하죠. 여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어서 푹 쉬세요.
1: 그럼 좀 쉬겠습니다.
2: 조심해. 부탁이요. 조심하세요. 어머나, 또 밀가루빵 신부랑 단팥 신랑이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자, 오늘은 탄수화물 소화 쉽니다.
3: 아니, 왜요?
2: 오늘따라 호빵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 샴푸가 기가 막혀. 물론 기가 막히게 샴푸하고 기가 막히게 커트도 해서

0: 설탕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켰죠.
1: 그러니까 저도 어서 소화시켜주세요.
2: 안 된다니까요. 아밀레스 원장님이 쓰러지셨...
3: 주원장님!
2: 나도 힘들었어. 오늘은 탄수화물 소화시킵니다.
3: 그럼 혹시 호빵을 많이 먹어서 팀원장님도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너무 힘들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건가요?
2: 위님이 아실 거예요.
3: 위님이요? 우리 빨리 비상탕으로 가요. 저 갈게요.
4: 또 밀가루 신부와 단팥 신랑이 들어왔잖아.
3: 위님, 호빵을 많이 먹으면 왜?
5: 왜? 탄수화물, 설탕, 소화도 안 된 채로 위산탕에 온 거야.
6: 그게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4: 응? 아유, 저런. 아니, 나도 오늘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 신랑 다섯 쌍을 소화시키느라 힘들었는데.
5: 일단 탄수화물 설탕 당장 소장으로 가. 난 소화 못 시키니까.
1: 소장으로 가면 저 소화될 수 있는 거죠? 설탕!
3: 근데 위님, 왜 호빵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4: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호빵을 많이 먹으면 특히 밀가루빵 신부
7: 여보!
8: 여봉봉!
4: 말고 밀가루빵 신부 들러리 블루텐. 그래 너 소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7: 그래서
8: 저희들
1: 소화는
7: 포기하실 텐가요?
4: 포기를 할 수야 없지. 좋아요, 해봅시다. 자,
1: 야호!
7: 하나 둘 셋.
4: 자자, 자 준비되셨으면 위산유. 아우 힘들어. 혈장 영양분 좀 부탁해.
9: 위님 영양분 가지고 왔습니다.
4: 고마워.
9: 뇌님께 가려다가 위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3: 뭐라고요? 그럼 뇌님은요?
10: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것이냐.
4: 뇌님, 졸면 아니 되십니.
9: 내가 뇌님의 영양분인 당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위님께 먼저 오는 바람에.
3: 그럼 뇌님이 당이 부족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4: 맞아.
3: 위님, 뇌님을 졸리게 하면 어떡해요?
4: 나도 소화를 시키려면 영양분이 필요해. 아니 그럼 소화를 포기할까?
8: 그럼 배 아플 거라고.
3: 뭐라고요? 혈장님, 어서 뇌님에게 당을 가져다 주세요.
9: 뇌님이 졸린 건 인슐린 반장님 때문이기도 해. 아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4: 어떤 일?

0: 또 밀가루빵 신부랑 단팥 신랑이잖아. 당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혈당! 혈당!
1: 에! 소장님! 아! 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밀가루빵 신부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 단팥 신랑한테도 설탕이 있어. 설탕을 소화시키면
2: 당당당당당당당.
0: 아유, 그래서 호빵을 많이 먹으면 당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저 당들을 간 셰프님께 데려다 주시게.
1: 예, 소장님. 당들아, 가자. 아, 잡지 마라. 가자. 아유, 오늘따라 당들이

0: 워낙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제 엉덩이 좀 붙이고 쉬어볼.
1: 비상, 비상, 핏줄에 또 당이 들어왔다. 인슐린 반장은 당장 당잡으로 출동하라.
0: 또 당이 들어왔다고? 당들아, 기다려라!
2: 아, 당들아, 어서 따라와!
3: 시당, 시당, 도망친다!
0: 인슐린 반장, 핏줄에 있는 당들은 싹 다 잡아드린다. 가자!
3: 실당, 실당, 실당.
2: 인슐린 반장님께서 당들을 싹 다 잡아가셨어. 어쩌지? 뇌님께 당들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4: 네? 인슐린 반장님이 핏줄에 있는 당을 싹 다 잡아가서 뇌님께 당을 가져다 드리지 못했다고요?
5: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졸린 거라고? 어, 당장, 당장 내 당 내놔! 내 당 내놔!
2: 아, 핏줄에 당이 넘쳐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4: 이게 다 호떡이가 호빵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호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6: 호빵은 하루에 하나씩만. 호빵처럼 밀가루 음식은 적당히 먹어줘, 제발.
4: 네, 위님! 오? 우와! 밀가루 주식 최고 딱지라!
7: 위님, 그럼 우린 이만.
8: 소장으로 가야겠어요.
9: 네네. 소화 다 됐으니, 소장으로 행진! 봐봐.

0: 블루베리 파워!
1: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언제 다 먹은 거야? 나 혼자 블루베리 다 먹은 줄 알면 누나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냐?
2: 뭘 어떡해?
1: 아, 깜짝이야! 누나 왜 왔어?
0: 왜 오긴? 우리 오늘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로 했는데. 블루베리가 다 어디 갔지? 어디 떨어졌나? 어디 간 거야?
1: 글쎄, 어디 갔을까?
2: 엉덩이, 네가 먹었겠지?
1: 아닌데, 나 안 먹었는데, 진짜야.
2: 입가에 묻은 건 뭐야? 앞치마에 묻은 건 뭐냐고? 블루베리를 먹다가 못 찾겠지?
1: 들켰네. 블루베리가 보라색만 아니었어도 안 들키는 건데. 왜 하필 블루베리는 보라색인 걸까? 왜 하필 블루베리는 보라색인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블루베리는 보라보라 경호원이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3: 따치.
0: 어? 블루베리 따치가 깜빡인다. 잘 됐다. 호떡이, 네가 직접 가서 보라보라 경호원이 누구인지 또 블루베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래?
1: 알았어. 자, 얍.
4: 여기는 1번 경호원. 앞쪽은?
5: 2번 경호원, 오른쪽도 이상 없습니다.
6: 3번 경호원, 뒤쪽도 이상 없습니다. 4번 경호원, 왼쪽은? 왜 대답이 없어? 4번 경호원, 나와라. 당장 대답해.
7: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8: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6: 블루베리 공주님.
7: 오케이.
8: 뭐요?
4: 4번 경호원 못 봤어?
5: 못 봤어요.
6: 대체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딜 간 거야?
1: 어? 여긴 어디지?
9: 4번 경호원!
8: 대체 어디 있던 거야?
5: 우리 보라보라 경호원의 임무를 잊은 거야?
6: 우린 첫째도 블루베리 공주님의
9: 안전!
6: 둘째도
9: 안전!
6: 셋째도
1: 안전?
6: 그렇지! 잘 알면서 블루베리 공주님의 안전은 안 지키고 도대체 어딜 갔다 와?
1: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루베리 공주님의 안전을 지키는 보라보라 경호원이라 이 말이지.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10: 비상, 자외선 왕자가 다시 등장했다.
7: 뭐라고? 자외선 왕자가 나타났다고요?
0: 어떡해? 어떡해? 든든하네. 다들 자리 지키세요.
9: 네, 블루베리 공주님.
8: 보라보라 경호원, 지금부터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부터 블루베리 공주님을 안전하게 지킨다.
1: 어떡해요?
8: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 바로 이거.
11: 심심한데 블루베리 공주나 괴롭혀볼까?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2: 자외선이 쉴 수 없이 나가고 있어요.
8: 보라보라 경호원, 자외선 차단 작전 실시.
6: 뭐해? 얼른 안토시아닌 우산 펼쳐.
1: 우산

0: 이런. 아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잖아. 보라보라 경호원들 때문에 이 블루베리 공주를 쓰러뜨릴 수가 없잖아. 좋아. 더 강력한 자외선 화살을 쏴주마.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보라보라 경호원! 블루베리 공주님이 자외선 화살을 맞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킨다!
2: 빈틈없이 지킨다!
3: 근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4: 당연히 자외선 공격이 멈출 때까지!

0: 뭐야? 아,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내일 쏘지 뭐.
1: 자외선이 사라졌다.
2: 블루베리 공주님,
3: 괜찮으세요?
4: 괜찮아요. 오늘도 보라보라 경호원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5: 에이, 뭘요?
6: 아, 블루베리 안에 있는 보라보라 경호원들이 블루베리 공주님을 이 우산으로 지켜주고 있었어. 근데 이 우산 이름이 뭐라 그랬죠?
5: 안토시.
6: 아! 닌 안토시 아닌.
7: 왜 그래? 아무래도 자외선 화살에
8: 당한 것 같아요.
6: 어떻게 좀 해보세요.
9: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6: 아, 그거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나, 블루베리를 꽁꽁 얼려줘. 블루베리를 꽁꽁.
10: 응? 호떡아, 뭐라고?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으라고. 알았어.
6: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었나? 보라보라 경호원들도 블루베리 공주님도 꽁꽁 얼었잖아. 어? 벽의 문이 열렸다.
9: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세포 벽문이 열려서 우린 어디로든

0: 출동할 수 있어.
1: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2: 보라보라 경호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0: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보라보라 경호원이 더 늘어나고
3: 안토시아닌 우산도 더 늘어나서
2: 난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호떡이가 꽁꽁언 블루베리만 먹으면 되는데.
4: 꽁꽁언 블루베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2: 이렇게.
4: 어? 꽁꽁언 블루베리네. 아이스크림처럼 맛있잖아.
2: 얼음 땡.
5: 땡. 지금부터 호떡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보라보라 경호원
2: 출동.
6: 출동.
7: 자, 신경세포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경호원의 이름 기억하지? 자, 뭐라고?
8: 자, 보자. 경호원입니다.
7: 아니. 보자, 보자, 경호원이 아니라, 보라, 보라, 경호원. 자, 뭐라고?
8: 보아, 보아, 경호원입니다.
7: 아니지. 신경세포, 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야?
2: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보라, 경호원. 신경세포가 누님의 말을 잘 기억하도록 만든다. 실시.
6: 네, 블루베리 공주님.

0: 도시 아닌 파워 흡수!
1: 와, 그래, 신경세포! 자,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경원의 이름은?
0: 보라보라 경호원입니다. 보라보라 경호원의 안토시아닌 파워는 신경세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1: 아, 그래! 신경세포 돌아왔구나! 고맙소! 보라보라 경호원! 그리고 블루베리 공주!
2: 보라보라! 이 놀라운 보라보라 파워를!
3: 아, 처음 뵙겠습니다. 로돕신이에요. 전 눈의 여왕님이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네, 로돕신이 빛을 받아들여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면 저는 뇌님께 보고를 하죠.
3: 눈의 여왕님,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4: 파리? 뇌님,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로돕신. 또 쓰러졌어? 보시다시피 로돕신은 잘 쓰러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잘 안 보여요.
5: 눈의 여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라보라 경호원!

0: 안토시아닌 파워!
1: 흡수! 오! 어, 깨워줘서 고마워요, 보라보라 경호원 블루베리 공주님. 눈의 여왕님,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0: 안토시아닌 파워!
1: 흡수! 오! 아, 또 깨워줘서 고마워요.
0: 보라보라, 이 놀라운 보라보라 파워를!
2: 그러니까 블루베리 속에 보라보라 경호원들은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어서 신경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눈도 좋아지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꼭 먹어야지.
3: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안토시아닌이 더 많아져서
4: 우린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
2: 그렇다면 꽁꽁 언 블루베리도 많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꼬라꼬라 키가 작다면 삼각에 날 때까 키가 크고 싶다면 삼각에 날 때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삼각에 날 때까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눈물엔
5: 뜨거운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뮤직
8: 박스!
7: 와, 나 너무 기다려줘. 오늘 박스는 과연 뭘까? 박스맨!
9: 박스맨!
7: 박스맨! 박스 주세요.
9: 이거?
7: 뭐, 왜 박스?
9: 이게 박스라고요.
7: 아, 이거구나.
9: 책상인 줄 알았어.
7: 이 테이블이 박스였어. 어머, 그래, 잘 가요. 박스맨. 박스맨이 박스를 안 가져가고 나 박스맨 머리 벗길 뻔했잖아. 저 박스라도 가져가려고. 야, 얘들아. 이게 박스였어. 그지? 신기하다. 그지? 그러면. 뭐...

0: 뭐가 써 있는지 한번 나가서 볼까? 네. 지유가 이쪽으로 오고 정현배가 이쪽으로 와봐.
1: 잠깐만요. 에? 배를 타고 어디디야?
0: 어디디야가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야디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자. 자, 어이구, 어?
1: 뭐야? 이거? 그물이다, 그물!
0: 우와, 그물이 들어가 있네.
1: 그물!
0: 아, 그래.
1: 그물이다, 그물이다!
0: 그물이다, 그물이다! 이건 물고기 잡는 그물이다! 그물. 얘들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지?
2: 바다.
0: 어, 그물 뭔지 알아?
2: 네.
0: 고기 잡을 때 쓰는 건지 알지? 그리고 또 한번 볼게.
1: 어, 자. 배 저으는 거다, 배 저으는 거.
0: 야, 야, 야, 정해봐, 다쳐, 다쳐. 아저씨 꺼내줄게.
1: 배 저으는 거.
0: 자, 맞아요, 이게.
1: 아, 이거 노 맞죠?
0: 노, 물 안에. 이게
1: 노,
0: 바로
1: 네.
0: 배를, 자, 여기 배를 젓는 노라고 해요. 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알죠?
1: 네.
0: 자, 그러면 노도 있겠다. 너희들 노도 한번 있나 한번 내가 찾아볼게.
1: 네.
0: 아이고, 여기 있네.
1: 이거 내 자. 것.
0: 이거는 이쁜 거 보니까 지우 거.
1: 내 거다.
0: 지우. 자,
1: 네,
0: 그리고
1: 내 거다.
0: 이거는 멋진 거 보니까 우리 정엽이 너. 어? 잠깐만 얘들아,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물도 있고 노도 있는데 배가 없네.
1: 아,
0: 어떡하지?
1: 이거 박스가 배 아니에요?
0: 박스가 배? 아, 그러면 상자를 접으면 배가 될 수 있겠네, 그지?
1: 어, 네.
0: 그럼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1: 열어서 접으면 되겠니?
0: 그래. 접어볼게.
1: 접어보자.
0: 접어.
1: 와, 배 됐다.
0: 와, 이렇게 되니까 배가 됐네, 그지 얘들아?
1: 네.
0: 자, 그러면 지유어부 앞에 타세요.
1: 예.
0: 자, 그리고 정엽이어부도 앞에 타시고요.
1: 아,
0: 자, 그리고 그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멋지게 배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1: 아직이요. 난 이미 가고 있어.
0: 자, 정엽이어부, 지유어부가 왼쪽을 맡으세요. 자, 그러면 바다로 갑니다. 준비됐어요?
1: 네!
0: 바다로 한번 힘차게 노를 저어 봅시다. 자, 노를 저을 때는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아저씨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기야디여차. 따라서. 어기야디여차. 자, 이렇게 아저씨만 노래를 하면 절대 배가 안 나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여러분들.
1: 네.
0: 자, 잘 들어봐요. 아저씨가 하는 거. 노를 저을 땐 노를 들고. 잘 봐요.
1: 어기야 디어.
0: 어기야 차여차가 아니라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알았죠?
1: 어기야 디어차.
0: 어기야 디어차.
1: 여기에
0: 여기에 멜로디를 넣으면 돼요. 예전에 어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다 불렀던 노래예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알았죠?
1: 네.
0: 자, 따라해 봐요. 어기야 디어차. 셋 넷.
1: 어디야 디어차.
0: 잘했어요. 이번에 또 따라해봐요. 어기야 디어 어 어기여차.
1: 어디야 디어 어기여차.
0: 아, 잘했어요. 귀여웠어요. 잘했어요.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예전에 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뱃놀이 가자 한다 셋 넷.
1: 뱃놀이 가자 한다.
0: 아, 잘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를 계속 젓다 보니까 벌써 바다 한가운데 왔네. 얘들아,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 것 같아? 저쪽. 어디. 이쪽. 우와, 이쪽에 고래들 엄청 많다야. 여기 이쪽에? 그러면 잠깐, 아저씨가 그물을 한번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 자, 알았어. 자. 아저씨가 던져볼게. 저기 앉아있어. 자, 배 흔들린다. 앉아있어.
1: 흔들려. 빨리.
0: 자, 어디라고 그랬지?
1: 저지마.
0: 어디라고 그랬지? 어디 쪽?
1: 저기.
0: 오케이. 잘 알았어. 자, 아저씨가 멋지게 한번 던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으쌰! 아이고. 어, 잠깐만. 어우. 뭐가.
1: 도와줄게요.
0: 아니,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 한번.
1: 네, 빨리.
0: 한번 땡겨볼까?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줘야 아저씨가 힘이 날 것 같아.
1: 자,
0: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
1: 네.
0: 자. 어이야디야.
1: 어이야디야.
0: 어이야디야.
1: 어이야디야.
0: 어기야디야.
1: 어기야디야.
0: 어기야디야.
1: 어기야디야.
0: 어기야디야.
1: 어기야디야.
0: 다시 한번.

0: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빡. 오늘의 박스는 누가 가져올까? 찍찍찍찍 박스맨. 박스맨. 어?
1: 뭐 하는 거예요?
0: 박스맨. 박스맨. 왜 이렇게 비틀대요? 얘들아, 박스맨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2: 이렇게 써.
0: 어떻게? 아, 얘들아, 박스맨이 준 오늘 박스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땐 뭐라고?
2: 혼나라고 혼나!
0: 오케이, 뮤직 박스, 뮤직 박스.
2: 어?
0: 저기 봐,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왔지?
2: 네.
0: 와, 너무 신나는 음악인데?
2: 근데!
0: 어.
2: 근데 앞을 보면 뭐가 써있을 것 같은데.
0: 자, 너무 궁금한데 오늘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 오늘의 박스는 Vamos Samba! 자, 한번 아저씨가 꺼내볼게. 자. 어, 지 어머니 지유 두구두구 안 해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2: 우와!
0: 우와!
2: 햄버리!
0: 우와!
2: 햄버리!
0: 자, 하나씩, 지우 거. 아니야, 저게 믿고야. 어, 자, 야, 어?
2: 예.
0: 이건 뭐지?
3: 이거 제 거예요?
2: 이거 햄버리, 햄버리, 햄버리!
0: 한번 흔들어볼까? 우와! 야, 신나는데!
4: 사바!
0: 어? 우와. 또 아저씨랑 인사할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잠깐이었는데 멋졌다, 그지? 저기, 근데 누구세요?
5: 저는 브라질이라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삼바의 요정이에요.
0: 아, 삼바 요정님.
2: 삼바.
5: 삼바는 브라질의 민속 춤과 노래 그리고 전통 리듬을 모두 말하는 브라질의 아름다운 문화랍니다.
0: 아, 얘들아, 너네들 브라질
5: 바모스 삼바.
0: 바모스 삼바? 바모스는 무슨 말이에요?
5: 바모스는 가자, 즐기자란 뜻이에요.
0: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 지유가, 저도 그렇고 탬버린 같거든요. 이거 탬버린 아니에요?
5: 아, 이 악기는 삼바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반데이루라는 브라질 전통 북이에요.
0: 반데이루.
5: 반데이루.
0: 얘들아, 이 악기 이름이 뭐라고?
2: 반데이루.
0: 반데이루.
5: 반데이루.
0: 이 반데이루로 다른 소리도 낼 수 있습니까?
5: 네, 이 반데이루는요, 네, 다양한 소리가 나요. 자, 일단 손가락 끝으로.
0: 손가락 끝으로?
5: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어, 마치 탬버린 같은 소리가 나죠?
0: 네.
5: 톡톡톡. 다음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둥둥둥.
0: 우와.
5: 와, 북소리도 나네. 다음은 이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탁탁.

0: 작은 목소리처럼 맞아?
1: 와, 신난다.
0: 이 소리들을 섞어서 연주하면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1: 우리도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신나죠?
1: 한번 해볼까요? 아, 배운 거, 요정님한테 배운 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0: 어때? 신나죠?
1: 아, 너무 신나요.
0: 삼바춤과 함께 연주하면 훨씬 재밌습니다.
1: 아, 삼바춤도 출 수 있어요?
0: 그럼요. 삼바춤 한번 배워볼까요?
1: 와, 아, 좋아요. 얘들아, 네. 신날 때 어떻게 외쳐야지? 삼바!
0: 삼바는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발을 구르는 동작이 많이 있어요.
1: 아, 그거 우리 정엽이 진짜 잘해요. 한번 해봐, 정엽아.
0: 빠르게.
1: 아저씨 잘해봐, 아저씨 어때?
0: 빠르게.
1: 그렇지, 지희야, 잘한다.
0: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지희야. 오, 바보스.
0: 바보스,
1: 삼바. 삼바. 삼바. 정엽이도 잘한다. 정엽이 좀 더 앞으로 오세요.
0: 좋아요, 이번에는 네. 몸을 좀 더 신나게 흔들 수 있게 아저씨가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1: 어, 뭔데요?
0: 짠. 와. 몸도 신나게 흔들기 위해서 이 종이를 몸에 붙이고 몸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춰서 떨어뜨리는 놀이를 할 거예요.
2: 그러면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0: 금방금방 붙일 수 있어요.
1: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붙여주기 해요. 아저씨 붙여주세요. 많이 붙여주세요. 아저씨 누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요정님 다 붙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삼바를 즐길 수 있죠?
0: 자, 신나게 춤춰봐요.
1: 예.
0: 바보스
3: 삼바.

0: 웨이트봉.
1: 웨이트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령 가붐!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말라버리는 것만큼 땀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부쩌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우리 이제 손바닥질 하자.
1: 그래.
0: 누가 술래할래?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0: 어?
2: 저기.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우리가 아,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자!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네. Big and small.

와우.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뿌르르 동안어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어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어라 캐슬.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전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0: 스쿨버스.
11: 내일 떠놀자.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4: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Spaceship.
1: Spaceship. Miss Pen, what are you doing?
2: Guess what?

0: truck.
1: Truck. Tell us a story, Miss Pen.
0: It's time to sleep.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도레미 친구들, 여러분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0: 도도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삐용삐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5: 와! 나다! 나! 빨리 달려!
6: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3: 네!
0: 이번에는 라시 차례!

0: 닭은 누구?
1: 선생님!
0: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래요?
2: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3: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그래, 우리가 악당해지자. 바쁘셔도마 빵!

0: 이거 꿈은 아닌 거지?
1: 꿈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야?
0: 아니, 그게...
1: 이 망토 때문에?
0: 어. 맞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가방을 안고 있었구나.
1: 이 망토 어디서 났어? 누구 거야? 망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0: 말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만 알고 우리 쏙 빼놓고. 은기야, 섭섭해. 우린 친구인데.
2: 아, 알았어. 너희한테만 말하는 거야?
3: 섬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망토라는 거지?
1: 응, 우리 누나가 그랬어. 너희 진짜 비밀이야?
3: 응,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날아볼게.

0: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 사용하지 말랬더니 친구들한테까지 들켜?
1: 아니 그게 친구들이 별로 따라오는 바람에 김이 지킨다고 했어. 그리고 봐봐 다친 데도 없잖아. 근데 누나 공다이랑 섬세하니 망토를 입고 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돼. 못 날아.
0: 못 날아?
1: 응.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누나도 안 됐잖아.
0: 나도 안 되고 네 친구들도 안 되고 번개 너만 된다?
1: 그래서 내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거든? 어른은 안 되고 애들만 되는 건 줄 알았어.

네. 그게 아니라면 딱 하나야. 착한 사람만 되는 거지. 착하잖아. 나 생각도 그런 것 같지.

0: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망토 납수야.
1: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줘! 망토 줘! 나 줘!
0: 안 돼! 망토 주인 찾을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 거야.
1: 그때까지면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아,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0: 아, 안 된다고!
1: 줘! 망토 줘! 아, 망토! 망토! 아, 달라고! 아, 망토! 달라고! 그냥 망토 달라고!
2: 한번 게, 너 일로 안 와.

0: 찾았어?
1: 응. 가방이 있어?
0: 응. 누나한테 뺏길 뻔했는데 망토가 저절로 나한테 왔어.
2: 우와.
3: 얘들아 안녕.
2: 안녕하세요.
3: 늘 붙어 다니는 삼총사네. 오늘도 사이좋게 놀고.
2: 네.
4: 가자. 가자.
5: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나?
1: 박사님, 다 찢으셨습니다. 어떤 포즈든 다 드롭뽕 광고 아주 핫해질 것 같습니다.
0: 이 다 드롭뽕으로 광고를 찍게 되다니 아주 좋구먼. 하늘의 연구원 생각엔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은가? 아니 도대체 뭘 한다고? 뭘 연구하는 거지? 지금 하늘의 연구원이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군. 머리카락을 이용한 섬유.
2: 에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0: 왜 저번에도 하늘의 연구원이 며칠을 집중하더니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닭드롭봉을 견뎌내고 구멍이 가장 작게 뚫린 저 섬유 말일세. 어쩌면 저것보다 더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2: 아, 그건 어쩌다 우연히.
0: 우리는 그만 나가 있자고. 하늘의 연구원 집중하게.
3: 어디 손 벗겨?
4: 저 좀
3: 나와. 응? 나와.

0: 어쩌지? 다음 시간 체육이라 나가야 하는데.
1: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없고.
2: 사물함에 넣어도 사물함에.
1: 오!
0: 누가 안 가져가겠지?
2: 당연하지.

0: 줄넘기 몇 개 깔려 있어?
1: 줄넘기 100개는 거뜬하지. 어, 너 줄넘기 안 가져왔다.
2: 에휴, 빨리 갔다 와.
1: 알았어.
0: 100개는 거뜬하지.
3: 응, 점검 중이었어. 망가진 게 있나 해서.
1: 아, 네.

0: 공주님 뻥이 날 거.
1: 이름 뭘로 지을 거야?
0: 아, 나 삐삐.
2: 나는 초록이.
3: 난 건강이.
0: 건강이?
2: 건강이?
0: 아니면
4: 어? 아니, 가방이 열려서 이거 닫아주려고.
0: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4: 그래. 응?
0: 진짜 친절하시다.
2: 맞아.
4: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0: 엄청 길었던 것 같아.
5: 얘들아, 있잖아.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
4: 얘들아.
0: 아저씨.
4: 번개야.
0: 네.
4: 너 망토 주웠지?
5: 네? 망토요?
4: 아, 그래. 어제 학교에서 망토 주웠잖아. 그치?
5: 네, 그렇긴 한데.
4: 사실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5: 네? 정말이요? 정말?
4: 아, 그럼. 그 망토에 아주 신비한 인간이 있잖아. 그치?
5: 맞나 봐.
4: 자, 어서 돌려줘.
5: 근데 그게 잠깐 잠깐만요.
4: 잠깐은 무슨 주인이 달랐는데. 자 어서 달라니까. 안 돼.
5: 가자.
0: 아니 망토 일단 나 믿고 가.
5: 이렇게 가도 돼?
0: 진짜 주인 맞겠지?
5: 아, 괜찮다니까 빨리 가.
0: 아,

0: 없어.
1: 아저씨 대체 왜 쫓아오시는 거야? 망쳐도 들었는데.
2: 여기 있었구나. 망토 어딨어?
1: 네?
2: 어디다 숨겼냐고.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그만 둬요!
3: 우미야, 동기야, 괜찮아?
1: 어. 근데 아저씨가 이상해.

0: 왜 그래? 인게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아, 망통. 없어. 망통 없어. 아,
0: 진짜? 어디로 간 거야?
2: 아, 얘들아. 망통. 여기 있어.
0: 거기 왜 뒷가방에 있어?
2: 사실은 아까 내가 주렁기 가지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우리 반 사물함 앞에 계신 거야.
3: 점검 중이었어.
2: 근데 번개도 자물쇠로 만지신 것 같더라고. 자물쇠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그리고 늘 꽃을 아끼던 아저씨가 꽃을 막 망가뜨리고 너무 이상했어. 그 뒤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저씨가 계속 봉기 가방을 노리는 것 같아서 너가 나한테 가방을 맡겼을 때 망토를 내 가방에 옮겨놨어.
4: 웬만한 성수야. 역시 세심한 성수야.
5: 왜?
2: 근데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진짜 망토의 주인이 맞긴 한 걸까?
0: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주인이면 처음부터 그냥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아저씨 너무 이상한 행동만 했잖아.
1: 아, 그럼 어떻게 망토에 대해서 아는 거지?
2: 글쎄.
1: 어, 누나. 아, 알았어.
5: 누나가 망토 갖고 연구소로 오래.
4: 어? 어? 우리도 같이 가.
1: 어? 그래?
5: 연구실 어떻게 생겼을까?
4: 가자.
5: 애들이 그냥 따라온 거야. 애들이.
4: 근데 누나, 뭐 알아냈다며?
6: 잘 들어. 이 망토는 생체 인식 기술로 만들어졌어. 생체 인식 기술이란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얼굴, 목소리, 지문, 눈동자 같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구별하는 기술이야. 이 망토가 나나 번개 너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번개 너한테만 반응하잖아. 그래서 혹시 이 망토가 번개 너 유전자를 인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근데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번개 너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를 분석했고.
5: 아, 그래서.
6: 물론 현재까지의 기술로 유전자로 생체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를 인식하고 있어.
0: 와, 니네 누나 천재라더니 진짜 엄청 똑똑하다. 근데 무슨 말이야?
2: 그러니까

0: 망토가 번개를 알아본다는 말 같은데?
1: 번개야, 너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0: 뭐? 뭐라고 누나?
1: 이 망토의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0: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번개야, 네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4: 어? 뭐라고 주나?
3: 이 망토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4: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3: 잘 들어, 너희 셋 모두. 우선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4: 당연하죠. 영화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악당들이 와서 막 뺏거든요. 그러니까
3: 얘들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어쩌면 너희 셋 다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야. 이 망토의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게.
4: 싫어. 이 망토는 내 거야. 누나가 내 거라고 했잖아.
3: 이론상으론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만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 누나가 보관하고 있을게.
4: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래. 그리고 누나가 가져가 봤자 줘. 망토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3: 안 된다고.
4: 망토 말고. 망토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3: 그래, 그랬지.
4: 아, 그러니까 누나, 내가 잘, 아주 잘 갖고 있을게. 응? 응?
3: 응? 좋아. 대신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누나

0: 엄마, 나한테 멋진 선물이 생겼어. 누가 보내준 걸까? 난 왠지 엄마가 보내준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날 위해.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늘 높이 높이 날아서.
1: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해낸 것은 영웅 프로젝트야.
0: 어? 야, 영웅 프로젝트? 번개야, 넌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영웅들도 어느 날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2: 그럼 번개도 영웅이라는 거야?
0: 당연하지. 이젠 번개도 특별한 임무를 해내야만 하는 영웅이 된 거야.
2: 임무? 무슨 임무?
0: 그건 말이야.
3: 아유, 삼청사 또 뭉쳐있네.
4: 아저씨.
3: 얘들아, 이 꽃 어떠냐? 어? 아주 예쁘지? 아유.
2: 꽃이랑 좀 다르신 것 같지 않아? 그지? 아저씨, 어제를 기억 안 나세요?
3: 응? 어제? 어, 그래, 어제. 그 어젠 정말 이상했단 말이야.
5: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또 왜 이래?
3: 어떻게 된 건지 어젠 기억이 잘 안 나.
0: 그, 여기 볼 왜 다쳤는지도 기억 안 나세요?
3: 글쎄 말이야. 그 뭔가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맞은 건지, 언제 그런 건지. 아유, 요새 그 깜빡깜빡 하는 게, 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2: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
6: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역시 내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네.
6: 무슨 생각?
0: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망토는 우주에서 온 거야.
2: 어느 날 저 멀리 우주에서 UFO가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다 실수로 망토를 떨어뜨린 거지. 그런데 그게 마침 번개 위로 떨어진 거야.
7: 뭐야?
2: 그리고 외계인은 그 망토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경비 아저씨였던 거고.
3: 망토 어딨어?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0: 그만 줘요!
2: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결국 망토를 되찾지 못한 외계인은 어쩔 수 없이 경비 아저씨 몸에서 나온 거지.
6: 아, 그래서 지금은 경비 아저씨가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구나? 그렇지!
8: 잠깐! 망토는 외계인이 가져왔다며. 근데 왜 망토가 될 거야? 이상하잖아.
2: 그게... 아, 그러니까 신비한 일인 거지. 원래 히어로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잔뜩 생기는 법이야. 그게 바로 운명인 거고.
6: 운명? 운명?
2: 그래, 피할 수 없는 운명.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어떤

0: 여기 어때서?
1: 왜? 아, 그럼 내가 번개가 입을 옷을 디자인해볼까? 왕토랑 잘 어울릴만한 걸로.
2: 오, 좋아 좋아.
3: 역시 세심한 선수야.
0: 자, 그럼 오늘 방과후부터 바로 훈련 시작하자.
1: 방과후부터?
0: 응.
1: 오늘?
0: 응.
1: 농담이지?
0: 진짜야.
4: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해. 나이벌연구원.
5: 어, 예.
4: 준비 다 됐나?
5: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반사판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4: 역시 믿을 건 자네뿐이라고만. 자, 그럼 우리는 다 뚫어본 광고 촬영장으로 가보자고.
5: 예.
6: 저거. 그 하늘의 왕관도 좀 같이 좀 들고 가지.
4: 아이, 내비둬. 하늘의 연구원은 새로운 섬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내비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6: 촬영장에 뭘 굳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거 어디?

0: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섬유 조직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론 절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미래에 이런 신기술이 개발된다면? 그러니까 미래에나 있을 법한 섬유가 지금 여기.
1: 여긴 아빠랑 내가 축구 연습하는 곳인데 우리끼리 몰래 훈련하기 딱 좋은 것 같아.
2: 오, 그러게. 괜찮네. 좋아. 그럼 일단 나는 훈련부터 시작하자.
3: 아니, 우라 누나가 함부로 날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2: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훈련이 있어.
1: 먼저 외계인 피하기 훈련. 언제 어디서 외계인이 나타날지 몰라. 갑작스런 외계인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 이걸 외계인이라 생각하고 쏙쏙 피하면 돼. 알았지? 간다. 아! 빨리 막아! 어? 아니, 공부가 빠르게! 아!
2: 어머야! 야, 이런 거 꼭 해야지! 어?
1: 쏙쏙 피해!
2: 외계인이야, 외계인!
1: 외계인에게 붙잡히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붙잡혔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주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도 꼭 필요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더 세게, 더 빨리.
2: 더.
1: 빨리. 더.
3: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4: 나 영어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1: 아이, 훈련을 첫날부터 너무 많이 했나?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3: 아니? 아직 안 끝났어.
2: 섬세한. 너 뭐야?
3: 내가 영웅들이 입는 옷을 분석해봤는데 일단 대부분 영웅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를 입고 활동해.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1: 바지 위에 팬티를 입은 슈퍼맨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수영복 바지와 물안경을 결합해봤어. 비밀스럽게 활동하려면 얼굴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면에 포인트를 줬어.

0: 완전 딱인 게 없네. 내가 좀더 고민해 볼게.
1: 그래. 그럼 넌 우리 훈련할 때 계속 디자인해 줘.
2: 한번 넌 내일 훈련 늦지 않게 오고.

내가 거기 또 왜 가냐? 이상한 훈련만 잔뜩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난 그냥

0: 구경 같은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네.
1: 다시 따라라.
0: 어? 내 비행기 어디 갔지?

갑자기 왜 이러지?

0: 흉지면 어떡해. 어쩌다가 이랬어.
1: 그게 내가 하늘을 볼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빡 날아와서 얼굴을 맞았어. 이게.
0: 종이 비행기?
1: 종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빡 공격했어. 근데 망토가 다 막아냈어.
0: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망토가 종이 비행기들을 다 막아냈다니까? 망토에 뭔가 특별한 힘이 또 있는 것 같아도 나.
0: 특별한 힘?
1: 뭐든지 막 막아내는 힘.
0: 뚜루뽕을 이겨냈어.
1: 그치? 망토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거 맞지?
2: 와, 진짜로 이제 막 슈퍼스타 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3: 아, 이미 뭐 스타지 뭐. 아니 이게 누구야? 이런 센스쟁이가 또 왔네.
1: 박사님 안녕하세요.
3: 그래. 응? 하늘의 연구원은 뭘 실험 중이었던 거지? 응? 다 뚫어뻥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선 혹시 구멍이 작게 뚫리는 새로운 섬유를 개발한 건가?
0: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 가.
1: 응? 내 망토?
0: 아, 어서 가라니까.
1: 알겠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그래 센스쟁이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응? 여기 새로 개발한 섬유인가?
0: 아직 실험이 안 끝났습니다.
3: 그럼 다 끝나고 보여주도록.
4: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3: 아이, 그나저나 하늘의 연구원, 우리가 오다가 뭘 봤는지 아나? 세상에나. 아니, 종이 비행기가

0: 훈련하러는 오지도 않고, 우리 몰래 날다가 다치기나 하고.
1: 아니, 뭐, 별로 안 다쳤어.
0: 근데 왜 종이 비행기가 쫓아왔을까? 이것도 외계인 짓인 걸까? 아, 당연하지. 아니면 뭐겠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번개, 너 정신없이 날다가 겨우 피했다며?
1: 아니, 망초가 갑자기 이리저리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빡 어지럽고.
0: 신비한 망토가 있으면 뭐해? 네 몸이 받쳐주.

0: 진짜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놨어.
1: 체력 쑥쑥 어린이 캠프.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자.
0: 이제부터 체력을 강하게 키워야 해. 우리 다 같이 여기 참가하는 거야?
2: 응? 나도?
0: 당연하지. 얘들아, 이제 우린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 링 앞에 서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하나씩.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3: 라시 하나, 바 하나, 솔 하나, 도도 두 개.
1: 왜 두 개지? 하나는 내 거구나.
3: 한 친구에 하나씩.
0: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1: 씨앗을
4: 만들어요? 그건 사과인데요.
1: 사과! 나 사과 좋아.
0: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힝!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0: 사막에서의 하룻밤.
1: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우와!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잖아.
2: 여기가 좋겠다.
1: 어?
0: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야.
2: 여자.
3: 근데 캔디콘은 어디 갔지?
1: 어?
4: 어디서 책이라도 읽고 있겠지.
2: 아무튼 캔디콘도 참 쉬지를 모른다니까.
4: 정말 맨날 그래.
1: 쉴 줄 몰라서 미안하네.
0: 캔디콘, 나무 위에 있었어? 앉아, 같이 놀자.
1: 글쎄,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러 갈 거거든. 캔디콘은 쉴 줄 모르니까. 그리피?
3: 어?
1: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지역을 찾아줘. 조사하러 갈 거야.
3: 뭐 갑자기? 알겠어. 어디 보자. 암석 사막은 어때?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야.
1: 좋아, 거기로 할게.
3: 어? 다른 애들은? 같이 조사하러 안 가?
1: 아, 다들 쉬느라 바빠 보여서 말이야.
3: 그래, 알았어. 암석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니까 주의해. 그리고 모래 폭풍도.
1: 걱정 마. 한번 돌아보기만 하고 올 테니까.

0: 부드러운 회갈 색털의 하얀 배. 역시 아프간 여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그래서 캔디 혼자 나간 거구나.
0: 내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2: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지.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암석 사막 지역입니다. 희귀종의 이름은 아프간 여우입니다.
1: 암석 사막이면 캔디코가 있는 곳인데?
4: 뭐? 캔디코가 거기 왜 있어?
1: 안 가본 것을 조사해본다고 나갔어.
4: 이런...
0: 대장! 여기 캔디코가 보인다!
4: 진짜 캔디코잖아!
3: 현재 암석 사막에 강력한 모래폭풍 발생.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0: 이 발톱 자국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괜찮니? 탈수 증상인 것 같은데. 일어났구나. 다행이다.

하고 우와, 여기라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 고마워.

0: 조금만 참아. 곧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얘들아.
1: 캔디코! 캔디코!
2: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
1: 캔디코가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3: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핑!
1: 캔디코! 의사에서 다행이야.
3: 걱정했냐, 핑!
1: 캔디코, 몸은 좀 괜찮아?
0: 얘들아. 어? 간지러워. 아, 모래 폭풍은?
4: 네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갔어.
1: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텐트를 쳤고.
0: 아. 나는 어떻게 찾은 거야?
4: 탐지기에 네가 아프간 여우를 따라가는 사진이 찍혀서 여우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았지.
3: 정말 미안했다, 삐.
5: 우린 그냥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그래도 미안해.
0: 아니야, 나도 뭐...
1: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죽고 배고프고 바위 조성이랑

0: 떨어지고. 자. 그러다가 간신히 널 찾았는데 저 녀석까지 방해하고.
1: 어? 아프간 여우가?
0: 우리가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애가 앞을 딱 막고 못 오게 하더라고.
2: 그래서 대장이 우린 친구를 도우러 온 거야. 믿어줘라 핑 하고 눈물이 뚝뚝 흘렸다 핑.
0: 잠깐! 내가 언제 울었어?
2: 내가 더 봤다 핑.
0: 아니 그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2: 거짓말 마라 핑.
1: 그랬구나. 모두들 고마워.
0: 뭘 당연한 걸 가지고.
1: 어? 그리고 나도. 혹시 몰라 챙겨뒀지.
3: 역시 캔디코야.
0: 그럼 오늘 저녁은 사막에서 캠핑이다. 핫핑! 너 혼자 네 개나 먹는 게 어딨어? 빨리 내놔!
2: 야! 시터핑! 먼저 먹는 게 이제다핑!
0: 우와! 내 마시멜로!
1: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빼놓고 오다니.
2: 응? 그게 뭐냐, 핑?
1: 친구들. 너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보같이 깜빡했지 뭐야.
0: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든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4: 자, 여기.
1: 고마워.
0: 고마워? 잡잡이 너 아까부터.
5: 진정해. 아직 먹을 게 많아.
1: 너의 DNA 코인을 수집해도 될까? 어? 아, 아직 다 안 나왔구나.
2: 응?

0: 이게 대체 무슨...
1: 로티, 이건...
2: 저자?
1: 너한테 할 말이 있어.

0: 대장 여우 DNA 코인 저장 완료. 다들 고생 많았어.
1: 졸리다 빙.
0: 우리도 얼른 가서 자자. 찹찹아
1: 자자.
0: 응?

0: 저기 좀 봐.
1: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0: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사라진 흰머리 랑구루.
2: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킹킹.
3: 줄무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라진 흰머리 랑구르.
1: 너무 무서운데.
2: 난 어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띠.
0: 감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3: 희귀정원 찾았어?
1: 그리피?
2: 그리피, 아직이야.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3: 큰일이네. 동굴이라 신호가 약해서 톱끼니고 뛸 텐데.
0: 뭐? 그럼 이제 어떡해?
3: 희귀정 전투를 방금 보냈어. 다들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알았지?
0: 그리피! 그리피!
2: 통신이 끊긴 것 같아. 이번 희귀종은 흰머리 랑구르야. 랑구르는 긴 꼬리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만큼이나 꼬리가 매우 길어. 무척 희소한 원숭이 종이야.
1: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2: 흰머리 랑구르는 주로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잠을 잔대. 보통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오지만.
4: 저기 봐라, 삥! 어?
0: 흰머리 랑구르의 발자국이야. 어?
2: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천적을 피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굴로 들어왔나 봐.
4: 여기 봐라, 삥! 쫓던 동물은 이미 나간 것 같다, 삥!
1: 로티! 어?
0: 괜찮아! 다들 천천히 뒤로 물러서.
5: 이 몸이 뒤쫓고 있단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군. 이번이야말로.
0: 어린이 여러분, 동그라는 미끄러우니 장화를 꼭 신어주세요.
5: 꼭 잡고 말 테다.
2: 그 그림자는 찹찹이었고.
4: 찹찹?
0: 난 또 찹찹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 해준 거야.
2: 네, 그러세요.
0: 진짜라니까.
1: 맞다, 흰머리 랑구르는?
2: 오면서 봤는데 발자국이 이 지점부터 끊겼어.
1: 어디로 간 거지?
4: 근데 이 삐죽삐죽한 건 다 뭐냐, 핑?
2: 그건 석순이야. 동굴로 스며든 빗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돌처럼 굳은 거야.
1: 혹시 이 위로 타고 간 건 아닐까?
0: 저기 봐! 이상한 흔적이 보여.
2: 그러게, 꼭 꼬리에 쓸린 것 같아. 종유석에 매달려서 도망쳤나 봐.
4: 그렇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냐, 삥?
2: 물론이지. 흰머리 랑구르는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걸어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도망치곤 하거든.
0: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어서 가보자. 다들 조심해. 미끄러워. 어? 우와.
4: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니 신기하다, 삥.
2: 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
4: 저저.
0: 흔적이 저기서 끊겼어. 어?
2: 진짜네. 설마 저기로 미끄러진 건가?
4: 어떡하냐, 삥.
1: 잠깐만.
0: 내가 구해줄. 잡아!
4: 난 헤어매트가 있었다, 삥. 이거면 문제 없다, 삥. 우와!
0: 좋았어.
6: 영차, 영차, 영차.
0: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4: 이상하다, 핑! 핑? 핑?

0: 됐다.
1: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배가 한자리에서 계속 돌게 돼.
2: 난 몰랐다, 삐.
3: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다들 힘내자. 우리가 왔으니 안심해.
2: 자, 이불 더 있다, 삐.
3: 어디 보자.
4: 어때?
3: 괜찮아. 다행히 저체온증까지 오진 않았어.
1: 새끼 랑구르야. 아기일 때는 황금색이었다가 곧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털 색깔이 검게 바뀔 거야.
3: 다행히 엄마가 따뜻하게 보호해서 건강해 보여.
4: 걱정 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대체 누군데 자꾸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5: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알려주지. 이 몸은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매드 코파님이시다.
4: 응? 위대하신 매드 코파?
5: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가라 매드 코파님의 드론 무대.
1: 안돼. 동굴 안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건 위험해.
3: 당장 그만둬! 이러다 동굴이 무너지겠어!
5: 예? 대체 뭐라는 거야? 뭐 됐어!

Yeah!

0: 자, 마셔봐. 몸이 따뜻해질 거야. 그러게.
1: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냐, 핑?
0: 몰라. 저번부터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2: 이제 나갈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0: 어떻게 길을 찾지?
2: 바람이 부는 쪽만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0: 잠깐!
2: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보여!
3: 찹찹이 덕분에 길을 찾았네.
0: 찹찹이가 아니라 내 덕분.
1: 대장 공이 나왔다.
0: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밖인데.
2: 너무 좁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1: 좋은 생각이 났다.
4: 자자.
0: 이야, 얼마 만에 바깥 공기야.
3: 우와, 반딧불이 서식지인가 봐.
1: 정말 아름답다.
0: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인걸. 잡쳐봐, 먹으면 안 돼.
2: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흰머리 랑구르 DNA 코인 저장 완료.
1: 야, 거기 아무도 없어? 아, 도와주세요.

0: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안녕?
1: 정전인가? 자, 누가 확인할래?
2: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은데.
1: 슈퍼탐 사대 X 다음 이야기. 테라피아의 불청객.
2: 로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한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야식은 위험해. 냠냠.
1: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2: 그거 나도 먹고 싶어.
0: 어? 이거?
2: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0: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어머, 진짜로 먹을 수 있네?
1: 그럼 내 고급스러운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0: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1: 고상한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0: 뭐? 보상? 어, 그러셔. 도지라고 했는데 그만줘야겠다.
1: 주시는 건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0: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2: 그럴 수가.
3: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4: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5: 어? 얘들아 이리 와봐.
6: 여기 뭔가 있어.
5: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 않아.
3: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0: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7: 아, 롬이구나. 미안, 미안.
5: 맛있어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0: 아, 그러고 보니 레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7: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0: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5: 뭐?
0: 자, 들어가자. 배고프다.
5: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8: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5: 네.
8: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0: 별 말씀을요. 친구네 가게인데 먹는 게 당연하죠.
5: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7: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8: 아유,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9: 그래서 말이야.
0: 떡볶이 나왔습니다.
10: 응? 어?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5: 어? 어, 죄송합니다.
4: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5: 혹시 너희가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3: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5: 억울해, 솔지.
0: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4: 이상하네.
0: 김밥 나왔습니다.
8: 어, 이게 다예요?
5: 응? 이게 어디 갔지?
4: 아, 다시 갖다 드릴게요.
5: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8: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0: 네.
5: 루미, 뭐하고 있었고?

0: 됐어요!
1: TV 보고 왔는데 음식들 제대로 안 나오고.
2: 아유, 뭐야 정말.
3: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4: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3: 너도 같이 먹자, 자식아.
0: 로미,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싫어.

0: 먹게 해주렴.
1: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양냐.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양냐. 빨리 변신해야 해줘.
2: 응? 열려라, 체인들이.
1: 열정이 타오른 나라 피스타.

0: 마음의 소산함,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1: 남도국인데 계속 쫓아오는 거야. 얌얌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얌얌.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어.
2: 배불러.
1: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만두. 저건 내 거야, 냠냠. 거기서 이제.

0: 기억을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지?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얌얌핑의 치마 같은데 나왔나?
1: 아니, 저 케첩통이야, 솔직. 이번엔 확실해.
0: 어? 종이컵이 왜 뒤집어져 있지, 꿀에? 분명 저 안에 숨어있을 거야, 꿀에.
1: 어디에 숨었을까?
0: 좀 더 가까이 가서 단서를 찾자, 쭈!
1: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2: 다른 쪽도 한번 봐봐, 프린세스.
1: 어? 다른 쪽?
3: 가만히 보자.
0: 어? 어머! 저 케첩통만 배불뚝이야, 꿀에!
1: 얌얌핑, 딱 걸렸어!
4: 리스틱, 같이 윙호! 얌얌핑 캐치!
0: 난 아직도 배고프다, 얌얌. 안녕하세요, 어머. 아주머니. 저 또 왔어요. 자, 어서.
5: 안녕, 레이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6: 어머나, 레이먼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7: 뭐야, 너희. 몰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0: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7: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 받습니다.
0: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얌얌. 뜨거 뜨거 캠핑 소동.

0: 준비 다 됐어?
1: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0: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2: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지.
3: 로미, 얘들아, 빨리 나와.
0: 네, 언니. 얘들아, 가자.
4: 준비 끝.
5: 어? 뭐야? 나 또 혼자 거야?
6: 와, 제발!
7: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3: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5: 네?
3: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5: 어? 숲으로 캠핑 갈까?
0: 우와, 좋아요. 얘들아, 괜찮지?
1: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나나.
0: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었어, 그래.
2: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0: 미안, 솔지, 빙. 바다는 다음에 가자.
2: 어?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아, 너무해!
7: 조금만 기다리세요.
2: 맛있겠다!
7: 이게 왜 꺼졌지?
8: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5: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8: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2: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꺼!
9: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2: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0: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구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1: 우와, 얼른 가자, 가자, 나나.
2: 아, 바다 가고 싶다.
0: 뭐야, 나나핑.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2: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지.
1: 멋지다.
3: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1: 네.
0: 솔지핑도 같이 가자.
2: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솔지.
0: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2: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닦아. 뜨거.
5: 뭐야, 왜 꺼졌지?
0: 솔지핑.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아휴, 말썽 꾸러기, 네가 껐구나.
2: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0: 솔지핑,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필 부리면 안 돼.
2: 진짜?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핑이야. 솔직함의 디니핑.
0: 솔지핑,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0: 겨우 다 시켰네, 솔찌. 하마터면 혼날 거. 아!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너는
1: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0: 뭐? 검사! 불 좀 끄지 마, 솔찌.
1: 불을 안 켜면 된다, 뜨거.
0: 이거 안 끄면 될 일이거든.
2: 뜨거핀이야, 나나. 내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녀, 그래.
0: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솔직하네, 뭉게 뭉게.
3: 녀석을 같이 잡아볼까?
0: 응!
4: 열려라! 체인들이!
0: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4: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2: 뜨거핀을 어디서 찾지, 쭈?
0: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찌.
2: 어? 아!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1: 여기 있어.
0: 여기!
1: 우찬! 내가 꺼주지! 니까!
4: 트리트리 매지컬 글로리아! 뜨거핑! 네 맘대로는 안 될걸?
1: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니까!
3: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1: 뭐? 프린세스? 비켜! 저 불을 꺼야 한다, 뜨거!
2: 영화의 눈덩이!
1: 샷! 으차!
0: 솔직하네, 뭉게뭉게!
1: 푹신푹신하겠네! 이게 뭐야?
0: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4: 좋았어! 트리트리 캡트링!
1: 머리 먹자! 뜨거! 꺼자!
2: 너 어디론가 숨어버렸어! 벌써 도망친 건가, 쭈?
3: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나뭇잎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어.

0: 열쇠 핑이 핑, 뜨거핑 캐치!
1: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2: 진짜 불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3: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1: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4: 그래, 그래. 뜨거핑도 먹어봐, 그래.
3: 맛있어.
1: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나 더 주라.
5: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6: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술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안녕!
6: 재밌게 공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피리 부는 핑. 어서와 얘들아.
10: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9: 이건 티타노 보아의 비늘 화석이야.
10: 비늘 화석? 와, 엄청나게 크다.
9: 티타노 보아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10: 응, 좋아, 갈래. 얏!

0: 티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이게 무슨 소리지?
2: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 뭐야? 응? 이게 뭐지?
2: 앵디, 빨리 와.
3: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뜨근뜨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2: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3: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가 다이너.
1: 핑, 우리랑 같이.

0: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1: 글쎄, 고고고고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고고고
0: 땅이 움직인다! 어?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1: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2: 핑, 앤디, 그건 통나무가 아니라 티타노 보아야.
3: 뭐라고?

0: 우리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살았다.
0: 휴, 큰일 날 뻔했다.
2: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비버프 뛰어! 잘했어! 티타노가 왜 저러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0: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나무가 부서졌어!
2: 렉스! 저기 공룡들이 있어!
1: 렉스! 레스퍼! 갱신!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킹,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2: 알았어.
1: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2: 내가 구해줄게.

0: 여긴 괜찮을 거야. 공룡들은 무사해.
1: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2: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핑, 네가 티타노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0: 내가?
2: 넥스 슈퍼 탱글이! 핑, 서둘러!
0: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3: 아, 노래 부르는 건 어때?
0: 노래?
3: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4: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1: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0: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올 거야.

0: 고고고고 다이노 한옥에 나갔다.
1: 좋아, 작전 성공이야.
2: 와, 피카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3: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0: 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4: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3: 티타노는 허물을 이렇게 봤는구나.
4: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굴 같아.
0: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1: 핑 니 덕분에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도 아주 잘했어.
0: 정말? 내가 노래를 좀 잘하긴 하지. 티타노도 내 노랫소리에 반한 게 분명해. 그치?
4: 그래.
3: 어, 맞아.
2: 근데 렉스, 뱀은 원래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아?
1: 사실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핑의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갔던 거야.
2: 움직임?
1: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2: 아, 그런 거구나.
0: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4: 괜찮아.

0: 자, 기탄 오빠의 카드가 완성됐어.
1: 오늘 탐험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2: 나도. 특히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화물도 볼 수 있었잖아.
3: 그건 그래.
4: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2: 노래? 아,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4: 벌써 간다고?
3: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4: 안녕. 안녕. 렉스,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네.
5: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2: 어? 어? 아직 렉스도 없네.
5: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2: 어?
5: 호잇! 오늘은 뭘 보러 갈까?
2: 어? 파라포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5: 진짜 멋지겠다!
2: 어?
5: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2: 와!
5: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0: 왔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1: 앤디!
2: 앤디가 없네?
3: 그러게, 아직 안 왔나?
4: 안녕, 얘들아.
1: 안녕, 렉스.
4: 근데 앤디는 어딨어?
3: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4: 아, 그래? 이건...
2: 저게 뭐야, 렉스?
4: 이건 아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1: 뭐라고?
4: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1: 그래.
0: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1: 바비.
0: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 바비.
0: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간지러워.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1: 바비.

0: 저거 좀 봐. 바비, 저기로 가보자. 저거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어?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우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지? 어? 바비, 도망쳐! 빨리!
1: 바비!
0: 바비, 힘내! 바비, 암모나이트 사이로 들어가!

0: 바비, 지금이야! 물 위로 올라가!
1: 바비!
0: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1: 이까. 끝났다.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응? 응? 어머, 암모나이드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우와! 어? 누가 좀 도와줘!
1: 어? 이 목소리는?
2: 어? 바비, 바비.
1: 어, 앤디잖아.
0: 따라오지 마! 오지 마라!
1: 신부 스폰드.

0: 못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어?
1: 비키! 우리 좀 도와줘!
0: 내가 신부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1: 알았어.

0: 여기로 못 갈 것 같아.
1: 어쩌지?

0: 이제 됐어.
1: 고마워, 비키.
2: 바비.
3: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4: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1: 응, 알았어.
4: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1: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0: 뭐? 어?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포조시아잖아.
1: 어? 이게?
0: 응, 잘 봐봐.
4: 어? 정말?
1: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4: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5: 진짜 부럽다, 앤디.
1: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3: 그럼 다 같이 암모나이트를 관찰해볼까?
4: 응!
1: 와, 정말 멋지다니까.
4: 앤디, 여기 좀 봐.
3: 자, 오늘의 카드야.
4: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포조시아 카드다.
1: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없네.
4: 그러게, 좀 아쉽다.
1: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 생물 신문.
3: 우와, 멋진데?
4: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1: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꼬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 케라스야.
4: 정말 멋지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질문엔?
7: 답답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0: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1: 순한 갱갱.
3: 술물엔
1: 덥덥한 말.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화려한 게 좋아. 안녕, 너희 왔구나.
15: 응. 어? 이 하트는 뭐야?
14: 아, 어? 수컷 파라사울롤로푸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15: 구애? 뭘 구애?
14: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15: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16: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떡해?
14: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15: 우와, 정말 궁금하다. 나도.
14: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푸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15: 응, 좋아.

0: 우린 파라를 보려고 왔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파라?
2: 응. 어?
3: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1: 정말?
3: 응.
1: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3: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1: 와, 소리도 엄청 큰데?
3: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0: 응? 뭐지? 저기 좀 봐!
1: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0: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3: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1: 정말? 너무 안 됐다.
4: 그러게, 너무 외로워 보여.
1: 렉스 형, 우리가 도와주자.
3: 도와준다고?
1: 응! 저 파라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른 공룡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3: 글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까?
1: 좋아!
5: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예쁘긴 한데 절벽이라 좀 위험해 보여. 어떡하지, 렉스?

0: 어? 우와, 이 깃털 좀 봐. 어때? 이렇게 하니까 편하지?
1: 응, 깃털 줍는 거 정말 재밌어. 어? 저기도 있다.
0: 어?

0: 안녕.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정직이 정말 화려한데?
2: 응, 너무 멋져.
0: 맞아, 맞아. 자, 너도 한번 봐봐.
3: 하나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4: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2: 내가 다른 공룡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지.
0: 그러게.

0: 어쩌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해보자.
1: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2: 로키, 타라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0: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3: 그래, 렉스. 타라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0: 그러니까 하게 해줘.
2: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0: 맡겨두라고.

0: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1: 나쁘진 않은 것 같아.
0: 타라야, 넌 마음에 들어?
2: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0: 그럼 다시 출동해볼까? 응! 이번엔 성공하겠지?
2: 그럼, 확실해!
3: 갑자기 왜 비가 오려?

0: 실망하지 마.
1: 맞아, 포기하면 안 돼.
0: 정말? 아, 어쩌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1: 어?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2: 얘들아, 어? 잠깐만.
0: 어?
2: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 그러게. 암컷 파라가 수컷 파라한테 반했나 봐.
0: 우와, 정말 잘 됐다. 그치? 어? 렉스, 저것 좀 봐. 우와, 하트 모양 같아.
3: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2: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0: 정말 잘 됐어.
2: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울 롤로프스 카드야.
0: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맞아, 파라가 자기 짬뽕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그러게. 내 땅콩을 돌려줘.
2: 어,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1: 어? 렉스, 어떻게 된 거야?
2: 우루루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좋아, 가자.
1: 야! 유후!

0: 얘들아!
1: 어? 너희 왔구나. 큰 불은 모두 잡았어.
2: 정말 다행이다. 렉스 형!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0: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기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1: 알았어.
2: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0: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3: 이건 뭐지?
2: 공룡 알이야.
0: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2: 앤디, 저쪽엔 남은 불씨가 없는 것 같아. 이쪽도야. 로키, 얼굴에 건뱅이 묻었어.
4: 앤디, 너도야.
2: 이제 돌아가자.
4: 응?

0: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1: 우와, 땅콩이잖아.
0: 고소해. 이것 봐라. 자, 어. 잘하지?
1: 오, 나도 해볼래.
0: 다시.

간다. 슈!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받아라. 슈! 어? 어? 앤디, 왜 그래? 건너봐라, 건너봐라.

0: 어? 저기 앤디와 로키잖아. 아스트로들이 왜 따라가고 있지? 땅콩 때문에 그렇구나.
1: 힘들어. 이러다 우리 곧 잡힐 것 같아.
0: 앤디, 땅콩 봉지를 던져.
2: 어? 핑!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2: 뭐?
3: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3: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2: 한번 가보자. 응.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했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0: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0: 응.

0: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르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가.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자, 가스톨은 이 스카디야.
1: 고마워, 맥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지. 자.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잖아. 아까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자.
1: 나도 해볼래. 나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정.
3: 얼굴엔
1: 순한 길길.
3: 진물엔
1: 덥덥한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순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마을의 공주사전.
1: 한 발 늦었구나. 심의 성이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3: 허용!
4: 심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5: 아빠! 아빠!
6: 응? 어디 가셨지?
5: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커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7: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사전 3조 8항 몰라?
5: 공주사전? 알거든!
7: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8: 어? 당연히 모르지. 커플은 공주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1: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도.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
5: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뭐야? 자는 거야?
1: 아유, 내가 못 살아.
0: 뭐야? 블록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타트!

0: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아, 뭐야? 넌 내 수호 여정이잖아.
2: 어? 펌플,
0: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서니.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응?
1: 버블잼은 내 거라고. 가자.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0: 세상, 오랜만이군.
1: 원래 다리야?

0: 아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안 돼!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0: 이런 건방진 거.
1: 공주사전 일전이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2: 잘했어!
1: 핑크스타! 응?

0: 나오게 두지 않겠어! 받아라! 바블바블 바벨파!
1: 어리석은 애에서 매운맛을 보여줘.
0: 자기 부활을 복수했어!
1: 버블잼을 내놔!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줘.
0: 인간들이 블럽으로 변하고 있어!
1: 네!
0: 레드! 야! 레드야! 꽉 잡아!

0: 건방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마.
1: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0: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1: 버블샷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해.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어? 반사 공격을 할 거야.
0: 모조리 없애지 마.
1: 블랙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0: 뭐라고? 감히 나를...
1: 빨리, 지금이야! 블랙다이아!

0: 그 목걸이가 블랙 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 나와주고 싶어서 그만.
2: 공주 사전을 블랙 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 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0: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그렇다 하면 내 마법이 죽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1: 잠든단 말이지.
0: 뭐야?
1: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어준다고.
0: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1: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4: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5: 좋으라고 친다래요.
6: 안녕.
4: 좋은 아침.
5: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6: 레오!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꿀?
4: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7: 과학시간이야.
6: 좋은 아침.
8: 과학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4: 과학 당번.
8: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6: 도망이 살아있어. 가고 싶다. 이리 와. 야, 도망아. 야, 잡았다.
9: 넌 누구니?

0: 까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1: 까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0: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1: 까까! 이게 뭐야! 아하하하! 아,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2: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1: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3: 뭐? 아기 돼지가 해철해?
4: 그게...
3: 핑크스타는 뭐하고?
4: 아,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하트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3: 뭐? 내 수호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4: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3: 뭐? 이거 어째?
5: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럭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1: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6: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7: 어? 고장났나? 안 열려.
8: 같이 당겨보자.
0: 하나, 둘, 셋!
1: 안 돼!
0: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4: 돼지야, 어딨니?
3: 뭐야?
4: 돼지야, 왜 여기도 없어?
3: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4: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4: 저기 있다! 돼지야!
1: 까까!
9: 공주님!
2: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0: 저리가 이 바보.
1: 그게 이게 뭐냐면
2: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1: 그런 것 같아.
0: 어? 연극?
1: 어? 내 헤어밴드 찾았다.

잤다. 훌렁.

0: 불러 살아될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3: 까까!
2: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3: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3: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3: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0: 날 구해주는 게.
1: 잠깐만!
2: 어?
1: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2: 어?
1: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2: 어? 야호! 고마워! 태연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1: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2: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래.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2: 네?
3: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수수기 가자.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놀리지 마, 인디고. 이제 더블 점수가 하나만 채우면 완성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계자가 되든 모두 축하해주자.
1: 축하는 어? 내가 받을 것 같지만
0: 뭐? 좋아.
2: 근데 동시에 어?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이트 골드님께서 판단하시겠지.
0: 누가 됐든 언제 됐든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2: 그래.
0: 우리 가모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 완성이네. 자, 모두 해초 주스 들어줘. 우리 우정 영원히.
3: 영원히.
4: 언제 저렇게 될 거지?
0: 오늘 즐거웠어.
2: 진짜 배부르다. 두글잼은 하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로 합치는 걸 거야.
1: 뭔가 어렵네. 각자 따로 모은 걸 다시 합쳐야 돼.
0: 커플, 어? 다음번엔 우리 왕국으로 놀러와.
5: 가시죠.
0: 내일 학교에서 봐.
1: 옐로우는 내가 데려다줄게. 가자.
0: 조심해서 가.
2: 갈게.
1: 이따 내일 봐.
0: 내일 학교 늦지 말고. 어? 다들 집으로 가는데 인디고는 화이트 성으로 가야 하는구나.
5: 공주님, 어? 가시죠.
6: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가볼게.
0: 인디고, 자고 가지 않을래? 어? 괜찮죠? 제발요. 성 안은 안전하잖아요. 저 친구랑 자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5: 하루쯤은 괜찮겠지요. 야호! 그럼 프리클, 자네는 나와 함께 가지.
7: 아, 저요?
5: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네.
0: 가자, 가자. 내 잠옷 입으면 되겠다.
7: 공주님도 싫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하실 얘기가 뭔가요?
0: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도 남겨야지. 웃어봐.

0: 야, 우리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자매 같다. 진짜 좋아. 나 항상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 여긴 아빠랑 나뿐이니까.
1: 어머니는?
0: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핑크 스타도 있고 말이야.
1: 나도 브리클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았어. 나한테 진짜 가족은 브리클이지.
0: 나도 잔소리쟁이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아. 저기 보여? 원래는 저 다리 너머로는 아빠가 못 나가게 하셨거든. 우리 왕궁의 어린 인어는 나 혼자라 너무 심심했어. 지금은 인간 세상에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한 번은 보물주도 같은 걸 주워서 물선을 찾는다고.
1: 우리 닮은 게 많구나.
2: 렉다이아. 순진하고 멍청한 공주들, 보이지도 않는 우정 따위가 영원하다고 믿다니.

0: 있지.
1: 자. 어? 뭐지?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 어?
2: 인간.
1: 내가 잘못 봤나?
2: 저기.
1: 꼬리가. 난 알렉스라고 해.
2: 안녕, 알렉스.
3: 자, 도넛이라는 거야.
2: 이렇게? 어? 뭐야, 먹는 거였어? 됐어?
3: 내일이 여왕 발표랬지? 분명 네가 될 거야. 난 믿어.
4: 비로소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은 한 몸처럼 바다에 변화를
2: 이번 축하 선물. 고마워.
4: 이제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이 선발되었음을 온 바다에 알립니다.
2: 굴렛다이어,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알렉스가 엄청 기뻐해 주겠지? 아, 알렉스! 오래 기다렸지?
5: 여기야, 여기! 빨리 와!
2: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다 네 덕분이야.
5: 아, 빨리 오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진짜야!
2: 알렉스, 도망쳐!
4: 봐, 진짜 이너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다!
5: 저쪽이다!
2: 날 속였어!
5: 아줌마들도 집에 나왔다니까!
2: 절대 용서 못해!
6: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과연 그 우정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군.
7: 자, 여기 문장에서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 발표해볼 사람?
8: 퍼플, 점심시간까지만 좀 참아.
9: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7: 시는 해석이 다양하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요.
8: 선생님!
7: 어, 그래, 퍼플.
8: 내가 너무 아파요.
10: 학교 정문 쪽이야.
8: 좋았어!
10: 한 마리야!
8: 바보였지? 다시 하자!

0: 트윙클 퍼플 변신 완료! 뭐야? 우리가 상대해주마! 어? 새끼들 왜 저래?
1: 스크립판! 행투스 블로비야,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단단해.
0: 내가 먼저 뒤를 공격해서 갑옷을 벗길게. 버블버블 버블 컷! 버블 스파크! 내 마법봉!
1: 온다, 조심해. 못 움직이게 할게. 쉐도우 킬! 다 같이 잡아!
0: 이제 어떡해?
1: 약점이 있을 거야.
0: 오렌지가 맞춰볼게. 이야! 제기해지!
1: 오렌지! 저게?
0: 내 버블은!
1: 야! 하더라! 버블 펀! 아! 하나도 안 통해! 내 건전이!

0: 갑옷을 벗다니 무슨 꿍꿍이지?
1: 히엇!
2: 내 딸이야?
3: 너의 수호 여정은 내 손에 있다.
2: 뭐? 브리클?
3: 버블잼을 완성시켜 가져온다. 다른 공주들에게 알려 귀찮게 한다면 브리클은 영영 못 볼 것이다. 네 부모처럼 말이야.
2: 나한테 완성된 버블잼을 가져오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였어.
3: 너 진짜 다시 왔어.
4: 최고 최고. 이거
3: 그쵸? 드디어 마지막 버블잼이다.
4: 다 채워줬어.
5: 얘들아, 우리가 모이면 겁날 게 없어.
1: 누가 여왕이 되든
4: 항상 함께하자. 그래,
1: 이제 우리 중에 여왕 후계자가 나오겠군.

0: 제동 퇴!
1: 인디고, 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2: 뭐야? 빨리 돌려줘!
0: 정말 미안해.
1: 인디고!
0: 가버렸어. 얘들아, 타임스탑이 끝나가요.
3: 우리는 레인보우.
0: 어떻게 이런, 믿었는데.
1: 타임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
2: 얘들아, 레오, 글로브, 너희 왜 이러고 있어?
1: 인디고가 우리 그림자를 묶어내서 몸이 안 움직여.
2: 뭐?
1: 레오, 우리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줘.
2: 알았어. 나 옮겼다.
4: 고마워.
1: 이제 몸이 움직여져.
2: 진짜 인디고가 그랬어?
0: 네,
2: 인디고!
0: 버블잼을 다 훔쳐서 도망쳤어! 버블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릴 속인 거야.
2: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커플을 이용한 거구나.
1: 날 이용한 거라고?
5: 인디고 공주님은 절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1: 프리플!
5: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0: 그런 거였군.
1: 혼자서 심해의 성에 갔다고?
5: 인디고 공주님이 위험해요.
1: 모두 같이 갈 거지?
2: 블랙다이아한테 간다고? 너희끼리? 너무 위험해. 핑크스타, 너도 좀 말려봐.
6: 수호 요정이라면 말려야 하지만 퍼플의 친구로서는 도와야 할 것 같아.
1: 고마워, 핑크스타. 레오, 난 가야 해.
2: 그럼 학교는? 나는?
1: 레오, 내 첫 인간 친구 절대 잊지 못할 거야.
2: 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래.
0: 가자.
2: 잊지 말랬어.
1: 고마웠어.
2: 얘들아, 가지마. 남아주고 간다고. 야, 버플.
0: 브리클은 어딨어?
7: 진짜 혼자 오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0: 날 속였군.
7: 정말.

0: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감히 건방진 애송.
1: 설마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엄마?
0: 그래, 이리 더 가까이 버블잼을 가져오너라.
1: 엄마!
0: 드디어 내 손에 버블잼이.
1: 친구들을 배신하고 왔는데.
0: 걱정 말거라. 너도 이제 네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2: 크스터, 응? 너희는 당장 화이트 골드님께 이 소식을 알려. 최대한 빨리. 댕기고 제발 무사하기만 해. 제발.
1: 버블잼이 합쳐지고 있어.
2: 화이트 골드님,
3: 이제 끝인 건가요?
4: 우린 수호 요정이야.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해보자. 화이트 골드님을 깨우는 거야.
0: 늦었다. 버블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주인의 마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버블잼이 가진 진짜 힘이다. 이제 이 블랙다이아가 바다 세상의 유일한 여왕이 될 것이다.
5: 블랙다이아의 암흑 마법이 온 세상을 덮을 거야.
4: 당장 막아야 해.
0: 공격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멍청함이 귀엽구나.
2: 봉인이 풀렸어.
3: 봉인이.
0: 결국 버블잼을 완성하는 건 이 블랙 다이아군. 이제 이건 필요 없군.
4: 그놈은 피! 건배, 우리가 시간을 끌게. 넌 힌디고를 구해. 어디? 이야, 버블파! 다 같이 공격해!
2: 젤리비!
4: 글로벌 스타크!
2: 빈디고! 우리가 왔어!
1: 빨리!
0: 더 놀아주고 싶지만 난 화이트 골드에게 진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 이제 사라져버리거라! 온 세상을 아무거나!

0: 고민이 풀렸습니다. 모두 소집해 주세요.
1: 이런 귀찮게 화이트 골드가 깨어나.
0: 아니.
2: 멈춰, 블랙다이어.
1: 이게 끝까지.
0: 할 수 있어.
1: 이 미꾸라지 같은 게. 거기 있어. 내 마음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참았다. 친구를 구하려다가 결국 이 꼴이 됐다.
2: 잡힌 건 너야.
1: 너도 블록을 만들어주마.
0: 쉐도우 팬. 곧 풀릴 거야.
1: 날 속였어. 허블쯤에 내 모든 어둠의 마법을 담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오.

0: 시점이 폭발할 거야.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1: 알았어. 버블
2: 다 같이 없애지 마.
0: 버블점이 곧 폭발할 거야.

0: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요.
1: 퍼플! 퍼플! 우리 아가 어디 있느냐?
2: 퍼플이 느껴지지 않아.
0: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버블장을 가져가지만 않았어도.
3: 우리도 퍼플을 지키지 못했어.
4: 버블잼은 인어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퍼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3: 여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 빨리 돌아와.
0: 제발 살아있는 거지.
5: 학교 가서 나랑 축구하자.
0: 퍼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예요.
3: 퍼플, 넌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0: 퍼플, 듣고 있지? 우리 목소리 들리지? 이렇게 가버리지 마.

0: 이제 다시는 너 못 보는 줄 알았어.
1: 너 얼마나 못났는지 알아?
2: 해낼 줄 알았어.
3: 버블잼은 다시 흩어졌지만 여기 일곱 개의 빛나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생각한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바다를 대표해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4: 집으로 가서 쉬자꾸나.
1: 먼저 갈게.
5: 우리도 가자.
3: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6: 집?
3: 네.

0: 비록 공주들에겐 졌지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키가 크고 싶다.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10: 순하게.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0: 하루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3: 그래, 우리가 악당해지자. 다 부셔도 마, 빵! 빵!

0: 이거 꿈은 아닌 거지?
1: 꿈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야?
0: 아니, 그게...
1: 이 망토 때문에?
0: 맞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가방을 안고 있었구나.
1: 이 망토 어디서 났어? 누구 거야? 망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0: 말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만 알고 우린 쏙 빼놓고. 이게 섭섭해. 우린 친구인데.
1: 아, 알았어. 너희한테만 말하는 거야?
2: 만들어진 신비한 망토라는 거지?
1: 응, 우리 누나가 그랬어. 너희 진짜 비밀이야?
2: 응, 알겠어.
3: 그럼 내가 먼저 날아볼게.
1: 우! 파이팅 파이팅!

0: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 사용하지 말랬더니 친구들한테까지 들켜?
1: 아니 그게 친구들이 몰래 따라오는 바람에 김이 지킨다고 했어. 그리고 봐봐, 다친 데도 없잖아. 근데 누나, 공다 이름 섬세하니 망토를 입고 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돼. 못 날아.
0: 못 날아?
1: 응,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누나도 안 됐잖아.
0: 나도 안 되고, 네 친구들도 안 되고. 번개 너만 된다?
1: 그래서 내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거든? 어른은 안 되고 애들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 하나야. 착한 사람만 되는 거지. 착하잖아.

0: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망토는 압수야.
1: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줘! 망토 줘! 나 줘!
0: 안 돼! 망토 주인 찾을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 거야.
1: 그때까지면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아,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0: 아, 안 된다고.
1: 줘, 망토 줘. 안 돼, 안 된다고. 아, 망토, 망토. 달라고. 아, 망토 달라고.
2: 너 일로 안 와.

0: 삼계 가자 싹.
1: 응. 가방에 있어?
0: 응. 누나한테 뺏길 뻔했는데 망토가 저절로 나한테 왔어.
1: 우와.
2: 얘들아 안녕.
3: 안녕하세요.
2: 늘 붙어다니는 삼총사네. 오늘도 사이좋게 놀고.
3: 네.
1: 가자.

0: 그래,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나?
1: 박사님, 다 찢으셨습니다. 어떤 포즈든 다 드롭방 광고 아주 핫해질 것 같습니다.
0: 이 다 드롭방으로 광고를 찍게 되다니 아주 좋구먼. 하늘의 연구원 생각엔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은가? 아니 도대체 뭘 한다고? 뭘 연구하는 거지? 지금 하늘의 연구원이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군. 머리카락을 이용한 섬유.
2: 에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0: 왜 저번에도 하늘의 연구원이 며칠을 집중하더니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다 드롭봉을 견뎌내고 구멍이 가장

0: 이렇게 뚫린 저섬유 말일세. 어쩌면 저것보다 더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1: 아이, 그건 어쩌다 우연히.
0: 우리는 그만 나가 있자고. 하늘의 연구 집중하게.
2: 어디 숨어 껴?
3: 저쪽
2: 나와.
3: 응?
2: 나와.

0: 어쩌지? 다음 시간 체육이라 나가야 하는데.
1: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없고.
2: 사물함에 넣어도 사물함에.
0: 누가 안 가져가겠지?
1: 당연하지.

0: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1: 줄넘기 100개는 거뜬하지. 어, 너 줄넘기 안 가져왔다.
2: 에휴, 빨리 갔다 와.
1: 알았어.
0: 100개는 거뜬하지.
3: 응. 점검 중이었어. 망가진 게 있나 해서.
1: 아, 네.

0: 언제 좀 떡이 나올까?
1: 이름 뭘로 지을 거야?
0: 아, 나 삐삐.
2: 나는 초록이.
3: 난 건강이.
0: 건강이?
2: 건강이?
0: 아니면
4: 어? 어? 어? 아니, 가방이 열려서 이거 닫아주려고.
0: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4: 어, 그래. 응?
0: 진짜 친절하시다.
1: 맞아.
4: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0: 하루가 엄청 길었던 것 같아.
1: 얘들아, 있잖아.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
2: 얘들아.
3: 어, 아저씨.
2: 번개야.
3: 네.
2: 너 망토 주웠지?
1: 네? 망토요?
2: 아, 그래. 어제 학교에서 망토 주웠잖아. 그치?
1: 네. 그렇긴 한데.
2: 사실,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1: 네? 정말이요? 정말?
2: 아, 그럼. 그 망토에 아주 신기한 인간이 있잖아. 그치?
1: 어, 맞나 봐.
2: 어서 돌려줘.
1: 근데 아, 그게 아, 잠깐만요.
2: 잠깐은 무슨 아, 주인이 달랐는데.

0: 자, 어서. 어, 달라니까. 파이팅!
1: 가자.
2: 아니, 망토. 파이팅 나 믿고 가.
1: 이렇게 가도 돼? 진짜 지금 맞겠지?
2: 아, 괜찮다니까, 빨리.

0: 가슴.
1: 아저씨 대체 왜 쫓아오시는 거야? 망토도 들었는데.
2: 여기 있었구나. 망토 어딨어?
1: 네?
2: 어디다 숨겼냐고. 망토 어디다 숨겼어?
1: 아저씨가 이상해.

0: 왜 그러시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아, 망통. 없어. 망통 없어. 아, 진짜?
0: 어디로 간 거야? 아, 얘들아. 망통. 여기 있어. 거기 왜 뒷가방이 있어? 사실은 아까 내가 주렁기 가지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우리 반 사물함 앞에 계신 거야.
2: 점검 중이었어.
0: 근데 번개도 자물쇠로 만지신 것 같더라고. 자물쇠 번호가 밖에 있었어. 그리고 늘 꽃을 아껴둔 아저씨가 꽃을 막 망가뜨리고 너무 이상했어. 그 뒤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저씨가 계속 봉기 가방을 노리는 것 같아서 너가 나한테 가방을 맡겼을 때 망토를 내 가방에 옮겨놨어.
3: 내려가는 성수야. 역시 세심한 성수야.
4: 왜?
0: 근데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진짜 망토의 주인이 맡긴 한 걸까?
1: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주인이면 처음부터 그냥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아저씨 너무 이상한 행동만 했잖아.
0: 아, 그럼 어떻게 망토에 대해서 아는 거지?
1: 글쎄.
0: 어, 누나. 아, 알았어.
3: 누나가 망토 갖고 연구소로 오래.
5: 어? 어? 우리는 같이 가.
0: 어? 그래?
3: 연구소 어떻게 생겼을까? 가자.
4: 애들이 그냥 따라온 거야. 애들이.
0: 근데 누나, 뭐 알아냈다며?
6: 잘 들어. 이 망토는 생체 인식 기술로 만들어졌어. 생체 인식 기술이란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얼굴, 목소리, 지문, 눈동자 같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구별하는 기술이야. 이 망토가 나나 번개 너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번개 너한테만 반응하잖아.

0: 그래서 혹시 이 망토가 번개도 유전자를 인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근데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번개너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를 분석했고.
1: 아, 그래서
0: 물론 현재까지의 기술로 유전자로 생체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를 인식하고 있어.
1: 우와, 니네 누나 천재라더니 진짜 엄청 똑똑하다. 근데 무슨 말이야?
2: 그러니까 망토가 번개를 알아본다는 말 같은데?
0: 번개야, 너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1: 뭐? 뭐라고 누나?
0: 이 망토의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1: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백선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번개야, 네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3: 어? 뭐라고 주나?
2: 이 망토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3: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2: 잘 들어, 너희 셋 모두. 우선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3: 아, 당연하죠. 영화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악당들이 와서 막 뺏거든요. 그러니까
2: 얘들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어쩌면 너희 셋 다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야. 이 망토의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게.
3: 싫어. 이 망토는 내 거야. 누나가 내 거라고 했잖아.
2: 이론상으론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만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 누나가 보관하고 있을게.
3: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래. 그리고 누나가 가져가 봤자 줘. 망토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2: 안 된다고.
3: 망토 말고. 망토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2: 그래, 그랬지.
3: 아, 그러니까 누나, 내가 잘, 아주 잘 갖고 있을게. 응? 응? 응?
2: 좋아. 대신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0: 엄마, 나한테 멋진 선물이 생겼어.
1: 누가 보내준 걸까?
0: 난 왠지 엄마가 보내준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날 위해.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늘 높이 높이 날아서.
2: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영웅 프로젝트야.
0: 어? 야, 영웅 프로젝트?
1: 번개야, 넌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영웅들도 어느 날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3: 그럼 번개도 영웅이라는 거야?
0: 당연하지. 이젠 번개도 특별한 임무를 해내야만 하는 영웅이 된 거야.
1: 임무? 무슨 임무?
0: 그건 말이야.
4: 아유, 삼청사 또 뭉쳐있네.
5: 아저씨.
4: 얘들아, 이 꽃 어떠냐? 어? 아주 예쁘지? 아유.
1: 꽃이랑 좀 다르신 것 같지 않아? 그치? 아저씨, 어제를 기억 안 나세요?
4: 응? 어제? 어, 그래, 어제. 그 어젠 정말 이상했단 말이야.
6: 아이,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또 왜 이래?
4: 어떻게 된 건지 어젠 기억이 잘 안 나.
1: 그, 여기 뭘 왜 다쳤는지도 기억 안 나세요?
4: 글쎄 말이야. 그 뭔가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맞은 건지. 언제 그런 건지. 아유, 요새 이 깜빡깜빡 하는 게, 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1: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
3: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1: 역시,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네.
3: 무슨 생각?
0: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망토는, 우주에서 온 거야.
1: 어느 날 저 멀리 우주에서 UFO가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다 실수로 망토를 떨어뜨린 거지. 그런데 그게 마침 번개 위로 떨어진 거야.
3: 뭐야?
1: 그리고 외계인은 그 망토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경비 아저씨였던 거고.
4: 망토 어딨어?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0: 그만 둬요!
1: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결국 망토를 되찾지 못한 외계인은 어쩔 수 없이 경비 아저씨 몸에서 나온 거지.
3: 아, 그래서 지금은 경비 아저씨가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구나. 그렇지.
7: 잠깐, 망토는 외계인이 가져왔다며. 근데 왜 망토가 될 거야? 이상하잖아.
1: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신비한 일인 거지. 원래 히어로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잔뜩 생기는 법이야. 그게 바로 운명인 거고.
3: 운명? 운명?
1: 그래, 피할 수 없는 운명.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어떤 운명의 힘이 망토를 번개 너한테 보낸 거라고.
3: 그런가?
0: 한 번개,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지구로 가는 영웅이 되는 거야.
7: 내가 무슨 쥐구려고 해.
1: 걱정마. 내가 시키는 훈련만 열심히 하면 넌 저절로 영웅이 될 수 있어. 근데 영웅이 이런 옷은 좀.
7: 왜? 내 옷이 어때서? 왜?
0: 아, 그럼 내가 범기가 입을 옷을 디자인해볼까? 왕토랑 잘 어울릴만한 걸로.
7: 오, 좋아 좋아.
5: 역시 세심한 선수야.
7: 자, 그럼 오늘 방과후부터 바로 훈련 시작하자.
0: 방과후부터?
7: 응.
0: 오늘?
7: 응.
0: 농담이지?
7: 진짜야.
8: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해. 나이벌 연구원.
9: 어, 예.
8: 준비 다 됐나?
9: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반사판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8: 역시 믿을 건 자네뿐이라고만. 자, 그럼 우리는 다 뚫어본 광고 촬영장으로 가보자고.
9: 예. 예.
10: 저거. 그 하늘의 왕관도 좀 같이 좀 들고 가지.
8: 하이 데비도, 데비도. 하늘의 연구원은 새로운 섬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내비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10: 촬영장에 뭘 굳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거 어디?

0: 언제 어디서 외계인이 나타날지 몰라. 갑작스런 외계인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 이걸 외계인이라 생각하고 쏙쏙 피하면 돼. 알았지? 간다. 가장 좋지만 만약에 붙잡혔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주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도 꼭 필요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더 세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1: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 영어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0: 아이, 훈련을 첫날부터 너무 많이 했나?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1: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섬세한, 너 뭐야?
2: 내가 영웅들이 입는 옷을 분석해봤는데 일단 대부분 영웅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를 입고 활동해.
1: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2: 바지 위에 팬티를 입은 슈퍼맨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수영복 바지와 무전경을 결합해봤어. 비밀스럽게 활동하려면 얼굴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면에 포인트를 뒀어.
1: 이건 너무 도둑 같지 않아?
2: 아, 아니야.
1: 완전 딱인 게 없네.
2: 내가 좀 더 고민해볼게. 그래, 그럼 넌 우리 훈련할 때 계속 디자인해줘. 한번게, 넌 내일 훈련 늦지 않게 오고. 한번게, 알겠냐고.

내가 거기 또 왜 가냐? 이상한 훈련만 잔뜩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난 그냥

0: 씨. 따라라!
1: 어? 내 비행기 어디 갔지?

갑자기 왜 이러지?

0: 흉지면 어떡해. 어쩌다가 이랬어.
1: 그게 내가 하늘을 못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빡 날아와서 얼굴을 맞았어. 이게.
0: 종이 비행기?
1: 종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빡 공격했어. 근데 망토가 다 막아냈어.
0: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망토가 종이 비행기들을 다 막아냈다니까? 망토에 뭔가 특별한 힘이 또 있는 것 같아, 누나.
0: 특별한 힘?
1: 뭐든지 막 막아내는 힘. 누나, 뭐 하는 거야? 내 망토에 왜 그래?
0: 안 뚫렸어. 망토가 다 뚫어뻥을 이겨냈어.
1: 그치? 망토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거 맞지?
2: 와, 진짜 이제 막 슈퍼스타 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3: 아, 이미 뭐 스타지 뭐. 아니, 이게 누구야? 이런 센스쟁이가 또 왔네.
1: 박사님 안녕하세요.
3: 그래.

0: 하늘의 연구원은 뭘 실험 중이었던 거지? 응? 다 뚫어뻥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선 혹시 구멍이 작게 뚫리는 새로운 섬유를 개발한 건가?
1: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 가.
2: 응? 내 망토?
1: 아, 어서 가라니까.
2: 알겠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그래 센스쟁이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응? 여기 새로 개발한 섬유인가?
1: 아직 실험이 안 끝났습니다.
0: 그럼 다 끝나고 보여주도록.
3: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0: 아니 그나저나 하늘의 연구원, 우리가 오다가 뭘 봤는지 아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니 종이비

0: 훈련하러는 오지도 않고 우리 몰래 날다가 다치기나 하고.
1: 아니, 뭐 별로 안 다쳤어. 근데 왜 종이 비행기가 쫓아왔을까? 이것도 외계인 짓인 걸까?
0: 아, 당연하지. 아니면 뭐겠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번개, 너 정신없이 날다가 겨우 피했다며?
1: 아니, 망토가 갑자기 이리저리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빡 어지럽고.
0: 신비한 망토가 있으면 뭐해. 네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놨어.
1: 체력 쑥쑥? 어린이 캠프,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자.
0: 이제부터 체력을 강하게 키워야 해. 우리 다 같이 여기 참가하는 거야.
1: 응? 나도?
0: 당연하지. 얘들아, 이제 우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이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그거 나도 먹고 싶어.
1: 어? 이거?
0: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1: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진짜로 먹을 수 있네?
0: 그럼 내 고급스런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1: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0: 보상은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1: 뭐? 보상? 그러셔. 도지라고 했는데 그만 줘야겠다.
0: 주시는 건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1: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2: 그럴 수가.
3: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4: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5: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뭔가 있어.
4: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 않아.
3: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1: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6: 아, 롬이구나. 미안, 미안.
5: 우와, 맛있어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1: 아, 그러고 보니 레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6: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1: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5: 우와.
1: 자, 들어가자. 배고프다.
4: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7: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4: 네.
7: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1: 별 말씀을요. 친구네 가게는 늘 뵙는 게 당연하죠.
5: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6: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7: 어? 아유,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1: 그래서 말이야. 떡볶이 나왔습니다.
8: 에?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5: 어? 죄송합니다.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혹시 너희가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3: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5: 억울해, 솔지.
4: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5: 이상하네.
1: 김밥 나왔습니다.
7: 이게 다예요?
5: 이게 어디 갔지?
4: 아, 다시 갖다 드릴게요.
5: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7: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1: 네.
5: 루미, 뭐야?

0: 남의 딸 먹으면 안 돼! 잠깐, 뭔가 이상한데, 쭈?
1: 도대체 떡볶이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아, 됐어요!
2: TV 보고 왔는데 음식들 제대로 안 나오고.
3: 아유, 뭐야, 정말.
0: 거봐.

0: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1: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0: 너도 같이 먹자, 여리야. 로비, 그만 먹고 와서 정신 차려. 싫어. 더 먹을 거야. 왜 불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티니핑의 짓이 틀림없어, 나나. 로미, 어서 찾아보자. 진 냠냠 티닝인데 나나?
2: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티닝핑이야, 꿀에.
0: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지.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2: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0: 들켰어, 다해.
3: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0: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열정이 터져!

0: 내게 계속 쫓아오는 거야. 얌얌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얌얌.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어.
1: 배불러.
0: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만두. 저건 내 거야, 냠냠. 거기서 이제.

0: 들어가자. 야, 여기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지?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얌얌핑의 치마 같은데 나왔나?
1: 아니, 저 개척통이야, 솔직. 이번엔 확실해.
2: 어? 종이컵이 왜 뒤집어져 있지, 꿀에? 분명 저 안에 숨어있을 거야, 꿀에.
1: 어디에 숨었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서 간사를 찾자, 쭈!
1: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3: 다른 쪽도 한번 봐봐, 프린세스.
1: 어? 다른 쪽?
4: 가만히 보자.

0: 캐치될 시간이야. 트리트리 캐치리 미스틱 큐브를 속으로. 열쇠 피니핑 냠냠핑 캐치.
1: 난 아직도 배고프다. 냠냠.
2: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또 왔어요. 자, 어서.
3: 안녕, 레이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4: 어머나, 레이먼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5: 뭐야, 너희. 놀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2: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5: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받습니다.
2: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냠냠. 뜨거 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6: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2: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6: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지.
7: 로미, 얘들아, 빨리 나와.
2: 네, 언니. 얘들아, 가자.
6: 준비 끝. 어? 뭐야? 나 또 혼자 거야?
3: 우와, 제발!
5: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7: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6: 네?
7: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8: 어? 숲으로 캠핑 갈까?
2: 우와, 좋아요. 얘들아, 괜찮지?
6: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나나.
2: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었어, 그래.
6: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2: 미안, 솔지, 핑. 바다는 다음에 가자.
6: 응? 아,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아, 너무해.
5: 조금만 기다리세요.
6: 맛있겠다.
5: 응? 이게 왜 꺼졌지?
9: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8: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9: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6: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10: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6: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2: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6: 우와! 얼른 갈까, 가자, 나나!
11: 바다 가고 싶다.
2: 뭐야, 나나 핑.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11: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지.
2: 멋지다.
7: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2: 네. 솔지핑도 같이 가자.

0: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와, 멋있다, 솔직.
1: 분명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바꿔. 이거.
2: 뭐야? 왜 꺼졌지?
3: 솔지 띠.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0: 말썽 꾸러기, 네가 껐구나.
2: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0: 솔지 빔,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플 부리면 안 돼.
2: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 빔이야, 솔직함의 기니핑.
0: 솔지 빔,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2: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우욱. 그래, 이렇게.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겨우 다시 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걸.
0: 같이 잡아볼까?
2: 응!
1: 열려라! 체인스리!
0: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하!
2: 솔지!
1: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3: 허핑을 어디서 찾지, 쥬?
2: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지.
3: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0: 여기에 있어.
2: 여기!
0: 으찬!
1: 내가 꺼주지! 니까!
0: 트리트리 매지컬 글로리아!
2: 자!
1: 뜨거핑! 네 맘대로 안 될걸?
2: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니까!
0: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2: 뭐, 프린세스? 비켜! 저 불을 꺼야 한다!

0: 푹신푹신하겠네. 이게 뭐야?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1: 좋았어. 히리히리 캐트링.
0: 아리마로. 야! 뜨거! 간다!
1: 너 어디론가 숨어버렸어. 벌써 도망친 건가죠?
2: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1: 돌멩이 의자 통나무 중 하나야죠. 저 의자 중에 하나인 게 확실해.
3: 맞아. 우리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어? 네 개 맞는데 그래?
1: 난 저 돌멩이가 수상한 대추.
0: 저 장작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2: 그러고 보니 나뭇잎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어.

0: 땡땡이 핑, 뜨거핑 캐치!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1: 진짜 불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2: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0: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2: 그래, 그래. 뜨거핑도 먹어봐, 그래. 맛있어.
0: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다 더 주라.
3: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2: 와, 상자!
4: 다들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 미안 미안, 깜빡했어.
0: 불은 끌 수 없겠다. 뜨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하게.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2: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랜
6: 덕분만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어린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빵.
13: 아, 나 너무 기다려줘. 오늘 박스는 과연 뭘까? 박스네!

0: 박스네. 박스, 박스 주세요.
1: 이거?
0: 뭐, 왜, 박스?
1: 이게 박스라고요.
0: 아, 이거구나.
1: 책상인 줄 알았어.
0: 이 테이블이 박스였어. 어머, 그래, 잘 가요. 박스맨. 박스맨이 박스를 안 가져가고 나 박스맨 머리 벗길 뻔했잖아. 저 박스라도 가져가려고. 야, 얘들아. 이게 박스였어. 그지? 신기하다. 그지? 그러면 뭐가 써있는지 한번 나가서 볼까? 네. 지유가 이쪽으로 오고 정혜배가 이쪽으로 와봐.
1: 잠깐만요. 에? 배를 타고 어디디야?
0: 어디디야가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야디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자. 자, 어이구, 어?
1: 뭐야? 이거? 그물이다, 그물!
0: 우와, 그물이 들어가 있네. 아, 그래.
1: 그물이다, 그물이다.
0: 그물이다, 그물이다. 이건 물고기 잡는 그물이다. 그물. 얘들아, 물고기를 어디에서 살지?
2: 바다.
0: 어, 그물 뭔지 알아?
2: 네.
0: 고기 잡을 때 쓰는 건지 알지? 그리고 또 한번 볼게.
1: 어, 자. 배 저으는 거다, 배 저으는 거.
0: 야, 야, 야, 저기 봐, 다쳐, 다쳐. 안에서 꺼내줄게.
1: 배 저으는 거.
0: 자, 맞아요, 이게.
1: 아, 이거 노 맞죠?
0: 노, 물 안에. 이게
1: 노,
0: 바로
1: 네.
0: 배를, 자, 여기 배를 젓는 노라고 해요. 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알죠?
1: 네.
0: 자, 그러면 노도 있겠다. 너희들 노도 한번 있나 한번 내가 찾아볼게.
1: 네.
0: 아이고, 여기 있네.
1: 이거 내 자. 것.
0: 이거는 이쁜 거 보니까 지우 거.
1: 지우. 내 거다.
0: 자, 그리고
1: 내 거다.
0: 이거는 멋진 거 보니까 우리 정엽이 너. 어? 잠깐만 얘들아,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물도 있고 노도 있는데 배가 없네.
1: 아,
0: 어떡하지?
1: 이거 박스가 배 아니에요?
0: 박스가 배? 어, 그러면 상자를 접으면 배가 될 수 있겠네, 그지? 어,
1: 네.
0: 그럼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1: 저라도 접으면 되겠네.
0: 그래. 접어볼게. 접어보자. 접어.
1: 어. 와, 배 됐다.
0: 와, 이렇게 되니까 배가 됐네, 그지 얘들아?
1: 네.
0: 자, 그러면 지유어부 앞에 타세요.
1: 예.
0: 자, 그리고 정혜비어부도 앞에 타시고요.
1: 아,
0: 자, 그리고 금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멋지게 배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1: 아직이요. 난 이미 가고 됐어요. 있어.
0: 자, 정혜비어부, 지유어부가 왼쪽을 맡으세요. 자, 그러면 바다로 갑니다. 준비됐어요?
1: 네.
0: 바다로 한번 힘차게 노를 저어봅시다. 자, 노를 저을 때는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아저씨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기야디여. 자, 따라서. 어기야디여. 자, 자. 이렇게 아저씨만 노래를 하면 절대 배가 안 나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1: 네.
0: 자, 잘 들어봐요. 아저씨가 하는 거. 노를 저을 땐 노를 들고. 잘 봐요.
1: 어기야디여.
0: 어기야 차여차가 아니라 어기야 디여차. 어기야 디여차. 알았죠?
1: 어기야.
0: 자, 어기야 디어차.
1: 여기에
0: 멜로디를 넣으면 돼요. 예전에 어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다 불렀던 노래예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 알았죠?
1: 네.
0: 자, 따라해봐요. 어기야 디어차. 셋 넷.
1: 어기야 디어차.
0: 잘했어요. 이번에 또 따라해봐요.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1: 어기야디여 어기여차.
0: 아, 잘했어요. 귀여웠어요. 잘했어요. 어기야디여 어기여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예전에 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뱃놀이 가자 한다 셋 넷.
1: 뱃놀이 가자 한다.
0: 아, 잘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를 계속 젓다 보니까 벌써 바다 한가운데 왔네. 얘들아,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 것 같아? 저쪽. 어디? 이쪽. 우와, 이쪽에 고래들도 엄청 많다, 야. 여기 이쪽에? 그러면, 잠깐 아저씨가 그물을 한번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 자, 알았어. 자. 아저씨가 던져볼게. 저기 앉아있어. 자, 배 흔들린다. 앉아있어.
1: 자,
0: 어디라고 그랬지?
1: 저지마.
0: 어디라고 그랬지? 어디 쪽?
1: 저기.
0: 오케이. 잘 알았어. 아저씨가 멋지게 한번 던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으쌰! 아이고. 어휴. 잠깐만. 어우.

0: 뭐가
1: 도와줄게요. 맞을 거야.
0: 아니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 한번.
1: 예, 빨리.
0: 한번 다 땡겨볼까?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줘야 아저씨가 힘이 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 자, 어이 아디야.
1: 어이 아디야.
0: 어이 아디야.
1: 어이 아디야.
0: 어기 아디야.
1: 어이 아디야.
0: 어기 아디야.
1: 어기 아디야.
0: 어기 아디야.
1: 어기 아디야.
0: 아, 다시 한번. 어기 아디야.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0: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는 누가 가져올까? 찍찍찍찍 박스맨! 박스맨! 어?
1: 뭐 하는 거예요?
0: 박스맨! 박스맨! 왜 이렇게 비틀대요? 얘들아, 박스맨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2: 이렇게 자.
0: 어떻게? 아, 얘들아, 박스맨이 준 오늘 박스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땐 뭐라고?
2: 혼나고 네.
0: 오케이,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저기 봐,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왔지?
2: 네.
0: 와, 너무 신나는 음악인데?
2: 근데, 근데 앞을 보면 뭐가 써있을 것 같은데.
0: 자, 너무 궁금한데 오늘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 오늘의 박스는 Vamos Samba! 자, 한번 아저씨가 꺼내볼게. 자. 지어머니 지유 두고두고 안 해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우와
2: 뱃머리.
0: 어? 자, 하나 씨 지유 거. 아니야, 정혜빈 거야. 자, 야, 어?
2: 예.
0: 이건 뭐지?
3: 이거 제 거예요?
2: 이거 뱃머리, 뱃머리, 뱃머리.
0: 한번 흔들어 볼까? 오, 야, 신나는데!
4: 사바!
0: 어? 우와. 아저씨랑 인사할까?
2: 안녕하세요.

0: 얘들아, 이 악기를 뭐라고?
1: 빤데이루.
0: 빤데이루.
2: 빤데이루.
0: 이 빤데이루로 다른 소리도 낼 수 있습니까?
3: 네, 이 빤데이루는요, 네. 다양한 소리가 나요.
4: 자, 일단 손가락 끝으로.
0: 손가락 끝으로?
4: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마치 탬버린 같은 소리가 나죠?
0: 네.
4: 톡톡톡. 다음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둥둥둥.
0: 우와.
4: 와, 북소리도 나네. 다음은 이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탁탁탁. 오! 작은 북소리처럼 나죠?
0: 와, 신난다.
4: 이 소리들을 섞어서 연주하면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0: 우리도 할 수 있어요?
4: 그럼요. 신나죠?
0: 한번 해볼까요? 아, 배운 거, 요정님한테 배운 거.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4: 어때? 신나죠?
0: 너무 신나요.
4: 삼바춤과 함께 연주하면 훨씬 재밌습니다.
0: 아, 삼바춤도 출 수 있어요?
4: 그럼요. 삼바춤 한번 배워볼까요?
0: 와, 좋아요. 얘들아, 네. 신날 때 어떻게 외쳐야지? 파워!
4: 삼바는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발을 구르는 동작이 많이 있어요.
0: 아, 그거 우리 정엽이 진짜 잘해요. 한번 해봐, 정엽아.
4: 빠르게.
0: 아저씨 잘해봐, 아저씨 어때?
4: 빠르게.
0: 그렇지, 지휘야, 잘한다.
4: 잘한다, 잘한다.
0: 잘한다, 지휘야. 오, 바모스.
4: 바모스,
0: 삼바. 삼바. 삼바. 정엽이도 잘한다. 정엽이 좀 더 앞으로 오세요.
4: 좋아요, 이번에는
0: 네.
4: 몸을 좀 더 신나게 흔들 수 있게
2: 아저씨가
4: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0: 어, 뭔데요?
4: 짠. 와. 몸도 신나게 흔들기 위해서 이 종이를 몸에 붙이고 몸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춰서 떨어뜨리는 놀이를 할 거예요.
1: 그러면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4: 금방금방 붙일 수 있어요.
0: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붙여주기 해요. 아저씨 붙여주세요. 많이 붙여주세요. 아저씨 막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요정님 다 붙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삼바를 즐길 수 있죠?
4: 자, 신나게 춤춰봐요.
0: 예.
4: 바보스 삼바.

Toca tamborim. Opa, pare.

0: 무이트 봉.
1: 무이트 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스.

이렇게 추운 날엔 호빵이 딱인데. 우와! 호빵이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우와! 내가 좋아하는 단팥맛 호빵이잖아. 맛있다.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 더. 하나밖에 안 남았네. 누나가 보기 전에 얼른 먹어버려야겠다.

0: 벌써 먹고 있네. 하하, 맛있지. 나도 먹어야지. 호잉! 호빵이 어디 갔지?
1: 그게 여기 그리고 여기
0: 뭐야? 호떡이 너 혼자 다 먹은 거야? 난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넌 혼자 자냐? 호떡아!
1: 아, 깜짝이야! 내 호빵!
0: 호빵도 혼자 다 먹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고
1: 그냥 막 잠이 계속 쏟아져. 누나, 나 호빵을 먹었을 뿐인데 왜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걸까? 호빵을 먹었을 뿐인데 왜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거냐고. 왜요?
0: 아이고, 나는 모르지. 난 호빵을 못 먹었으니까.
2: 딱지.
0: 호빵 딱지가 깜빡이니까 호떡이 네가 가서 직접 알아. 보진 못하겠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야지. 이야! 어? 호빵 속 아닌가? 결혼식장 같기도 하고.
3: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 신랑이 단팥맛 호빵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구마.
4: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군!
3: 축하하구마!
5: 행복하세요!
6: 행복하세요!
7: 감사합니다. 달달하게 잘 살게요.
8: 그럼 부케 던집니다. 하나, 둘, 셋.
0: 어, 내가 받아버렸네.
9: 탄수화물 축하해.
0: 아, 내가 탄수화물이라고? 근데 호빵을 많이 먹으면 왜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10: 난 모를 텐데.
8: 나도 모르지.
11: 천생연분입니다. 나도 몰라요.
8: 아, 몰라.
3: 나는 모르는구마. 그건 직접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구마.
0: 아, 그래. 호떡아, 내가 들어있는 호빵을 먹어줘. 제발.
1: 어, 호빵 맛있겠다.
4: 자, 그럼 밀가루빵 신부님과 단팥 신랑님 그리고 들러리들까지 호떡이 몸속으로 행진!

0: 잘 살아야 하는구만.
1: 내가 왜 이러지?
2: 어머나, 아밀레이스 원장님 괜찮으세요?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하긴 오늘만 벌써?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신랑 다섯 쌍이 다녀갔으니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쓰러질 만도 하죠. 여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어서 푹 쉬세요.
1: 그럼 좀 쉬겠습니다.
2: 조심해. 부탁이요. 조심하세요. 어머나, 또 밀가루빵 신부랑 단팥 신랑이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자, 오늘은 탄수화물 소화 쉽니다.
3: 아니, 왜요?
2: 오늘따라 호빵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 샴푸가 기가 막혀. 물론 기가 막히게 샴푸하고 기가 막히게 커트도 해서

0: 설탕에서 나와 탄수화물을 소화시켰죠.
1: 그러니까 저도 어서 소화시켜주세요.
2: 안 된다니까요. 아밀레스 원장님이 쓰러지셨...
3: 지원장님!
2: 나도 힘들었어. 오늘은 탄수화물 소화시킵니다.
3: 그럼 혹시 호빵을 많이 먹어서 지원장님도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너무 힘들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건가요?
2: 위님이 왔을 거예요.
3: 위님이요? 우리 빨리 비상탐으로 가요. 저 갈게요.
4: 또 밀가루 신부와 단파 신랑이 들어왔잖아.
3: 위님, 호빵을 많이 먹으면 왜?
5: 왜? 탄수화물, 설탕, 소화도 안 된 채로 위산탕에 온 거야.
6: 그게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4: 응? 아유, 저런. 아니, 나도 오늘 밀가루빵 신부와 단파 신랑 다섯 쌍을 소화시키느라 힘들었는데.
5: 일단 탄수화물, 설탕 당장 소장으로 가. 난 소화 못 시키니까.
1: 소장으로 가면 저 소화될 수 있는 거죠? 설탕!
3: 근데 위님, 왜 호빵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4: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호빵을 많이 먹으면 특히 밀가루빵 신부
3: 여보!
6: 여봉봉!
5: 말고 밀가루빵 신부 딜러리 블루텐! 그래 너 소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7: 그래서
6: 저희들
1: 소화는
7: 포기하실 텐가요?
5: 포기를 할 수야 없지? 좋아요, 해봅시다! 자!
1: 야호!
5: 자자, 자, 준비되셨으면 위산이요!
4: 이야! 힘들어. 혈장, 영양분 좀 부탁해.
2: 위님, 영양분 가지고 왔습니다.
4: 고마워.
2: 뇌님께 가려다가 위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3: 뭐라고요? 그럼 뇌님은요?
8: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것이냐?
4: 뇌님, 조이면 아니 되십니.
2: 내가 뇌님의 영양분인 당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위님께 먼저 오는 바람에.
3: 그럼 뇌님이 당이 부족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4: 맞아.
3: 위님, 뇌님을 졸리게 하면 어떡해요?
4: 나도 소화를 시키려면 영양분이 필요해. 아니, 그럼 소화를 포기할까?
7: 그럼 포기할 거야.
6: 그럼 배 아플 거라고.
3: 뭐라고요? 혈장님, 어서 뇌님에게 당을 가져다 주세요.
2: 뇌님이 졸린 건 인슐린 반장님 때문이기도 해. 아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4: 어떤 일?

0: 또비가루빵 신부랑 단팥 신랑이잖아. 당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혈장! 혈장!
1: 네, 소장님! 아, 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밀가루빵 신부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 단팥 신랑한테도 설탕이 있어. 설탕을 소화시키면
2: 당당당당당당당.
0: 아유, 그래서 호빵을 많이 먹으면 당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저 당들은 간 셰프님께 들다 주시게.
1: 예, 소장님. 당들아, 가자. 네.
3: 어, 잡지 마라.
1: 가자니까.
4: 아유, 오늘따라 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제 엉덩이 좀 붙이고 쉬어볼.
5: 비상, 비상, 핏줄에 또 당이 들어왔다. 인슐린 반장은 당장 당잡으러 출동하라.
4: 또 당이 들어왔다고? 당들아, 기다려라!
1: 당들아, 어서 따라와!
6: 식당, 식당, 도망친다!
7: 아프다! 아프다!
4: 아프다! 나 인슐린 반장! 핏줄에 있는 당들은 싹 다 잡아드린다! 가자!
6: 식당, 식당, 식당!
1: 인슐린 반장님께서 당들을 싹 다 잡아가셨어! 어쩌지? 뇌님께 당들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7: 네? 인슐린 반장님이 핏줄에 있는 당을 싹 다 잡아가서 뇌님께 당을 가져다 드리지 못했다고요?
8: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졸린 거라고? 어, 당장, 당장 내 당 내놔! 내 당 내놔!
1: 아니, 핏줄에 당이 넘쳐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7: 이게 다 호떡이가 호빵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호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9: 호빵은 하루에 하나씩만. 호빵처럼 밀가루 음식은 적당히 먹어줘, 제발.
7: 네, 위님! 오? 우와! 밀가루 주식 최고 딱지라!
10: 위님, 그럼 우린 이만
11: 소장으로 가야겠어요.
12: 네네, 소화 다 됐으니 소장으로 행진!

0: 블루베리 파워!
1: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언제 다 먹은 거야? 나 혼자 블루베리 다 먹은 줄 알면 누나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냐?
0: 뭘 어떡해?
1: 아, 깜짝이야! 누나! 누나 왜 왔어?
0: 왜 오긴! 우리 오늘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로 했는데 블루베리가 다 어디 갔지? 어디 떨어졌나? 어디 간 거야?
1: 글쎄 어디 갔을까?
0: 엉덩이 네가 먹었겠지?
1: 아닌데 아닌데 나 안 먹었는데 진짜야.
0: 입가에 묻은 건 뭐야? 치마에 묻은 건 뭐냐고! 블루베리를 먹다가 못 찾겠지!
1: 들켰네. 블루베리가 보라색만 아니었어도 안 들키는 건데 왜 하필 블루베리는 보라색인 걸까? 왜 하필 블루베리는 보라색인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블루베리는 보라보라 경호원이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2: 따치따치따치 따치따치따치.
0: 블루베리 따치가 깜빡인다. 잘됐다. 호떡이 네가 직접 가서 보라보라 경호원이 누구인지 또 블루베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래?
1: 알았어.
3: 여기는 1번 경호원. 앞쪽은?
4: 2번 경호원, 오른쪽도 이상 없습니다.
5: 3번 경호원, 뒤쪽도 이상 없습니다. 4번 경호원, 왼쪽은? 왜 대답이 없어? 4번 경호원, 나와라. 당장 대답해.
0: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6: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5: 블루베리 공주님.
0: 오케이.
6: 뭐야?
3: 4번 경호원 못 봤어?
4: 못 봤어요.
5: 대체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딜 간 거야?
1: 어? 여긴 어디지?
7: 4번 경호원!
6: 대체 어디 있던 거야?
4: 우리 보라보라 경호원의 임무를 잊은 거야?
5: 우린 첫째도 블루베리 공주님의
7: 안전!
5: 둘째도
7: 안전!
5: 셋째도
1: 안전?
5: 그렇지! 잘 알면서

0: 블루베리 공주님의 안전은 안 지키고 도대체 어딜 갔다 와?
1: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블루베리 공주님의 안전을 지키는 보라보라 경호원이라 이 말이지.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2: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다시 등장했다.
3: 뭐라고? 자외선 왕자가 나타났다고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든든하네. 다들 자리 지키세요.
4: 네, 블루베리 공주님.
5: 보라보라 경호원, 지금부터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부터 블루베리 공주님을 안전하게 지킨다.
1: 어떡해요?
5: 우리에겐 무기가 있잖아. 바로 이거.
6: 심심한데 블루베리 공주나 괴롭혀볼까?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7: 자외선이 쉴 수 없이 나가고 있어요.
5: 보라보라 경호원, 자외선 차단 작전 실시.
0: 뭐해? 얼른 안토시아닌 우산 펼쳐.
1: 우산 알겠어.

0: 이런. 아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잖아.
1: 보라보라 경호원들 때문에 이 블루베리 공주를 쓰러뜨릴 수가 없잖아. 좋아. 더 강력한 자외선 화살을 쏴주마.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보라보라 경호원, 블루베리 공주님이 자외선 화살을 맞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킨다!
3: 빈틈없이 지킨다!
4: 근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5: 당연히 자외선 공격이 멈출 때까지!
4: 네!

0: 뭐야? 아,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내일 쏘지 뭐.
1: 자외선이 사라졌다. 블루베리 공주님, 괜찮으세요?
2: 괜찮아요. 오늘도 보라보라 경호원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3: 에이, 뭘요?
4: 아, 블루베리 안에 있는 보라보라 경호원들이 블루베리 공주님을 이 우산으로 지켜주고 있었어. 근데 이 우산 이름이 뭐라 그랬죠?
3: 한, 포, 시.
4: 아! 닌, 한토시 아닌.
5: 왜 그래? 아무래도 자외선 화살에
6: 당한 것 같아요.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7: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4: 아, 그거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나, 블루베리를 꽁꽁 얼려줘. 블루베리를 꽁꽁.
8: 응? 호떡아, 뭐라고?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으라고. 알았어.
4: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었나? 보라보라 경호원들도 블루베리 공주님도 꽁꽁 얼었잖아. 어? 벽의 문이 열렸다.
7: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세포 벽문이 열려서 우린 어디로든 출동할 수 있어.

0: 늘어나고 있어요.
1: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보라보라 경호원이 더 늘어나고
2: 안토시아닌 우산도 더 늘어나서
0: 난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호떡이가 꽁꽁언 블루베리만 먹으면 되는데
3: 꽁꽁언 블루베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게요?
0: 이렇게
3: 어? 꽁꽁언 블루베리네? 아이스크림처럼 맛있잖아.
0: 얼음 땡!
4: 땡! 지금부터 호떡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보라보라 경호원
0: 출동!
5: 출동!
6: 자, 신경세포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경호원의 이름 기억하지? 자, 뭐라고?
7: 자, 보자 경호원입니다.
6: 아니 보자 보자 경호원이 아니라 보라 보라 경호원. 자, 뭐라고?
7: 보아 보아 경호원입니다.
6: 아니지 신경세포 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야?
0: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보라 경호원, 신경세포가 뇌님의 말을 잘 기억하도록 만든다. 시시!
5: 네! 블루베리 공주!

0: 붓이 아닌 파워 흡수.
1: 와, 그래 신경세포. 자,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경원의 이름은?
2: 보라보라 경원입니다. 보라보라 경원의 안토시아닌 파워는 신경세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1: 아, 그래 신경세포 돌아왔구나. 고맙소 보라보라 경원, 그리고 블루베리 공주.
3: 보라보라 이 놀라운 보라보라 파워를.
4: 아, 처음 뵙겠습니다. 로돕신이에요. 전 눈의 여왕님이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 네, 로돕신이 빛을 받아들여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면 저는 뇌님께 보고를 하죠.
4: 눈의 여왕님,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5: 파리? 뇌님,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로돕신 또 쓰러졌어? 보시다시피 로돕신은 잘 쓰러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잘 안 보여요.
6: 눈의 여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라보라

0: 안토시아닌 파워!
1: 흡수! 오! 깨워줘서 고마워요, 보라보라 경호원 돌베리 공주님. 눈의 여왕님,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0: 안토시아닌 파워!
1: 흡수! 오! 아, 또 깨워줘서 고마워요.
0: 보라보라, 이 놀라운 보라보라 파워를!
2: 그러니까 블루베리 속에 보라보라 경호원들은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어서 신경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눈도 좋아지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꼭 먹어야지.
3: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안토시아닌이 더 많아져서
4: 우린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
2: 그렇다면 꽁꽁 언 블루베리도 많이 먹어야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Spaceship.
1: Spaceship. Miss Pen, what are you doing?
2: Guess what?

0: 그림책 뽕뽕뽕.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
1: 여보, 수고했어. 튼튼한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0: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단다. 그런데 길산이 좀 봐. 보통 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진한 아이만 하고, 한 달이 지나자 다섯 살 난 아이만 하고,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크지 뭐야? 길산이는 먹기도 엄청나게 먹었어.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그것도 모자라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웠지. 어느덧

0: 길산이 나이 10살이 되었어. 길산이는 자라고 자라서 마을 앞산보다 더 커졌어. 그러니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야지. 하는 수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지내야 했어. 몸에 맞는 옷도 없고 옷감이 모자라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야.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
1: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한다?
0: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길산이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잖아요.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단다.
1: 허허, 덩치가 산만큼 큰 나이라니.
0: 글을 읽은 임금님은 그저 놀랄 따름이었어.
1: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나이로다. 여봐라, 배 500필을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0: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란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어머니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옷감을 자르고 석 달 동안 바느질을 했어.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 저고리 한 벌이 만들어졌지.
2: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이에요?
0: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집을 통째로 삼킬만 했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신나라. 내 옷이 생겼네, 새 옷이 생겼네, 배 옷이 생겼네. 길산이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어. 길산이는 밤이면 바지 저고리를 벗어서 잘 개켜놓았어. 날이 밝으면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녔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볕을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는 통에 벼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야.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어.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길산이를 벌주라고 간절히 청했어.
1: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0: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했지.
1: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
0: 임금님은 길산이를 데려오라며 병사들을 보냈어.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새에 대궐에 다다랐어. 길산이 대궐 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데 머리가 임금님이 계신 앞마당에 닿은 거야.
1: 네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로구나. 너는 무슨 까닭에 마을의 농사를 망쳐놓았느냐?
2: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0: 얼마나 어린애 같은 대답이야. 엄한 얼굴로 서 있던 임금님은 그만 껄껄 웃었단다.
1: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라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다섯 대만 맞고 앞으로 마을 농사 일을 열심히 돕거라.
0: 병사들이 간신히 길산이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치는데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2: 간지러워요.
0: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산이는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장길산은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말이야.
3: 고양이 앞에 쥐. 옛날 아주아주 오랜 옛날에는 고양이랑 쥐랑 사이좋게 한 집에 살았대. 고양이랑 쥐는 한 집에서 같은 주인을 섬기며 다정하게 살았지. 그 집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고양이랑 쥐를 똑같이 귀여워했어. 고양이랑 쥐는 놀 때도 같이 놀고 일할 때도 사이좋게 나눠 일했어. 고양이는 방 닦고 마당 쓸고 당무.

0: 보이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 그러면 쥐는 물길어 쌀 씻고 불 피워 밥 짓고 내 까가서 빨래를 했지. 둘 다 부지런히 일해서 며느리한테 귀여움을 듬뿍 받았단다. 하루는 둘이서 며느리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
1: 옛다, 열냥이다. 이 돈 가지고 장에 가서 조기 한 두름과 쌀 한 마를 사오너라.
2: 알았어요, 아씨.
0: 고양이랑 쥐는 시골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 고양이는 조기 두름을 척하니 두르고 쥐는 쌀자루를 턱하니 둘러매었지. 장에서 걸어 걸어오다가 다리가 아파서 둘은 고갯마루에서 쉬어가기로 했어. 쥐가 고양이를 살살 깨웠어.
3: 고양이야, 배고파서 못 참겠어. 넌 조기를 좋아하니 조기 먹고, 난 곡식을 좋아하니 쌀을 먹자꾸나. 조금씩만 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0: 고양이는 펄쩍 뛰었어.
4: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
0: 그런데도 쥐는 고양이 말을 듣지 않고 쌀 한 움큼을 오돌오돌 씹어먹었지. 드디어 고양이랑 쥐가 집에 도착했어.
3: 여기 조기 한 두름이랑 쌀 한 말 사왔어요.
0: 쥐가 쪼르르 며느리한테 달려갔어. 며느리는 조기랑 쌀자루를 받아들곤 요리조리 살폈어. 아무래도 쌀자루가 납작해 보였거든. 그러자 쥐가 재발자려 한껏 생색을 냈어.
3: 쌀자루가 어찌나 무겁든지 허리가 아파서 혼났어요.
1: 그래, 몸집도 작은 네가 쌀자루를 지고 오느라 고생했다.
0: 며느리는 별일 없다 싶어 쥐를 칭찬해 주었지. 쌀을 훔쳐먹고도 아무 탈이 없자 쥐는 곡식을 야금야금 훔쳐먹는 일에 맛을 들였어. 곳간에 쌓아둔 쌀이며 보리며 부엌에 내놓은 고구마며 감자며 모두 모두 제 것인 양 오며 가며 맘 놓고 슬쩍슬쩍 훔쳐먹었어.
3: 얘들아, 우리 곳간에 쌀 먹으러 가자.
0: 나중에는 아예 이웃 쥐들까지 곳간으로 불러다 밤새도록 배불리 쌀을 훔쳐먹었다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 하지만 고양이는 쥐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 보다 못해 고양이가 쥐를 불러다 놓고 나무랐지.
4: 주인집 곡식을 그렇게 훔쳐먹으면 어떡하니?
3: 흥, 곳간의 곡식이 살더미같이 쌓였는데 내가 좀 먹는다고 주인이 알겠니?
4: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0: 고양이가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나무라도 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곡간 문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어.
5: 아니, 그 많던 곡식이 다 어디로 갔지?
0: 시어머니는 급히 며느리를 불러 나무랐어.
5: 너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니? 아무래도 아는 사람 집 같으니 얼른 찾아봐라.
0: 며느리는 속이 몹시 상했어. 고양이를 불러다 놓고 캐물었지.
1: 요새 곳간 곡식이 자꾸 줄어드는구나. 짐작 가는 데라도 있니?
4: 잘 모르겠는데요.
0: 고양이는 쥐가 혼날까 봐 대충 얼버무렸어. 며느리는 쥐에게도 꼬치꼬치 물었어.
1: 누가 곳간 곡식에 손을 댔는지 아니?
0: 쥐는 속으로 뜨끔했어. 그래서 얼른 거짓말로 둘러댔지.
3: 얼마 전부터 밤만 되면 고양이가 몰래 곳간을 드나드는 걸 봤어요.
0: 쥐는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까 봐 고양이한테 도둑질을 뒤집어 씌운 거야. 며느리는 쥐의 말만 믿고 고양이를 불러다 놓고 크게 혼을 냈어. 그래도 고양이는 쥐를 타일렀어.
4: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 제발 곡식에 손대지 마.
0: 쥐는 고양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 뒤로도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 고양이가 안 되겠다 싶어 나를 잡아 쥐를 흠씬 패주었어. 쥐는 머리에 주먹만한 혹을 달고 눈두덩이 시퍼렇게 부어올랐지. 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곧바로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씩씩 달려갔지.
3: 옥황상제님, 저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쥐 없는 저를 마구 때렸어요. 못된 고양이를 혼내주세요.
0: 쥐는 훌쩍훌쩍 울면서 하소연했어. 옥황상제가 들으니 고양이가 아주 못됐거든. 그래서 심부름꾼에게 호령을 냈어.
6: 당장 고양이를 잡아오너라. 예이.
0: 옥황상제의 심부름꾼은

0: 뭉게뭉게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어. 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고양이를 붙잡았지. 고양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하늘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어. 드디어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어. 옥황상제가 엄하게 고양이를 꾸짖었어.
1: 못된 고양이야. 너는 어찌 약한 쥐를 괴롭히느냐.
0: 고양이는 이제까지 꾹 참아왔지만 옥황상제한테는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 쥐가 장에 갔다 오면서 쌀을 훔친 일이며 이웃 쥐들까지 불러다 주인집 곳간을 비운 일을 다 털어놓았지. 이야기를 다 들은 옥황상제는 고양이와 쥐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어.
1: 이제부터 고양이는 쥐가 나쁜 버릇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도록 해라.
0: 그때부터 고양이는 쥐가 곡식을 훔쳐 먹을 때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혼내주었대. 쥐는 환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런데 쥐는 아직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대. 쥐가 아무데나 갈가대는 건 하도 이를 갈아서 뾰족해진 이빨을 뭉툭하게 하려는 거래. 아무래도 쥐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 틀렸나 봐. 그렇지?
2: 팔짝팔짝 참새 싹싹 파리. 옛날하고도 까마득히 먼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땅 위에 사는 새들을 모두 불러들였어요.
1: 날개 달린 짐승들은 어서 모이도록 하라.
2: 사람들을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들어보고 상을 듬뿍 내리려고요. 까치며 부엉이며 참새며 하물며 꽃보댁 닭까지 땅 위에 사는 온갖 날짐승들이 하늘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날짐승들을 휘 둘러보고는 물었어요.
1: 너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2: 먼저 까치가 나서서 말했어요.
3: 저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깍깍 울어서 미리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1: 오호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까치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하얀 띠를 줄 테니 멋지게 두르고 다니거라.
2: 그래서 까치는 어깨와 허리에 하얀 띠가 생겼대요. 이번에는 종다리가 총총히 걸어 나왔어요.
4: 저는 봄이면 하늘을 날며 노래를 불렀어요. 농부들에게 농사지을 때를 알려주었지요.
1: 오호라, 아주 고마운 일을 했구나. 종다리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더 고운 목소리를 주마.
2: 그래서 종다리는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고운 소리로 노래하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구구구 말했어요.
5: 저는 사람들 곁에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었어요.
2: 임금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 오호라, 참 착한 새로구나. 비둘기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해주마.
2: 그래서 사람들은 비둘기에게 모이도 주고 집도 지어주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부엉이가 부엉부엉 말했어요.
6: 저는 밤에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부엉부엉 울어서 길을 찾게 도와주었어요.
1: 오호라, 밤길을 지켜주었단 말이지. 부엉이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밤눈이 아주 밝아지게 해주마.
2: 그래서 부엉이는 깜깜한 밤에도 잘 볼 수 있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수탈기 나서서 말했어요.
7: 저는 아침이 밝아오면 꼬끼어 울어서 사람들을 깨워주었어요. 꼬끼어 꼬꼬.
2: 수탈기 목을 길게 빼고 울어보였어요.
1: 오호라, 부지런한 수탈기에게는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붉은 왕관과 멋진 깃털을 주마.
2: 그래서 수탈근 붉은 관과 오색 깃털을 갖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거위가 뒤뚱뒤뚱 걸어 나왔어요.
3: 저는 사람들이 집을 비우면 집을 지켜주었어요. 꽥꽥 울어서 도둑이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2: 거위가 뒤뚱뒤뚱 꽥꽥 울어 보였어요.

0: 오호라, 내게 그런 용기가 있었구나. 거위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내가 아끼는 흰 구슬을 주마.
1: 거위는 흰 구슬을 훈장처럼 이마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거위 이마에 혹이 생겼대요. 으쓱으쓱 우쭐. 임금님께 상을 받은 날짐승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게요. 그때였어요. 맨 끝에 서 있던 참새가 잘난 체하며 나섰어요.
2: 찍찍! 제게는 상을 더 많이 주셔야 해요. 저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살펴보려고 별을 하나하나 까먹어보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0: 아니, 뭐라고? 사람들이 애써 농사지은 별을 함부로 까먹다니. 상은커녕 벌을 줘야겠구나.
1: 하늘나라 임금님은 회초리로 참새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참새는 아파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2: 아야, 그래도 저는 아야, 벼만 까먹는 게 아니라 아야, 해로운 벌레들도 잡아먹는걸요. 아야, 제 뒤에 있는 아야, 발이야말로 혼나야 해요. 아야, 저 녀석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막 밟고 다녀요. 아야야야야.
1: 그러고 보니 참새 뒤에 파리가 숨어있지 뭐예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0: 아니, 너는 새도 아니면서 왜 왔느냐?
1: 파리는 날개를 펴고 으쓱거리면서 대꾸했지요.
3: 저도 날개가 있으니 당연히 날짐승이지요.
0: 그러면 너는 왜 더러운 발로 음식을 밟고 다니느냐?
3: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0: 허허, 이런. 너도 종아리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3: 아이고, 제발 종아리는 때리지 마세요. 제 종아리는 가늘어서 때리시면 똑 부러져 버릴 거예요.
1: 파리는 덜덜 떨면서 앞발을 모아 싹싹 길었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참새와 파리를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못된 버릇이 쉽게 고쳐지나요? 지금도 참새는 벼를 콕콕 쪼아먹고 파리는 음식에 올라앉아 날름거리지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임금님께 혼이 날까 무서워서 참새는 걸핏하면 팔짝팔짝 뛰고 파리는 걸핏하면 싹싹 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 어흥 하고 한번 울면 산이 동물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산 아래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갔지요. 어느 깊은 밤 호랑이가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슬슬 배가 고파왔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먹음직스런 송아지가 눈에 띄었어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고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야, 똑해야지. 엄마가 엿줄게, 응?
4: 엿이라니, 그게 뭘까?
1: 궁금해진 호랑이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었지요.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막무가내였어요.
5: 뚝 그쳐, 뚝.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아이고, 무서워라. 밖에 벌써 호랑이가 와있네.
1: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4: 이크,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1: 그런데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울어댔지요.
4: 거참 이상하네. 내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지.
5: 그래, 그래, 우리 아기. 엄마가 곶감 줄게, 응? 곶감.
1: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4: 도대체 곶감이라는 게 뭐지? 으, 나보다 더 힘세고 무서운 놈인가 보다.
1: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털썩!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몰래 담을 넘어오던 소도둑이었지요.
4: 아이고, 야단났네.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날 잡으러 왔구나.
1: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오들오들 떨었어요. 소도둑은 또 어떻고요?

0: 소등에 제대로 올라탔구나.
1: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줄도 모르고 호랑이 털을 한 움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2: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져라.
1: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온몸을 흔들었어요.
0: 이놈의 소, 왜 이리 힘이 센가?
1: 도둑이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2: 곶감이 아무리 힘이 세도 빨리 달리면 떨어져 나가겠지.
1: 호랑이는 소도둑을 등에 태우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0: 내가 떨어질 줄 알고 어림도 없지.
1: 호랑이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소도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을을 이리저리 휙휙, 산속을 이리저리 쌩쌩, 호랑이는 밤새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3: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소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네.
1: 소도둑은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어떻게든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놈의 호랑이가 멈추질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3: 옳다니.
1: 소도둑은 호랑이가 나무 밑을 지날 때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소도둑은 가까스로 날뛰는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2: 걸음아, 호랑이 살려라!
1: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4: 걸음아, 도둑님 살려라!
1: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호랑이가 겨우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5: 호랑이님, 호랑이님,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2: 낸 너희들을 위해 지난밤 곶감을 붙잡아 혼쭐을 내주었다. 그러느라 힘을 좀 썼더니.
1: 동물들은 웃음을 참았어요. 간밤에 겁에 질린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동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냅다 소리쳤어요.
6: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1: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호랑이가 도망을 치는데 바람보다도 번개보다도 더 빨랐다나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동물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답니다.
7: 그림책 뽕뽕뽕.
8: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9: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9: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8: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같이 놀자고 성화인 개와.
1: 놀 기분이 아니다.
0: 무조건 도망가단 양양펀치를 달리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2: 전에 몸이 자유로울 때보다 하루 일과의 모든 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0: 어? 다리도 불편한데 산책이요? 그런데 개가 수레를 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건 개에게 양양펀치를 날리던 바로 그 고양이.
3: 폴리도 완전 이게 싫었으면 이걸 쑥 빼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같이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폴리가 생각이 좀 있는 거 같아요.
0: 남들은 모르는 깊은 우정을 가진 두 녀석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양이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대 나온 집사들의 작품들이 먼저 반기네요.
4: 안녕하세요. 고양이 스타킹 왔습니다.
5: 아, 예. 안녕하세요.
0: 집사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6: 11살 된 의젓한 폴리고요.
0: 듬직한 이대게 맞이 폴리.
6: 장난꾸러기 귀여운 숙녀 롤리고요.
0: 롤리도 만나서 반가워.
7: 친구는 까만 고양이 한강이입니다. 안녕하세요.
0: 윤석이 사랑스러운 오늘의 주인공 한강이네요.
7: 한강이는 여기 허리 아래쪽에 마비가 와서요. 전혀 다리랑 엉덩이

0: 를 쓸 수 없어요.
1: 하지만 아픈 게 대수인가요? 혼자서도 이리 능숙하게 온 방안을 누비는 한강이.
2: 난 좀 씩씩한 편이다.
3: 항상 반응은 좋아요.
1: 아프기 전 깨발랄했던 DNA를 그대로 간직한 채 다른 양이들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내는 중이랍니다. 게다가 방을 자유롭게 넘나들 만큼 활동 영역도 꽤 넓다는데요. 의자 밑 구석구석 호기심도 참 많다 했더니 한강이 따뜻한 난로와 군고구마가 탐이 나는 모양. 폴리도 고구마 얻어먹으러 왔구나 했는데 한강 옆에 찰싹.
4: 네.
1: 폴리는 군고구마보다 한강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한강이는 영영 펀치를. 한강이 바라기가 된 폴리. 언뜻 봐선 폴리의 짝사랑 같지만 사실 둘은 1년 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운명처럼 단짝이 됐답니다. 한강이가 아플 때도 그 곁을 지켰다는 폴리.
5: 폴리 지금 좋은 줄 알고.
6: 폴리 저기 기다려. 폴리
5: 아니 살아있어.
1: 한강이가 예전 같지 않아 폴리 영 섭섭하지만 그래도 늘 한강이 곁을 지킨답니다.
7: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게.
8: 한강이가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고 서로 술래잡기를 못하니까 폴리가 주둥이로 한강이 왜 안 움직여서 한 번씩 뒤집거든.
9: 빠르게 막 진짜 여기 놀이터처럼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는 막 기어다니고 의자에 이렇게 다리 걸리고 그렇게.
1: 예나 지금이나 폴리는 그저 한강이랑 놀고 싶을 뿐이지만 한강이의 몸이 맘대로 따라주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대체 한강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0: 멀리서 고양이 소리가, 아기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갈까 그러다가 뭐 소리가 좀 무슨 예사롭지 않고 약간 살려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구슬프게 보통 야옹야옹이면
3: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딱 이랬어요.
1: 덩치 큰 게 폴리 롤리 사이에도 기죽지 않고 온 마당을 휩쓸 만큼 건강했던 녀석. 집사와 함께하는 사냥놀이에도 누구보다 진심이었다는데.
3: 여기 마당 앞에 풀숲에 쓰러져 있는 한강이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걔가 저를 봤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눈만 떠 있고 몸이 굳어가지고 만져보니까 온몸이 차가워요. 얘가 천천히 죽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1: 차에 치인 건지 무언가에 해코지라도 당했는지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들었답니다. 하지만 집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마사지를 하는 노력으로 한강이는 앞다리로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혼자 물도 찾아서 마시게 됐습니다.
9: 이거를 더 넓혀요.
4: 잠깐만.
1: 단단히 한강이의 가슴줄을 매는 집사들.
8: 이게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서.
1: 아니 집사님들 대체 지금 한강이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9: 이거 우리가
1: 게다가 가슴줄을 삼각대에 연결하기까지. 그런데 우와 우와 한강이가 지금 내 다리로 걷는 거 맞죠?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떼듯 놀라운 광경입니다. 집사님 이런 방법은 어쩌다 떠올리게 된 거예요?
8: 이제는 기어다니는 게 너무 습관돼서 본인이 뭐 뒷다리 힘쓸 기회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은 먹이를 획득할 수 없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2: 이 정도는 이제 껌이다.
1: 아이고 한강이 잘하네. 기특하다. 야. 이제 본업을 시작하는 집사들.
9: 홀리다.
1: 한강이도 동행하는데요. 혼자 두면 외롭고 심심할까봐 녀석을 늘 작업실에 데려온답니다. 집사가 잠시도 녀석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 내가 바깥에 내보내서, 그러니까 바깥에 돌아다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치고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아니면 그 집에 안 돌아오던 그날 밤에 더 찾아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
1: 엄마 옆에서 창밖을 구경하는 한강이.
2: 밖이 궁금하다.
1: 그런데 마당에서 난데없이 수레를 핥기 시작하는 폴리. 아이고 지지야 지지. 집사님 얘 왜 이러는 거예요?
10: 폴리가 생각이 깊어서 아 내가 고양이 아프니까 수레 끌어줘야지 이건 아닌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같이 걷고.
1: 아니 근데 잠깐만요. 폴리가 수레를 끄나요?
4: 놀고 싶어가지고.
1: 심지어 뒷자리의 주인공은 엥? 살다 살다 난 수레 타는 양이 처음 본다. 호기심으로 태워본 것이 시작. 이젠 폴리가 제법 늠름하게 한강이 다리 노릇을 해준답니다.
2: 내가 걷는 것 같다오.
4: 고마워.
11: 아, 폴리 착하다. 옳지, 폴리 잘한다.
1: 사실 폴리가 끄는 수레를 탈 때 기분이 가장 좋아진다는 한강이.
2: 폴리 형 많이 고마워.
11: 폴리 자꾸 응원해줘야지 폴리가.
4: 폴리 고마워.
11: 아, 폴리 착하다.
10: 간병도 좀 즐겁게 우리도 일상생활 하면서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지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또 나오자.
1: 다음날 아침 집사들이 오늘따라 좀 분주한데요. 연신 붙이고 자르고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시나요?
9: 한강이 바깥에서도 재활 운동할 수 있게 레일을 만들어봐요.
1: 사실 집사들은 금속 조각가로 활동 중인 금손 중에 금손. 한강이를 위해 그 실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은 처음인데 한강이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야 이거 생각보다 멋지다. 그런데 한강아 어디 가니? 그쪽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지. 아구구구 아직 새로운 기구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역시 간식만 한 게 없네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봄엔 야외 운동도 문제 없겠어요. 그쵸 집사님들?
2: 나 걷는 거 보고 있냐?
9: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옛날에는 어디 나갔다 오면 창가에 딱 서가지고 들어온 거 보고 막 그랬는데 왔어?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지금 옛날 생각나네요.
1: 한강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화장실에서 한강이를 주무르기 시작하는 엄마 집사.
9: 이렇게 눌러주다 보면 오줌 더 같이 쌓아요.
1: 아 그러니까 한강이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거군요. 매일 씻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9: 깨끗하게 해줄게. 그 정도만.
1: 그나마 물속에선 얌전한 편이지만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9: 살려줘.
1: 이렇게 몸에 손만 대면 깨물기 때문인데요. 한강아 왜 자꾸 그래. 엄마 집사 손 아야 하겠다. 결국 고통을 참고 먹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9: 이게 다 흉터가 한강이가 물어서 생긴 흉터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없고 매끈한 피부였는데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1: 녀석을 다치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성질 좀 죽여주면 좋으련만. 그래도 기저귀 고정을 위해 옷만 입으면 끝.

0: 써버리노. 아, 상이하나.
1: 아이고, 한강이 너도 얼마나 불편하겠니.
2: 기저귀가 정말 싫다.
1: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에도 엄마 집사는 쉴 틈이 없습니다.
0: 예전보다 확실히 관절이 굳은 것 같아서.
1: 한강이와 집사의 짐을 덜어줄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어김없이 먼 길을 찾아온 미아홍철.
3: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1: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3: 지금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어가지고, 오!
0: 사람을 좋아해요.
3: 촬영하면서 이렇게 그냥 턱을 턱하니 맡기는 경우는 감동인데? 이렇게 맞이해주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0: 아~
3: 네. 뭔가 자신감 넘치고 되게 뚜렷하게 뭔가 겁내하는 거 없이, 네. 근데 특히나 또 뭐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이런 성격이면 정말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1: 먼저 한강이 다리 상태를 살피는 미아홍철.
3: 왼쪽은 반응이 거의 없고.
4: 통증 반응은 있네요. 오른쪽 다리가 더 신경이 많이 살아있네요. 그래요?
1: 네? 신경이 살아있다고요?
3: 오른쪽은 잡아당기는 것까지 되잖아요. 고양이들은 다리 세 개로도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우측 뒷다리 쪽이 그래도 근육량이 좀 늘어나고 움직이는 부분이 더 개선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1: 지금처럼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세 다리로 걷는 게 가능하답니다. 집사님,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새로 만든 운동기구도 효과 만점이라네요.
0: 미안해.
4: 꼬리 쪽 기준
0: 나 네.
3: 오, 그래. 좋아, 조금 더 보자. 뒷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지잖아요.
0: 네.
3: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펴서 다시 딛는 모습. 근데 보면 그래도 뒷다리가 이렇게 끌려왔다가 그래도 다시 자기 정 자세를 돌아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더 좀 긍정적인 요소기는 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운동시켜주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0: 이거를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한 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3: 제가 봐서는 결국은 한강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고 즐길 수 있냐의 부분인데 실증 내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앞으로 더 바빠지겠어요. 한강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런데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한강이 기저귀 가는 게 매번 전쟁입니다.
3: 옷 입을 때 좀 짜증내요, 이렇게?
0: 네. 기저귀랑.
3: 답답하죠, 아무래도. 익숙한 게 아니니까. 보통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좀 싫어하는 것들 하고 나면 자기도 약간 분풀이, 방향전환 공격성으로 아, 나 짜증났다라는 거 저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정말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도 뭐 짜증나면 막 엄마한테 가서 뭐 아빠한테 가서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의 약간 투정? 정도로 보시죠.
5: 그리고 또 깨운 다음에 자기가 미안한지 거기 또 핥아줘요, 또.
3: 그냥 옷 입고 기저귀 하고 나서 그냥 루틴으로 주는 간식을 한 가지 정도 정해두시면 좀 더 좋아요. 아이들 소아과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뭐 사탕 하나, 뭐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먹듯이 그 정도는 좀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죠?
4: 야, 똥 쌌다.
0: 진짜?
1: 한강이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기저귀를 안 쓸 수 없는데요. 사실 집사들 역시 진퇴양난입니다.
3: 지금 한강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척추신경 쪽의 어떤 손상이 가장 의심이 돼요. 자기가 배변 배뇨를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옆에서 압박을 하면서 뭐 압박 배뇨, 압박 배변

0: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정도지, 뭔가 이게 쭉쭉 밖에 밀려나오는, 뭔가 완벽하게 배뇨를 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1: 미영철이 고양이 배변 배뇨에 정석을 가르쳐 준다고.
0: 배를 감싸주면서 한 손은 이렇게 엉덩이 쪽을 이렇게 받쳐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지는 게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방광인데, 이렇게 자꾸 조금 더 눌러주면 소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1: 어머, 한강아, 너 소변 마려웠구나.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생각보다 참 많네요.
0: 방광을 만졌던 부분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그쪽에 이제 변이 차 있으면 결장부에서 변이 만져져요.
2: 뒤라는 게 허리 쪽
0: 네,
2: 여기
0: 허리 근처까지. 그래서 변이 차 있으면 거기 변이 똑똑똑 만져지는데 지금은 없어요. 변이 거기 이렇게 만져지는 게 없어서, 네, 방광만 딱 비우면.
2: 진짜 많이 나온다.
0: 네.
3: 아, 오랜만에 시원하게 쌌다옹.
0: 하루에 두번 이렇게 확실하게 다 내용물을 다 비워주시면, 안 채워주셔도 다 비우고 나서 한두 시간은 소변 안 나올 거예요. 네.
1: 그런데 한강이에게 단짝이 있어요. 한강이가 잘해주지 않아도 늘 곁을 지키는 폴리. 고양이와 개가 이런 우정을 쌓았다는 게참 신기해요.
0: 폴리는 되게 듬직한 남자친구 같아요. 진짜 듬직하다. 어떻게 보면은 폴리가 그걸 많이 받아준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새끼 고양이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사람도 좋고, 강아지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고양이도 좋고, 별로 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되게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반대로 폴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개체고 새로운 종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 귀찮게 했을 거고, 보나마나 한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봐준 거죠.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 둘의 관계 형성은 제가 봐서는 폴리의 공이 한 80%. 많이 받아들여주고, 많이 참아주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네. 폴리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는 친구인데요.
4: 다른 길고양이가 작업실로 오면은 폴리가 쫓아내요. 쫓아가든지, 짖어서 쫓아낸다든지.
0: 그쵸. 분명히 이제 딱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동료라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가.
1: 폴리 멋지다. 사실 집사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한강이가 밖에서 뛰어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폴리와 수레를 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데요. 미아홍철의 눈에는 어떨까요?
5: 근데 폴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 하네요.
4: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보더콜리가 뭐 워킹독이라며.
5: 네네네, 맞아요.
4: 일이랑 임무가 자기한테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5: 네.
4: 같아요. 집 지키는 거랑.
5: 뭔가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4공7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소모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그럼 이 수레를 한강이가 이제 타는 건가요?
2: 네, 이렇게 바구니를 안에다 넣어서
5: 아, 요렇게. 여기 안전벨트만 추가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네스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옆에 떨어지지 않게 고리 연결만 좀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4: 안전벨트는 안 했었는데.
5: 네.
2: 생각을 못했네.
5: 그거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할까요?
1: 혹시 모르니까 안전벨트는 필수.
6: 꾹꾹이 안다.
4: 그렇게 즐기나 봐요, 산책을.
6: 네.
2: 속도도 너무 빠르지가
5: 네. 딱이 정도 속도로.
4: 가다가 저희가 멈추면 같이
5: 같이 멈추고. 제가 고부에 한 보람이 있네요. 이런 광경도 보고. 와.
1: 모두가 행복한 산책 시간이네요.
5: 뭔가 집에서 뭔가 활동성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이런 게 되게 답답했을 텐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채워지고 있네요. 야, 근데 결국 그걸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폴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야, 너무 둘 우정이에요. 네. 진짜 보기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택시비는 항상 한강이가 따로 지불하나요?
6: 한강이 간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1: 폴리 기사님 참 잘했어요.
2: 이거는 계속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5: 네, 한강이한테도 되게 좀 긍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계속 쭉 하셔도 오히려 한강이한테는 네, 좋은 스트레스 해소 창고가 될 것 같습니다.
3: 난 폴리 형이 제일 좋아.
1: 둘의 우정 변치 말아라.
2: 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아프지 않고 몸 불편하지만 폴리랑 이렇게 산책 다니면서 자기 스트레스도 훅 날려버리고 남은 생을 즐겁게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너의 곁에는 든든한 집사님들도 있고 듬직한 폴리도 있잖니. 한강아, 지금처럼 밝고 더 건강해지렴. 집사님, 한강이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 철학자가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인간이 궁금했습니다. 심리학, 법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아냈죠. 그는 철학의 실천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철학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0: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 철학자가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인간이 궁금했습니다. 심리학, 법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아냈죠. 그는 철학의 실천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철학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0: 그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먹히고 소주병 얼굴 붓어요.
1: 아니 소주 안 돼요 엄마가?
2: 여기 집 앞이잖아요.
3: 일어나요.
4: 와 진짜
5: 1억 1,400이요?

0: 네, 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할 수유산 파출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이제까지 출근한 직장 중에 가장 출근길이 긴장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는데 얼른 가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괜시리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고 출근한 곳은 서울 수유산 파출소.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지하철역부터 전통시장, 먹자골목까지 이곳 관할 지역은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이곳의 안전을 위해 매일 발로 뛰는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수유산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창록 경사라고 합니다. 나간 애만 많을 때는 40건 정도 접수되기도 하고.
1: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신고. 쉴 틈 없이 현장을 지킨 베테랑 경찰관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2: 저희는 주로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근무 교대를 하고요. 장비 같은 걸 착용을 하고.
1: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 후 장비 점검부터 한다는데요.
3: 일단 여기부터 이게 방검 장갑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혹시나 이제 칼 신고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검 장갑을 꼭 필수로 착용하고 다니고, 지문 스캐너라고 하거든요. 위치 정밀 탐색기라고 하는데 이게 3단봉 무전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권총.
1: 예측할 수 없는 현장, 철저한 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0: 살면서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좀 많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보통 오전 근무는 좀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2: 저희가 이제 순찰을 돌거나, 네. 뭐 이제 주로는 이제 일 신고가 이제 떨어지면 그거를 주로 조치하는 거를 저희 주된 일과로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준비를 마치고 베테랑을 따라 나섰는데요.
3: 순찰차 타고 관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경찰차 처음 타보는데요.
1: 경찰차라니. 살면서 이걸 타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0: 근데 안전벨트가 없네요?
4: 예, 저희는 이제 신고 현장에 빨리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0: 않아요. 그만큼 이게 기동성이 더 중요한 네. 거군요. 네.
3: 여기가 이제 저희 먹자 골목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먹자 골목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0: 네.
1: 아직은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골목이 신고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이랍니다. 순찰 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급한 신고에 서둘러 현장으로 향해 보는데요.
5: 너무 열받아가지고 심하세요.
6: 객실에 몇 명 잘 수 있어요, 여기?
5: 두 명.
6: 두 명?
7: 네가 말렸다고 하면서 신고하면 돼요.
8: 이름 어떻게 내셔요?
7: 저 이름 없어요. 왜 그렇게 태우는데? 저희 옆에 검사예요.
5: 검사가 저 동네 여기야.
7: 저희 옆에 있어요.
6: 그러니까 이거 손실병으로 이렇게 된 건, 이거 끓인 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끓였냐고요.
7: 제가 열받아서
1: 술에 취해 벌어진 폭행 시비.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나왔는데요.
0: 앞이 교환이 따로 없네.
1: 처음 보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름 준비도 했었는데 말이죠. 체력 단련부터 법률 교육, 실전 훈련까지 이곳에서 6개월간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다는데요. 파출소로 출근하기 전 저도 신임 경찰로서의 준비를 함께 해봤습니다.
8: 그리고 오늘은 대상자가 갑자기 나에게 공격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본 통제관의 테이저라는 구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표적제대고 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9: 예.
8: 자, 오늘은 총 두 발을 쏘는데 첫 번째 발은
1: 위급한 순간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 하지만 잘못된 사용은 위험을 키우는 만큼 철저한 훈련이 필수입니다.
8: 부분만 안 맞추면 돼. 머리만 안 맞추면 돼. 알겠죠?
9: 예.
8: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머리 맞추지 말고.
1: 교수님의 지도하에 저도 함께 해봤는데요.
8: 머리 유지하는 거 잊지 말고.
10: 잘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8: 좀 더 기다려. 머리 유지, 머리 유지, 머리 유지, 머리 유지, 머리 유지, 머리 유지, 쏴! 머리 유지, 쏴!
1: 이어서 현장감을 익히기 위한 실전 훈련도 받았습니다.
11: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제일 먼저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입니다.
12: 갔으니까 그러면 알겠지?
13: 저 처음
12: 자, 시작하세요.
11: 자, 현장 출동!
13: 순 11, 순 12, 줄폭 사건 출동!
11: 아이고, 피해자

0: 맞습니다, 선생님.
1: 불러서
0: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동산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2: 거기까지 오케이. 자,
3: 고생했습니다.
4: 진짜 세시네요. 한 사람을 제압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네 명이부터 더 힘든데요.
5: 이렇게 모의로 수업하는데도 이렇게 겁이 나고 긴장이 되는데 실제 상황이면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는 진짜 차이가 크구나.
4: 다 비교하니 따로
6: 없네. 첫 출동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출동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절도 사건이었는데요.
5: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면
7: 네.
5: 그럼 요거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7: CCTV를 꼭 추적을 해서 그거를 하고.
8: 이제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할 때 여기 주변에 CCTV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네네 이런 거 확인을 하고

0: 형 잊어버려도 여섯 개 있었는데 잊어버려도 지금 며칠 안 돼요. 오래만 지금 벌써 병 세 번이죠.
1: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절도 사건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형사님들이 이제 이 가져간 사람을 이제 CCTV 추적하는 이제 잡으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주병이 몇 개 들어있었고 그것이 금액이 총에서 얼마고 하실 건데 괜찮으세요?
2: 이어진 출동 신고 이번엔 한 고객센터였습니다.
3: 요금 문제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 여기는 지금 실무자 담당자들이잖아요. 아예 그 본사에다가 직접 문의를 한번 하시죠.
3: 민정사님도 민중의 직함이신데 저 좀 오는 거는 제가 오더라도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5: 못 데려다 드리죠.
6: 집 앞에 있던 소주병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더 가스 요금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경찰관이 해결을 해야 돼? 하는 신고도 다 출동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직업 쉽지 않은 거구나.
7: 되게 어이없는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있으셨어요?
8: 이제 자기 집 앞에 택배버스가 와가지고 문 다 안 열린다고 좀 치워달라.
9: 아이고. 네. 저 민원분도 막 데려다 달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10: 네.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11: 이게 네. 네.
10: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태워드려요. 택시 타고 귀가하셔야 돼요.
11: 아니요, 이거 타고.
10: 안 됩니다. 안 태워드려요. 그냥 택시 타고 가세요.
9: 택시로 가듯이 경찰서로.
2: 이런 황당한 부탁이나 신고도 비일비재하다는데요.
4: 하루는 이제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신고자가 자기 차량 이제 사이드미러가 눈에 덮였다고 그거를 좀 치워달라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12: 저도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꼭 현장을 확인해야 할 때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곤 합니다.
7: 잘 먹겠습니다.
2: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파출소 팀원들과 배달음식으로 첫 술을 떠봤는데요.
7: 보통 점심 이렇게 배달 많이 드세요?
13: 거의 나가서
7: 나갔구나.
13: 제대로 먹는데 이런 것도
7: 오늘 오전 이 정도면 한가한 건가요?
14: 많이요.
13: 보통 마감이 떨어져가지고
7: 한가한 편 아닌가요? 한가한 편 아닌가요?
2: 기어를 입 밖에 내버렸습니다.

0: 저렇게 가만히 먹어요.
1: 이제 신고 떨어질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0: 빨리 먹어.
2: 어, 벌써 다 드셨어요? 아,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3: 한가하단 말이 화근이었을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온 또 다른 친구.
2: 아까 점심 먹을 때 아, 좀 한가하네요 하니까 이게...
4: 근데 좀 이런 날도 있어요. 어. 이제 막상 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떨어지면서.
3: 이번엔 찜질방입니다. 한 손님이 먹고 자고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려 했답니다.
5: 저 아시죠? 그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데 내 남편이 돈을 부탁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오늘 입금 받으시지 못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일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0: 아니 지금 하셔야죠.
5: 지금 여기 입금 안 됐다고요.
0: 지금 입금 안 되면 박대로 돼야 돼요.
5: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0: 하면 되죠.
5: 무슨 소리
0: 되는 거예요? 이게 말대로 지금 사기예요.
5: 무슨 사기예요?
6: 아, 예, 죄송합니다. 전해 동조 사건이 왔습니다.

0: 자살이 또 떨어져가지고. 자살이 또 떨어져가지고.
1: 50몇도 조언이요?
0: 250, 58도 조언할게요. 250-400 공조건 53도 조언하겠습니다.
2: 비관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람. 신상치 않은 내용에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0: 그 실장 이준성 경관 그 주소 좀 불러주세요. 주소.
3: 아 주소. 그 청구사항에 보기를 해둘게요.
4: 정리검 새끼 혹시 가지고 계시죠?
5: 예, 예.
0: 그 위치가 지금 여기 모텔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5: 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가는 동안 어떤 상태로 계신 거지? 무사하신 걸까? 뭔가 생각이 진짜 다 들더라고요.
6: 저 실종 팀장입니다. 그 이따가 문을 안 열어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7: 아, 네네. 네,
6: 그러면 여기에서
7: 네
6: 관계 근무.
7: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사장님 그냥 열어주세요.
1: 들어갈게요.
2: 있어? 사람, 사람, 사람.
3: 피가
1: 의식 있어요.
2: 오케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요구조자가 제 다량의 약봉지를 이제 한 번에 복용을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4: 다행히 큰 사고는 막았습니다.
5: 우선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의식은 다 있으시고 구급대원들이 먼저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상 없으면 아마 병원으로 수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4: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하루는 쉼 없이 흘러갑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일이지만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경찰관은 오늘도 쉬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6: 7시가 다 돼가는 시각인데요. 이 저녁에 야간 근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출근 중입니다.
4: 사건 사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24시간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경찰관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을 번갈아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근무제.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함께 해봤습니다.
7: 어, 조잉. 네. 오늘 날씨가

0: 영화 입고 체감온도는 한 영하 10도 정도 될것 같으니까 그 추위 안 타도록 옷 두껍게 입고 감기 조심하고 근무도 하도록 합시다.
1: 예.
0: 그리고 어제 밤에 야간에도 신고가 많았거든. 오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신속히 움직이면서 하자고.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2: 선우야, 어저께 신고 몇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줄래?
3: 47개요.
4: 어젯밤 신고만 47건. 일일 최다 신고는 76건. 진짜 전쟁은 밤이 되면 시작됩니다. 이곳 수유산동의 먹자골목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강북 최대 상권. 야간 신고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5: 식당 이제 누군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없는 신고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6: 진짜.
7: 운주, 운주.
8: 무슨 신고예요?
9: 집단 폭행.
8: 집단 폭행.
4: 여러 사람이 주점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에 급히 출동해 봤는데요. 도착한 곳은 역시 먹자골목 한복판이었습니다.
10: 이거 사건 접수를 원하세요?
11: 네, 원하세요.
10: 그러면 가시죠, 그러면.
11: 근데 아니, 원하는 게 아니면 제가 얘기 좀만 해보려고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10: 여기서 얘기하세요.
12: 사건 접수, 얘기할 말 없어.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다가, 또 다가 때리려고 하길래 막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4: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 싸움이 난 모양입니다.
2: 저기 안 한대. 저기 안 한대. 저희 이제 또 싸우지 마세요. 이제.
10: 네.
2: 그때는 이제 사건 접수 강제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13: 아유 추워라. 너무 추워.
8: 근데 막 여러 명이 모여서 어쨌고 어쨌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정리가 되세요? 저는 지금 듣고도
14: 빨리 해야 돼요. 빨리.
8: 아...
2: 현장은 빨리 판단을 파악을 해야지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서.
8: 야간엔 주로 이런 신고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아이고.
15: 신고 신청입니다.

0: 불안해, 다들 출혈입니다. 피가 많이 나요.
1: 휴지 좀 더 갖고 와.
2: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보세요.
3: 네, 잠깐만 나와보세요.
2: 나오시라고요.
3: 여기 말고 아픈데 없어요?
4: 네, 긁혔어요.
2: 어디에 긁혔는데? 유리잔에?
4: 네.
2: 유리잔에 왜 깨졌어요?
4: 실수로
1: 깨진 유리의 파편이 베인 거예요, 선생님?
2: 뭐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0: 제가 당황했어요.
2: 본인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0: 그러니까 저 친구 얘기를 듣고 있다가
2: 아, 본인 얘기도 들어야 돼요.
0: 다 인정할게요.
2: 본인 얘기도 들어야 돼요.
0: 다 인정할게요.
2: 뭘 인정하는데요?
1: 뭘 인정하시는데요?
2: 남자 여자 몇
0: 명이 있어? 왜냐면 내가
2: 양측 진술이 다를 경우는 항상 이제 제3자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가 있는지 CCTV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방향대로 이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0: 제 사실 있는 것 같아요.
2: 병든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6: 결국 남성은 특수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2: 아는 사람이에요. 뭐 둘이 연인 관계예요. 뭐예요?
0: 아, 좀 정확히 연인 아닌 연인.
2: 연인 아닌 연인은 뭐예요, 그게?
0: 연인 아닌 연인.
2: 연인 아닌 연인은 뭐야?
0: 나는 그 여자분이 나는 동생이에요.
2: 아는 동생이에요.
0: 근데 그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2: 네, 남자를 데리고 왔고.
0: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2: 화가 났고.
0: 네. 거기서 같이 된 거예요.
7: 이게 경찰관으로서 출동하는 그 골목은 온갖 그 사건 사고의 뭐라고 해야 될지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술이 문제다. 술 적당히 먹어야지.
6: 술로 인한 사건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위험을 막고 있는 또 다른 경찰관을 만나봤는데요.
8: 교통 경찰 한 지는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7: 제일 위반이 많은 게 뭐예요?
8: 네, 이제 도심권에서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여기는 수역에 네. 먹자골목이 많아서 음주 운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른 관내에서부터 저희 관내까지 주정차 돼 있던 모든 차들을 받고 앞에가 완전히 파손됐었거든요. 어이구. 본인 차가 타이어도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아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피해 차들은 엄청 많은데
6: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건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과 다름없는 상황.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휴 기간 단속이 더욱 철저해진다는데요.
7: 네. 내가 음주 한 것도 아닌데 또 막 사려니까 제가 긴장이 돼.
9: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주 감지 해본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7: 해보고 싶었다.
10: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감지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9: 아니요, 다 해야죠. 똑같이.
7: 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9: 아, 예, 예. 이게 복합 감지기거든요. 누르는 안에다 넣어서
7: 누르는 동안 되는 건가요?
9: 누르는 동안 여기서 이제 감지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7: 네네.
9: 그거 아니면 여기다가 바람 불어도 되고요.
7: 네네. 오. 아? 잡았다.
9: 프로폴리스나 이제 최근에 박스 드신 분도 울리긴 해요. 아니면 워셔에 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뿌리셨다고 하면 일단 내린 다음에 입안 헹구고 이제 감지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랬는데도 만약에 적색불이 나온다 하면 제대로 측정을 해보는 거고.
6: 미량의 알코올도 놓치지 않는 복합감지기. 복합감지기에 빨간불이 켜지면 보다 정밀한 장비로 재측정을 합니다.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론 단속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데요.
9: 안녕하십니까. 바람 후 한번 불어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4: 우와, 나 처음 불어봤어.
9: 해보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7: 예.
9: 오른손에 끼고 오른손으로 잡아가지고.
11: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 한 번만 불겠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 한 번만.
12: 아니, 차가 이렇게 막힌 데서 하면 어떡해요? 좀 넓은 데서 하든가.
9: 저희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확인됐습니다.
11: 감사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아,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9: 네, 많이 있으세요?
7: 이렇게 바로 할 소리 들을 줄 몰랐어요.
9: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 후 한번 불어보십시오. 잠시만요. 파킹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려보세요. 감지해요. 혹시 약 좋아하셨어요?
13: 어, 꽤 됐는데.
9: 언제예요?
13: 3시간.
9: 3시간 전이요?
13: 네.
9: 두 잔. 딱 두 잔이요? 일단은 아까 인주가 감지가 돼가지고,
13: 네.
9: 이 기계로 호흡에 의한 측정을 할 거예요.
6: 술은 마셨지만 적은 양이었다는 남성. 정밀 측정기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9: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네, 됐습니다. 수치 같이 확인할게요. 0.000 나왔어요. 훈방 수치예요. 다행인 거예요.
13: 죄송합니다.
9: 아, 아니에요.
13: 괜찮을 줄 알고 좀 물 많이 먹고 출발했어요.
6: 다행히 훈방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11: 저렇게 술 먹은 지 좀 오래되신 분도 단속에 걸리는 분도
9: 아, 많죠. 많죠. 그럼 숙취 운전으로 단속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아침에도 술이 덜 깬 상태거나 하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고.
6: 추운 날씨에도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쉴 수 없는 교통경찰들. 덕분에 그 밤엔 단 한 건의 음주 적발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파출소의 경찰관들 역시 수유동의 밤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14: 11, 12.
15: 그 체류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많이 안 그 소리가 안 나죠.
14: 네.
15: 네.
14: 네,
15: 미안.
11: 하시는데 하품이 나는 죄송.
6: 깊어가는 새벽 자꾸만 눈이 감겨오는데요.
11: 지금 못 받는 팀원 오셨네. 안녕하세요.
6: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야식이 도착했습니다.
11: 체력 관리하세요 평소에?
16: 실수는 말도 전까지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맨날 런닝업을 지금 있지.
6: 밤낮 없는 근무, 끊임없는 출동으로 쉬는 날엔 체력부터 챙긴다는 경찰관들. 잠깐 숨을 돌리나 했더니 또 출동입니다. 거리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는데요.
17: 너무 추워.
18: 영화.
19: 너무 추워. 아.
11: 영화 13도입니다.
6: 밖에 있다간 정말 큰일 날 날씨. 출동을 서두릅니다. 도착해보니 거리를 걷다 넘어진 남성이 보였는데요.
19: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20: 여기
19: 혹시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네?
20: 아, 네, 네.
19: 마지막 한 번만
7: 집이 어디서 이렇게 여쭤봤을 때도 대답을 잘 못하시고 설명도 잘 못하셔서 굉장히 뭐 술을 많이 드신 상태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19: CCTV 보니까 술에 좀 취하셔가지고 앞으로 넘어지시는
21: 지금 저거가 1년증이
19: 있으세요.
7: 이런저런 신고를 다 나가면서 이런 것까지 다 신고 출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왜 다 출동을 하시고 다 도와드리는지 알겠다.
19: 아이고, 감사합니다.
11: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 근데
2: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이 경찰로서 조그만한 이제 행동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기쁜 것 같습니다. 예.
6: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순찰차 문을 두드립니다.
18: 어, 여기 뭐.
20: 그 앞에 출입구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 확인할 것 같아요.
18: 아, 예.
6: 어디예요? 또 누군가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18: 아, 여기 계신.
2: 아까 그분인데?
18: 어, 아까 그분이에요.
2: 네.
6: 2시간 전 한 남성이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점원의 신고가 있었는데요.
22: 귀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소리 지르시고 흑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했는데
23: 일어나 봐요.
24: 안마하지 말고
23: 알았어
24: 알았어
23: 알았어
24: 알았어
19: 저 사람은 현장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24: 있는 거지? 뭐 씨
6: 결국 음주소란으로 퇴거 조치됐습니다.
11: 진짜 저렇게 여자 사장님 있는 데서는 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5: 그렇죠.
2: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시간 정도 계속 욕하고 소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6: 그런데
2: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순찰차를 따라오고
11: 아, 그래요?
2: 있대요.
11: 네.
6: 몇 번이나 귀가를 권했지만 결국 집엔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11: 선생님! 선생님!
2: 안 칠게요. 안 차야 돼요. 여기.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24: 아이.
2: 일어나세요. 아이. 욕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원래.
24: 내려야지.
2: 응? 이 X도 데려다 드리면 갈 수 있어요, 집에?
24: 내려야지.
2: 응. 가면 계세요, 저
24: 택시 얼마예요?
2: 택시비 없어요. 일어나요, 얼른. 일어나요. 아, 좀 힘 줘요. 왜 그래요, 진짜. 여기 집 어디야, 8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오냐고. 1층이에요, 뭐예요? 일어나요. 힘 줘요. 힘 좀 줘요. 아, 정말. 응, 가세요.
24: 도와주게 있나?
2: 네, 도와주고 있잖아요. 빨리 가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24: 고맙고.
2: 일어나세요, 얼른.
24: 아이고, 나도 어떤 용기를.
7: 정말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하고 비협조적일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추워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2: 자, 집에 들어가세요.
11: 그래도 다행히 집 찾아서 다행이네요.
2: 저렇게 먼저 길가에 내버려두고 가도 저희가 문제가 되거든요.
25: 네, 한파 속에 술에 취한 시민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뒤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6: 2023년 겨울, 취객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결국 문 앞에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에 겨울철 취객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현장의 경찰들.
26: 그 뒷바닥이에요, 뒷바닥. 아, 지금
11: 대단한 거예요.
26: 자,
11: 일어나보세요.
26: 아유,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조심 차려보세요.
27: 옷이품 좀 볼게요. 조심 차려보세요.
6: 거리에 쓰러진 수많은 취객의 보호를 위해 함께 나서봤지만 만취한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1: 이제 좀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이네요.
2: 그렇죠.
11: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도 나와서 청소 시작하시고
6: 매일 새벽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잠들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 덕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26: 제가 지금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0: 경찰관으로서 마지막 근무날. 오늘은 베테랑과 서둘러 파출소를 나서보는데요.
1: 지금 이제 오늘 보이스피싱 홍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2: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누구나가 당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예방을 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로 세우는 일 역시 경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엔 시간이 날 때마다 경로당을 찾아 범죄 예방 안내를 하고 생활 속 불편함도 함께 살피고 있다는데요.
1: 피디님께서 한번 여쭤보시죠, 직접. 그 뭐 어르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3: 아, 네네네. 네. 제가 또 요양보호사 네. 출신이거든요.
1: 아,
3: 네,
1: 그쵸, 그쵸.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또 왔어.
3: 안녕.
5: 이거 안 미끄러워요, 계단? 누노고 할 때.
3: 미끄럽게.
5: 그쵸.
0: 작은 불편까지 직접 묻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5: 요거 제가 구청에 또 요청 한번 해볼게요.
3: 그래요?
5: 네. 너무 좋죠. 미끄럼 방치 그거.
3: 맨날 도와주만 해도.
6: 여기 와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3: 맨날 도와줘요. 너무 좋아요.
6: 오늘
3: 미안하게
6: 오늘은 시키실 일 없으세요? 저희 온 김에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3: 아니요, 없고 커피는 안 될 수 있어요. 왜 추우니까 커피 좀 마시고 안 됐다 가요.
7: 그러면 요즘 전화나 이런 걸로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해 줄이려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3: 좋은 막 저기 하라.

0: 다들 봤어. 나 갖고 막 나오라고 전화 끊고 막 전화 열 받지를 못하게. 열고.
1: 계속 통화를 계속 하셨는데요?
0: 계속 통화하고. 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까 말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전화 열고 막 갔어. 경찰이라니까는 의심이 안 되잖아요.
2: 그런 일 있을 때는 112에 신고해 주세요.
0: 그때 한번 당하고는 이제 다시는 안 그래. 그리고 늘 자주 오시니까.
3: 전자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얼굴을 비추고 당부하는 베테랑.
4: 사실 이렇게 팜플릿 붙이고 홍보물 붙이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보고 속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더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저기도 엄청 크게 돼 있네. 신종 보이스피싱.
5: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4: 평소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지금 붙이고 보니까 막 이제 눈에 보여요. 나는 신고할 일도 없고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굉장히 어쩌면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근무를 해서 보니까 경찰관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희가 그냥 무심코 걷는 밤거리 하나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숨겨진 그런 노고가 다 있었구나.
3: 그저 스쳐 지나갔던 표지판, 무심코 걷던 골목의 불빛, 평소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6: 항상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 별일 없이 근무 마치고 퇴근하면은 좋겠다. 누구나가 다 그 바라는 바람인데.
4: 오늘처럼 이렇게 단속 특별히 걸리는 날 없을 때 이렇게 근무 마치고는 어떤 생각하세요?
7: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4: 아, 정말. 네,
7: 여기 지금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니까 단속 되신 분 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좋죠.
8: 우리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막 격투 막 멋지게 액션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게 해서 듣고 기다리고 요청하고 설득하고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3: 보이지 않는 수고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0: 골반 안쪽으로 해서 제일 가게 아프고
1: 뾰족한 거로 이제 좀 찔리는 느낌?
2: 그럴 때 진짜 막 아, 골반 떼버리고 싶어요.
3: 골반이 이상이 생기면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질 거고요. 일상생활을 점점 할 수 없게 됩니다.
4: 다리 길이가 서로 같아졌어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5: 선물 같은 두 아이와 함께 골반 통증이 찾아왔다는 윤주님. 무리가 가는 자세란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0: 이렇게 막 움직이지?
1: 어, 그렇게 접을 거야. 우와, 루시 대단하다.
6: 평소에 네.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네. 다리를 그렇게 앉으세요?
0: 네, 그냥 여기가 아프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앉았다가도 어, 여기 너무 눌려서 좀 불편하다 싶어서 자꾸 이렇게 바꾸게 돼요. 안쪽으로 아픈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5: 골반은 척추와 다리를 잡아주고 허리를 지지해주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통증이 있다면 골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7: 골반은 이제 지부를 치면 기둥의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기둥이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척추가 일단 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가는 골반 근육이 약하다고 하면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지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움직임이 생기겠죠.
5: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골반의 불균형은 자가 진단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 패트릭 검사는 원래 누워서 하는 건데 앉아서도 자가검진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의 안쪽을 천천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통증이 골반 앞쪽에 오던지 아니면 정상 쪽에 비해서 유난히 안 내려간다고 하면 뭔가 걸리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쪽 골반에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온전히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윤주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면서도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답니다.
2: 뺏겼죠요, 뺏겼죠요.
5: 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2: 아니야.
5: 됐다. 아이고, 여간 힘드신 게 아니겠어요?
8: 한 명 안을 때보다 훨씬 더 골반에 무리가 좀 많이 가지 않으세요?
2: 어, 많이 가요. 그리고 한 명 안을 때보다 더 뒤로 좀 더 상체도 많이 이렇게 뒤로 적셔지는 자세고. 그치?

0: 두 아이 무게의 한만 약 20kg이니 무리가 가는 게 당연합니다.
1: 이제 데리자. 엄마 힘들어.
2: 알았어. 어야 어야 어야.
1: 엄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알았어.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1: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줄까? 뭐 줄까?
0: 마음 같아선 계속 안아주고 싶지만 몸이 선뜻 따라주지 않습니다.
3: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애기들한테 미안한 것보다 여기 아픈 게 더 크니까 아픈 게 더 짜증이 나요. 원래는 애기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픈 게 또 딱 먼저 보이더라고요.
0: 출산 후 나아질 줄 알았던 골반 통증은 여전히 윤주님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1: 엄마 그 약도 먹자.
4: 약이 왜 좋아하세요?
1: 아,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진통제고요. 이거는 이제 골반 염증의 약이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조금 밤엔 통증이 있어서 저녁에는 한 번 더 진통제를 먹는 편이에요.
4: 그 다른 치료는 안 하고 네. 이렇게 약으로만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1: 아기들 때문에 사실 수술할 시간도 없고요. 항상 이렇게 최후의 수단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내 역할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 라는 지금 그 시도 중이에요.
0: 쌍둥이를 임신한 지 7개월쯤 됐을 무렵 심한 골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윤주님.
1: 이 배가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몸 안에서 이렇게 좀 뼈를 늘리는 듯한 느낌? 누르고 늘리고 이런 느낌이라서 쌍둥이가 너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도 다른 분들도 다 쌍둥이 엄마들이 저 같은 증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4: 시우랑 유건이가 네. 각각 몇 키로로 태어났나요?
1: 유건이는 2.86, 시우는 3.12요.
0: 왜 윤주님과 같이 많은 임산부가 골반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5: 대부분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임산부들이 골반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태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골반도 좀 늘어나야지만 태아를 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골반이 늘어날 수 있도록 뼈와 뼈 사이를 잡아준 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골반이 커지고 자극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0: 릴렉신이란 호르몬은 몸속 콜라겐을 분해하여 골반을 넓히는데요. 임신 5개월부터 체내 분비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골반 관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
5: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골반이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느슨하게 됐을 때 만약에 너무 과도한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 하게 되면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골반 통증을 오랫동안 갖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0: 정확한 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아침 일찍 병원을 찾은 윤주님.
1: 사실 운동을 하는 날에는 더 아픈데요. 예.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방법이 운동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계속 운동을 하는 거고 또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있고 네.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다가 아팠으니까 지금 운동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6: 운동 어떤 거 하셨어요?
1: 이제 일주일에 두 번 풋살 두 시간씩 하고 있고요.
6: 풋살? 네. 뭐 한마디로 너무 강도를 세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특히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네네. 공을 몬다든지 네. 뭐 드립을 하는 거 그런 건 좀 부담될 수 있어요.
0: 예상치 못한 답변에 윤주님도 당황스러운 표정인데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5: 측만도 약간 있어요. 심하진 않은데 척추를 보면 척추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1: 네네.
5: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골반 높이가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 상쇄하려고 높이가 있는데 이거 보면 오른쪽 어깨가 또 올라가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그래서 아마 거울을 이제 옷을 벗고 똑바로 보시면 아마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옷이 좀 이렇게 약간 처질 수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다고 하면 골반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 올라와서 측만증이 있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몸도 어깨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력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힘을 이상 주면 통증 때문에 근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각도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져요. 이런 불균형, 결국에는 근력 저하도 더 뚜렷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좋은 자세, 근력 운동을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5: 네.
1: 파이팅!
0: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5년째 골반 통증을 앓고 있는 재수님은 남편의 성화에도 버리지 않고 유일하게 남겨둔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7: 이걸 좀 어떻게든 간에 거꾸로 하다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있으니까 골반 틀어진 거나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것도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가끔 해줘요.
0: 일시적이지만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믿는 순간이죠. 반대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골반 통증이 최고조에 달할 때도 있는데요.
7: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잠깐 이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5분, 10분 정도 앉았다 이러면은 막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을 하다가 앉은 적도 있고 이제 막 걸레를 집어던진 적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주저앉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해가지고 울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안진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더라고요.
0: 늘 해왔던 일상생활인데 시간이 갈수록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5: 그 통증 자체가 처음에는 심하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심해지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골반에 불균형이 있어도 근육들이 잡아준 역할을 해줍니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골반의 통증을 상쇄해 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골반의 불균형을 잡아줬던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골반 통증과의 사투를 끝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재수님.
8: 네, 안녕하세요. 아프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9: 한 5, 6년 정도? 예, 그때는 조금씩 아팠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렇게
8: 그때 다치거나 그러신 건 없었어요?
9: 제가 한 5년 전에 무릎이 되게 아팠으니까 수술은 한 5년 전에 했고요. 수술하기 전 합치면 한 15년 정도 무릎이 되게 아프고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픈 게 저는 혹시 이 골반에서
8: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 아, 그래서 그런가?
8: 무릎 아픈 거랑. 그 시기도 그거랑 맞잖아요.
9: 네.
8: 근데 지금도 무릎은 아프신 거 아니에요?
9: 네.
8: 해결이 안 됐잖아요.
9: 네.
8: 그러면은 걸을 때도 네. 대칭적으로 걷기가 어렵잖아요.
9: 네. 맞아요.
8: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저 골반 통증의 이유가 될 수 있죠.
0: 그렇다면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8: 척추에서는 골반 높이는 괜찮은데 네. 측만증까지는 아니고 약간 척추가 쉰 건 있어요. 요렇게 좀 쉬었잖아요.
9: 네.
8: 여기 경추랑 흉추. 그래서 요렇게 쉬었네요.
0: 그리고 근력 통증 유발 예민도 검사에서는 왼쪽 6파운드, 오른쪽은 12파운드로 왼쪽에서 더 쉽게 통증을 느낀 재수님. 등척성 근력 측정 검사에서는 왼쪽 16파운드, 오른쪽 21파운드로 왼쪽 엉덩이 근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고관절 가동 범위 측정 검사에서는 왼쪽 신전 18도, 오른쪽 신전 28도로 왼쪽이 더 좁은 가동 범위를 보였는데요. 현재 재수님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5: 왼쪽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셨다고 했고요. 근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기니까 왼쪽 다리를 잘 안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보다도 왼쪽의 근육이 훨씬 약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걸을 때도 앞으로 쭉 나갈 때 엉덩이 근육이 밀어주는데 무릎이 통증이 있게 되면 무릎에 지지할 때 통증이 겁나서 엉덩이 근육을 앞으로 쭉 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 대둔근의 근력 약화가 뚜렷해졌고요. 또 대둔근의 근력 약화 때문에 골반의 비대칭, 아프니까 더 안 썼을 거고 안 쓰다 보니까 비대칭이 더 악화됐습니다.
0: 먼저 제수님의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 송영민 자세 전문가가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7: 제가 이 거꾸리를 함으로 해서 제 느낌에 네네. 골반하고 이 다리의 그 길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좀 이걸 함으로 해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10: 아, 네. 예. 짧은 쪽이 더 늘어나니까 예. 뭔가 맞아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얻을 수 있는데 예. 밑에서 다리를 길게 늘린다고 해도 골반이 원래 위치대로 돌아온다거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느낌은 좋은데 사실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기구는 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 네네.
10: 천천히 이렇게 넘겨봐요. 그리고 첫 번째 동작은 그 팔 힘으로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수평에서 잠깐 머물러줘야 돼요. 조금 익숙해졌으면 뒤로 한 30도 정도 조금 넘겨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넘겨야 돼요.
7: 아, 한 번에 넘어가는 게?
10: 네, 한국 사람들 급해서 못 기다려요. 우리 인체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완전히 180도로 뒤로 뒤집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허리 디스크를 늘리는 효과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근육이 긴장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무리된 각도고요. 약간 경사진 상태에서 한 70도 정도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0: 일어날 때도 신체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원위치합니다.
7: 제가 머리 감을 때도
10: 네.
7: 자세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구부려야 되다 보니까
10: 네.
7: 허리하고 골반 쪽이 되게 통증이 있더라고요.
10: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쪼그려 앉는 자세가 엉덩이 관절이나 골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세거든요. 허리를 제대로 기면 숙이지 말고 샤워하면서 서서 머리를 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꼭 샤워 안 하고 머리 감을 때도 있잖아요.
7: 맞아요.
10: 그럴 때는 내가 서 있는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7: 네.
10: 아주 좋은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한쪽 대각선 쪽에다 놓으신 다음에
7: 네.
10: 여기다가 한쪽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대각선 상에 놓여야 돼요. 한번 네. 자세 잡아볼까요? 그렇게 하면 네. 왼쪽 발 허벅지 근육으로 버티기 쉽거든요.
7: 네.
10: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숙여보세요. 허리를 펴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더 숙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7: 네.
10: 체중이 왼쪽 발과 오른쪽 발로 중심이 이동, 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7: 네.
10: 골반과 허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쪼그리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네,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0: 안전을 위해 미끄럽지 않은 발 받침대를 이용하고 고정될 수 있도록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제수님에게 운전 시 허리 전만을 유지하여 골반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허리 쿠션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사례자는요. 1년 사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단비님인데요.
11: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지금 20kg 조금 넘게 쪘는데
12: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입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 사이즈의 옷이에요. 보통 옷 사이즈. 일반 평균적인 여자들의 사이즈. 원래 그렇게 입었었는데 이제 이거 안 맞죠. 이거 입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0: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골반 통증의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다는데요. 체중의 변화는 골반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5: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골반에 걸리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충격 전달이 커지기 때문에 고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몸도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서서히 늘려서 골반 통증이라든가 몸의 불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체중이 만약에 급격하게 느는 경우라고 하면

0: 근육도 그렇게 빠르게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균형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빨리 늘면 대부분 엉덩이 한쪽이 아프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든지 이런 통증이 생기기 쉽죠.
1: 담비님이 추측하는 골반 통증이 심해진 또 하나의 원인.
2: 항상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오른쪽으로 짝살이 찢게 되고 자꾸 오른쪽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1: 한쪽 다리만 굽히고 서는 일인 짝다리 짓기는 일상이 된지 오래. 골반에서 오는 불쾌한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는데요.
2: 게임이 너무 아파요.
3: 지금 아파요?
2: 응. 아까 혈관이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3: 어디가 아프다고요?
2: 무릎.
1: 담비님이 추측대로 짝다리 짓기가 정말 골반에 무리를 주는 걸까요?
0: 짝다리를 짓게 되면 한쪽 다리에 더 힘을 주어서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골반은 힘을 주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의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짝다리를 짚으면 골반의 불균형 잘 유발합니다.
1: 골반 통증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겪는 담비님 역시 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셨잖아요. 엑스레이. 사진 한번 같이 보면 이쪽 골반보다 이쪽 골반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커 보이잖아요. 그건 골반이 약간 돌아갔다는
4: 말이라서.
5: 그러니까 그렇게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4: 똑바로 서도.
5: 그리고 이제 근력을 쟀는데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지금 크거든요. 근육 엉덩이를 뒤로 차는 그 대둔근의 문제일까. 거기에 뭔가 통증 유발점이 있어서 그 근육 쓸 때마다 아픈 거예요.
1: 검사 결과 왼쪽보다 오른쪽 통증에 약 두 배 더 예민하게 반응한 담비님. 왼쪽 엉덩이에 비해 오른쪽 엉덩이 근력이 더 낮고 고관절 가동 범위 역시 오른쪽이 더 좁았는데요.
0: 골반은 다리에서부터 오는 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한쪽 근육이 불균형이 오면 그쪽의 다리를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을 그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고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 오게 되면 한쪽 골반에 통증이 오기가 쉽죠.
1: 사례자들의 골반 통증 개선을 위해 뭉친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와 송영미 자세 전문가. 과연 세 분에겐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0: 세 분 다 근육 불균형 때문에 골반 통증을 가지고 있고요. 골반 통증의 치료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 특히 엉덩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한 골반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안 좋은 자세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1: 골반 통증에 영향을 준 사례자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1:1 교정에 나선 송영민 자세 전문가.
6: 지금 서서 설거지 하는 자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도 몸이 기대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7: 네, 맞아요.
6: 그래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골반 쪽에서, 허리 쪽에서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붙여주세요, 몸을.
7: 이렇게? 네.
6: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런 이제 지압판 같은 거 이용해서
7: 이렇게.
6: 네, 이렇게 해서
7: 그쵸.
6: 골반 붙이고.
7: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6: 네. 오른쪽에 이렇게 뒤꿈치를 받쳐주시면 뒤꿈치가 올라가죠. 허벅지도 올라가요. 뒤쪽에 있는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막이라고 있는데 뒤쪽을 연결한 근막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교정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7: 네,
6: 이거 자체가.
7: 네네. 그래서
6: 그리고 한쪽만 꼭 받치실 필요는 없고요. 양쪽 같이 받치셔도 돼요. 번갈아 가면서 발 넓게 벌려보실까요? 네, 발 넓게 벌리시고 항상 발은 넓게 벌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숙이는 각도가

0: 줄어드니까
1: 아, 그렇죠. 네,
0: 그 상태에서 골반 붙이고 네, 이렇게 하시면 허리나 골반 쪽 느낌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1: 아, 근데 확실히 몸을 싱크대 쪽으로 붙이니까 네. 몸에 그 지지하는 요 골반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0: 네.
2: 짝다리 짓기에 이어 담비님의 골반 통증을 악화시켰던 또 다른 습관, 바로 신발인데요.
0: 담비님께서 평소에 운동화를 신고 걷기보다는
1: 네.
0: 쪼리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0: 쪼리 신발을 오래 신고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 끝에서 덜렁덜렁거리기 때문에
1: 네, 네, 맞아요.
0: 발을 금방 떨어뜨리게 돼요.
1: 네, 네, 네.
0: 발을 굴리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툭툭 떨어뜨리는 네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1: 아.
0: 내 체중이 땅을 누르면 땅이 또 나를 밀어내요. 그걸
1: 네.
0: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우리 온몸으로 분산시키느냐가 걷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담비님처럼 골반이 불균형하고 또 스트레스랑 통증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한테는 쪼리는 불난집에
1: 아, 더 부채질.
0: 네, 부채질하는 셈이 되겠죠.
1: 네.
0: 슬리퍼를 신게 되면 발을 찰 때 슬리퍼가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발이 경직되면서 중간에 툭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이제 풋 드롭이라고 하는데 발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세하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골반의 불편함이나 무릎의 불편함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쪼리 신발을 신고 걷던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걸어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긴 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1: 네.
0: 자, 쪼리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를 세워서 딛기보다는 앞쪽으로 떨어뜨리게 되고요.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뒤꿈치 가운데 발 중간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발이 세 번의 터치가 일어나는 느낌이 나야 돼요. 골반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반을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폭을 반뼘 정도만 직선 운동으로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앞으로 좀 더 뻗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템포가 길어지죠?
1: 네.
0: 그러면 제 머리랑 몸통 위치를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1: 네,
0: 약간
1: 네,
0: 리드미컬하게.
1: 이렇게, 이렇게.
0: 네, 이걸 척추가 되게 좋아해요.
1: 아.
2: 골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행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은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쌍둥이 육아에 최선을 다하던 윤주님입니다.
0: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아이들 안으실 때는 어떤 식으로 안으시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 많은 자세 중에서도 아이를 안을 때 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3: 자, 엄마를?
0: 지금 이제 들 때도 배를 약간 내밀고 계시고
3: 네네.
0: 허리를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네.
2: 아이를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세가 골반에 무리를 덜 줄까요?
0: 자, 일단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고요.
3: 네.
0: 네. 앞쪽에 아이를 두시고 허리를 펴세요. 의식을 하세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받치세요. 그다음에 몸에 이렇게 가깝게 밀착시키면서 키를 크게 하면서 네, 하체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네. 발을 이제 넓게 벌리시고 엉덩이 근육 힘주고 아랫배 힘주시고 어깨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중심을 좀 더 편안하게 안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3: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아기가 뒤로 꾹 넘어갈까 봐 이렇게 항상 안았거든요. 배로 받치고.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좀 많이 무리가 됐는데 일어날 때도 이게 조금 더 편해요. 편하고 두 다리가 지금 앞뒤로 중심을 잡으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균형감이 생기고.
2: 예전보다 자세가 편안해 보이죠?
3: 확실히 골반도 지금 통증이 덜하네요.
0: 그러니까 아이를 안을 때
3: 네.
0: 이런 식으로 드는 자세가 이게 고관절 앞쪽
3: 네.
0: 인대를 늘리는 자세예요.
3: 아.
0: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또 안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 찌그러지면서 힘줄만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아랫배 힘을 주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들으면 아무래도 지금 고관절 앞쪽이 많이 자극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3: 네네.
0: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3: 아.
2: 그리고 육아로 인해 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었던 윤주님.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 이 자세 자체는 고관절이나 골반 입장에서는 비틀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할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 소파 보시면 앞에 이렇게 작은 쿠션들 있죠?
3: 아, 네.
0: 저걸 이용해서 엉덩이 높이를 높여주면 됩니다. 한 3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내가 좀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3: 저 그냥 이대로 그냥 네. 앉아버립니다.
0: 네, 앉고 아. 양반다리하고 허리 살짝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이
3: 네, 훨씬 편해요.
0: 네.
3: 다리에 대해 제 무게가 다리에 실리는 것도 굉장히 덜하고 다리 움직임도 좀 제가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이 자세 자체도 고관절을 어느 정도 압박은 해요. 그런데 엉덩이가 아주 바닥에 있는 상태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 생활을 하신다면 엉덩이를 이렇게 쿠션으로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를 높여주면 허벅지 뼈가 다시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겠죠?
3: 네.
0: 각도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정도만 내려가도 고관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덜해집니다.
3: 골반이 좀 편해져서 그런 건지 아까는 허리도 그냥 이렇게 되고 어깨도 이렇게 안 쏘르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네. 그냥 이렇게 펴져요.
0: 발과 무릎보다 이제 골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기 쉽고 네. 그래서 이제 허리를 펴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거죠. 엉덩이를 높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무릎보다 엉덩이를 높여라.
3: 아...
2: 생활습관 교정에 이어 세 분에게 공통으로 처방된 솔루션은 골반의 안정화를 돕기 위한 세 가지 운동법입니다.
0: 일단 그런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골반의 균형을 회복하는 교정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복숭아뼈 기준으로 다리 길이를 한번 볼게요. 다리 길이를 봤더니 오른쪽이 짧아지고 왼쪽이 길어져 있어요.
2: 육안으로도 차이가 뚜렷한데요.
0: 선장관절을 회전축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고관절의 위치는 천장관절보다 앞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쪽은 허벅지뼈가 기능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길다고 느낍니다. 골반 불균형에서 오는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이 다리 길이 차이를 이제 기능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워서 수건 받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 보고 한번 누워보실까요? 그러면 오른쪽이 짧아졌으면 이쪽 골반 틀어진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단단하게 말았거든요. 이걸 이제 골반 쪽에 받치면 돼요. 이 골반 뒤쪽 뼈 있죠?
3: 네.
0: 거기를 수건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기 위해서 무릎 구부려보실까요? 여기 이 뼈입니다. 여기에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살짝 대주세요.
3: 이렇게 대각.
0: 그러면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있죠, 수건이.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왼쪽은 어디를 받치냐면 예, 엉덩이 쪽을 받치는 거예요. 무릎 구부린 다음에 네, 엉덩이 뼈 있는데 아래쪽.
3: 아, 여기 엉덩이.
0: 네. 항상 그 좌골이라고 하는 부위. 그 뒤쪽에다 받치는 거예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가 앞쪽도 벌어지지만 그 뒤쪽 갈비뼈 있죠. 등 쪽에 있는 갈비뼈들이 바닥을 더 누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 교정 자극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뇌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가 짧아진 오른쪽을 골반을 앞으로 돌려주면서 다시 기능적으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극입니다. 왼쪽은 골반을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기능적으로 길어진 다리를 짧게 균형을 회복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골반의 균형을 회복시킨 다음 근력 강화 운동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건 교정 스트레칭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다시 한번 엎드려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2: 기능적 다리 길이에서 차이를 보였던 윤주님, 과연 변화가 생겼을까요?
0: 지금 복숭아뼈 길이가 서로 같아졌어요.
2: 우와, 정말 같아졌는데요? 담비님과 재수님 역시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하죠?
0: 수건을 이용한 교정운동은 근육 불균형으로 골반이 기울어진 걸 반대로 기울어지게 만들면서 근육 불균형과 골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한쪽으로만 다시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같아지거나 골반의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 두 번째로 실시할 공통 솔루션은 골반의 안정화를 위한 등척성 근력 운동입니다.
0: 이번에 하실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거든요. 네. 등척성은 마치 병밀기처럼 근육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담비님처럼 이제 지금 현재 골반이 불편하시거나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근력 운동이에요.
1: 네.
0: 자, 우선 다리를 90도로 한번 들어 올려 보실까요?
1: 네.
0: 일단은 청소대를 이용해서 한쪽은 뒤어벅지 있는 쪽에 걸치고요.
1: 네.
0: 한쪽은 앞허벅지 있는 쪽에 걸치는 거예요.
1: 네.
0: 그 다음에 양손으로 청소대를 잡아보세요.
1: 네.
0: 오른쪽은 당기는 방향으로 밀어주고요. 왼쪽 다리는 내리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서로 교차하겠죠?
1: 네.
0: 이 손으로 잘 잡고 5초 동안 지그시 힘을 줘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교차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2: 청소 밀대를 이용한 등척성 근력 운동은요. 5초씩 좌우 번갈아 가며 총 20회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답니다. 마지막 공통 솔루션은 밴드를 이용한 브릿지 운동인데요.
0: 자, 여기에서 이제 밴드를 걸 거예요. 벌써 여기 힘이 들어갔죠? 엉덩이 옆쪽이. 이게 중둔근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내 근육 만져보세요. 네, 여기가 단단해졌죠? 자, 다시 손 위에다 올리시고 자,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은 유형으로 엉덩이 들어올리세요. 엉덩이 근육하고 골반 옆쪽에 힘이 들어가요. 거기를 핵심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내가 걷거나 골반 불안정할 때 잡아주는 근육들이에요. 나를 살리는 근육. 내릴 때마저도 이 긴장감을 유지하시고 이번에 익숙해졌으니까 자, 꼬리뼈가 닿는 순간 그대로 올라오세요.
2: 중둔근과 대둔근을 단련하여 골반 통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동작으로 10회씩 3세트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지금 앞에 했던 두 가지 운동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4: 아, 이거 하기 위해서?
0: 네,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브릿지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엉덩이 근육을 수축을 하면 고관절을 외회전을 만들어요. 세 분 고관절의 자세를 보면 내회전된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대둔근을 활성화시키면 고관절도 외회전을 시킬 수 있고 엉덩이 근육 그 자체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골반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단련시켜야 되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2: 귀하신 몸을 지키기 위해 2주 동안 골반의 안정화를 돕는 운동과 교정받은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도록 했는데요. 성형민 자세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솔루션 기간을 보낸 3명의 사례자에게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찾은 병원.
5: 지난번 찍은 사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4: 네.
5: 이제 골반에 부담을 적게 해주는 자세들을 하다 보니까
4: 네.
5: 그럼 몸에 이제 골격이 좋아지잖아요.
4: 네.
5: 그러면 이제 목에 이런 일자목 있던 것도 없어질 수 있죠. 충분히.
4: 네.
5: 이게 골반이 골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4: 네.
5: 골반의 문제를 잡으려고 몸의 자세를 잘하면
4: 네.
5: 척추나
4: 네.
5: 경추까지 포함해서
4: 네.
5: 이런 척추의 망곡도 좋아져요. 네. 거의 정상 망곡이 됐어요. 네,
4: 제가 봐도 예, 그전에는 이 허리나 골반 쪽에 파스를 진짜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을 붙이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2: 다른 검사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재수님.
5: 눌렀을 때의 압통 정도를 보는 게
4: 네.
5: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그전에는 6만큼 눌러도 통증이었는데 왼쪽 엉덩이를 16파운드까지 네. 압력을 줘도 그제서야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4: 네.
5: 그전에는 살짝만 눌러도 아팠는데 지금은 더 세게 눌러도 통증이 주는 거죠.
2: 이외에 등척성 근력 검사에서는 약했던 왼쪽 엉덩이 근력이 약 12파운드 이상 상승했고 고관절 가동 범위에서는 왼쪽 신전이 10도 이상 넓어졌습니다.
5: 대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나 이제 인대 네. 이런 것들이 예비내져 있어가지고 네. 관절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통증 유발점들이 사라지니까 네.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6: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이게 놀랍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5: 수고 많으셨어요.
6: 네.
2: 다음은 윤주님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7: 첫날에는 솔직히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3일차 됐을 때 제가 좋아진 거를 확 느낀 게 어머 나 지금까지 진통제를 안 먹었네 그때 딱 느낀 거예요.
5: 그다음에 그 운동 좀 센 운동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7: 저희 풋살 팀에는 말을 하고 뭐 키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운동을 하고
5: 한 번에 힘을 확 주는 네네. 아니면 이제 뭐 고관절에 안 좋은 네네. 그런 운동은 좀 줄이신 거고
7: 조금 줄이고
5: 사진을 찍었잖아요.
7: 네네.
5: 사진 찍은 거 봤는데 네 측만이 좀 감소한 듯 보여요. 약간 자세 교정을 계속 꾸준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뭐 6개월, 1년 지면은 정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력은 왼쪽은 지난번에 아프셔가지고 근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력이 이제 지난번에 왼쪽이 8.9였다가 36.5로 몇 배 좋아졌어요?
7: 그때는 아예 안 올라가죠.
5: 사실 어려웠었죠.
7: 네, 네.
2: 첫 검사에서는 현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였죠.
5: 힘 드신 거예요? 관절 가동 범위도 35에서 46으로 33에서 45, 10도 이상 10도 이상 달라지면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느끼는 통증 자체가 많이 줄었죠. 네. 일상생활 중 통증이. 그래서 뭐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죠. 애기 둘을 키우다 보니까 자세도 안 좋아지고
7: 자세가 정말 안 좋았구나. 요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네.
5: 이제 자세 잘하시면 아마 또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7: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엄청 많이 빠지셨네요. 체중을 그 짧은 순간에
8: 덜 먹고 더 네. 조금 움직이고
5: 더 많이 움직이고
8: 네 그렇죠.
5: 더 많이 저쪽에 한번 가보시면
8: 네.
2: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예전보다 줄어든 단비님 뒤이어 등척성 근력 검사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근력은 전부 다 떨어졌는데요.
5: 신전은 20도예요. 20도.
9: 지난번에 35도였거든요.
5: 그 지금은 20도밖에 안 되는데.
2: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5: 일단 어떤 운동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가 궁금해서.
8: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힘을 주는 것을 했거든요.
5: 네.
8: 교체해서 이렇게 다리.
5: 그건 얼마나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하루에? 그 운동은?
8: 하루에 총 2분.
5: 2분? 근데 이제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다 듣고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브릿지는 하루에 한 몇 분이나 하셨어요?
8: 2분 미만.
5: 2분 미만, 네. 사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8: 네.
5: 그렇죠.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3, 40분을 해야 돼요.
8: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왜 네. 통증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5: 그전에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교정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도 많이 영향을 있죠. 체중만 줄여도 관절이나 근육에 걸리는 부하를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이 통증이 감소되는 거를 잘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8: 이제는 그러면 근력 운동까지 해서 근력을 늘려서 통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꼭 해보겠습니다. 네,
5: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골반 통증 좀 감소합니다.
8: 아, 예, 네, 감사합니다.
2: 내 몸을 울고 웃게 하는 것, 나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7: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 지금 엄청 행복해요. 그냥 다 좋아요.
6: 주위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냐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몸이 안 아프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10: 운동할 때도 기분이 좋고 좀 자신감이 있고

심각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골반 통증을 일으키는 나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또 골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골반 통증을 해서 괴롭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쉽니다. 숨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숨과 호흡.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숨이 위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수술로 호흡곤란을 겪을 때, 그리고 근육병 등 희귀질환으로 폐가 눌리면서 숨을 쉴 수 없는 환자들.
1: 다시 이제 숨 쉴 수 있는 줄 알고 호흡기 떼니까 숨을 쉴 줄 모르는 거예요.
2: 숨을 쉴 때요, 막 일하는데 청술증이 와가지고 파랗게 이러지, 기절해가지고 그 정도로 급박했었어요.
3: 목관을 이제 심고 인공호흡, 이 호흡기 이거를 이제 달고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0: 자기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목에 기도를 열어 인공호흡기를 연결합니다. 이때부터 환자나 보호자들의 깊은 절망이 시작됩니다.
4: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하지만 호흡 재활을 통해 이 절망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4: 순익관이죠, 순익관. 호흡기를 이 사람은 매일 써야 돼. 지금부터 이 환자는 호흡기를 뗄 수가 없어. 지금부터 계속 써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필요 없는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0: 환자에 맞춰 호흡 재활을 하면 인공호흡기를 뗄 수도 있다. 반드시 기도를 절개하지 않고도 호흡이 가능하다. 20여 년 전 국내 호흡 재활 분야를 개척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숨길을 열어주고 있는 강성웅 교수. 편안하게 숨통을 키워주는 호흡 재활이란 어떤 치료일까요? 기관 절개를 하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숨을 쉬고 있는 환자. 기도에 흔히 목관이라 불리는 기관 절개관을 시술해 코나 입이 아니라 절개 구멍을 통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2: 숨이 안 되니까 열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1: 기도 절개는 안 하시고 코에다가만 이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잠잘 때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이 안 되셨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0: 마스크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기관 절개까지 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라 더욱 조심했지만 결국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아이고 이제 잘 지나갔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 때 갑자기 막 가래가 막 이렇게 차면서 뭐 호흡이 막 안 되면서 그 시간이 불과 한 20, 30분뿐이 안 되더라고. 119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일단 기도관 삽입을 했죠. 입으로 기도관 삽입을 해서 일단 열어서 호흡을 일단은 튀어놓고
2: 얘기하는 습도가 여기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0: 심한 호흡곤란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하고 기관 절개까지 할 수밖에 없었지만 환자 상태에 맞춘 세심한 호흡관리는 부족했다는데요.
1: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이 숨 쉬는 것이 너무 가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화난다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어떤 선생님 좀 이 기계나 뭐

0: 좀왜 그런지를 알아봐 달라 해도 누구 하나 정확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1: 재활 의학 중에서도 호흡 재활 분야에 독보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한 강성훈 교수. 환자는 이곳에 오면서 호흡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2: 호흡은 안정이 되셨죠? 여기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 안정이 되신 건가? 아니, 어쨌든 여기 좀 손을 댄게 조금 안 맞게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교정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코로나 앓고 나면 이게 그 폐섬유화가 돼가지고 그 이제 추가로 이제 폐에 어떤 병이 또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는 없어요. 괜찮, 다행히. 요번에 요, 그, 고비 넘기고 나면은, 좀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이거 막을 수 있는지 해볼게요. 예?
1: 앞으로 목에 뚫어놓은 기관 절개관을 뗄수 있도록 호흡 재활 치료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2: 아시겠죠?
1: 호흡 재활이란
2: 지금
1: 어떤
2: 안정이
1: 치료를
2: 되신 거
1: 말할까요?
2: 있으니까 됐고, 우리가 이제.
1: 우리는 하루 2만 5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살아갑니다. 호흡이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 교환을 통해 생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슴 아래쪽에 있는 횡경막과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루게릭이나 근육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의 경우 근육들이 마비되고 호흡근육까지 약해지면서 만성적으로 호흡량이 부족하게 돼 여러 호흡곤란 증상을 겪습니다. 또한 기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래 배출이 어려워져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호흡재활이란 호흡기능 장애로 숨쉬기 힘든 모든 증상들을 완화시켜 호흡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포괄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2: 다리가 마비가 와서 이동을 못하는 분들은 휠체어를 써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이분들이 호흡이 약해서 이제 자가호흡으로 호흡을 감당을 못하니까 호흡도 보조를 해서 휠체어를 타고 모든 그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할수 있듯이 인공호흡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0: 그렇게 막 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막 긴급하게 여기까지 몇 분이면 오느냐 해서 응급실에 와보니까 벌써 재활과 여기 호흡 재활과 선생님들이 벌써 오셔가지고 이미 다 들었더라고,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치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으면 우리 뭔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1: 환자의 호흡은 이곳에 온 순간부터 철저하게 관리됐습니다. 호흡 재활의 필수적인 수치들을 토대로 호흡 상태를 평가받고 호흡기 보조를 받으며 편안한 호흡을 찾았는데요. 이제 목관을 뗄수 있도록 호흡 재활을 하게 됩니다.
0: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말라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지금 한 3kg는 제 생각에는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3: 숨을 못 쉬어서.
0: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가 왜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최고래. 최고라고.
2: 우리가 이제 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호흡기를 써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의사가 주치의가 이거는 밤에만 쓰십시오. 그다음에 뭐 밤에 쓰고 낮에만 2시간 쓰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그냥 호흡기 쓰세요 하고는 환자한테는 엄청난 차이예요.
1: 강성훈 교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루게릭병 등 신경 근육계 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몸만 움직이기 불편한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문제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오늘 승원 씨는 호흡기를 휠체어에 싣고 병원에 왔는데요. 호흡기는 환자의 호흡 상태에 따라 다르게 조정됩니다.
2: 그저 호흡기 수첩 좀 줘봐요.
1: 승원 씨에겐 없어서는 안될 인공호흡기. 강 교수는 호흡기 작동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이게 뭐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이게 호흡기 압력이 중간에 많이 높았어요.
3: 이게 뭐 바꾸고 나서 8월달이랑 9월달, 9월달도 높은데 10월달 거는 좀 괜찮은데.
1: 숨소리도 들어봅니다.
3: 지금 이게 편하게 쉬는 거야?
4: 네, 괜찮아.
3: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5: 그리고 저녁에 잘 때.
1: 숨쉬기를 걱정해야 하는 30대 청년. 근육병 때문에 척추가 많이 휘었습니다. 근육병은 자라면서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없어지는 희귀질환입니다. 처음에는 팔과 다리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점차 척추가 휘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해 휠체어에 앉게 될 무렵에는 호흡 근육마저 약해집니다. 폐활량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호흡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심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2: 근육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근육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환자가 이 척추를 지탱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이게 휜단 말이에요. CT를 찍어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만 휜 게 아니고 좀 꼬여요, 이렇게. 이게 꼬이면서 폐를 누르게 됩니다. 폐를 누르게 되니까 폐는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폐를 누르게 되면은 그 눌린 부분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근육도 약한데다가 폐 기능도 일부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호흡 장애가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1: 조용한 집안엔 승원 씨가 숨을 쉬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승원 씨가 호흡기를 낀 것은 16살 때부터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승원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누워서만 지낸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승원 씨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근육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낀 것은 한창 뛰어놀 7살 무렵. 그러다 점차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6: 계단 올라올 때 막 뛰어 올라오잖아요, 그 나이에는. 근데 승원이는 무릎을 짚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 신우가, 야, 장난식으로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야, 쟤는 왜 저렇게 무릎을 저렇게 짚고 올라오니? 막 이상하다. 한번 병원 가봐라.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육병이라고. 검사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병이 걸리면 그때만 해도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그래갖고 20살까지 뿐이 못 산다고 그랬었어요.
1: 믿을 수 없는 진단에 엄마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엄마의 시간을 온전히 승원 씨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6: 휠체어 태우고, 그리고 제가 승원이를 처음엔 자전거 태워가지고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6학년까지는 졸업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4층까지 걷고 올라가고.
1: 근육병은 단순히 척추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줄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호흡 근육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폐를 한껏 늘려서 숨쉬지 못하다 보니 호흡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좋다는 것은 뭐든지 찾아다녔던 엄마. 우연히 호흡 재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6: 옛날에는 호흡기가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호흡기를 이제 빨리 끼면 이제 폐가 안 망가진다고 그래갖고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제 호흡기를 끼고 나니까 이제 애가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운 좋게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강성호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게 됐어요.
1: 그때 호흡기를 끼면서 부족한 호흡량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호흡곤란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치료를 한 겁니다. 그 덕에 호흡기를 쓰는 20년 동안 호흡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호흡마비는 없었습니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에 마우스를 쥐고 누워있는 승원 씨. 이승원 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인터넷 연예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승원 씨는 컴퓨터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올립니다. 제법 손놀림도 빠릅니다.
1: 2년 됐어. 2년 돼가요. 그러니까 승원이가 지금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부터 애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얼굴 좀 혈색도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더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눈이 자기 일이고 사는 것 같대요. 자기 일이 있어갖고 자기도 처음에는 막 되게 좋아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한대요. 승원이한테.
0: 엄마는 호흡 훈련도 열심입니다. 매일 엠부 호흡기를 짜주며 승원 씨의 폐가 굳지 않고 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 다섯 번이요.
0: 매일 밥 먹듯이 꼬박꼬박 호흡기를 한 지 20년 동안 큰 호흡장애 없이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1: 승원에 대해서 운동시키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그걸 집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승원이는 폐가 일단 호흡이 좋아야지만 생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그리고 풍선도 많이 불고.
2: 이분들은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잠시 호흡기를 쓰는 그런 분들,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틀려요. 이분들은 인지기능이라든지 판단력, 이런 거 모든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그 호흡기를 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어? 호흡기 못 돼? 그럼 호흡기 달고 살아야 되네? 그러면 식물인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환자분들은 어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0: 호흡기를 쓴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몫의 일을 찾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 호흡 재활의 치료 과정을 믿으며 승원 씨 곁을 씩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 또 고맙게 아직까지 또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요. 고맙게. 항상 고맙지 않아요. 그거.

0: 기침 유발이고요. 공기가 이렇게
1: 루게릭이나 근육병 등 난치성 신경 근육계 질환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태용 씨가 이 호흡 재활 센터를 찾은 것은 경추 수술 후 발생한 호흡 부전 때문입니다.
0: 들이마시고.
1: 당시만 해도 기관 절개를 통해 24시간 호흡기를 써야 했지만 지금은 밤에 잠을 잘 때만 호흡기를 연결해도 될 정도로 호흡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경추 수술 후 팔다리의 마비가 심해졌고 호흡마저 어려워져 결국 기관 절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호흡곤란이나 호흡마비가 오면 인공호흡기를 통해 공기를 공급해줘야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기도삽관입니다. 기도삽관은 후두경으로 기도를 노출시켜준 뒤 기관 내부에 튜브를 삽입합니다. 그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인공환기를 하며 호흡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장기간 기도삽관 상태를 유지하면 기도가 손상되기 때문에 보통 2주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2주 후에도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폐렴 등 합병증이 지속될 경우 또 삼킴 기능이 떨어져 사례가 자주 들릴 가능성이 있으면 기관 절개를 하게 됩니다. 기관 절개는 후두 앞쪽 기관에 구멍을 뚫고 짧은 튜브를 넣은 다음 원활하게 숨을 쉬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2: 그 일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숨통에 구멍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기를 연결해서 그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자가호흡이 없다.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환자를 판단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지속이 되고 환자가 만약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0: 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서 회복을 해요. 일시적으로 그 악화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호흡이 살아납니다.
1: 기관 절개를 한 모든 환자들의 소망은 목에 연결돼 있는 관을 빼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관 절개를 한 지 넉 달째 이태용 씨는 오늘 드디어 목에 꽂혀져 있는 기도 절개관을 제거합니다.
2: 지난번에 교체할 때가 똑같아요. 예?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드레싱은 바로 할 거지. 드레싱.
1: 기관 절개로 생긴 구멍은 살이 차오르면서 며칠 사이 다시 아무는데 그동안 공기가 새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2: 기침해 보세요. 하나, 둘.
1: 기침을 잘해야 가래 같은 분비물을 잘 배출해 폐렴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폐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이 성대를 통해야지 이제 말이 나오는데 기관절개 관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제 뭐 보호자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뭐 의료진하고도 소통이 잘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관절개관이 이제 기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 기관절개관 때문에 계속 이제 가래가 생기는 거죠.
3: 알려드릴게요.
4: 아이고, 훨씬 좋다.
3: 그래요?
4: 네. 훨씬 편하고 좋아요. 많이 편하고 좋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네.
1: 목관을 제거한 이태용 씨는 이제부터 코 마스크를 통해 호흡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기도 절개관을 제거하고 숨을 쉬는 것만 해도 살것 같습니다.
4: 아유, 뭐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지 편하고 좋죠, 지금. 목관이 용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세번 바꿨거든요, 이번까지. 예, 세 번을 바꿨는데 용도가 다 달랐어요. 지금 여기 와서 뭐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예, 여기 교수님이 바로 빼신 거예요.
1: 목관을 떼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치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호흡 재활을 통해 마스크 인공 호흡기로 하루 몇 시간만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침대에 누워만 지내던 환자는 재활 치료를 받거나 다른 활동이 가능해져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4: 뭐 천국에 온 기분입니다.
1: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줄이야.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김옥화 씨는 뇌에 지주막하라는 부분에 출혈이 생겨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5: 이렇게 지금 조금 하얗게 조형된 부분들이 다 출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출혈이 있었고, 여기 지금 이런 게 뇌관이라고 해서 이제 숨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출혈이 주변으로 있으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숨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호흡곤란이 생기세요. 그래서 즉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망하실 가능성이 3분의 1. 환자가 사망을 바로 하세요.
6: 숨 먼저 들이마셔 볼까요? 쭉. 마시셨나요?
5: 네.
6: 그리고 나서 뱉을 거예요. 쭉. 이제 뱉으시고, 다섯, 뱉으시고, 여섯,
1: 몸이 마비되는 것과
6: 위에
1: 함께 호흡 장애까지 찾아왔던 김옥화 씨는
6: 올라가요.
1: 목에 기관 절개를 하고
6: 뱉으시고, 네,
1: 인공호흡기에
6: 여섯,
1: 의지한 채
6: 그렇죠.
1: 지냈습니다.
6: 잡으시고, 하나. 그렇죠. 내리시고, 둘.
7: 갈비뼈를 제가 잡은 건데요. 갈비뼈가 환자분들이 들숨과 날숨을 하실 때 갈비뼈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 있는데 환자분들의 폐 전체적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더.
1: 호흡 재활 치료는 호흡 근육 기능을
6: 뱉고,
1: 보완해줘 호흡에
6: 그렇죠.
1: 긍정적인
6: 다시
1: 영향을
6: 둘.
1: 주는데요.
6: 더.
1: 김옥화 씨는 이제
6: 그리고
1: 잠시
6: 쉬셨다.
1: 인공호흡기를 떼고 지낼 수
6: 그렇죠.
1: 있을
6: 또
1: 정도로
6: 쉬셨다.
1: 호전됐습니다.
6: 더.
8: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예, 몸도 여기, 뭐, 걸을 때도 숨덜 차고.

0: 말소하세요, 지는.
1: 환자분이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당장 요 기도 절개관을 막지 못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이제 떼는 연습을 보통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낮에는 호흡기를 뗄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정말 24시간 이렇게 이상 뗄수 있는지 호흡기 이탈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제 타 병원에서 해봤는데 그게 잘안 되신 거죠. 이번에 사실 제가 호흡기를 떼거나 목간을 막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둘다 하게 되셔가지고
2: 너무너무
1: 너무
2: 좋아.
1: 좋으시죠?
2: 우리
1: 네.
2: 식구들 다 좋아하고 지금.
1: 그러니까 아셨죠? 네.
3: 호흡기를
1: 뗄
3: 완전히
1: 거면 좀
3: 떼고
1: 떼시고
3: 오늘은
1: 편안하게
3: 기도
1: 기도해
3: 절개관을
1: 주세요.
3: 제거합니다.
1: 네. 기도 안에서 이제 기도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관이었어요.
4: 어디로 공기가 어떻게?
1: 여기 이제 이렇게 빠지면 여기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도 공기가 통할 수가 있어요, 요 관은. 그래서 추후에 기능이 많이 좋아지신 분들은 요걸로 바꿉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 이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1: 이렇게
3: 좀더 자유로워졌습니다.
1: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훈련할 때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 환자들은 확실하게 이제
3: 이처럼
1: 셀을
3: 호흡
1: 활용을
3: 재활은
1: 해서
3: 다양한 기법과
1: 이제
3: 기구를
1: 안전하게
3: 활용해
1: 하고,
3: 환자의
1: 나머지는
3: 호흡
1: 이거는 이제
3: 상태에
1: 지금
3: 가장 적합한
1: 제가
3: 방법을
1: 이제
3: 찾아
1: 사용이
3: 편안하게
1: 가능하기
3: 숨통을 틔워줍니다.
1: 때문에 이렇게 막는 겁니다.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여기 조금 웃어 잠깐만요.
0: 고맙습니다.
1: 네.
0: 제가 교수님도 잘 만나가지고
1: 네.
0: 여기까지인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제 1년 넘었으니 같아요.
1: 그러니까 거의 1년 그 1년 4개월?
0: 1년 2개월.
1: 1년 2개월.
0: 예.
1: 1년 2개월 만에 지금 막으신 거예요.
0: 네, 갈래.
3: 편안하게
1: 엄마
3: 숨을
1: 아니면
3: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4: 이제
3: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0: 1년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5: 호흡기 달고 나온 다음에 저희가 봤는데 나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숨쉴수 있는 줄 알고 호흡기 떼니까 숨을 쉴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태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때는 예, 신랑도 휠체어만 타도 좋겠다. 휠체어 타는 사람만 봐도 부러워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까지 떼고 나니까 눈물 날것 같아요, 사실. 예.
3: 김옥화 씨 병간호를 했던 손희 시누이는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맞이한 이 순간이 그야말로 감격스럽습니다.
0: 언니, 고생했어.
6: 아이고, 얘만 이제 좋아 좀 봐야.
0: 이거는 이제 좋아지니까 남았겠다.
6: 애써.
3: 기관 절개관은 불편하다고 임의로 떼거나 누구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환기 상태가 중요해요. 이산화탄소랑 산소포화도 보는 그 수면 중에 그 환기 상태를 보거든요. 호흡기를 이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이렇게 평균값은 27, 가장 높을 때는 43으로 괜찮으셨어요. 환기 상태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다음 날부터 호흡기를 떼는 훈련을 시작한 거죠.
3: 환자의 호흡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인공호흡기를 뗄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한 것이 호흡 근육과 폐활량, 그리고 산소 포화도와 이산화탄소 수치입니다.
7: 환자의 자가호흡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보기 위해서는 환자 몸에 이제 이산화탄소 수치하고 산소 포화도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환자 호흡이 지금 충분한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모니터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귀에다가 부착을 하고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으면은 쭉 이산화탄소와 산소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피검사로 나오는 수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3: 이외에도 호흡 재활에는 여러 검사들을 활용해 환자들의 호흡을 평가합니다.
8: 마시고 참고 마시고 참고 마시고
7: 최대 주입 용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호흡 재활 분야에서만은 특수하게 측정하는 호흡 평가 방법입니다. 폐활량이라는 거는 환자가 스스로 숨을 들이쉬어가지고 내쉴 수 있는 공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 주입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환자의 폐에 넣을 수 있는 공기 양,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생각합니다.

0: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연하 기능, 즉 삼킴 기능입니다.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년 넘게 기관 절개관을 떼지 못했던 김옥화 씨. 조영제를 섞은 음식을 먹고 식도로 잘 넘어가고 잘 삼키는지 검사했는데 쉽게 삼키지 못합니다.
2: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이게 식도로 해서 잘 넘어가는지, 안 그러면 이게 그 옆길로 빠져가지고 이제 폐로 내려가는지, 폐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폐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기관 절개를 하고 있는데 폐렴이 생겨서 계속 그 가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석션하면 돼요. 여기 이 기관 절개관을 통해 석션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만약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막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1: 삼킨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스스로 기침을 해서 가래 등의 분비물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절개관을 통해 수시로 흡인해야 합니다. 한편 호흡 재활로 연하 기능이 좋아진 김옥화 씨. 이제는 음식물을 잘 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래 등의 분비물을 잘 배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 기관 절개관을 뗄 수 있었던 겁니다.
4: 숨 쉰다는 게 사람이 내 일상에서 숨 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소중하다는 걸 못 느껴봤는데 뭐 구멍에 밥 넘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 예, 내 몸의 모든 기관이 다 기적인 것 같아요. 예.

0: 우리의 일상 속에는 호흡 재활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관 절개관을 떼고 마스크 호흡기로 호흡 재활을 하고 있는 민병일 씨. 지난 8월 난간에서 실수로 미끄러진 것이 그만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 1m 높이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시고 나서 이제 목척추가 꺾이면서 척수가 손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부위가 경추 3, 4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깨 이하 사지마비가 오셨던 분입니다.
0: 떨어지면서 목을 다쳤는데 왜 호흡까지 어려워진 걸까요? 환자는 충격에 의해 목뼈인 경추와 그 안에 척수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 안쪽에는 중추신경인 척수 등 중요한 신경조직이 들어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또는 각종 질환으로 척수가 손상되면 운동과 감각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호흡운동을 담당하는 횡격막의 손상 정도입니다. 경추 1, 2번 신경을 다치게 되면 사지마비와 완전 호흡 부전이 일어나게 되고 경추 3, 4, 5번 신경이 다치면 횡격막 기능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초기에는 호흡 보조기가 필요합니다.
2: 제가 가래 좀 빼드릴게요. 먼저 공기가 이게 좀 세게 나오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네. 시작을 할게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 피칭. 숨 크게 들이마시고.
0: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는 자기 힘으로 가래를 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침 유발기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래를 빼줘야 합니다. 가래를 적극 제거해 주는 것도 호흡 재활에서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2: 하나, 둘, 피칭.
1: 폐렴은 폐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폐에 염증이 생겨서 가래가 많이 생기는 그런 건데 기침이 약하게 되면은 가래가 계속 이제 배출이 안 되고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래라는 거는 그 안에 다 균덩어리란 말이에요. 균덩어리가 이제 몸에 잠재돼 있으니까 그게 계속 그 균이 그 더 증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폐렴이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0: 경우도 있어요. 기관 절개관을 떼고 기쁘게 퇴원했지만 폐렴 때문에 다시 입원하게 됐는데요. 편안한 호흡을 위해 기관 절개관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까지 모두가 호흡 재활 치료입니다.
1: 근데 이제 문제는 필요 없는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되게 의료진이 이 환자가 폐기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호흡기를 떼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이 딱 서면은 거기서 대부분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호흡잘 전문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침이 약해도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관 절개관을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잘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0: 1986년 국내 최초로 근육병 클리닉을 개설한 은사의 뜻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국내 호흡 재활 치료의 문을 연 강성웅 교수. 환자들을 위해 값비싼 인공 호흡기를 대신할 수 있는 간이 호흡기들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1: 우리가 이제 의료 기계 그러면 그냥 하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그런 아주 힘든 치료를 위한 것 이런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은 환자한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그 이런 기계들로 혜택 받는 환자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0: 기관 절개 환자들을 위해 휴대용 기침 보조 기구를 고안하기도 하고 기침을 할 수 없어 가래를 제거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침 보조 기구를 만드는 데 기술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희귀 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호흡기와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넣어달라고 주장한 것도 강 교수입니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 근육병 환자에겐 의료비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 희귀 약물이 근육병 환자한테는 호흡기다. 호흡기를 쓰게 되면은 그 약물 비용이나 이거 좀 비싸지만은 그거 대비해서 얻는 효과가 나쁘진 않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환자들은 그냥 두게 되면은 조금씩 나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

0: 믿어진다 더 이상.
1: 눈을 깜빡깜빡. 형진 씨는 컴퓨터로 글씨를 쓰며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0: 오케이라고. 이제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다 형진이 눈동자 그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지, 여기다.
1: 형진 씨는 안구 마우스에 초점을 맞추며 출근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으로 마우스를 대신할 수 있는 컴퓨터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형진 씨도 컴퓨터를 다루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형진 씨의 병명은 척수성 근위축증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란 태어날 때부터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세포를 적게 가지고 태어나 발생하는 병으로 서서히 근력이 약화되는 질환입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측만이나 호흡곤란 등의 폐질환, 영양 부족으로 인한 성장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호흡곤란이나 폐렴 등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척추가 휘면서 폐가 눌리다 보니 호흡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업체를 창업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하고 있는 형진 씨.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호흡기 덕택입니다. 눈을 깜빡이며

0: 컴퓨터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1: SMA다 그러면 정말 절망이거든요. 약도 없었고 절망이고 그리고 진짜 1년 못 산다 그랬어요. 미국 의사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40살 또 뭐 대학원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저 호흡재활 덕분이거든요.
2: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좋아했나 봐요.

0: 형진 씨는 어릴 적 강성훈 교수를 만나면서 호흡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교의 수학 강의실. 강의실 맨 앞자리에는 28살의 청년 형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관 절개도 없이 호흡기도 하루 몇 시간만 쓰고 있었는데요. 누워서 수업을 듣고 필기는 친구가 대신 해주지만 누구보다 공부 욕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간 강의실 밖에서는 어머니가 엠브 호흡기를 들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 그 하여간 1분 안에 불러면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조금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숨이 못 쉴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처치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늘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발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문이 열리면 나 부를까 봐 가슴이 철렁하죠.
2: 안녕하세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3: 뭐가 좋아졌어요?
2: 호흡이요. 가래도 많이 없어지고 마음에도 훨씬 좋아.
0: 호흡 재활 치료를 받으며 기관 절개관을 떼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형진 씨.
4: 아, 남들은 다 군대 가서 부러웠는데 그랬더니 엄마 저는 특전사 갔다 왔어요.
3: 공짜로 얻는 게 없어. 응? 어? 너 군대 안 가니까 대신 또 이제 어?
4: 가끔.
3: 예비군 훈련도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0: 그렇게 호흡 재활은 호흡을 열어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보여준 희망의 증거입니다.
5: 오늘 놓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6: 우리 어머니에게
4: 형진이 저렇게 호흡기를 달고 지금은 말 할 수 없이 이걸 했지만 이거 안 하면 잘 때만 해요. 잘 때만 숨을 잘 안 쉬니까 열심히 잘 때만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지장이 없어요. 호흡 재활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특별한 분야예요. 살리는 분야예요. 예, 생명을 살리는 분야. 그래서 우리는 강성훈 교수님이 나이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젊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고.
3: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숨을 편하게 쉬게 제가 해준 거죠. 저는 그것만 해준 거예요. 그것만 해줬는데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눈하고 손가락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눈동자 하나,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해가 대학을 가고 심지어는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특한 거죠, 애들이. 그래서 야, 이거 축하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호흡기를 낀 아이들이 보여준 노력에 강 교수가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교수를 웃게 만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3: 하산. I miss you. 하산. I missed you. Do you want to see me again? Why don't you say?
0: 영상 통화 겸 진료를 하는데요.
7: Hello.
3: 안녕하세요. Hi.
0: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3: 매년 한 두세 국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환자가 왔죠. 이게 좀 봐달라는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하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 상태를 이제 보니까 호흡이 좋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뭐 이런
0: 하산의 척추는 근육병으로 심하게

0: 없었습니다. 이제 강 교수의 숨은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호흡 재활에 대해 잘 모르는 나라의 의사들을 교육합니다. 핫산처럼 개별적인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의사가 배우고 돌아가 그 나라의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1: 환자는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있어요. 국내의 이제 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는 외국에 이제 학회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둘 게 아니라 우리가 여건이 되면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0: 기꺼이 호흡 재활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 강성훈 교수. 한데 뭉쳐서 더 많이 배우고 발전시키자며 국제 호흡 재활 학회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고칠 수 없다고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강성훈 교수. 그 확신에 환자들이 대답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숨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봅니다.

0: 응,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한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0: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지난 한 해도 명의는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은 물론 수술 없이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없애고 노화와 치매를 막고 대사증후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으로 완치에 도전하는 의사들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간절한 소망 한 가지씩 품어보는 새해.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1: 아, 저 내년에 결혼해서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2: 달리기 열심히 해서 한강 마라톤 같은 그런 대회도 나가보고 싶어요.
3: 저 올해는 꼭 술을 끊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4: 모든 식구 가족들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새해에는 꼭 근력을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0: 모두의 간절한 소망 한가운데는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새해를 위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6: 내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 또 병에 들렸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0: 새해에도 건강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명의가 찾아낸 새해 건강법. 국민주치의 명의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병원에 오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건강한 삶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아플 때도 오지만 아프지 않기 위해 온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7: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아이 종합병원이니까.
8: 예방 의료가 중요하죠.
9: 엄청 친절한 데다가 건강검진에 대한 그 예리한 판단. 그 믿음 하나로 우리 같이 얘기하자.
0: 이들이 열심히 찾아오는 곳은 바로 가정의학과인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일까요?
6: 가정의학과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과입니다. 주치의로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병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할지를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고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치료하지 못할 때는 더 좋은 의사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17년 전 갑자기 종격동 종양이 발견돼 큰 수술을 받았던 박욱주 씨입니다. 큰 병을 치르고 난 후론 가정의학과에서 당뇨와 고혈압 등 전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고요?
11: 네네.
0: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미리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17년간의 진료 기록이 쌓여 있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박옥주 씨는 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등 위험 요인을 고루 갖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협심증 상태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0: 몸무게는 그 다음에 더 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11: 82. 좀 줄어들었어요.
10: 몇 킬로까지 떨어졌어요?
11: 82킬로까지 됐었는데,
10: 네.
11: 좀 요즘에 11월달 들어서 좀 고기도 좀 많이 먹고,
10: 네. 겨울에 이제 추워지게 되면 야외 활동 아무래도 좀 줄어들 테니까,
11: 네네.
10: 실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도록 하는 게 좋고, 몸무게는 지금보다 한 1, 2킬로 더 6개월간 1, 2kg 빼면 됩니다. 빨리 네네. 안 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0: 비만은 협심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비룡 교수는 특별히 체중 관리를 숙제로 냅니다.
10: 더 안 올랐을 것 같습니다.
11: 네네. 아, 그게 사실 이 자기의 건강은 내 자신이 뭐 어떠어떠하다라고 지키는 것도 힘들 거거든요. 제가 예약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건강을 체크하고 가게 되고, 그러면은 선생이 있고, 코치가 있고, 이 감독이 있듯이, 내 자신이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런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100%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맞춰가려고 최선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종 모임이나 종교시설, 극장 등의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고립되었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약 5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4년 차인 새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6: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격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게 좋고, 신체 활동도 약간 포함이 되지만 좀 재미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좋은 음식도 포함이 되고 이런 게 다채로운 것들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되 혼자서 막 마라톤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런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부부가 같이 뭐 사교 댄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탁구를 하는 것, 부부 둘이서만 하지 않고 몇몇 짝지 부부들을 찾아서 같이 하는 것들, 그러면서 같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도 하고 건강한 식단을 같이 즐기도록 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면 훨씬 더 좋고요.
0: 이곳은 연천의 파크 골프장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박욱주 씨가 아내와 함께 체중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12: 나이스! 아!
0: 겨울철 부족한 운동을 보충하기 위해 부부는 물론 친구들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체중 관리는 물론 골다공증 예방과 근력을 위해서도 바깥 운동은 필수인데요. 공을 따라 걷다 보면 하루 한두 시간은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부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1: 우선적으로 나오면 그런 마음에 확 트이는 것 같아서 많은 힐링이 됩니다.
13: 공을 치면 그래도 그 순간에 딱 들어가는 스릴? 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0: 함께 모여 운동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식사 자리가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절됐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필수 항목입니다.
14: 우리가 이제 나이가 70이 먹으니까 야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같이 이제 아는 사람이 이걸 준비해갖고 우리가 클럽이야 이제 클럽으로 해갖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공도 치고 그래요.
15: 서울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살려고 2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난 게. 그렇지 않으면 애따로 혼자서 외롭게 살 텐데 같이 웃고 얘기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16: 웃을 일이 많아요. 너무 웃고 막 웃으니까 또 이렇게 막 엔돌핀도 나오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오라버니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잘 알고.
17: 우리 나이에 특별히 뭐 목표는 없고 그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15: 뱃살도 빼고 싶어요. 그리고 살 좀 조금만 더 뺐으면 좋겠어요.
18: 지금도 귀여우신데요.
0: 함께 웃고 또 건강까지 챙기는 사람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인디언의 속담이 건강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9: 난 시골에 있을 때 진짜로 그 꺼먹고 무신으로 막 물 떠먹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막 다니면서.
20: 그랬지 옛날에.
0: 정은태, 정동하 두 살 터울의 형제인데요. 중년 이후로는 외모는 물론 사는 스타일도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운동 스타일입니다.
19: 나랑 놀자니까 그냥 슬슬 걸어다니고 놀고.
21: 나는 추울 때 겨울에 대청봉 정상에서 동해에서 뜨는 일출 보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19: 그 젊었을 때 얘기요. 큰일 나.
21: 지금도.
19: 아이고 큰일 나.
0: 동생은 형제를 걸으며 여유 있게 사는 것을, 형은 높은 산을 오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21: 주말마다 갔어요. 그것도 무박으로 새벽 3시, 4시에 산행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 내려오는 걸로 해가지고 10시간 이상 산행했고 종주 산행도 많이 했고 백두대간 종주도 북진으로 완주했고요.
19: 저는 이제 저녁에 7시에 나가서 이제 곡산역까지 갔다가 3km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럼 6km예요. 이거를 아침에 걷는 거 말고 오후에 매일 6km를 이제 곡산역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균 하루에 6km를 걷는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0: 등산과 걷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걸을 땐 어느 정도 걷는 것이 좋을까요?
6: 평소에 우리가 몇 보 걷는지 물어보고 3,000보 걸었다라고 하면 4주 뒤에 본다. 그러면 4주 동안 우리 5,000보 한번 만들어 오시죠. 다음 주는 4,000보 2주 동안 하고 그다음에 매일 5,000보 정도 걸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대체로 다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피곤한 정도도 그다음 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지나서 내가 원하던 8,000보, 만보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운동 종목 하나를 더 추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 등산을 할 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6: 저희들이 과체중일 때는 등산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뭐 정은태님이나 특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은 과거부터 등산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등산하는 게 대체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단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등산과 같은 활동들을 할 때는 근육이나 뼈에는 좋지만 관절에는 더 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고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형의 등산 예찬에 못 이겨 두 형제가 함께 등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등산을 할 때 주의사항을 확인해볼까요? 정은대 씨처럼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동하 씨처럼 초보자라면 하루에 많이 오르기보단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1: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0: 등산이라면 질색을 하던 동생 동하 씨. 산에 오르니 형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요?
19: 얼마 전에도 좀 평지 걷자. 형 건강 생각해서 그랬는데 형은 등산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또 올라와 보니까 올라온 대로 너무 좋긴 하네요.
21: 힘들게 올라왔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시야도 확 트이고 너무 좋다. 앞으로도 진짜 건강 챙겨서 높은 산은 못 가더라도 적은 산이라도 자주 정상 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네요.

0: 한국인의 등산 사랑은 유별납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77%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엔 혼산, 둘산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가까운 산을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건강을 위해 등산을 생각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예,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등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이제 스틱, 지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게 되면 상당한 이 부하가 내 무릎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에 들어갈 힘을, 부담을 이제 스틱으로 상체로서 가지게 되면 상체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내 무릎이나 허리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잘 착용을 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 허리가 아플 때 등산해도 될까요?
1: 허리가

0: 아플 때는 등산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등산을 하다가 허리 관절이나 이런 곳에 부하가 들어가서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고 내가 재활 치료도 받고 있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조금씩 걸어도 좋겠어요라는 그런 소견을 들었다라고 하면 약한 정도의 등산은 하셔도 좋고요. 한 20, 30분 정도 갔다가 오늘은 내려오고, 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한 30분 올라가 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허리나 관절이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트랙이나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1: 우리의 몸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몸의 근육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근육을 알아볼까요? 우리 몸무게의 50%는 근육이 차지하는데요. 팔다리는 물론 배와 얼굴까지 전신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근육은 단단한 힘줄로 뼈와 연결돼 있는데요. 근육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을 통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근육은 최대치에 도달한 후 꾸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간단하고 쉬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하루 어느 때든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초승달 자세. 팔을 뻗어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주는데요. 가능한 지점까지만 기울이면 됩니다. 그 다음, 똑바로 선 자세에서 팔만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세 번째, 팔과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다리 흔들기. 똑바로 서서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이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쪽 무릎을 몸통으로 끌어당기는 동작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리 접어들기입니다. 손으로 다리를 들어 엉덩이 뒤쪽으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한 발로 서는 동작들이 어렵다면 의자를 붙잡고 해도 좋습니다.
0: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반 맨손 체조나 아니면 특이한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근력 강화 운동에 큰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스트레칭을 해두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1: 최근 발표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이제 모두의 희망은 건강한 노년인데요. 80대 중반의 최정예, 형성진 씨 부부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모범 가정입니다.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2: 네, 최정예님, 예, 들어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니, 근데 이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운동하고 약잘 먹고.
2: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1: 첫 번째 비결은 주치의의 처방과 조언을 잘 실천한다는 겁니다.
2: 지난번에 당이 6.7이어서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6.3으로 떨어졌어요.
4: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2: 아, 예, 아이고.
4: 뒷사람을 데리고 무조건 가서 스트레칭, 워킹을 합니다. 하루 1시간 내지 1시간 반.
2: 요즘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은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3: 감사합니다.
2: 이해도 해주시고 이러시니까.
4: 제가 일주일에 세 번은
2: 네.
4: 당뇨 체크를 합니다, 집에서.
2: 예.
4: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고,
2: 너무
4: 체온.
2: 좋습니다. 예.
1: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기록하고, 또 응원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

0: 것들이 두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두 분이 참 부부 사이가 서로 지지해주고 진심으로 서로의 건강을 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부군이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주고 같이 운동도 하자 그러고 이런 모습들에 힘입어서 오히려 좋아지는, 뭐 당이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냐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자꾸 종용해서 같이 했는데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긍정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0: 최정혜, 형성진 씨 부부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밝은 얼굴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2: 85이면 안 늙었죠? 우리 집 명나.
3: 늙었어. 나이는 젊으세요.
2: 85이고 저는 83이고.
0: 바깥 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간단한 게임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요. 당뇨와 관절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건강관리 중 하나입니다.
4: 이 양반 때문에 낫죠. 이 양반이 그냥 데리고 댕기고 그냥 나가기 싫을 때도 많아요. 눈 오고 막 비 오고 그럴 때는. 그런데도 꼭 가자고 섰어요. 안 나가고.
5: 아니, 아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내가 저보다 좀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0: 가족들을 챙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 남편은 일주일에 세 번씩 직접 혈당을 체크합니다.
6: 137.
0: 혈당이 높게 나오면 운동과 식사 조절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 혈압도 함께 체크하는데요.
6: 138에 66.
0: 형성진 씨는 이 수치들을 꼬박꼬박 일지에 기록해둡니다.
5: 그러니까 이거 뭐 한 4, 5년 된 모양인데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뭐 귀찮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요.
0: 그 다음, 이 부부가 열심히 하는 일과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서로의 자세를 봐주며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유연성과 혈액순환을 높여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할 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단 이제 요즘 저희들이 많이 겪는 경험은 스트레칭을 하다가도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스트레칭마저도 너무 격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뭐 좀 이미 다쳤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이한 자세가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그런 자세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이 동작들은 조심해야 할 자세인데요. 허리를 과하게 구부릴 경우 디스크 파열이나 허리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자주 해도 좋은 자세가 있는데요. 침대나 요에 엎드려 허리를 쭉 편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하면 좋습니다. 만일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턱을 받치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복근과 척추 강화에 좋은 자세인데요. 어떤 스트레칭이든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을 앞두고 있는 김창훈 씨.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활기찬 노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지만 건강에는 늘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7: 아니, 나는 건강 걱정을 하질 않아요. 왜 안느냐. 일부러 뭐 병원 가서 찾아가서 누워있고 그런 일은 하질 않아요. 내가 돌아다니면

0: 그래서 건강을 찾는 거지.
1: 지금 불편한 데는 어디세요?
0: 이 오른쪽 다리 여기가 그렇지.
2: 3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1: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양쪽 다 잘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고요. 그 평소에 그 우리 스트레칭 포함해가지고 자세 교정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는 게 좋고 요 관련해서는 제가 재활의학과에 운동 처방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 예약해 드릴 테니까 그거 예약해서 꼭 같이 받도록 하세요.
2: 고혈압과 당뇨에 뇌졸중의 후유증까지 있는 김창훈 씨. 올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관리는 무엇일까요?
1: 중풍의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혈압이 높은 것, 혈당이 높은 건데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한 번 중풍을 앓게 되면 그 다음 중풍을 또 앓을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하나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당뇨가 있을 때 혈당만 잘 조절하면 되겠지라고들 또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당뇨가 있을 때는 혈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험 요소들인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다음에 또 생활 습관으로는 운동하는 거, 그리고 채소를 포함해서 골고루 식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2: 흔히 생활 습관병이라 불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등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신장병이나 망막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늘 신경 써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을 때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암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고 뇌졸중 재발의 위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우리 김창훈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약간 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한발서기라든지 균형잡기 운동이라든지 스쿼트나 아니면은 이 발끝으로 서기 이런 것들은 소위 하체 근력 강화 운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것들을 몇 개씩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뇌신경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중풍을 한번 앓은 사람들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비되거나 못 쓰는 것들을 자꾸 쓰도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원래는 왼쪽 팔을 담당하던 신경이 오른쪽 팔을 같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른쪽 팔을 담당하는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느리기 위해서는 잘 못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쓰도록 하는 거죠.
2: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건데요. 이때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력을 강화해주는 까치발 서기입니다. 발꿈치를 들고 3초 정도 유지하면 좋습니다. 균형감을 기르는 한발 서기입니다. 3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면 좋은데요. 특히 좌우의 균형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3초 정도 유지하는 건데요. 이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작은 물병을 들고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으로도 팔 근력이 키워집니다.

0: 한 25,000평. 근데 이제 요 앞에도 이거 많은 거예요.
1: 이곳은 김창훈 씨의 사무실입니다. 동료와 함께 최근 진행 중인 일을 점검하는 중인데요. 바쁜 일과 중에서도 요즘 김창훈 씨가 특별히 신경 쓰는 일과가 하나 있습니다.

0: 무슨 동작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름 아닌 재활의학과에서 배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쉽고 단순한 동작이라 운동이 될까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쉽기만 할까요?
1: 쉬운 운동인데도 하게 되질 않죠.
0: 한 발을 살짝 들었을 뿐인데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몸의 균형은 물론 근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동작들입니다.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겨울철이지만 간단한 동작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마비가 돼가지고서 참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이렇게 날씨가 추울 적엔 이게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겨울철에는 아주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3: 건강관리는 그렇게 해서 운동 꾸준히 하고 오늘 여기서 본받은 걸 계속 집에서나 쉴 새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올해는 홀수해에 태어난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차례죠.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95년 국민건강검진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는 전국민 암검진, 2008년부터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진을 통해 10명 중 3명이 질환을 사전에 발견하고 있으며 특히 암을 조기 발견해 5년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빠지지 말고 살펴볼 분야가 있는데요. 40대는 4년마다 고지혈증 검사를, 50대부터는 골밀도 검사를 해야 하고요. 66세 이상이라면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대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4: 40대, 60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사증후군이거든요. 대사증후군 단계를 거쳐서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라벨이 제일 많이 붙을 때가 요 40대, 50대, 60대입니다.
0: 40대 후반의 직장인 김태우 씨. 큰 질병은 아직 없지만 최근 들어 피로감이 오래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고 오늘은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5: 첫 번째로 혈압 좀 많이 높아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올까 그런 염려 걱정이 있고요. 체력도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 좀 있습니다.
0: 걱정이 많은 김태우 씨의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 근데 이번에 몸무게가 조금 늘어났네요.
5: 네.
6: 그래서 체지방 지수가
0: 체질량 지수는 비만도를 말하는데요. 23까지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25까지는 과체중, 25를 넘게 되면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이라고 합니다. 김태우 씨는 과체중에 해당하는 25점이 넘습니다. 또 어떤 수치를 봐야 할까요?
6: 나이에 비해서 혈압이 조금 높으세요.
5: 아, 네. 네,
6: 다행히 아직 고혈압은 아닌데 지금 연세면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20보다 낮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133이 나왔으니까.
0: 수축기 혈압은 120까지가 정상.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우 씨의 경우 133으로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6: 이 경우는 우리가 140이 되기 전까지는 약을 보통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130보다 집에서 계속 낮게 나오면 매일 측정할 필요는 없는데 130보다 높게 나오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측정을 해보시고요. 140보다 높으면 그때부터는 매일 측정을 하는 게 좋고 한 3일 이상 계속 140보다 높게 나오면 저희 병원에 전화하셔서 한번 다음 약속 날짜 조금 빨리 잡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0: 그 다음 중요한 수치는 혈당인데요. 공복 기준 100 이하라야 합니다.
6: 혈당이 조금 늘었고요.

0: 중성지방이 조금 늘어서 병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복혈당 100보다 낮아야 되는데 98이니까 이제 좀 지나면 공복혈당이 증가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이유가 지방간이 좀 꽤나 있으세요. 지방간이 있는데 우리 수치를 보니까 이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관련된 수치가 좀 높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회식 많이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0: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콜레스테롤 수치 중 특히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100까지는 정상, 129까지는 양호, 130에서 159까지는 경계, 그리고 160 이상이면 높은 단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침투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0: 현재는 나이가 젊으시니까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동맥경화랑 간부전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예.
2: 보통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요. 설명 좀 들으면 좀 더 도움되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혈압, 뭐 이런 몸무게, 키 이런 것만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뭐 설명 들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검진 결과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3: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가끔씩 건강검진에서 정상입니다라는 수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오, 나는 계속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나는 계속 담배를 펴도 되는구나. 나는 계속 운동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에는 마지막 하단에 생활습관 조절이라는 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당신 수치는 다 좋지만 운동은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해마다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작심 3일이 되기 쉬운데요. 그런데 결혼 34년 차 권정희, 김철호 씨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오케이.
1: 사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했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출산 후 발병한 권정희 씨의 B형 간염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B형 간염은 간경화로 악화되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5: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간 혼수 상태가 왔을 때 봤을 때 어쨌든 뭐 사람 먼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나이 뭐 60이 넘었습니다만은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뭐 병원 쪽에서는 나이를 좀 많다 보니까 기증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만류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3: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55세 정도까지를 간 공여자의 이제 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우리 간이식 팀에서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기 간에 거의 한 60, 70%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거든요. 나는 30%나 40%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지간히 건강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5: 물론 이제 그거는 본인이 제가 걱정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술하기 전에 조금 뭐 합니다만은 그 우리 아이들한테
6: 항상 고마우면서도 이제

0: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죠. 뭐 일단 쟤한테 몸의 일부를 떼준 게 제일 고마운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노심초사해요, 사실은.
1: 그 후 두 사람은 한 사람인 듯 살게 됐고, 서로의 건강을 알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 김철호 씨는 매일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 요거는 우리 집사람 이제 수술 이후에 진료 내용입니다. 날짜별로 어떤 교수께서 어떻게 진료를 했고 내용이 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 설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상태에 대해서 몸 건강관리 상태에 대해서 항상 사실 제가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실 때이 히스토리가 있음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진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권정희 씨 부부의 가정의학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3: 5분 정도 세게 눌러서 절하시고 테이프 있다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1: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면 여행이 예정돼 있어 건강 상태를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4: 아, 예, 권정희님 오셨어요.
3: 네,
4: 반갑습니다. 예, 같이 앉으십시오, 그러시고요.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고요.
3: 예, 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4: 어떻게 여행 준비도 잘 되고 계세요? 아니,
3: 네.
4: 오늘 결과 보니까, 예, 여행 가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 검사 결과가 좋다는 말에 환자도 의사도 모두 얼굴이 환해집니다.
4: 알부민 수치가 조금 낮아서 식사 잘 하셔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9.0으로 많이
3: 아,
4: 좋아지셨어요.
3: 예.
4: 이번에는 잘, 골고루 잘 드셨나 봐요. 운동도 잘 하시고. 그러면 오늘 다시, 골다공증 약하고, 비타민 B12하고, 콜레스테롤 약이 새로 들어가서, 일단은 제가 한 달치만 추가로 드려보고, 콜레스테롤 약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약을 종류를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1: 남편
4: 있는데.
1: 김철호 씨는
4: 그리고
1: 오늘도 매모를 잊지 않습니다.
4: 5개월치 나머지 받아갈 수 있도록. 지금 두분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뭔가 간 이게 를 공여하거나 아니면 받았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해야 될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히려 완전히 나는 그, 좀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운동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주무시는
1: 지난
4: 게 중요할
1: 6개월도
4: 테고.
1: 열심히 살았다는
4: 식사는
1: 성적표를
4: 골고루 하시는
1: 받았습니다.
4: 게 중요하고.
3: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예, 마음이 놓입니다.
2: 쟤도 뭐, 예년 같이, 똑같이 건강관리, 뭐 교수님 진료 또 말씀대로 잘 이행해서 건강하게 뭐 생활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5: 간 경화, 간 부전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또는 간 공여를 해주고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굉장히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오세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또두 분이 어디 또 여행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 뭔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되찾은 건강으로 뭔가 즐겁고 보람스러운 삶을 즐기는 이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수 있는 이 권정희님 부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잘 견디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사회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십니다라는 말을 진짜 시간만 되면 해주고 싶은 거죠.
1: 새해에도 명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의사,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의사를 찾아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드리겠습니다.
6: 항상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7: 열심히 살자.
8: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비만견 견주님들 모두 TV 앞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새나기 스페셜 지금 시작합니다.
1: 아유 맨날 우리 병원에서 보다가
2: 맞아요. 네. 네. 조금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네요. 네. 아.
1: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우리 멍멍 단식원을 개업을 해서 네.
0: 오, 저도 축하드립니다. 와.
1: 엄중하게 선별된 아이들이 네, 입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가보죠.

0: 네.
1: 봄바람이 날리 살랑살랑 꽃바람 가득 품고 달라졌다는 아빠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 시바견 가족이 사나봐요. 야, 너 시바 맞아?
2: 어머나. 와. 내가 본 시바 중에 제일 뚱뚱한 것 같아.
1: 에이, 손님 맞이를 이렇게 하면 섭섭하지. 너희들 중에 아빠가 누구야?
2: 잠깐만. 나 뭐 하나 봤어. 얘는 웰시코기아 시바야?
1: 오, 진짜 궁둥이가 똑같아요.
2: 근데, 뭐야. 다쳤구나, 애들이. 왜? 다쳤어.
3: 얘는 이제 첫째 딸 콩순인데,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1: 친화력 좋은 서열 1위. 콩순이 안녕. 아빠는 어디 계셔?
3: 얘는 둘째 딸 양말이고요. 지금 3살.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1: 양말아, 혹시 아빠 못 봤니?
3: 이제 엄마 마루인데 지금 4살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쭈글르고 뭐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고 진짜 착해요.
1: 마루 씨, 남편은 외출했나요?
3: 얘는 이제 아빠 땅콩인데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착한데 기분이 토라지면 만지지도 못하게 좀 싸놨고 예민해요. 그리고 식탐도 굉장히 강하고.
4: 그래서 얘가 걱정돼서.
3: 네.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1: 그러게, 우리 아버님이 좀 많이 쪘구나. 동그라미 몸매랄까? 학! 아침 준비되면 깨우라게! 시바견 가족의 아침 식사는 뭘까요? 계란이네요?
3: 이쁘게 안 까져요, 이게. 아침에 난 달걀이라서 신선한 건 이렇게 잘 안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4: 애들한테 더 주시네요.
3: 네. 저희는 그냥 마트에서 산 거 먹고.
1: 그러니까 매일 아침 동거닭들이 계란을 선물한다는 거죠? 계란 노른자 살찔 텐데.
5: 근데 노른자를 한 번에 막 두세 개씩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큰일 나요.
1: 앞으로 노른자는 빼주세요. 근데 땅콩이 밥그릇만 대접이네요. 식사량이 남다른가? 밥상머리 교육은 잘 돼 있는데 알고 보니 보호자의 선견 지명이 있었답니다.
3: 식탐이 워낙 살이 찌면서 강해지더니 다 먹고 다른 애들 남긴 것까지 막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막 다툼이 일어날까 봐 막 걱정돼서 그냥 차라리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되게 날씬했고.
1: 어휴, 세상에, 땅콩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 2년 전 여름인데 그때 밤에 땅콩이가 이제 그 문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1: 아뿔싸. 독사에게 물리고 만 건데요.
3: 얼굴에 이렇게 약간 부어있고 빨갛게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1: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는 애가 이렇게 다시 살아서 제 앞에 있으니까 그때 이후로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뭐 더 많이 아껴주게 된 것 같아요.
5: 그 입원할 때 주는 회복식들이
2: 엄청 고칼로리죠?
5: 진짜 고단백의 고지방이에요.
1: 지옥과 천당으로 간 땅콩이에게 이만큼 애정을 주고 있다는데요.
3: 아이들이 한 가지 사료만 먹으면 지루할까봐 막 이거는 오리 사료고요. 이거는 연어 사료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사료 이렇게 세 가지 섞어주고 있어요. 간식 때 그냥 막 사료 위에 얹어서 줄 때도 있고 뼈 간식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뼈 간식도 같이 주고 그다음에 막
1: 기회를 놓치지 않는 땅콩이 출동. 어우, 간절한 이 눈빛 좀 봐요. 야, 우리 디디엇은 벌써 입속에 넣어줬을 것 같은데. 땅콩아, 왜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결국 땅콩이 고집 승. 맛있니? 맛있어? 맛있냐고.
3: 콩순이 앉아.

0: 양말에 앉아. 그렇지. 마루.
1: 걱정되시겠어요.
0: 식탐 있는 것도 걱정되고 또 제가 마음 약한 것도 걱정되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끊지를 못해서.
1: 그렇다면 아빠 보호자는 어떨까요?
2: 녀석들.
3: 땅콩, 일로 와봐. 일로 와.
1: 땅콩아, 아빠가 부르시잖아. 어, 보호자님. 스톱, 스톱.
3: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빠 주머니에 넣지도 못했어. 여기 있어, 여기.
1: 이렇게 좋아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2: 아싸, 땅콩.
3: 야, 너 너무 많이 먹어. 딸내미도 줘야지, 응? 야, 땅콩, 일로 와. 일로 와.
1: 그래서 간식을 줄 때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는데요. 왜, 땅콩아?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일단 먹고 보자.
3: 야, 여기 있어. 당신이 이쪽에서 과자로다 또 해봐.
0: 왔다 갔다 시키게?
3: 어, 왔다 갔다 시키게.
1: 오, 좋은 방법인데요?
0: 기다려. 땅콩.
1: 우와, 우와, 땅콩이 뛴다.
0: 여기. 그건 먹으라 어. 그냥.
3: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 간식 먹고 운동하고 일석이조네요.
0: 뛰어. 옳지.
3: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땅콩아. 땅콩.
0: 땅콩 여기.
3: 땅콩아, 여기 있네.
1: 딱 봐도 뭐. 땅콩이 체력 떨어졌대요.
3: 힘들어? 땅콩.
1: 말 시키지 말라게. 아빠 땅콩이를 위해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3: 어우, 시원하다. 날씨. 안 그래요, 여보?
0: 그래요. 시원하네.
3: 얘도
0: 가자.
3: 바람 쐬러 딱 나오기 딱 좋은 날씨다. 땅콩아, 그렇지. 처음엔 너 열심히 너무 뛰어.
1: 가장의 품격은 다르네요. 그러나 금방 뒤처진 땅콩 부부. 이렇다 보니 오래 산책하는 건 꿈도 못 꾼대요. 낭만 있는 시골 산책길에 땅콩이의 숨소리가 가득 찹니다. 급기야 투정까지 부리는 땅콩. 설쌤, 땅콩이 괜찮나요?
4: 야, 이거는 걷는 게 아니잖아.
5: 예,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관절에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1: 주변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3: 이쪽으로 가자, 땅콩.
0: 어떤 분이 땅콩이 그 살찐 모습을 보시고 비만도 학대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학대일 수 있겠다, 정말. 그래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산책을 마친 오후. 어? 다 어디 갔었어요? 아이고, 벌써 여름이 왔나 보다. 땅콩이는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야, 역시 개코다 개코야.
6: 생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0: 네네. 일단 시원하게 씹어먹으라고 생으로 주려고요.
1: 와, 나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네. 달달한 고구마도 있고 비타민도 챙겨주시네요.
0: 땅콩, 홍순, 양말 이리와. 땅콩.
1: 편식하는 아이들 없이 냠냠. 웬만해선 고기 간식 대신 채소를 챙겨주신대요.
6: 걱정되신다면서 뭔가 챙겨주시네.
0: 그래도 산책하고 왔으니까 도로 소용이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잘 먹으니까 계속 주게 되네요. 마루.
3: 엄마, 이거 먹어야 되는데.
1: 사람들은 다이어트 할 때 채소 많이 먹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을까요?
5: 얘네는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0: 고구마는 생으로도, 쪄도, 구워도 다이어트엔 도움이 전혀 안 된답니다. 아셨죠? 땅콩아, 먹고 바로 넣으면 역류성 식도염 생겨. 아니, 오늘 많이 먹지 않았니?
1: 우와,
2: 와, 800g.
1: 우와.
0: 우리 아빠 도와주라게. 다음 댕댕이는 먹개비인가 본데요? 멍멍 단식원에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동네. 첫인상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어머, 어머, 식곤증 없구나. 주인공 절미인가봐요. 귀여워. 누워서 손님 맞이하는 건 땅콩이나 절미나 똑같네.
3: 불쌍해.
1: 어떡해.
0: 푸짐하다 절미도.
3: 뱃살 봐줘, 뱃살.
4: 그러네요, 배가. 와.
5: 몸에 비해서 많이 쪄있는 것 같아요.
0: 목은 꽁꽁 숨어있나 봐요. 이때 절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절미의 It's Show Time.
5: 셋.
3: 아, 간식 있을 때가 재빠르네.
0: 다시 시작된 앙코르 공연. 백발 백중. 야, 멋있다 절미.
5: 귀여. 귀여. 귀여. 빵. 빵. 주세요.
3: 절미야, 너 맨날 간식만 먹고 사료를 먹어야지 걔가. 간식만 좋아해서 이거 어떻게 해.
0: 사료를 안 먹는다고요?
5: 밥 먹자. 오, 절미, 밥 먹어. 밥.
0: 아이고, 아이고, 먹기 싫어서 꼭 숨기는 거야?
6: 먹는 신용은 하는 것 같아요.
5: 이게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칭찬 간식을 주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먹은 척하고 이제 트름 꺽 하면서 간식을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4: 자기도 해요?
5: 네.
0: 성황리의 연기를 마치고 다시 지정석으로 향하는 절미. 칭찬 간식 주라게!
5: 이렇게 다양하게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놨거든요. 가게인 줄 알았어요.
1: 네.
0: 어머나, 땅콩이네랑 똑같아.
5: 저지방 사료고요. 이제 같은 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급여를 해요. 제가 토핑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거든요. 야채도 있고 이제 핑클 치즈 맛. 그리고 이거는 사료에 섞어 먹는 푸딩이고요.
1: 뭔가 되게 그 우리 좋아하는 MBTI식으로 보면 J인분 같은데 절미의 다이어트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네.
7: 사료예요.
0: 오, 절미 와요.
7: 저지방 사료고요.
0: 아, 맞다. 칭찬 간식 기다리고 있었지? 약속은 약속. 아니, 밥은 조금 먹고 간식은 큰 거 먹고. 아니, 불규정 식사 아닙니까?
1: 저 무슨 간식이야?
5: 쿠키인 것 같은데?
1: 쿠키.
5: 아, 쿠키 안 돼요.
0: 뒷정리까지 야무지고 깔끔하게. 혹시 비만의 원인은 편식? 이거 보세요. 어릴 땐 날씬하잖아요. 어쩌다 뚱뚱해진 거니.
5: 중성화하고 나서 식탐도 많이 늘었고 이제 사료보다는 간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1: 중성화 이후에 약간의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호르몬도 있어요. 중성화 때문에. 근데 그 호르몬이 식욕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많은 이 전문가들이 조금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지금 이 중성화 이후에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0: 망부석 절미의 산책은 어떨까요?
5: 가자, 가자.
4: 절미 가자.
0: 오, 리듬감 있게 전진, 전진.
4: 안녕하세요.
1: 세탁소? 뭐 떡볶이집이 아니라? 세탁소 앞에서 왜 멈추지?
8: 절미.
0: 절미가 인사성이 밝은가 봐요.
8: 야.

0: 그렇지.
1: 응? 사장님이 간식을 받네요.
2: 무슨 갈 거예요?
3: 별미랑 친하신가 봐요.
2: 우리 집 꼭 들려서 그냥 안 가요. 앉아요, 이렇게 안 가요. 이거 먹고 갈 거예요? 가자. 가서 줄게. 가자. 잘 간다.
4: 얼추, 아이고 잘 가네. 아이고 잘 가네.
1: 간식이 없으면 산책을 안 가는 절미를 위해 매일 산책을 도와주신대요. 임무를 마친 사장님은 퇴근. 절미는 산책을 이어가고요. 이번엔 뭘 찾는 거지? 어, 절미야, 어디 가는데?
5: 안녕하세요. 또 까자달라고.
3: 이쁘세요?
2: 이쁘고 착하고
3: 좀 뚱뚱한 편이잖아요. 아, 그게 안 보이세요? 어떠세요?
2: 뚱뚱하네요. 약간 귀만이
6: 네, 그래도
3: 착해야죠.
5: 아, 착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가자.
2: 절미 잘 가. 절미 잘 가.
1: 신기하게도 간식 맛집은 모두 절미가 직접 찾았다는데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5: 길에서 만난 분들이나 남이 주는 거. 공원에 가다 보면은 이제 주인분들이 우르르 앉혀놓고 교육시킨다고 간식을 나눠주시고 하셨어요. 거기에 매일같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 쪼르르 앉아있고 따라하고 하면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1: 간식 맛집 탐방 견생 4년차. 절미의 오래된 맛집을 공개한다는데요. 어디야 어디? 오, 기대된다.
5: 아, 안녕하세요.
7: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떡볶이집 무조건 간다니까.
5: 오, 절미야, 왔어.
8: 절미 왔어요.
5: 절미야. 아이고, 우리 절미. 안녕요. 이거 먹어. 아이고. 하나도 먹자.
9: 고지방, 지방이 많을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간.
5: 맛있어?
10: 너무 오래간만에 왔어요. 자,
5: 아이고. 안녕. 자.
3: 잘 먹지?
5: 아이고, 예뻐.
3: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5: 그 전에 요 건너편에 살 때 제가 제 거 살려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예뻐가지고 간을 주시더라고요.
1: 절미의 방앗간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대요.
5: 감사합니다.
7: 기분 너무 좋아졌어, 간 먹고. 이거 완전 산책의 목적인 것 같은데?
1: 야, 여기도 거리처야?
3: 가자, 절미.
5: 가자, 가자. 절미, 일어나.
3: 가자, 가자,
5: 하나,
3: 가자.
5: 하나, 둘, 셋. 일어나. 가자. 아! 절미.
1: 여기도?
5: 일어나. 일로 가야 돼, 일로.
1: 황소고집 저리 가라네.
5: 일어나.
1: 야, 이제는 절미? 산책인지 맛집 탐방인지. 야, 헷갈린다, 절미야.
5: 오쌰.
1: 더 먹기 전에 오늘 산책은 이쯤에서 끝내야겠어요. 국내 곳곳에 분포된 절미의 거래처. 놀라운 건 숨겨진 것도 많대요. 얼마나 모은 거니? 아휴, 그래 절미야, 너만 행복하다면야.
7: 절미에 대한 총평, 귀엽다. 사회성이 좋다. 그러다 보니 많이 얻어먹는다.
1: 마지막으로 만나볼 댕댕이는 대구에 사는 세 자매입니다. 뭐야, 너네들 설마 다 뚱뚱? 창식이 안녕. 오, 이름 멋지다. 아, 돌림자를 쓰네. 근데 누가 주인공이지?
11: 태시. 일어나, 태시.
1: 누웠네, 누웠어. 야, 딱 봐도 태식이가 주인공 맞죠?
7: 아, 얘도 만만치 않다.
11: 아가씨, 일어나세요.
12: 왜 이러고 꿈쩍하세요?
11: 안 움직여요. 네. 태식이는 언제 움직이고, 어?
13: 살 빼야지.
1: 두식이랑 같이 안 놀 거야?

0: 이렇게도 안 일어나? 일어나세요.
1: 사실 거의 누워있는 태식이 때문에 세나게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0: 태식, 가자. 태식, 가자. 가자, 가자.
1: 어이구, 태식이가 일어났어요.
0: 태식, 가자. 목줄 먼저.
1: 마법의 단어 앞에선 태식이도 벌떡. 산책은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0: 가자.
1: 신나게 뛰어보자. 알았지?
0: 야.
1: 하지만 나오자마자 개풀 뜯어먹는 세자매. 야, 어쩜 이리 똑같죠?
0: 교식아, 풀 그만 먹어. 안 돼.
1: 언니들이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잔소리하지 말라게. 간다, 가. 비만인 태식이를 위한 개근 산책. 뒷모습이 엉기적거리는데 체력은 어때요?
0: 한 15분 정도? 근데 평지는 그래도 좀 걷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경사 있는 산책로를 선택한 게 애들한테는 계단이 또 안 좋다고 해서 이런 등산 같은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몸에 비해서 뒷다리가 힘들어 보여요. 어떡해. 이때 경로를 이탈하는 두식이. 태식아 왜 그래? 어? 짜증 났어?
2: 어, 갑자기 왜 그래요?
0: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슬슬 이거는 짜증인데 원래는 장난같이 하는데 지금은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1: 힘들어 죽겠구만. 비켜! 뭘?
0: 옳지, 일로와.
1: 태식이 마음 알아주는 건 엄마밖에 없네요.
0: 앉아. 앉아.
1: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보일 때면 속상하다는 보호자.
0: 산책도 진짜 잘 다니고 집에서 얘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랑도 다 찍어봤는데 크게 문제는 다 없다 하고.
3: 언제부터 살이
0: 급하게? 중성화하고 두 달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달에 막 2kg, 3kg씩 찌더니 거의 지금까지가 1년 안에?
1: 1년 전이라고요? 진짜? 아, 비만도 걱정이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네요.
0: 대신, 아이고.
4: 이게 가장 얘가 약한 부분에 염증 물질들이 가서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0: 가려워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긁어요. 이게 항문낭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방광염 때문일 수도 있다곤 하는데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4: 모든 염증 관련된 질환은 비만이랑 다 연결이 돼요. 비만이 생기는 원인 지방이 많아서잖아요.
5: 네.
4: 근데 지방은 끊임없이 염증 세포를 만들어내요.
1: 최근 방광염 때문에 병원을 찾은 태식이. 하지만 복부에 가득 찬 지방 때문에 검사가 쉽지 않았대요.
4: 맞아, 진짜 척추뼈 위에 저렇게 지방 쌓인 거 처음 봤어.
5: 그러네?
6: 뼈 위에도 지방이 꽉 차있어.
5: 나 이걸 못 봤어. 나 밑에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4: 와. 지금 저 처음 봐요. 저렇게 찐
5: 그러네?
4: 지방을.
0: 태식, 치즈! 태식! 엄마 치즈 줬는데? 치즈 있는데? 여기 치즈인데?
1: 어어? 태식이 삐지겠는데요?
0: 치즈 먹으러 와야지. 옳지. 두식?
1: 태식이 두식이 다 목욕 싫어하는구나.
0: 일로와. 태식 일로와.
5: 한 장을 다 줘?
4: 그러니까 뭐 하루에 정말 조금 간식으로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보통은 이제 치즈 안에 염분 때문에 많이 주면 아이들이 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5: 이거 부어서만은 그렇죠. 저렇게 될 것 같지나.
4: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5: 네.
0: 옳지.
1: 이제는 조금만 주셔야겠어요. 어쨌든 개운하지? 뛰어노는 두식이와 달리 태식이는 또 누울 곳 찾아 산만리. 아니, 고양이도 아니고 식빵을 구워요. 이때 태식이를 유혹하는 한마디.
0: 치즈? 치즈? 치즈 먹을까? 일어나.
1: 몸이 저절로 반응하지? 치즈 대신 사료를 주시려나 봐요.
0: 아이고, 태식, 엄마

0: 태시! 태시! 맘마!
1: 사료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식이.
0: 태시, 맘마!
1: 미식견은 아닌 거야. 그치?
0: 주식이 먹을래, 맘마? 안 먹어? 우리 같이 밥 안 먹는 애 그치? 아휴.
2: 밥은 맛이 없다게.
0: 지금은
1: 문제는 세 자매 모두 사료를 거부한다는 건데요. 걱정되시겠어요?
0: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도 거의 이만큼 남았고요. 뭐 좋다는 것도 다 먹여보고 뭐 곤충 사료나 아니면은 뭐 좀 더 화식이나 이런 것도 다 먹여봤는데 어차피 사료 자체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렇게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쪘을까요?
0: 다른 걸 많이 먹어서. 이거 아는 집이니까. 보시면 여기가 애들 간식 창고인데
4: 비만견들의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간식 정리를 잘해놔.
0: 보면은 이제 양고기랑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의 황태 한 거랑 장어 그리고 오리.
5: 이거 다 살찌는 간식들밖에 없어요.
0: 얘가 말고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오리뼈라던가 아니면 목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주는 편이었고.
4: 말린 간식이 다이어트에 안 좋은가요?
5: 진짜 안 좋죠. 위에서는 좀 위산을 좀 많이 분비를 해요. 이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4: 네?
5: 그러다 보면 더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배가 더 고파요.
2: 고기 없는 인생 인정 못해.
1: 너희들 뭘 먹고 있는 거야? 닭발이라고?
0: 꼭꼭 씹어. 옳지. 태식아 좀 씹어. 천천히.
1: 태식이. 사료를 대체할 음식을 찾던 도중에 알게 된 무뼈 닭발.
0: 변도 이쁘게 나온다 하고 살도 안 쪄서 다이어트식으로 좋다고 들어가지고 먹여봤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1: 엄마의 사랑을 배에 한가득 담았네요.
0: 아이고,
1: 그래서 오늘 하루 얼마를 먹은 거야? 간식으로만 400g? 결국 멍멍 단식원 입소 도장 꽝.
0: 우리 애가 자꾸 살이 쪄서 걱정이라고요? 태식이를
6: 절미를 땅콩이를 멍멍 단식원으로
0: 초대합니다.
1: 태식이 절미 땅콩 멍멍 단식원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설쌤이 기다리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 볼까요? 얘들아, 긴장 풀어. 설쌤이 알차게 기획한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얘들아, 잘할 수 있지? 따라해봐. I can do it!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새아이의 만남도 기대되는데요. 과연 첫 번째 입소생은 누구?
7: 누굴까?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넌 절미인가?
5: 와, 절미 너무 귀엽다.
7: 진짜 귀엽다. 안녕. 네, 여기 잠깐만.
5: 얼굴 진짜 조그맣다, 너.
7: 얼굴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몸이 더 커. 어떡할 거야? 사실 나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8: 절미야.
4: 가대뼈라 척추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9: 중요한 게 꼬리에도 살이 쪘어요.
1: 엄마를 위해서라도 절미야, 오늘 잘해보자. 거대한 녀석이 나타났다께? 누구? 아, 땅콩이구나. 땅콩이의 존재감은 단연 최고. 웅장하고 우아하게.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다.
5: 어떡해. 어머. 어떡해.
1: 절미도 당황했구나.

0: 꿈이 어떡하지?
1: 아, 지금 얘기 나왔어요. 절미 날씬하다. 꿈이 어떡하지? 어떡하냐, 진짜. 땅콩아, 너 어떡하냐?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데?
2: 아유, 씨.
3: 벌써 지친 거야, 땅콩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1: 아, 태식이도.
4: 신났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절미.
3: 태식이 안녕.
1: 태식이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쪘구나. 하나의 그 함정을 발견했어요. 태식이의 유리한 점. 까만색이에요. 수축색을 가져서.
3: 진짜네. 아니, 까만색 효과 대단하다. 먼 길 달려온 아이들을 위한 웰컴 티. 레시피 공개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만능 음료. 어때요? 쉽죠?
1: 오!
3: 사료 안 먹는 아이들에게도 안성맞춤. 맛있지? 그치?
1: 어, 이거 다 잘 먹네?
6: 잘 먹어요.
1: 어, 아, 맛있나 보다. 이건 지금 이렇게 국물을 먹으면 그렇게 칼로리가
7: 그쵸.
1: 높진 않은 거죠?
7: 네, 근데 포만감은 채워지고.
1: 여기서는 다 먹어. 어, 트름까지 하고.
3: 딱 골르다게 월월. 땅콩이는 어딜 보는 거야?
1: 아, 근데 눈빛은 얘가 최고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맨날 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7: 네, 맞아요.
1: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웰컴티까지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솔루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7: 보면은
3: 교육에 앞서 가방 검사 실시. 다이어트에 불필요한 간식은 모두 압수했는데요. 몸무게 측정도 정확하게 다시. 신체 검사도 다시.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7: 71?
3: 각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7: 잘 배워서 땅콩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6년 동안 아침, 저녁 산책을 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 네.
5: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1: 네.
5: 열심히 해볼게요.
8: 초음파를 찍었을 때 지방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아파도 모든 검사 한 번에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3: 얘들아, 꼭 다이어트 성공하자. 드디어 멍멍 단식원 수업 시작.
1: 땅콩이의 체지방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7: 놀라지 마세요.
1: 네.
7: 49.5%입니다.
1: 네. 그래서 땅콩이는 지금 자기 몸무게 중에 반이 지방입니다. 네. 그리고 목표 체중은
7: 13kg예요. 13kg예요.
9: 아, 네.
1: 네.
10: 선생님, 꿀팁은 없냐게.
1: 차근차근 너무 빨리 빠져도 건강에 무리가 가서 네. 보통 일주일에 몇 퍼센트 정도 빼는 걸 목표로 삼죠?
7: 2%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9: 네.
1: 방금 혹시 웃진 않으셨죠? 네. 우리 태식이는 어떤가요?
7: 태식이는 46%예요. 46%예요.
1: 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태식이의 목표 체중은
7: 14.8kg입니다. 네.
3: 그나마 태식이가 롱다리라 아주 조금 덜 감량하네요. 절미는 딱 2kg만 빼자. 알겠지? 다음은 운동량을 체크해봤는데요. 아이들 모두 호기심도 높고 활력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쩜 이렇게 똑같니? 어, 땅콩이 기상!
1: 어, 점점 급격히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 진짜 늦어졌어.
1: 네, 뒤로 쭉쭉쭉쭉 가세요. 약간 거리 두고 우리 보호자님이랑.
7: 땅콩! 땅콩이라! 땅콩이라!
3: 땅콩아, 엄마 땅콩. 마음 알지?
7: 땅콩!
1: 아니 뭐 이러니까 살이 뭐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네.
5: 절미? 절미 이리 와. 절미? 이리 와. 인절미.
3: 아니, 절미야, 너무하죠?
1: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거 먹고 엄마한테 가려고 했을 거예요. 네.
3: 자, 마지막으로 태식이는?

0: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1: 제발.
0: 뒤도 안 봐. 어? 어? 어?
1: 와. 와, 진짜? 오, 퇴식이 대단하다.
2: 반전이다, 반전.
0: 이야. 야, 완전. 완전 의외인데? 아니, 거의 가다가. 어?
1: 그니까요.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 디디도 저를 선택해 주겠죠? 와, 진짜 부럽다. 아이들 기질 테스트 평가가 끝났습니다. 평가를 토대로 맞춤 운동법을 배워볼까요?
0: 어떤 운동을 준비하셨나요?
3: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좀 더 쉽고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자, 먼저 태식이는요. 산책할 때 보면 뒤뚱뒤뚱 골반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지그재그 운동이 제격.
3: 옳지.
0: 이것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면서 근육은 조금씩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3: 이번에는 두 번 통과했을 때
1: 과하면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3: 퇴식.
1: 왜 안 움직이죠?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퇴식아? 아니 간식도 마다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트레이너 쌤?
3: 보호자님이랑 하면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0: 네 맞아요.
3: 그래서 한번 보호자님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끝까지 지그재그로.
1: 엄마랑 하고 싶었던 거야.
3: 마지막.
1: 그렇지. 우와, 진짜 잘한다.
3: 그렇지. 그렇지, 옳지. 칭찬 많이 해주세요.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맛있어.
1: 다음은 절미 차례. 쿠션이 필요한가 봐요.
3: 옳지.
1: 어떤 부위에 효과가 좋죠?
0: 앞발이 살짝 뜨게 되면 뒷다리 쪽에 부하가 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뒷다리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1: 집에서나 밖에서나 앉아있는 게 일상인 절미. 그동안 뒷다리에 무리가 갔을 텐데요. 절미에겐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으로 결정.
3: 절미, 터치.
0: 옳지. 옳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옳지. 균형 잡는 거 보이세요?
5: 네. 네.
0: 이 코어 운동입니다.
1: 쿠션 위에선 몸이 일직선이 돼야 합니다.
0: 터치로 부르세요. 네.
3: 옳지.
5: 옳지.
3: 좋아요.
5: 내려가.
3: 그냥 칭찬해 주셔도 돼요.
5: 네, 그냥 이대로 해도 돼요.
3: 옳지. 지금 옳지. 이 불안정한 물건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네. 옳지.
5: 좋아요. 옳지.
1: 집중도는 절미가 1등.
3: 옳지. 하고.
1: 단, 이 운동은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 짧게 끊어서 해주세요. 땅콩아, 일어났어? 이제 너 차례야. 엥? 근데 왜 우산이죠? 푹신푹신한 곳만 찾아다니는 땅콩이의 맞춤 운동인데요. 이제 일어나야 돼. 문제는 체력입니다. 이럴 때 빛을 발휘하는 땅콩이의 식탐. 간식은 참을 수 없지. 그치?
0: 아, 벌써 헥헥거리고 있어요.
3: 조금 더요. 자.
1: 보호자님도 열심히 응원.
0: 땅콩. 그치. 안 돼, 그만.
1: 땅콩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일어나. 땅콩이 입소생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산을 넘어다니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건데요. 에이, 간식만 먹으면 어떡해.
6: 물론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없어서
0: 그렇지, 그렇지.
6: 수도 있는데.
0: 그렇지.
1: 처음이 어렵지. 금세 적응한 땅콩.
4: 땅콩.
3: 네, 간식으로 유도하셔도 돼요.
0: 옳지.
3: 그렇지. 자, 반대쪽으로.
4: 땅콩.
3: 옳지.
1: 적응이 됐다 싶으면 높이를 조금씩 올려주는 게 포인트.
0: 아, 되겠다. 이제 두 칸 한번 해볼까요?
3: 네.
1: 단, 점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땅콩이 수고했어.
7: 아무래도 다이어트는 식단이 절반 이상.

0: 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간식을 또 많이 뺏었잖아요.
1: 네. 영양학생과 함께 다이어트 간식을 만들어 볼 차례. 쌀가루가 보이네요.
0: 어쩔 수 없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약간 들어가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2: 네.
1: 사람한테도 개들한테도 다이어트 음식은 비슷한가 봅니다.
0: 그러면 이제
3: 정단.
0: 네.
3: 이건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
1: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설쌤, 얘네들 좀 보세요. 열심히 운동하느라 많이 지쳤나 봐요.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4: 그러면 그 땅콩이랑 얘는 좀 체지방이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사료를, 다이어트 사료를 줘야 돼요?
5: 맞아요.
0: 무조건이에요. 정말 그 병원에서 처방용으로 나온 사료를 먹이셔야 돼요.
1: 꼭 다이어트 사료예요.
3: 배부름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뻥튀기처럼 배부름을 좀줄수 있게. 네.
1: 생채소보다 삶아서 급여하면 영양소를 잘 흡수한대요. 땅콩이 일어났어?
3: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와?
0: 냄새가 나는구나.
1: 아예 자리를 차지한 절미. 뜨거우니까 식히고 줄게. 기존 간식 대신 적정량으로 급여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단식원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너네 진짜 살 빼야 된다.
3: 아유, 잘 먹네.
6: 앉아.
3: 아유, 잘 먹네. 애들 잘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1: 응? 왜 절미야? 숨기려고?
0: 목에 걸렸다.
7: 이게 먹기 싫은가 봐요. 배부른데 남 주기 싫으니까.
3: 정확해요. 배부를 때 먹기 싫으면.
6: 뺏기기는 싫으니까.
7: 맞아요.
3: 땅콩이는
7: 누워서 먹고 있어.
3: 누워서 먹어. 우리나라에선 이거 용인되지 않는 모습이야, 누워서 먹는 거.
0: 양배추까지. 양배추는 안 먹어?
3: 네, 오늘 저희 멍멍단식원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들 알려드리고 오늘 한번 다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4: 간식을 줄여야 되겠다. 대신 주더라도 조금 클린하게
3: 네.
4: 주는 쪽으로 저도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시켜야 될것 같아요.
7: 생각하지 못했던 운동이나 꿀팁을 많이 전수받아서 너무 좋고요. 최대한 그걸 지켜서 절미랑 건강히 오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땅콩이가 제일 셋 중에 제일 뚱뚱해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통계상 보면 비만견들의 수명이 2에서 3년 짧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보호자님들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1: 모두 반성합시다.
3: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나중에 저희 새나개에서도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슬림해진, 날씬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7: 감사합니다.
3: 니네도 고생했어. 니네도 고생했어.
1: 멍멍 단식원 퇴소를 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지금부터. 너희들 꼭 다시 만나러 갈 거야. 날씬해지자.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

0: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밥값 하러 온 거니까.
1: 밥값 싸면 해야지.
2: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 드셔야 돼.
1: 웰컴 투 충칭.
3: 최저임금이 23이야기래요. 네. 69이야 들었습니다. 15,000원
1: 충칭이니까. 근데 진짜 싸다. 아, 너무 싸다.
4: 1,800원.
1: 말아놓지 마라.
5: 제가 후야.

0: 있어. 이 선물. 아, 선물. 아, 선물. 한자로 선물. 선물이다.
1: 시시. 시시. 예쁘다. 오! 오.
2: 우와. 우리 방에서 보면 좀 예쁘겠다.
3: 왔다. 우리 거.
1: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0: 아, 저거 뭐야, 나. 아,
1: 아이씨. 무섭다, 무섭다. 바닥 닦아야 되고, 난간 닦아야 되고, 노란색 바닥까지.
0: 아니, 난간 나가서, 난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이거? 어,
4: 어. 我们的工作需要在9点之前完成。 9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工资就没办法足额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이게
5: 지금 6천 원인가 보다. 32위안짜리.
6: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7: 내가 밖에 나갈게. 괜찮아요.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하잖아.
0: 저.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1: 추, 나간다, 추, 나간다.
0: 아니, 조심해.
1: 추, 조심해요.
6: 저쪽이부터 저쪽까지.
1: 엄청 멀어, 엄청 멀어.
6: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진짜 미끄러워.
8: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0: 너는 어디야?
1: 어, 무서워. 밑에, 밑에.
6: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아.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아.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이거 봐봐.
1: 하지마, 하지마.
6: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1: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6: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게. 엄청 미끄러.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7: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6: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1: 똑같대?
6: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0: 와, 저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6: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1: 대단한
6: 진짜.
1: 거야.
6: 야, 그거 물 줘, 물, 물.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에까지, 뒤에까지. 어, 좋아.
1: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6: 아, 좋아, 좋아. 딱, 딱. 여기, 여기 한번 올래?
1: 어, 시시. 시시.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8: 아, 그 친구? 아, 어.
1: 그냥.
8: 어,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1: 에?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아, 씨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6: 야, 이거 하트까지.
0: 와, 너무 좋다, 진짜. 미끄러워.

0: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1: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2: 옆을 안 보면 돼.
3: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무섭네. 오, 우와. 여기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2: 무슨 강 만나?
3: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저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1: 그러네.
3: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2: 맞아,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2: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2: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3: 이게 힘들다고?
2: 정신적으로요.
1: 그래.
3: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2: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3: 그러니까.
2: 기절하죠.
1: 기절해.
2: 병원 가야 돼.
3: 나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2: 병원에. 내가 죄송해.
3: 미안해. 이거 빼자.
2: 내가 잘못했어.
3: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3: 이게.
2: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3: 아니야, 두 개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 있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한 시간 있죠. 와.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000원, 아니야,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짜요.
2: 어,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3: 어, 처음부터 괜찮아졌어.
1: 확실히 나지.
3: 진짜.
2: 그렇지.
3: 어.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능.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네? 손뼉 밀치기. 어, 이거.
3: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嗯，还可以，做的比较。
3: 뭐있다뭐묻었다난간어떻게
1: 왜안보내죠
2: 아좋대요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关键牌。
2: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3: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3: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민아
3: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물도벌어서어
3: 물도
1: 어
3: 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5: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6: 저희는물안먹으면안사드리려고해요
3: 아아이거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고큰일나
5: 어제아끼셨어야돼요
7: 이거는너할수있나내 생각에이거에밑에보이거든이거는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4: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其实擦拭。
4: 와, 장난 아니다. 우와.

0: 좀비나,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1: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0: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2: 他忙完了之后，然后你就要抹下面的那个。哎，这个我们不玩了。啊？
1: 你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거 好.
2: 这个下面的这个边角。
1: 예, 구석구석하겠습니다. 好.
0: 준빈아, 혼나고 있니?
2: 然后就顺着那个纹路，然后。
1: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해야죠.
2: 哎，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 아, 하고. 擦过来。啊，OK。这样就不会重复动作了。
0: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어, 어, 어. 어,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아.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2: 어?
1: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어?
2: 그러니까
3: 이거 여기를 닦았어요. 여기를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고.
0: 왜 또 싸우는 거? 왜 싸우는 거?
2: 이게 차와는
3: 거기는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2: 여기까지. 매우
3: 차단. 이거는 밖에잖아. 여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0: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2: 哎，对，就是这个姿势，然后跑的。你之前是做什么的？저
0: 가수라고 좀 저래주세요.
2: 아, 그래서 可以 唱首歌吗？
3: 왜? 왜?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0: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1: 너 가수 아니야? 그 전민매 한번 전민매.

0: 超级 fun。
1: 你吉祥，你想，你去看，你看， 月亮代表我的心。哦，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好，谢谢。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工作吧。好，谢谢。哎，对对对，就是这样吧。谢谢。哎。
2: 어, 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돈으로.
1: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우리 어, 열심히 그래? 해갖고 어.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0: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1: 谢谢. 에이,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3: 나 안 무서워. 똑똑한 것 같아.
2: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3: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0: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3: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
3: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2: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줬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1: 그렇지.
2: 어, 이런 걸 진짜 좋아.
1: 깨끗하다, 깨끗해.
2: 어, 깨끗하게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3: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2: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1: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2: 맞아, 맞아.
1: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3: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2: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1: 고생했어요.
2: 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전 많이 좀 좋아졌어.
3: 저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4: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啊啊，一个QR
3: 넣어 주는구나.
2: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1: 나도, 나도. 어.
4: 네.
1: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2: 들어왔다.
1: 와, 谢谢.
2: 谢谢.
4: 고생했지.
3: 아, 3시간.
4: 밥 우리 챙겨.
3: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1: 밥값하기 힘들어. 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0: 啊，正好你们可以利用今天的劳动成果，然后给自己换取一杯咖啡，犒劳一下自己。
1: 啊，선배님이직원할인되니까여기서커피먹고싶으면먹으라는것같아요
2: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아이스아메리카노세잔먹을까
3: 아니야딴거먹고싶어달고단거
1: 단거
4: 어물도없나나는
1: 그냥물맹물어있다있다
4: 어다했다
1: 오케이오케이오케이
3: 와잠깐만잠깐잠깐잠깐물이앱장인데
4: 왜
3: 너무비싸잖아
4: 아비싸
3: 앱양앱양프랑스물
4: 이거할인되잖아아
3: 이거 how much? 3,000원이에요영어조금만
4: 이게조그만거가이게3,000원이면진짜이게말도안되지
3: 이건얼마예요파인애플우롱티이거다마시면은우리만원나가
4: 아그럼하지말자아그래그럼
1: 그럼막먹지말자
4: 하지말자
1: 그냥가자가자
4: 어
1: 오케이씨씨씨땡큐
3: 씨씨
4: 와물비싸다
3: 3,000원에물마시는건좀그렇다
4: 비싸다
1: 그러니까그래그래
4: 근데어저께도밥이만원에서우리먹었잖아
3: 그러니까밥한끼만원에서지금
4: 그러니까이거는
1: 야
3: 야대박이다대박
1: 우와오빠이거봐봐요
4: 와
1: 우리가딱큰거적인가
4: 어그래맞아맞아
1: 어와보람이있네 아니이제우리밥을먹어야되는데제가인터넷으로좀검색해보니까여기바깥쪽에좀먹을데가많더라고요
4: 오그러면그랜드에서먹어야지
1: 어
3: 다음식당무조건이렇게싼거찾아보
1: 어
3: 한끼한 16,000원
1: 1인당16
3: 아니아니안되잖아
1: 셋이16
4: 셋이어충분한거같은데충분
1: 그래오케이고양이다
4: 아와이계단진짜
3: 오늘은노마라데이
1: 노마라데이
3: 내일은호구한번
1: 좋지
3: 저런데도뭐괜찮겠다
1: 뭐냐이렇게테이블이런야장같은것도괜찮네
4: 아이런것도괜찮은데

0: 와, 여기도 봐봐.
1: 어?
2: 올마라.
1: 어?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다.
0: 아, 그러네.
1: 아.
3: 마라, 마라. 마라. 아, 뿌 마라, 뿌 마라. 셰셰, 셰셰. 걱정 많이 했는데.
0: 아, 거기서 뭐 한다, 진짜 또.
1: 되게 목욕탕 있는 것 같다, 대체.
3: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1: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약간 여기 남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0: 완전.
1: 여기 또 들어간 맛집이 있나 봐. 우와. 우와. 밥맛 더 돌겠는데?
3: 어, 미치겠다.
1: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0: 동네가 진짜 좋다.
3: 우와, 이 그림 봐. 너무 예쁘다.
0: 어, 너무 예뻐.
3: 설마 올라가야 되나? 충칭이 계단이 많기 유명하대, 산악지역이라.
1: 그래, 그렇다면서?
3: 어, 책이 있더라.
1: 충칭이 산악지역이랑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다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3: 아니, 성훈이 왜 이렇게 빨라?
1: 오빠 운동했던 사람이잖아.
3: 아, 너무 빠르다.
1: 와.
0: 어, 이런 거 맛있는 거 같은데?
1: 소세지.
0: 소세지 그거. 아, 그거.
1: 만두 파는 데도 있고.
3: 아, 배가 너무 고픈데, 나?
1: 배고프지, 나도.
3: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0: 여기도 사람 많네.
3: 여기 식당인가? 네.
1: 여기 식당인가 봐. 어, 여기 뭐야?
2: 잠깐, 자기가 알아서.
3: 우와.
2: 뷔페, 뷔페.
3: 여기 마라 없다.
1: 마라 없어?
3: 여기 먹을까?
1: 여기서 먹자.
3: 싼 거, 싼 거.
4: 산스.
3: 산스, 허, 스. 그냥 먹게 됐네, 그냥. 우리, 그냥 주시네.
4: 아.
3: 산스. 어? 싼매.
4: 산스.

0: 3个3次?
1: 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 그래서 아, 1인당인 줄 알았는데 다 해서
0: 다 해서
2: 이거를
0: 오케이 오케이
1: 시즌.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2: 밥 먹어보자.
1: 우와 메뉴 봐.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3: 이거 뭔지 알아?
2: 그거 오빠 강낭콩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아 이거 그거잖아.
2: 토마토 계란.
4: 최대한. 아, 최고자.
1: 아.
0: 아,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사람 많은 이유가 있네.
0: 아, 그러니까.
1: 맛있다.
4: 한식 뷔페 먹는 느낌이야.
1: 아니 밸런스가 맞아. 고기랑 야채랑 다 있어.
0: 또 마라도도 없으니까.
1: 또 일하고 먹으니까 입맛이 똑똑하네.
0: 이거 2,000원을 하면 진짜 대박이다.
4: 이게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0: 그렇지.
1: 시장 분들이 많이 먹네.
4: 그냥 걸어가면서도 자기 식사하시네.
0: 근데 확실히 그게 이런 문화니까 좀 신기하다, 진짜. 뒤에 보면.
1: 신기하다.
0: 신기하다. 그치, 그치.
1: 그러니까 2,000원인데 무한으로 주니까.
0: 아유,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5: 에밀리, 아보하스야. 에밀리, 아보하스야.
4: 아주.
0: 아주, 아주.
4: 아주, 아주.
1: 아우치. 아,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0: 맛있게.
1: 어, 제육 같다, 제육.
4: 제육 볶음 먹는 느낌.
1: 어. 그럼 또 오늘 한 끼 6,000원밖에 안 썼네?
4: 대박이다.
1: 그럼 아까 애비랑 마실걸.
0: 와, 생각해봐. 아까 그 조그만 거.
4: 대박이다, 대박이다.
0: 말도 안 돼.
1: 와, 다 드셨어.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난 반만 다 먹었는데.
0: 널 반대야.
1: 네. 어, 밥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6: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4: 메뉴 중에 이거 청경채요. 볶은 것 같은데 맛있다.
0: 저는 돼지고기, 콩 난 돼지고기가 있었거든요, 콩. 아. 그게 맛있었어요, 저는.
1: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해.
4: 시금치
0: 다 맛있어, 다 맛있어.
1: 다 맛있어.
0: 조금 짜긴 짜지만.
1: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0: 아, 그치.
1: 밥값은 하네요, 진짜.
0: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서 집에서 닦고 다시 오면.
4: 아하?
0: 그냥 앉으면 모르잖아, 그치?
4: 또 몰라.
0: 그치, 모르지.
4: 그리고 배고플 땐 그 꼬치 아저씨한테 갈게.
7: 증송, 뭐, 이거 장어 증송.
1: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2: 谢谢.
0: 아, 그래, 잘 먹었다.
1: 제일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
1: 아,
2: 다
0: 먹었어.
2: 谢谢.
0: 아, 당연히 가져가지.
1: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
0: 물 나랑 가서.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1: 형님, 안 먹히네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4: 좋아.
0: 거기 아까 가게 있었거든.
1: 여기 커피 팔 것 같은데?
0: 어, 이런 데서 커피 파는 것 같은데.
1: 커피? 커피, 쿠퍼, 쿠퍼.
4: 아. 이런 거 하나씩 먹어볼까? 이게 뭐지? 아우, 아우. 1위안. 야, 이거 1위안이래.
1: 1위안이야? 나.
4: 어.
8: 여기가만. 세 개. 싼 거.
1: 싼 거?
0: 아, 그러면. 아, 너. 이걸 할게, 이거. 아, 이걸 할게. 이걸 할게.
4: 옥수수 하나, 옥수수 하나.
1: 카페? 메요.
4: 좀 너무 크겠다.
1: 카페? 아. 저거 마실래?
4: 커피 하나 먹자.
1: 어, 좋다, 좋다. 형님, 뭐 음료수 마실래요?
0: 나 물, 물.
1: 여기가 우리 카페예요. 여기 이상 안 돼요.
0: 나 물만 마실게. 오케이. 어, 상관없어.
1: 젠부, 스,
8: 치엔.
1: 치? 치? 스치면은 3,500원? 오케이.
4: 이렇게 다 해서 3,500원이래.
0: 이것도.
4: 옥수수도.
1: 어머니, 옥수수까지 다 해서.
0: 짜다.
1: 스.
8: 하하하.
1: 谢谢. 커피 좀 마셔, 이제.
4: 커피야, 너무 먹고 싶었어.
1: 그거네. 스비네, 스비.
8: 어, 스비.
1: 일하고 나서는 원래 한 번씩 갔다 스비 먹는 거거든.

0: 아니면 네가 먹으면 뭐 이거 맛있어?
1: 네. 호떡 약간 호떡 같은 질감인데 아니, 담백해 담백해 오랜만에 사신 담백함이야.
2: 진짜 호떡인데 꿀뺀 호떡.
1: 꿀뺀 호떡인데 약간 술빵 느낌도 좀 나고.
2: 꿀뺀 호떡인데 살짝 발려있는 느낌?
1: 응, 응, 응, 응. 아니 그러면 여기가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니까 어제 옷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 옷 한번 구경해볼까?
2: 아까 책자에서 좀 봤는데 의류 도매시장이 있어요.
3: 아 그런 거 있어?
2: 단체복.
4: 단체복?
2: 옷 다 같이 세트로 맞춰서 같이 사면 좋지 않을까?
1: 이게 충칭 옛날 사진관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약간 사진 찍고 추억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2: 82년이네? 1위네?
4: 충청의 대표 야경 명소
5: 흥녀동.
4: 오
3: 이건 괜찮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기하면.
4: 네, 네, 네.
3: 가자. 아, 여긴 무조건 가야 돼.
2: 그러면은 내일 옷 사고 사진 찍고 이거 흥녀동 보러 가면 되겠다. 야경 단체복 사고 사진 찍으러 가자.
0: 응. 맞아.
2: 일사천리네.
6: 하나 둘 셋.
7: 햇살이 교차하고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2: 작가님
8: 맞아요. 하루야.
2: 그럼 안 찍잖아.
8: 하루야.
2: 옛날에.
1: 물레
2: 220위안 남았네.
1: 네.
0: 220. 와 많이 남았다.
2: 오 저녁 오마카.
0: 아이스크림 먹을까?
2: 저녁 오마카.
0: 아이스크림.
2: 谢谢谢谢谢谢再见再见再见 好好好 내가 好 빨간색 옷 입어서 그런가? 나 돈 왜 주나 했다 나한테. 아 씨.
1: 이 가게 아들내미인 줄 알았다.
0: 완전 똑같아.
1: 완전 남대문 시장이야. 똑같아.
9: 스스바 오늘 쓰고.
2: 네?
9: 스스바 스스바
2: 스스바?
9: 너 스팡 스팡
2: 아 먹었어요.
9: 스바란
2: 워츠 워츠 츠
1: 너 이모야?
2: 어?
1: 너의 이모야? 너, 아, 너의 이모야?
2: 편하게 말 걸지? 밥 먹었냐고 스팡 스팡.
0: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이고
1: 오빠
0: 야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 형님 조회수 1000만뷰 나와요.
0: 아유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2: 와, 옷 가게 봐, 와.
1: 와우. 또 여기 왔는데 옷 하나 안 살 수 없잖아.
2: 아, 그치.
1: 옷 하나 더 사줘야지.
2: 마음껏 골라 사줄게. 여기 제일 비싼 게 50이야, 만 원. 나 여기 흥정을 못 하겠다.
1: 아니, 오빠,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와. 입는 거 어때?
0: 어, 상관없어, 나.
2: 상관없으면 마음에 든다는 소리는 아니네요.
0: 상관없어. 근데 원단, 원단.
2: 원단이 미쳤어.
0: 원단 진짜.
2: 원단
0: 진짜
2: 완전
0: 대박이야. 원단 대박이야.
1: 아예 그냥 하와이안 셔츠, 하와이안 셔츠로 가야 되나?
4: 내가 지금 요 섹스. 지금 요 섹스.
2: 발음이 유독 찰지긴 했어. 그쪽만 좀 찰지긴 했어. 화려하네.
0: 그리고 이런 거 시원한 것 같아.
1: 오빠 바지 하나 사요.
0: 나는 이거로 사볼게.
1: 오케이.
2: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좀 비칠까봐.
0: 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어쩔 수 없지.
1: 아니, 오빠 블랙은?
0: 블랙은, 근데 원단 안 좋아. 이게 이런 거 없어.
1: 아, 냉장고 바지 같은
0: 거.
1: 이런 것도 있네.
0: 어, 멋있는데?
2: 오, 멋있다. 오,
1: 이런 것도 있고.
2: 잘 고른다.
1: 어, 이런 거.
0: 이게
1: 있네.
0: 58이야?
2: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딱 그 예전 거기 언니 감성이긴 하다.
1: 아, 안쪽에 들어와서 입어보셔도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입어보셔.
2: 아, 예. 좀 더 구경하고.
1: 아,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야?
2: 예, 좀만 뭐, 엄마랑 같이
1: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자.
0: 물어보자.
9: 잠깐만. 아,
1: 99 위안.
2: 99?
1: 어, 너무 비싸.
2: 그럼 우리 세트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할까?
1: 그래?
2: 처음에 너가 고른 거.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됐어.
0: 자, 그러면 사자. 야.
1: 1, 2, 3.
0: 응.
2: 싼 거, 싼 거.
1: 야, 가, 야, 가, 이거. 너무 비싸. 가는 척 해야 돼. 아, 너무 비싸. 야, 너, 야.
2: 아 여기 그런 데 아닌 것 같아.
1: 그래?
2: 안 먹어.
0: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2: 많이 해봤잖아.
1: 그럼
2: 눈빛 보면 알아.
1: 그럼 결제해.
2: 경찰제야.
1: 그럼 가. 그럼 가.
0: 그렇게 해가서 얼마야 그러면? 3만 원?
2: 3만 원. 1인당 만 원씩.
0: 오케이.
1: 셰셰.
2: 셰셰. 많이 받으세요.
0: 오케이.

0: 오케이.
1: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갖고.
2: 야 사진.
1: 사진 그러니까. 한번 탁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2: 보통 이게 남자끼리 오면 안 가거든?
1: 그렇지.
2: 또 너가 또 얘기해주니까.
1: 아, 진짜? 어. 아, 여기구나. 오. 오.
2: 야 사진관.
1: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 작품이다.

0: 짱만 위, 쩌룸 파, 홍금, 홍진 파.
1: 홍진 파, 이거.
0: 있다, 있다, 있다. 와.
2: 보자.
3: 근데.
2: 입을 수 있어?
0: 형님 사이즈. 요가 한번 해봤어.
2: 절대 못 입어.
0: 왜, 왜?
2: 작아.
0: 한번 입어놔볼까요?
2: 팔이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안 들어가.
3: 이게 팔이 안 닿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이게 안 돼.
3: 안 돼, 안 돼.
0: 아유.
2: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산 거 입을게. 어, 산 거 입을게.
0: 내가 그거 입지 뭐.
2: 어, 나는 이거 입으면 돼.
0: 쉐, 쉐.
3: 여기 앉아.
4: 이래도 작아.
3: 싸워.
4: 작다, 작다. 와우. 제일 큰 사이즈인데,
0: 포이스인데. 와, 저 팔뚝 찢어지겠어. 좀 와서.
3: 저 준빈이가 입으면 되게 밑으로 출연진 같을 것 같아. 오. 어. 좋은데?
0: 어. 아, 좋아?
3: 어. 괜찮은데?
0: 쩌룸파? 쩌룸파?
3: 뭐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안 왔어요? 같이 가봐요.
0: 장마디 스타일로 해주고 싶은가 봐.
3: 오!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0: 우와!
3: 이게 속바지가 있어. 여기가 그냥 생판스야.
0: 안 볼게.
3: 아, 완전히?
0: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3: 그래?
2: 어. 오, 잘 어울린다.
3: 그래?
0: 어, 뒤에, 어, 야, 뒤에가 시상식이야.
3: 그래? 그래?
0: 야, 뒤태가.
3: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뒤태가 백상이야.
3: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나 거울이 없어.
2: 거울.
3: 아, 이렇게 생긴 거야?
0: 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장만옥이다. 메이크업, 장만이.

0: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자야. 넌 무조건 부자야. 부자, 완전 부자 아들. 어. 근데 가게 주인인데 서빙 안 하고 포스기 앞에만 있는. 어.
1: 저기, 가게 주인 같아.
0: 가게 주인, 어.
1: 오, 이거 어, 형님 써요.
2: 오케이.
1: 오.
0: 오, 오, 추. 멋있는데요, 추?
3: 아, 아직 또 가져.
0: 아, 또 가지러 왔어.
1: 어, 진짜 80년대 화자.
0: 어이구. 무슨 느낌이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모자를 찾는 중에 갑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계셔.
1: 사진 바로 인화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머니 저 속도면은 한. 한 2주 뒤에 해주실 것 같은데.
2: 지금 청소하시는데.
0: 갑자기 지금 청소하고 계셔, 어머니.
4: 저 들어가서 한번 찍어. 자.
0: 찍자, 찍자.
4: 가자, 가자, 가자.
1: 갑시다.
2: 어머니.
5: 아, 또 했다.
6: 하이.
5: 아, 진짜 예준아.
1: 플로우를 믿고 맡겨요.
0: 어. 그러니까 어머님의 표정 자체가 딱 장인 느낌의 이렇게 표정이 있다.
4: 이거, 이거.
0: 아,
4: 아 저를.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왼쪽, 제이 아저씨처럼 아, 가만히.

0: 있어.
1: 가만히 있어.
0: 아, 안 돼. 어, 움직이면 안 된다.
1: 밑에 다리 조심해.
0: 그러니까.
2: 오, 잘 나왔어.
0: 오케이. 아, 아 너무 좋대.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1: 너무 이쁘대, 언니.
0: 너, 야, 야.
3: 앞에 앉아주시고.
2: 내가 앞에요? 뭔 구도야, 이게?
0: 아니야, 시킨 대로 하자. 시킨 대로 하자.
1: 시키는 대로 하자.
0: 아, 시킨 대로. 나는 이 뒤에,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2: 무슨
0: 느낌이야? 좋다, 좋다. 이게.
2: 깜짝이야.
0: 아, 나. 어, 니. 너
1: 오빠 뒤에 있어.
0: 가족사진. 가족사진. 가족사진 왔다.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0: 나는 무슨 역할이야, 너한테?
1: 누가 아들이고 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 내가 너 아버지 되는 건가?
1: 어? 나보고?
0: 너
3: 쳐. 어?
2: 아, 다리.
1: 다리 꼬고.
3: 야, 출라이 겜상고 짜부짜리야. 하, 对.
0: 아, 앞으로 나오라고.
3: 네, 对.
0: 또 이
3: 예,
0: 너 나 나도 이거 이쪽. 너무 이상.
3: 예.
0: 아니, 너도 얼굴. 그렇지, 그렇지.
2: 나도 이게 뭐야?
0: 이게 아니, 얼굴. 이렇게 얼굴. 어, 그렇지.
1: 어, 죄송합니다.
0: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
3: 笑起来，笑起来。

0: 시시.
1: 와아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야야야야야 준비라 준비라.
1: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2: 진짜.
0: 어 너무 마음에 아 시시.
1: 시시.
2: 시시.
3: 시시. 코가 잡아.
2: 다음에 또 오라고.
4: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2: 어. 그건 우리가 돈 받으면 되죠.
1: 상위엔. 상위엔.
3: 아 없냐 그.
1: 좀 뭘까 좀 살까? 맞아?
0: 어.
2: 오케이.
0: 아까 샀던 그 음료수 또 사. 여기 또. 오래부터 먹을 거지.
1: 아우치? 내가 아우치? 5원치로 7,000원. 좀 비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0: 좀 쉬십시오.
1: 좀 쉬었다가 이게 맛있다 그랬거든.
0: 맞아. 추천해 주셨어.
1: 홀스빈스? 야, 이 잘못 샀다.
0: 왜?
1: 퉁칭 스트레인지 테이스트 홀스빈스. 무슨 퉁칭의 낯선 맛 말콩.
0: 그냥 말콩이 강남콩 뭐냐?
1: 아니 어떤 과자에다가 스트레인지 빈즈라고 아 스트레인지 테스트라고 안 넣는데. 드셔보세요.
2: 맛있어.
1: 아닌
2: 것 같은데. 어우 매워.
0: 나 괜찮은데.
1: 어? 이게?
2: 약간 마라 같은.
1: 형 마라 마라.
2: 어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0: 나는 원래 안들이 맛없다고 하는 건 난 다 맛있다.
1: 아이씨. 어우, 어우, 끝맛이 왜 이래, 이거?
0: 왜 맥주 한 잔 짜증나?
1: 어.
0: 맛있네.

0: 갑자기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여기.
1: 진짜, 그치?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야, 어디부터 갈까, 우리?
2: 푸드 스트릿을 찾으러 가볼까?
0: Hello.
2: 아, 푸드, 푸드.
0: We want to try food. No, no, 마라. No, 허거. No, 不, 허거. 不, 마라.
3: 그런 건 없습니다. 포기해주세요.
2: 그냥 허거를 당신의 몸에 심으세요.
0: 여기로 가면은 맛있는 식당들이 많대.
2: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여기 음식점인가 보다.
1: 이건 안 매운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않아?
2: 여기 맛있을 것 같다. 여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0: 싹 다 마라 올라가 있어.
1: 아, 그러네.
2: 마라를 사랑해봐.
0: 아, 마라 먹을래? 먹을 거야, 지금?
2: 상관없어, 난.
1: 나는 상관없어.
0: 저는 상관이 있어요.
2: 그럼 고민해봐. 여기도 허거집이다.
0: 여기 허거. 허거집. 여기도 허거네. 허건데 볶음밥 주는 허거집. 저기도 허건가?
1: 다 그래. 이거 봐봐. 다 허거.
2: 다 허거야. 야, 준비라. 여기도 허거다.
0: 아! 여기도 허거고. 저기도 허거고. 계속 말하면 먹어가지고 제가 좀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데 이게 우리나라 편의점이나 카페 느낌으로 한 세 블럭 건너면 편의점, 세 블럭 건너면 카페로 들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고 하나하나 전부 그냥 허거. 그 메뉴도 전부 똑같아. 완벽한 그냥 무슨 그냥 클론이었어, 클론. 네. 허거 아닌 집 없어?
2: 지금 허거 멘붕 왔어. 허거가 아닌 집이 없어.
1: 아까 거기는 그나마...
0: 아니, 나 여행 유튜버야.
2: 그러면은?
0: 아니, 이런 여행지는 없었다고. 무슨 메뉴가 단일화돼 있냐고, 다.
1: 그러면 축하한다. 새로 나왔네. 새로 나왔어.
2: 콩글레츄레이션.
1: 축하한다. 축하한다.
2: 까만 보고 가.
0: 아니, 뭔 다 온 거야.

0: 우리한테 오래 해줄 수 없잖아.
1: 한번 오기가 생기잖아요, 형님.
2: 뭐가?
1: 허가 아닌지 찾아보고 싶다.
0: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 너만 그렇지. 너만 그렇지.
1: 아니, 도전 정신.
0: 아, 없어, 그런 거는.
3: 아니.
1: 말아먹자. 시원하게 허가먹고.
3: 어제 꽃차
1: 여기 허거 아니다.
3: 족발. 족발이랑 약간 돼지갈비 느낌이 좀 있다.
1: 맛있겠다. 우리 고기 먹긴 해야 되잖아.
3: 그래, 단백질.
1: 좋다.
3: 이거 족발이랑
0: 이거. 이 세 개.
1: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아, we wanna try this one. How much is it?
3: 삼계탕.
1: 22.
4: 22.
1: 32. And this is not spicy?
4: No spicy.
3: Oh, okay.
1: No 하자오?
4: No.
1: chili.
0: This one? 아, 그래도 안 매운 거 시켰네.
1: 잘
0: 찾았네.
1: 마지막에 찾았다.
4: 안 매운.
1: 싸다 싸. 괜찮아.
0: 좋아.
1: 밥 드세요, 형님.
3: 밥 세 개?
0: 아니, 나는
1: 됐어. 아, 2 포션.
4: 2 water, 2 mineral water.
0: Yes.
4: And 1 coke.
0: 오, 벌써 왔어?
3: 벌써
0: 왔다.
3: 벌써 빨리 왔어.

0: 맛있어. 땡큐. 땡큐.
1: 땡큐.
2: 이게 그 시래기 맛 비슷하다. 좀 짭짤한 시래기에다가 돼지고기 족발.
3: 짜사이, 어, 그거랑 좀.
4: 짜사이 같은 느낌.
3: 좋다, 좋다.
1: 와!
5: 37이라고 근데 다 해서?
1: 응. 이거 돼지갈비 하나 더 시킬래요?
2: 맛있어?
1: 어. 나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시켰어.
2: 어, 잘했어. 돈 많아. 요즘만 사람이 많아.
6: 근데 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2: 여기가 내가 볼 때 노호거존이야.
6: 그런가?
2: 다른 집도 노호가 없잖아.
4: 노키즈존처럼.
2: 어, 노호거존이네. 유일한 나의 안식처.
6: 어, 이거는 소금이나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 아예 그냥 끓인 물.
2: 우리지 않았어 돼지고기를.
1: 그냥 살코기만 먹어야 될 듯. 치울까?
6: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2: 짜장면인가? 아니네, 말하네. 이야.
1: 오빠 돼지고기 좀 주세요.
6: 아, 그래.
2: 고추기름 봐. 우와.
1: 와. 아. 야, 말하다. 맛있어.
6: 맛있어.
5: 말아?
7: 짬뽕 소스 맛있다.
6: 어, 근데. 안 뜨거워. 어, 맛있어. 어? 어. 이걸 맛있어.
2: 너 마라 아니네?
6: 어, 갈리.
1: 갈리.

0: 안 매워.
1: 마지막. 땅콩 소스 맛이랑 탈 비빔면 느낌.
2: 오, 맛있네.
1: 비빔면 느낌.
2: 이건 맛있어.
3: 전국 비빔면에 땅콩 기름 딱 뿌리는. 그렇죠. 와, 진짜 맛있다. 느낌이야. 진짜 맛있겠다.
1: 땅콩 느낌. 어머나, 땡큐.
4: 프레젠? Yes. Yes, you can mix it and have the brown sugar.
3: Oh, brown. Thank you very much.
2: 와, 땡큐.
1: 쉐쉐.
3: 맹점 단지.
2: 오, 서비스 좋았다.
1: 서비스 프레젠트래.
3: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2: 오, 그럴까.
3: 충칭이 진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다.
2: 어때?
1: 맛있어.
2: 근데 매운 거.

0: 더 맛있지.
1: 그래서 이렇게. 어.
0: 좋다.
2: 상큼하네.
1: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2: 맞아요. 오히려 흑설탕이라서 너무 안 단가 봐요.
1: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0: 우리가 얼마 남았어?
3: 가계부 내가 쓰고 있거든. 100위안 남았네. 많이 남았다.
0: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쉐쉐.
0: 쉐쉐.
3: 쉐쉐.
2: 아, 불 들어오네. 저는데. 저기, 간판 같은데.
0: 슬슬.
3: 우와. 저 배도 인기 진짜 많네.
0: 그러니까.
3: 배도 사람 꽉꽉 찼네, 저기는.

0: 난 이게 그냥 아예 다른 행성 같다니까?
1: 진짜로?
0: 응. 와, 멋있다. We are,
1: yeah, yes, please.
0: Picture, picture, please. Picture. 아, 이쪽도 이렇게 해도 멋있네. 저렇게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유명한 곳이네.
1: 경복궁 같은 거야, 경복궁. 아. 아, 이거 다 빌려주네.
2: 너무 사람 많네, 이게.
1: 거의 강남이야.
0: 그리고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3: 야, 이거, 야, 귀, 귀, 귀.
4: 아, 클린이었어요.
0: 클린이요, 클린이요.
2: 한번 해볼까?
0: 어, 한번 해보자.
2: 돈이 되면 가자.
1: 32위안. 6,000원이면 괜찮아.
0: 자, 한번 해보자.
2: 아, 그래? 어, 뭐, 뭐가? 그래. 이게? 잠깐 자는 거.
0: 어, 6,000원.
4: 아, 이거 시작하겠어요.
2: 근데 보이는 게 재밌지.
1: 오케이, 합시다.
2: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1: 귀 파봤어요?
2: 한번 더.
1: 형님 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0: 우와. 저 처음 해봐요. 아! 어, 시원해. 확실히 달라. 제가 어깨에 묻히시는 거 아니죠?
1: 그거 네 귀야, 그거?
0: 내 귀야.
1: 많이 없다, 귀지가. 아, 귀지가 없어.
2: 어, 왜, 그거, 이거. 어, 내 금 찾았어, 금 찾았어. 우와, 봐봐. 대박이야.
1: 우와, 성훈이 형 진짜.
2: 큰 거 있어. 아, 큰 거, 그거.
0: 우와, 완전 커. 아니, 성훈이 오빠는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어. 귀지가 커서 바뀌었나봐.
2: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
1: 에? 우와, 집게로 끊어내.
2: 와, 대박이야.
1: 우와, 나 이거 쇼츠로 봤어.
2: 우와, 보여줘, 보여줘. 여기.
1: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우와!
0: 저게 뭐야?
2: 장난이네.
1: 형님.
2: 말 보지 마, 이게.
1: 말이 들려요?
2: 어, 말 들려.
1: 들렸어요, 이때까지? 꽉 막혀 있는데?
2: 어, 대박이야.
0: 우와. 딱딱해, 딱딱해. 이거 약간 거의 이빨 수준이라서 저기 지붕에 던지면 새 이빨 나듯이 막 그럴 수준이야 지금.
2: 야, 나는 아직 한쪽 귀 아직 안 끝났어.
0: 아직 한쪽 귀 아직도 안 끝났어 오빠?
1: 번 돈 다 날리겠네 성훈 형 때문에.
0: 오!
2: 아이고 아이고.
0: 아 오빠.
2: 와와와와와 이것도 또 야. 이거 뭐야 이거?
1: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2: 우와.
1: 이거.
2: 장난이 오라오라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1: 형님 이거 조회수 천만 뷰 나와요.
2: 아유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1: 우와 너무 들어.
2: 오 왔어.
0: 왔어 왔어.
1: 와 집게 집게 집게.
2: 우와 오마이갓네 진짜.
1: 우와.
2: 우와 이게 진짜 크다.
0: 우와. 아우. 아 진짜 오빠. 귀를 왜 안 보고 산 거예요?
2: 아, 모르겠어, 나도.
0: 이거 봐봐.
1: 야, 오, 화석이 나왔는데, 귀에서?
2: 와, 진짜 여기 가게 잘 왔다.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하러 와야 되겠다, 여기에.
0: 층층에 귀 파로?
2: 어.
1: 오늘 어,
0: 열어봐요, 오빠.
2: 아, 이쪽이야? 아, 어, 이거 두 개고.
0: 오빠! 냄새를 왜 맡아?
2: 아니, 어떤 냄새지? 궁금하지?
1: 어, 진짜 잘 판다, 근데.
2: 감사합니다. 어, 谢谢.
5: 谢谢. 量女跟谁知道？啊，是要
1: 结账，
5: 해야되겠다。你的是88，加这个靓女的88，再加这个帅哥的380。

0: 와우라고 그냥 한마디. 7만 원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또 좋은 데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급이었어, 그냥.
1: 야, 이거 해보길 잘했네. 야,
0: 가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내 귀였어.
1: 7만 원.
0: 7만 원.
1: 왜 3천 원짜리 양은 안 먹고 귀에다가 7만 원을 썼을까, 우리가?
0: 그러니까.
1: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0: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
2: 내일 알바 형님한테 당 끼야 돼.
0: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할게.
2: 네. 11만 원 나왔어.
1: 야, 근데 너무 개운하다.
2: 아, 이거 뭐 개운했다니 다행입니다.
0: 아, 이거 너무 좋더라.
1: 나 소비 후회 없다.
2: 와, 이거 뭐지?
1: 오,
2: 대나무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봐봐. 너무 맛있겠다.
3: 마차, 마차.
1: 마차.
3: 아, 뭐 잘해. 이거. 마차가 좋다, 마차.
1: 마차 좋아.
2: 단어를 알아도 못 알아들어. 중국어.
1: 성조가 우리가 뭐야, 안 만나.
0: 이거 뭐라고
1: 뭐라는 거야?
2: 아, 블로거냐고.
1: 아, 우리 블로거냐고.
2: 인스타가, 인스타그램. 아,
1: 계정이 있나요?
2: 아, 스스.
4: 나중에 용불 아이디가 제8래.
0: 왜 이렇게 좋아하지?
1: 섹시야마, 섹시야마.
5: 섹시야마, 섹시야마, 섹시야마, 섹시야마,
0: 섹시야마. 야, 귀 냄새 맡아줄 거야.
2: 섹시야마. 섹시야마. 섹시야마.
1: 부터부터.
4: 쉐쉐.
2: 쉐쉐.
1: 몰라.
0: 맞자 가루를 뿌린 것 같아가지고 맞자 맛이 그렇게 안 나.
1: 그렇게 안 나.
0: 아, 그걸, 아쉽네.
1: 아쉽네. 그걸 기대했는데.
0: 나도.
1: 아쉬워. 그게 아쉬워.
2: 얘도 아쉬워.
1: 맛없다라는 표현 예쁘게 하기. 너무 아쉽다.
2: 진짜 비주얼만.
1: 아쉽네.
0: 아쉬워.
2: 아, 근데 너무 아쉽다.
1: 너무 아쉽다.
0: 아, 너무 아쉽다.
1: 너무 아쉽네.
2: 좀 많이 아쉽다.
1: 오빠.
0: 오, 와, 너무 예쁘다.
1: 너무 예쁘지. 오빠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0: 가자.
1: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이쁘다.
2: 예쁘다.
1: 화려하다. 중층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6: 누가?
1: 성훈이 오빠. 중층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성훈이 오빠 지금. 귀지 청소 이후로 중층 러버가 돼가지고 귀지 챙겨가고 막.
0: 아, 너무 재밌었다.
6: 재밌었어.
0: 아, 너무 재밌었어.
1: 야경이 달라.

0: 자, 왔다 왔다 왔어.
1: 아,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
0: 뭐?
2: 롱케이.
0: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1: 아, 진짜로 너무한다.
0: 왜?
1: 예상은 했어요, 난.
0: 이게 뭐지? 솔직히. 어떤 느낌인 거지? 충칭의 전문 짐꾼을 쳐봤는데 택배의 달인 방방.
3: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0: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 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1: 들고 있는데?
0: 뭐가 있어?
1: 소리가 있는데 잠깐만.
5: 아, 농부시가 어제 상하로 전담을 화제스 노선.
1: 이거 펴봐.
0: 펴봐.
5: 전담을 화제스 노선 화제스 상.
0: 알론소는 여전이래.
1: 알론소가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 됐거든.
0: 어.
1: 사비 알론소.
0: 그러니까.
5: 에이호, 我怎么告诉你，什么意思啊？穿什么衣服蓝？我那个都是蓝色衣服。
0: 입으로 레알 슬로건 문화는 문화일 수 없다.
1: 오, 진짜 이거 레알 마드리드네.
4: 이게 일단 왜냐면 주소.
0: 알아들은 거예요?
4: 어, 주소.
0: 주소.
4: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주소야.
0: 아,
1: 그걸 알아들었다고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주소라고 얘기 들었어, 나도.

0: 아, 놀래 난 빕하고 중국어가 들리는 줄 알았어.
1: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가는 거지.
0: 가서 길거리에 물어봐야 된다는
1: 거지. 가야 되는 거지.
2: 가야 되나 봐.
0: 가서 아까 그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될 것 같아.
1: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수고.
3: 고생하셨습니다.
0: 근데 은지는 어떻게 하냐?
3: 나 그래도 3대 꽤 쳐.
0: 난 3대 한 60초.
4: 오늘 제일 덥냐?
5: 아, 덥다 덥다. 오,
3: 어때?
5: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와,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3: 가.
5: 파이팅 파이팅.
3: 파이팅 파이팅.
5: 자요 자요. 파이팅 파이팅.
0: 팔 다리 힘이 안 들어가지 나. 아버지 이거 뭐예요?
3: 토끼.
5: 토끼.
3: 토끼 고기라고? 그냥 나 처음 먹어.
0: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5: 그렇겠지.
6: 그렇겠지.
7: 여기는 진짜 시골이 시골인 것 같아.
8: 아니야, 나 벨트도 없고 지금 여기 침대시트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0: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네.
3: 응, 특이해.
0: 그러니까 술의 도시, 와.
3: 자, 엉덩이! 엉덩이!
7: 앞에! 팔 뒤에! 팔 돌아!
3: 돌아!
7: 옆에 돌아! 앞에! 시작.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0: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떡국 끓여 먹을까?
1: 떡국은 할아버지만 끓일 수 있어. 응? 불은 어른만 쓸 수 있어.
2: 아, 그렇지.
1: 할아버지, 우리 떡국 끓여주세요.
3: 그래, 조금만 기다려.
1: 네, 우리 조금만 놀고 있을게요.
2: 뭐 하고 놀지?
4: 정음아, 내가 종이접기 한 거 구경할래?
2: 오, 보여줘, 보여줘.
5: 자, 짜잔.

0: 연필이네. 핫! 우와, 부채도 있어. 이야! 우와, 아, 귀여워. 가방입니다. 룰라리, 룰라리. 아,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내가 진짜 힘들게 접은 건데. 훈민이 많이 있잖아. 또 접으면 되잖아. 그래, 그럼 하나 골라. 우와, 이야. 연필 하나, 부채 하나, 오, 반지 하나, 물고기 하나, 비행기 하나, 가방 하나.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다 가져갔네. 훈민이가 하나씩만 가지랬잖아. 연필 하나, 부채 하나, 물고기 하나, 비행기 하나, 반지 하나, 가방 하나. 다 하나씩 가졌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뭐든지 분장이야. 만 가져가세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빨간색만 가져가세요. 훈민아, 나 그럼 빨간색만 가져갈게. 내가 빨간색만이라고 했더니 정음이가 정말 빨간색만 가져가네. 하지만 내가 정음이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만 가져가였는데. 그래, 뭐든지 문장에 하나만이라고 말해야겠다. 하나. 안 돼! 없네. 나한테 꼭 필요한 한글을 악어가 먹어버렸어. 한글용사를 불러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아, 안녕?
0: 안녕.
1: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만! 많이 필요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한글의 문! 만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1: 만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미음을 찾자. 오, 멋진 공연이군. 미음은 어디에 있지? 도움이 필요해.
1: 내가 도와줄게. 위에서 보니 미음이 보여. 무대에 미음.
0: 고마워. 찾았어. 무대에 미음.
2: 수선아 한글.

미음이 R을 만나 마. 마.

0: 받침 니은을 찾아야 해. 여긴 어디지? 저건 뭐지?
1: 여기는 장난감 나라 화장실.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알려드리니 잘 들으세요. 문은 두 번만 두드리세요. 한 명만 들어오세요.

0: 뚜껑을 열고 사용해 주세요.
1: 아니, 저건?
0: 사용 후 물은 한 번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1: 멈춰요.
2: 멈춰라. 시간입니다.
1: 찾았어. 변기에 받침 니은.
2: 돌아와 하는데
1: 받침 니은.

0: 받침 니은.
1: 마.
2: 받침 니은.
1: 만.
3: 합체.
4: 저장 완료.
3: 만.
4: 훈민이의 손으로.
5: 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헛. 헛.
1: 정음아, 종이접기는 하나만 가져가.
0: 하나만?
1: 응.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난 이거. 부채 귀엽지?
0: 응.
1: 나는 반지. 아, 시원하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만 귤 한 개만 가져왔어요. 귤 한쪽만 먹을게요.
3: 꿀꺽 슝.
2: 한글만이 어디로 갔지?
3: 아거
2: 다시 만들어야겠네. 만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4: 하나만 가져가세요.
2: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3: 끝.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와 가져가세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와 가져가세요.
2: 하나만 가져가세요. 훈민이가 종이접기를 했어요. 훈민이는 정음이에게 하나만 주고 싶어요. 어? 한글 많이 어디로 갔지? 무대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비연기의 받침 니은을 만나 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많이 나왔어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0: 정음아,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1: 더 갖고 싶은 거 있는데.
0: 알았어. 좋아하는 거 골라봐. 두 개만 골라. 두 개만? 다 좋은데. 뭐 고르지? 나는 펭귄과
2: 동서남북.
0: 동서남북. 자,
2: 사탕과
0: 별. 응. 그리고 또 있어?
2: 응.
0: 나는 여우와 딱지. 반지와 물고기. 비행기와.
2: 아, 그만 골라. 여기 중에 두 개만 골라야지.
0: 정음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두 개만 골라.
3: 훈민아.
0: 네, 할아버지.
1: 아, 다 좋은데. 두 개만 골라야 하는데. 아, 뭘 그러지?
0: 뭐든지 문장이잖아. 나는 와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4: 우와, 맛있겠다. 부채와 꿀꺽.
0: 안 돼.
4: 슈.
0: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악어가 한글 와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정음아,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와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6: 와의 문을 찾자.
7: 여기야!
5: 와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디로 가지?
1: 늑대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0: 어서 가보자!
1: 한글용사!
0: 괜찮아? 늑대는 어디에 있지?
1: 장난이에요.
0: 아니, 거짓말을 하다니.
1: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한글을 찾았거든요. 아용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0: 오! 찾았어! 양의 이응! 이제 와를 써야 해. 와를 쓰려면 오와 아가 필요해.

0: 오! 아! 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1: 준비됐지? 준비됐어?

와! 이응이 와를 만나 와!

0: 와. 와.
1: 와. 저장 완료. 와. 정은이의 손으로.
2: 와,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문장 완성!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1: 정음아, 부채는 내가 아까 줬지?
2: 응.
1: 여기 정음이가 갖고 싶어 했던 연필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해요. 어떤 과일을 먹을까? 딸기와 바나나를 먹어요. 잠깐! 딸기 말고 귤을 먹을래. 귤!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응?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응?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자,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끝.
1: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만 연필을 좋아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만 연필을 좋아해.
0: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훈민이가 정음이에게 종이 접기를 준대요. 딱 두 개만 골라봐. 나는 부채와 연필이 제일 좋아. 어? 한글 와가 어디로 갔지? 양의 이응이 와를 만나 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와가 나왔어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 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한

0: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북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경음아,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
1: 왜?
0: 우리 유치원은 월요일마다 체육하잖아. 아!
2: 나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
0: 왜?
2: 왜냐면
0: 시장!
1: 우리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잖아.
0: 맞아. 할아버지랑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지.
1: 시장에 뭐든 다 있지.
0: 시장은 정말 재밌지.
2: 시장에 매일매일 가고 싶다.
3: 뭐든지 문장이야.
0: 나는 마다 시장에 가요. 저녁마다 시장에 가자.
4: 그래, 그게 좋겠다. 어서 뭐든지 문장에 말해보자.
3: 나는 저녁.
5: 아,
0: 안 돼.
5: 왜?
0: 슈.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1: 악어가 한글 마다를 먹고 가버렸네.
0: 뭐든지 문장이 고장났어.
4: 한글 마다를 찾아야 해.
0: 응.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마다, 마다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8: 문.
7: 마다의 문을 찾자.
9: 여기야.
6: 마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9: 간다.

0: 시장이군. 이불 가게? 반찬 가게? 오! 떡도 있군.
1: 한글 용사, 이 떡 좀 드세요.
0: 이건 무슨 떡이죠?
1: 무지개 떡이에요.
0: 아니, 이건?
1: 왜요?
0: 찾았어요.
1: 뭘요?
0: 무지개 떡에 미음.
2: 소설아 한글.
3: 미음이 알을 만나 마. 마.
0: 이제 디귿을 찾아야 해. 음? 뭘 파는 곳이길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4: 우후, 맛있겠다.
0: 그건 뭐죠?
4: 도넛이요. 정말 유명해요. 이 도넛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0: 어떻게요? 아니, 저건 찾았어. 안 돼. 도와줘.
5: 멈춰라. 시공간.
0: 고마워.
5: 디귿을 부탁해.
0: 찾았어. 도넛의 디귿.

0: 수선화 한달기.
1: 디귿이 알을 만나 다. 다.
2: 마. 다.
3: 마다.
4: 하체.
5: 저장 완료.
6: 마. 다.
5: 훈민정음의 손으로.
7: 마다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0: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1: 저녁이 됐네.
2: 훈민아, 정음아, 시장에 가자.
3: 소원이 이루어졌어.
2: 이제부터 저녁마다 시장에 가자.
3: 네, 우리도

0: 뭐 살 거야?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마다! 마다! 마다!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이건 아침마다 먹는 달걀. 이건 점심때마다 마시는 식혜. 비빔밥 만들 때마다 넣는 참기름. 세수할 때마다 쓰는 수건. 이건 등 간지러울 때마다 긁는 효자선. 아, 시원해.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끝.
2: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에서 시장에 가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에서 시장에 가요. 힛.
1: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우리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시장은 정말 재밌어요. 저녁마다 시장에 가고 싶어. 어? 한글 마다가 어디로 갔지? 무지개떡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도넛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마다가 나왔어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3: 집을 만들자. 무엇으로 만들까? 블록으로 만들까? 휴지심으로 만들까? 휴지로 만들까? 상자로 만들까?
4: 상자로 만들자.
3: 이제 집을 꾸미자.
5: 무엇으로 꾸밀까?
3: 색종이로 꾸미자.
4: 가위로 오려서
3: 풀로 붙이자.
4: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그럼 무엇으로 꾸밀까?
5: 뭘로 꾸미지?
0: 무지개다!
4: 우와! 무지개 너무너무 예쁘다.
0: 무지개 한 번만 만져봤으면.
4: 뭐든지 문장이다! 우리는 로 집을 꾸며요.
3: 그래, 무지개! 어? 정음아, 무지개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저 무지개로 집을 꾸밀 수 있을 거야.
0: 무지개로 집을 꾸미면 정말 예쁘겠다.
3: 알록달록 예쁜 집이 될 거야.
4: 우리는 무지개.
2: 뿅.
4: 안돼.
3: 뭐가 없어졌지?
4: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로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응.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로! 로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4: 문!
7: 로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로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신나는 음악이군. 오, 랩이 기대되는군.
1: 어. 어. 알록달록 무지개로 호. 한글을 써봐 마음대로 호. 모른다면 알.

0: 그들이 오를 만나 로. 로. 로. 로.
1: 저장 완료. 로.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휴지로 놀아요!

0: 휴지 심. 심. 휴지심로 놀아요. 휴지심으로 놀아요. 귀엽지. 피노키오 같지. 뚜뚜루뚜뚜. 어디쯤 보일까?
1: 한글 먹으러 왔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하, 이쪽으로. 슝.
0: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만 집을 꾸며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만 집을 꾸며요.
0: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집을 꾸며요. 무엇으로 집을 꾸밀까? 무지개로 집을 꾸미자. 어? 한글 로가 어디로 갔지? 래퍼의 리을이 오를 만나 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로가 나왔어요. 우리는 무지개

0: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1: 안녕.
1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를 저어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

0: 나미!
1: 어? 안녕, 솔.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자.
0: 그래.
2: 놀이를

안녕.

0: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코를 함부로 파면 안 돼요.
10: 아, 진짜. 아, 코 간지러워. 아무도 없지. 난 코딱지나 파야겠다. 왼손으로 후비후비. 오른손으로도 후비후비. 양손으로도 후비후비후비. 여기 나올 것 같은데.
11: 달려봐.
12: 뭐해?
10: 나 아무것도 아니야.
11: 코피나!
10: 코피!
11: 귀찮아!
10: 어디? 진짜네!
11: 어떻게
10: 알았고! 너 막 코를 이리저리 막 후비후비 팠지? 아, 코? 아니, 난 그냥 그 살짝 후비후비 이렇게 살짝 했는데.
13: 바람통! 닿지 않은 손으로 코를 함부로 파면 코 속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10: 몰랐지. 잠깐만. 얘들아. 나 근데 코가 너무 아파. 왜 이러지?
11: 아니 엄마.
10: 여기.
11: 무슨 소리야?
10: 뭐야?
14: 코를 함부로 판 바람통이여. 이미 너의 코 속으로 나쁜 세균이 들어갔다. 가시관의 기운으로 코 속의 세균을 더 나쁜 괴물로 만들어주 마.
10: 얘들아, 코가 너무 아파. 어떻게 아무래도 내 코 속에서 세균 괴물이 뭘 하나 봐.
11: 어떻게 하면 좋아? 많이 아파. 어떻게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바람풍을 도와줘야 돼요. 큰 목소리로 번개 불러줘요. 번개맨
15: 간다.

0: 저런 바람통 괜찮아?
1: 아니요 아니요 봉개맨, 저 코스톡이 너무 아파요. 아
2: 봉개맨 어떻게 하면 좋죠?
0: 방법은 하나뿐이야. 응? 우리가 바람통에 코스톡으로 들어가는 거야.
1: 제 코스톡으로요?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파요.
0: 자 시간이 없어. 모두 준비.
1: 아니 아니요 아닌데.
2: 준비.
1: 아니.
0: 바람풍의 코스톡으로 번개 이동.
3: 와. 와. 여기가 바로 바람풍의 코스톡인가봐.
2: 여기 저기 저기도 상처들이 있어.
3: 아프겠다.
0: 얘들아 조심해. 아마 여기 어딘가에 세균 괴물이 숨어 있을 거야.
4: 정답. 세균 괴물 최종.
5: 세균 괴물.

또 내가 세워주마. 스스스스

0: 우와. 바람 품고 속에 세균 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파워! 그렇다면 한 번 더 번개 파워!
1: 아, 세균 괴물이 사라졌어.
2: 그래, 우리도 사라져.
1: 어? 야, 같이 가!
3: 도망갔다! 도망갔어! 다행이야!
0: 정말 다행이야. 자, 그럼 이제 바람풍의 코 밖으로 나가볼까?
1: 네!
0: 자, 모두 준비!
1: 준비!
0: 바람풍의 코 밖으로 번개 이동!
3: 다시 돌아왔다!
4: 돌아왔어!
3: 돌아와도 됐잖아!
5: 어, 다들 고마워요! 어? 나 코가 아까보다 안 아픈 것 같아.
3: 진짜 아니야.
0: 바람풍, 그래도 코 속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4: 네, 번개맨.
0: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답답하다고 코를 막 파면 상처가 생겨서 병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기로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준비! 파워!

0: 말까요 말까요.
1: 아빠 아빠 어? 또 다른 세균이 나타났어요. 세균이 길을 따라갈 때 만나게 되는 번개학교 친구는 누구일까요?
0: 와 쉽지가 않은데. 가만 가만 아니다 복귀 친구들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2: 1번 분다분다 바람풍, 2번 돌아돌아 돌아라봉주, 3번 좋아좋아 다좋아.
0: 와우 궁금하다
1: 궁금하다.
0: 번개를 불러볼까요?
1: 좋아요. 다같이 번개를.
3: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3: 우리 친구 조금 자신 없었지만 그래도 손 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 과연 정답은요? 누구죠?
4: 1번.
3: 몇 번이요?
4: 1번.
3: 1번? 1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0: 맞습니다.
3: 자, 1번 바람풍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다리가 내려가면 바람풍에게 도착하네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잘했어요.
0: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음 문제는요.
1: 바람풍 코 속에 세균이 들어갔어요. 세균이 이쪽에도 있고 또 저쪽에도 있어요. 세균이 모두 며칠까요?
0: 허허 이쪽 저쪽을 더하면 과연 몇 마리나 될까? 아 보기 친구들 넣어주세요.
2: 세균의 수는 모두 6. 세균의 수는 모두 7. 세균의 수는 모두 8.
0: 와우 궁금해.
1: 궁금하다.
0: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1: 다 같이 번개맨.
3: 정답을 아는 친구 크게 서두르세요. 자 우리 친구
0: 저요.
3: 자 우리 여기 예쁘게 공주 옷 입은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5: 7개.
3: 몇 번이요?
5: 7개. 7개.
3: 7마리 7개라고 한 거죠? 7마리? 자 7마리 정답입니다.
0: 우와!
3: 잘했어요 우리 친구. 맞아요 7마리의 세균이 들어있었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우와!
3: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지금까지 알쏭달쏭 퀴즈 끝.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피노키오.
3: 오늘은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인형 피노키오에 관한 이야기예요.
8: 하하.
3: 피노키오 뭐 좋은 일 있어?
8: 사실은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어요.
3: 우와 축하해 피노키오.
8: 네
3: 학교 잘 다녀와.
8: 안녕.
3: 그럼 피노키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지켜볼까요?
8: 아 친구들 번개맨 갔어요? 아 잘됐다. 학교는 무슨 나는 오늘 서커.

0: 거예요.
1: 자,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날이 온 날마다 오는 평범한 서커스가 아닙니다. 이상 최대쇼 바로 좋아 좋아 다 좋아 서커스.
0: 와, 멋지다. 아, 아저씨, 아저씨.
2: 아니요.
0: 저도 서커스 볼래요.
2: 어? 그러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0: 입장료요? 아, 돈은 없는데.
1: 아, 그러면 안 되지.
0: 아, 그러면 이 책을 드릴게요.
1: 아이, 뭐 책을
0: 드릴게요. 아, 그냥 당연히... 봐주세요. 아이... 예!
1: 아이, 참. 호호. 그럴까?
3: 재밌겠다.
4: 여기가 제일 잘 보인다. 여기 아니
3: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제일 잘 보이는 곳이란 말이지.
0: 제일 잘 보이는데 거기는 제가 앉을 거예요. 절로 가세요. 제가 앉을 거예요.
4: 어, 왜 이래.
1: 자, 자, 자,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신상 대대쇼 첫 번째 순서는 공 던지고 받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받기 많이 왔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1: 박수.
0: 다 같이 우. 예, 떨어뜨렸대요. 네.
1: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는 쪽파 쇼쇼쇼.
3: 와, 와,
1: 자,
4: 야,
1: 와, 자, 자.
0: 뭐야, 완전 쉬운 거네?
4: 아니, 뭐, 아, 쉬운 거였네. 아,
0: 실망.
4: 아, 아무나 다 깨트리는 거였어.
1: 망했어. 망했다.
5: 이렇게 피노키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썽만 부렸어요. 그러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0: 어, 심심해, 심심해. 아, 또 뭐 장난칠 거 없나? 아, 야!
3: 피노키오, 야. 피노키오! 어.
0: 아, 누구세요?
6: 난 숲속의 요정.
0: 아, 숲속의 요정?
6: 피노키오, 네. 오늘 학교 갔었니?
0: 학교?
6: 응.
0: 아, 갔었죠! 제가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6: 아, 정말일까? 바람처럼 얍!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사주신 책은 어디 있어?
0: 아, 아, 책이요? 어, 그거는 뭐랄까, 아, 잃어버렸어요. 뭐야?
3: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어.
0: 아이, 이거 왜 자꾸 코가 길어지는 거야?
3: 어쩌나, 친구들이 보면 놀릴 텐데. 그럼 안녕.
0: 잠깐! 저 있잖아요. 앞으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할게요.
6: 정말일까? 저런. 또 거짓말을 했네.
0: 어떡해.
6: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마법을 썼거든.
0: 저기 사실은요. 저 오늘 학교도 안 가고 서커스 보러 갔고요. 그리고 책도 입장비 대신에 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요. 어? 이거 봐요. 코 안 길어지잖아요.
6: 이번엔 정말이네.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럼 코를 원래대로 돌려줄게. 네. 딱따구리 친구들아, 도와줄래?
7: 딱딱딱이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0: 지금 바닷가에 계신단다. 얼른 가봐.
1: 바닷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2: 이렇게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으러 바닷가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3: 아유,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어디 있니? 아유, 얘가 어디로 간 거야? 피노키오야!
1: 할아버지!
3: 피노키오 목소리가 들리네.
1: 할아버지! 아유, 저 여기 있어요.
3: 아유, 우리 피노키오가 거기 있었구나. 네. 아유, 여기 조심해요. 조심. 아유.
1: 할아버지!
3: 아유,
1: 제가
4: 구해줄게. 할아버지.
3: 오지 말라.
1: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3: 아유, 나는 괜찮다. 피노키오야, 너라도 얻는 나와라.
1: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착한 피노키오가 될 거라고요.
3: 아유, 그래, 피노키오야.
1: 할아버지.
3: 아유, 어서 나가자, 어서 나가. 아유, 여기가 어디야? 우리 피노키오, 우리 피노키오야! 아유, 피노키오야, 정신 차려라! 피노키오야! 아이고, 다행이구나!
1: 할아버지!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3: 여기, 여기, 여기가 바로 고래 뱃속인가 보구나!
1: 고래 뱃속이요?
3: 아이고, 세상에!
1: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3: 미안하다. 내가 물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학교 안 가고 서커스만 안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죄송해요.
3: 괜찮다, 괜찮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자자자, 우리는 무사히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네.
4: 아이고, 서커스도 망쳤고. 그 고래 뱃속에 들어오다니.
3: 아이고, 아유, 사람이 있네. 이보시오.
4: 너 이 녀석.
1: 약간 죄송해요.
3: 아이고, 우리 피노키오가 무슨 잘못을 했나 본데.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신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 아니, 이게 서커스 구경하다 고래 뱃속까지 왔네.
6: 아이고, 어? 여기가 고래?
3: 예, 여기가 고래 뱃속이에요.
1: 그런가봐요.
3: 아이고, 많이들도 많이.
5: 아니, 고래가 어찌나 크던지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집어삼켰네.
3: 아이고, 그러네요. 아, 이게 장가. 아이고,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1: 네네. 그럼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꼭 구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갈 거라고요.
3: 아이고, 그래.
6: 어떡해.
1: 어떡해요? 그래. 그러니까.

0: 어떻게 하지? 아! 그럼 다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고래 뱃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간질 간질.
0: 다들 준비 준비 준비. 자자자자. 준비.
2: 자 다들
0: 간질 간질.
2: 간질 간질.
0: 시작.
2: 자자. 자 우리 체격이
1: 이렇게 피노키오의 꾀로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2: 아유 가자.
0: 아, 살았어요.
2: 아이고 집에 돌아왔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피노키오 덕분에 돌아왔다.
0: 저기 할아버지, 저 이제요 진짜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닐 거고요.
2: 그렇지.
0: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요 저 거짓말도 절대 안 할 거예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우리 피노키오 기특 거다. 우리 친구들 피노키오 이제 입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1: 와.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고마워. 이렇게 말썽쟁이 피노키오가 다시 착한 피노키오로 돌아왔네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도 안 하고 책도 잘 읽고 그리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기로 번개맨과 약속!
2: 약속!
1: 네, 지금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1: 줄무랑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Jurassic Park.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가자. 얘들아, 아무도 없네. 뮤직박스 할 시간인데. 아, 어떡하라고, 나 혼자 애들 없어.
1: 친구들 기다리니까 먼저 할게요.
0: 그래? 알았어. 예, 일단 그냥 갈게요.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아, 흥이 안 나. 애들이 없으니까. 아이, 박스맨이나 만나보자. 박스맨! 박스맨은 있었네. 응? 뭐야? 뭐가 이렇게 가벼워? 너무 가벼운데? 궁금할 땐 흔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와, 뭐지? 완전 신나는데? 잠깐만 볼까? 따라해 그림자? 이 박스 안에 그림자가 들어있나? 에이, 설마.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겠다. 아, 오늘은 나 혼자 연애. 하지만 열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상자에서 그림자가 나왔어. 어? 그림자가 따라하네?
2: 응? 그림자가 따라하네?
0: 따라하지 마세요.
2: 아, 따라하지 마세요.
0: 따라하지 말라고요.
2: 따라하지 말라고요.
0: 아, 야골라.
2: 따라하는 거 재밌는데. 그럼 데프콘 아저씨가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0: 그래요? 뭐든지 따라합니다.
2: 자, 준비.

0: 자, 준비.
1: 시작.
0: 시작.
1: 쿵짜 쿵짜.
0: 쿵짜 쿵짜.
1: 쿵쿵 짜짜.
0: 쿵쿵 짜짜.
1: 쿵심심 짜.
0: 쿵심심 짜.
1: 쿵쿵짜 쿵쿵짜.
0: 쿵쿵짜 쿵쿵짜.
1: 쿵쿵짜 쿵짜.
0: 쿵쿵짜 쿵쿵짜.
1: 쿵쿵짜 쿵쿵쿵짜.
0: 아, 놀리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1: 쿵짜 쿵짜.
0: 쿵짜 쿵짜.
1: 쿵쿵짜 쿵쿵쿵짜.
0: 쿵쿵 짝 쿵쿵쿵 짝.
1: 오, 잘하는데요.
0: 오, 잘하는데요.
1: 또예요, 또.
0: 또예요, 또가 아니고. 에, 또요? 아, 나 너무 지쳤는데. 아, 지유랑 정혜빈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2: 왜요?
0: 아, 이제 오면 어떡해. 얘들아, 이리 와. 자, 얘들아, 인사드려. 뭐든지 따라하는 그림자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따라하지 마요!
1: 따라하지 마!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야, 정말 똑같이 따라하지. 네. 그림자님, 우리 지유, 정혜비도 엄청 잘 따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지유랑 정엽이랑 한번 해봐요. 저는 잠깐 좀 쉴게요.
1: 저는 잠깐 좀 쉴게요.
0: 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할게요.
1: 준비.
0: 준비.
1: 시작.
0: 시작.
1: 쿵쿵쿵짜.
3: 쿵쿵쿵짜.
1: 쿵쿵짜짜.
3: 쿵쿵짜짜.
1: 쿵짜쿵짜. 심짜
3: 쿵짜 심짜
1: 쿵심심짜
3: 쿵심심짜
1: 짝쿵짜 쿵
3: 짝쿵짜 쿵
1: 짜짜 심쿵
3: 짜짜 심쿵
1: 쿵짜 심짜
3: 쿵짜 심짜
1: 쿵쿵짜 심짜
3: 쿵쿵짜 심짜
1: 짜짜 심짜
3: 짜짜 심짜.
1: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뿅!
0: 어?
2: 어? 어디 갔지?
0: 어디
2: 갔어?
0: 어디 갔어?
2: 어?
0: 어디? 어디 갔어?
2: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그림자야?
2: 그림자야!
0: 정해진 그림자다. 어디 있지?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와우.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박스맨을 한번 불러주겠어?
1: 네. 박스맨.
0: 박스맨.
1: 디어요?
0: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오,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어요, 박스맨? 아, 말해줘요. 박스맨. 아, 말도 안 해주고. 언제 박스맨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디 보자. 뭐라고 써있냐. 길러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맞춰봐봐.
1: 긴 막대?
0: 긴 막대? 잠깐만, 이게 긴... 박스가.
1: 어, 책상 아닐까요?
0: 긴 책상? 긴... 근데 아저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이거 아저씨가 먼저 한번 봐볼게.
1: 네.
0: 자, 아저씨가 먼저 한번 볼게요. 진짜 기린이 끔쩍! 아우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우도 길지. 아저씨가 먼저 한번 볼게. 자. 아. 이거구나. 이거 완전 길지. 자, 얘들아. 오늘은 바로
1: 누구
0: 수수 깨끼. 아, 미안. 찍찍했다. 자. 자. 누구. 그럼 아저씨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면 외쳐 주세요. 아셨죠?
1: 응.
0: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1: 첫 번째 퀴즈!
0: 동글동글하고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해.
1: 응? 응? 근데 왜 푹신해? 그런 건 없어?
0: 있어. 아저씨 볼처럼 동글동글하고.
1: 아!
0: 아니 모르겠어?
1: 뭐요?
0: 뭘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정답을 아는 사람 외쳐주면 돼. 자, 그러면
1: 두 번째.
0: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두
1: 여러분들도
0: 번째.
1: 같이 알아봐요.
0: 어머, 국민 MC다. 어머, 똑똑해.
1: 두 번째.
0: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저씨가 내주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이건 따뜻한 옷이 되기도 하고 목도리가 되기도 하고 장갑이 되기도 해. 모르겠어? 뭐든 얘기해봐.
1: 여러분들은 찾아봐요. 전 아예 모르겠어요.
0: 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아이들 아직 모르겠대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거는 똘똘 이렇게 뭉쳐있을 때도 있고 길게 풀어져 있을 때도 있어. 길게 풀어져 있을 때도 있고. 어?
1: 반죽?
0: 반죽? 어? 어? 반죽도 그렇지. 어? 자, 잘 들어. 그러면 네 번째 힌트를 아저씨가 알려줄게. 자, 여러분 네 번째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얘는 아, 이게 너무 결정적인데. 얘기해줄까? 이거 아면 분명히 맞출 거야. 자, 얘는 바늘하고 친구야. 바늘.
1: 실?
0: 어?
1: 실이래, 실.
0: 실? 실? 실 같아?
1: 네.
0: 실 같은 사람들. 확신에 차게 소리 질러!
1: 예!
0: 자, 너희들은 실 같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다섯 번째 힌트를 준비해 줄게.
1: 아니죠, 아니죠, 진짜 자, 아니죠.
0: 이건 진짜 결정적이야. 이건 정말 결정적이야. 다섯 번째, 정엽이 지우 말대로 실은 실이야. 근데 따뜻한 실이야.
1: 탈실.
0: 맞아요, 바로 이거는. 이거 바로 탈실. 예쁘죠? 여러분들

0: 말이 맞지. 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털실이잖아. 네. 이 털실이 얼마나 긴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1: 네.
0: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봐봐. 여기 서 있어봐. 아저씨가 저쪽까지 한번 가볼게.
1: 네.
0: 자, 준비 간다. 네.

0: 돌아요.
1: 나 3번 더 갈게. 잘 봐. 너무 길다, 그지?
0: 네.
1: 끝장 길어. 잘 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저씨가 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이번에는 한번 갔다 와.
0: 네.
1: 알았지? 자, 준비됐어요?
0: 네.
1: 갑니다. 시작.
0: 따.
2: 무엇이 될까? 아, 첼로다.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길게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길게
1: 중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이름을 배워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1: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1: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팔꿈치 배
1: 배
0: 볼

0: 잘했어!
1: 우리도 해볼까?
0: 와, 재밌겠다!
2: 도도도 할 거지?
3: 나? 그래.

0: 보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러 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보면서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잘 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어디로 간 거지? 어딘지

모두 다 날달걀.